0: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이슈와 정책 그리고 우리 일상 속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장애와 사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어떤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때 장애를 고려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제도나 규정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그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는 고려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쯤은 어떤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때 장애를 고려한다는 것, 이게 뭘까? 이런 걸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0: 예,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네, 사실 우리의 사회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제도나 기준을 많이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예.
1: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이건 너무나 비장애인만 생각한 거 아니야? 장애인 입장에선 좀 불편한데? 하면서도 불편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한참 이제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야 장애계에서 목소리를 내거든요. 이거는 장애인의 욕구가 고려되지 않았다. 장애 특성을 좀 고려해달라. 제도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야지만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이 주제를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그 최근에 7월부터 도수 치료를 이제 제한한다라는 복지부 결정이 있었어요. 아마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도수 치료를 과다하게 이제 남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연간 15회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꼭 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24회로 제한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자마자 이것 또한 기존의 많은 사회적인 제도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듯이 너무나 이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과연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입장에서는 재활치료를 받을 때 도수치료를 연간 24회로 불충분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작년에 어깨 분쇄골절 됐을 때 50회 가까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막 자부담을 했었고, 이렇게 보험에서도 이제 더 커버가 안 되는 그 부분들도 많았고요.
0: 예.
1: 하지만 이제 한쪽 팔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쪽 어깨까지 못 쓰게 되고, 어깨 자체가 이제 약한 제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도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이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연간 24회로 제한하는 현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 너무 마음이 힘들고 몸도 아프고 이런 분들 너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속성을 우리는 제도 속에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 뭐 이런 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죠.
0: 예, 도수치료의 횟수 제한뿐만 아니라 다른 예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사실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사실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자격을 획득해야 된다던가 뭐 졸업을 해야 된다던가 뭐 어떤 공무원 시험을 본다던가 이런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 어떤 시험들도 있고 기준들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대학교에서 졸업

0: 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청각장애 학생이거나 자폐성장애 학생일 경우에는 일부 대학교의 필수 과목을 다 듣는 거는 되게 장애 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각장애 학생은 영어 회화 수업을 듣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학교에서는 영어 회화 수업은 졸업 필수 과목이고 누구나 들어야 된다. 라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이 학생은 졸업을 하기에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장애 특성이 고려가 되어서 뭐 청각장애 학생은 영어 회화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라는 예외적인 규정이 마련된 대학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졸업사정 기준 자체가 대학에서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장애 학생들은 졸업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계속 학교에다가 뭔가를 요구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도수 치료를 제안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할 때 장애인들의 그 개별적 욕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듯이 뭐 대학을 졸업을 한다든지 어떤 시험을 통과한다든지 할 때 과연 얼마나 장애인들의 그 특성이 고려되는 걸까? 비장애인들과 우리는 같은 방식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들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장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은 거죠.
1: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일단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목적이 타당해야 가능한 일일 텐데 장애를 고려한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0: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 규정을 만든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일반 상식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통용 가능해. 그 기준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이제 다 합의가 가능해야지만 이게 작동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니까 그럼 영어 회화 수업은 듣지 말자. 혹은 장애인이니까 도수 치료는 그냥 무제한으로 받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 열어놓는다면 아마 또 사람들이 그거 뭔가 부당한 것 같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무제한으로 한다. 뭐 이런 거는 뭔가 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결국 우리 사회 내에서 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도 어쩌면 또 다른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장애인들은 또 다른 장벽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나는 도수치료가 100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되고 또 의사분도 100번까지 필요할까 의사분들도 이게 명확하게 물론 의료적 기준을 적용하시겠지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특수한 그 장애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거나 어느 수준까지라고 하는 허용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그 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청각장애 학생이 영어 회화 수업이 듣기가 어렵다? 그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할 때, 그럼 어떤 과목으로 대체하라고 해야 하는 걸까? 또 이런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벽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를 고려해 나간다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걸 열어놓자, 기준을 없애자라는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 장애인의 개별성에 대한 고려가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0: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은 사전 예방적인 게 아니라 어떤 불편함과 뭐 어려움이 한참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동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차별을 예방하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제도나 지침을 변경하거나 할 때에 장애를 과연 고려했는가? 장애 포괄성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어떠한 뭐 복지부에 뭔가 지침이 바뀐다든지 대학의 졸업사정에 그 기준이 바뀐다든지 또는 일상에서의 어떠한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져 나갈 때 사회적 룰을 만들 때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죠, 사전에. 장애 포괄적인 방식일까? 그러면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그 안에서 훨씬 더 혼선은 좀 줄여나갈 수 있고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도 조금은 고려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예.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자, 오늘은 장애인의 개별성을 고려하는 사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현정의 혼자 한 사랑.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0: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아, 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소비하시는 그 쇼폼 콘텐츠, 이 쇼폼이 대중문화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0: 스마트폰에서만 많이 소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쇼폼이 대중문화까지 바꾼다. 어떤 의미일까요?
1: 그렇습니다. 그 몇십 초 남짓한 이 쇼폼 영상이 드라마나 영화를 홍보하는 뭐 이른바 그런 짤로 제작된다라고 하는 건 좀 익숙하실 텐데요. 근데 이제는 이 쇼폼이 대중문화 콘텐츠를 홍보하는 어떤 보조적 수단을 좀 넘어서서 제작 문법 자체를 아예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긴 영상을 이제 더 이상 집중해서 보지 않는 시대에 좀 맞춰서 기획 단계에서 아예 쇼폼 바이럴을 염두에 두고 드라마나 영화, 케이팝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일들이 이제는 좀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는 더 웃기고 더 자극적이고 더 짧아지고 더 호흡이 빨라지고 있는 시대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그러면 문화 콘텐츠별로 좀 알아보죠. 드라마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1: 최근에 시청률 10%를 넘는 드라마들을 살펴보시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쇼폼 콘텐츠 같은 장면이 드라마에 굉장히 많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가령 취사병이 주인공인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이 음식에 대해서 막 만화 같은 리액션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좀 인기를 끌면서 이 짧은 리액션 영상들을 모아서 아예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죽을 운명이었던 조선의 궁녀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무명배우 로 환생하는 또 이런 그 설정의 코미디 사극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그녀의 현생 연기가 아예 쇼폼화되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걸 아예 방송사에서 이 쇼폼을 잘라서 실제 있는 쇼폼 영상처럼 홍보에 또 적극 활용하기도 해서 아예 이제 드라마 속에서 쇼폼 제작을 염두에 두고 컨텐츠를 촬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단순히 쇼폼의 영향만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쇼폼 때문에 긴 분량 콘텐츠의 호흡 자체가 빨라지기도 한 느낌도 있거든요.
1: 맞습니다. 그 작품 내에서 쇼폼으로 활용된 영상이 많아진 것도 맞지만 드라마라는 장르가 극전개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OTT가 바꾼 풍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 최근에 그 촉법소년과 관련돼서 인기를 끌었던 한 OTT의 10부작 드라마 같은 경우가 회차별로 계속 다른 악역이 나타나면서 한 회 안에서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이런 빠른 전개가 또 인기를 끌 했었습니다.
0: 심지어는 1분에서 3분 내외의 숏 드라마도 인기가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거는 중국 시장이었는데요. 그걸 이제 국내 영상 제작자들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한 직업을 감독했던 이병헌 감독이라든지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도 현재는 숏 드라마 제작에 가세할 정도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제작비가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무래도 자극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쇼폼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좀 그 작품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명 배우라든지 작품성이 중요한 감독분들은 이 시장에 진입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0: 네. 대중가요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요즘에 뮤직비디오나 곡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안무 챌린지가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대중가요도 사실 형편은 드라마와 좀 비슷한데요. 이제는 쇼폼이 없으면 흥행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케이팝 씬에서 거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케이팝 그룹들은 하이라이트 안무나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선보이는 안무 챌린지 영상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올리게 되고 이제는 이걸 넘어서가지고 쇼폼에 맞춘 전용 콘텐츠를 제작하고 아예 쇼폼 전용 음원까지 배포하는 것처럼 이 쇼폼을 통해서 대중을 사로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드라마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멜론 음원 차트 탑10에 올라가 있는 곡들을 보면 대부분 쇼폼 바이럴이 성공한 곡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뮤지션들은 음원 차트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노출과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뮤지션은 아예 신곡을 릴스 전용 콘텐츠로 만들면서 알고리즘을 좀 노출을 노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최근에는 가수들이 뮤직비디오 자체를 모바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새로 영상으로 아예 처음부터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쇼폼 규격에 맞게 긴 영상을 여러 개 쪼개서 컴백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이제 쇼폼 시대가 바꾼 어떤 풍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음원 역시 한 번에 다 공개를 하지 않고 쇼폼용으로 조금씩 올린다고요?
1: 그렇습니다. 가수가 그 자기 곡 전체를 홍보하지 않는다는 게 다소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과거에도 뭐 정식 발매 전에 앨범의 수록곡을 일부 공개하는 이른바 하이라이트 멜로디 마케팅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는 그냥 음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 자체적인 어떤 목적이었고, 이제는 아예 바이럴을 위한 온라인 전초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여 초간의 어떤 음원을 먼저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음원을 이용한 챌린지가 먼저 공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면 원곡을 홍보하는 이런 형태의 순서를 좀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거의 모든 그 뮤지션 소속사마다 쇼폼 기획 부서를 필수로 두고 있는 그런 트렌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20대가 찾아오지 않아서 가장 고민인 영역이 영화라고 들었는데요. 영화 시장 쪽은 어떤가요?
1: 아무래도 영화가 그 2시간 정도 되는 롱폼 콘텐츠이기 때문에 좀 20대들이 지루해한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요. 영화도 이런 쇼폼 마케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과거에는 영화 속 명대사 정도가 쇼폼 영상으로 좀 인기를 끌었죠. 뭐 그 타짜에 싸늘하다, 뭐 비수가 꽂힌다 이런 거라든지, 뭐 신세계에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것들이 짤로 되게 밈화됐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런 밈화를 염두에 두고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와일드싱이라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출연하신 오정세 배우의 뮤직비디오가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네가 좋아라는 그 오정세 배우의 뮤직비디오가 실제로 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뮤비만 30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다만 이 영화의 관객 수가 300만회는 또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제성과 극장에 가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과제를 남기긴 했습니다.
0: 뭐 말씀하신 영화도 드라마도 음반도 쇼폼을 제작하는 이유는 결국 누군가의 알고리즘에 뜨게 만들고 싶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요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쇼츠 영상만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케팅의 중요한 승부처라는 건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계층이 동일한 종류의 쇼폼 영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영화 배급사에서는 영화마다 표적 연령층을 먼저 정하고 그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SNS 알고리즘에 뜰만한 홍보 쇼츠를 만들어서 흥행을 시켰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가령 10대 관객을 타겟으로 한 공포영화 같은 경우에는 강심장만 도전하라 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호기심과 호승심을 자극하는 도발적 마케팅으로 이 10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예 영화를 수입할 때도 이 영화에 뭔가 밈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하지만 무조건 쇼폼만 강조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1: 물론입니다. 그 쇼폼은 일종의 흥행을 위한 바이럴의 필수 요소일 뿐이고요. 결국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나 영화도 결국에는 콘텐츠 자체에 어떤 힘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지난해 천만 영화가 한 편도 없다가 올해 이제 비로소 왕과 사는 남자라는 천만 영화가 등장을 했는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10대를 넘어서서 다양한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코드를 그 영화 안에 많이 넣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왕과 사는 남자 이후에 강원도 영월의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도 사실 뭐 쇼폼이 유행해서 그런 건 아니고 콘텐츠 자체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좋은 콘텐츠가 입소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상식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0: 오늘은 쇼폼이 대중문화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현철의 아미새.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안내를 해주시나요?
1: 네, 꿈을 그리다 함께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4회 오티즘 엑스포가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웃는 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발달장애 복지, 교육, 치료, 예술 관련 국내외 97개 유관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자폐와 발달 지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고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민 등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저는 11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된 오티즘 갈라쇼 공연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발달장애인이 무대의 주인공이 됐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2: 이 넓은 바다에 토끼를 잡아올 물고기가 없단 말이냐? 이왕 죽는다. 나 좀 살려다오.
3: 요한님, 소일 자라가 다녀오겠습니다.
2: 자라야, 네가 충실이구나.

0: 예, 두 가지 공연 상황을 함께 녹음을 해 오신 것 같은데요.
1: 네.
0: 어떤 상황인가요?
1: 네, 첫 번째 들으신 내용은 얼수라는 팀이 선보인 마당극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0: 예.
1: 별주부전은 큰 병에 걸린 용왕이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게 되고 충성스러운 신하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들은 건 래퍼 우기 씨와 우기 씨의 누나가 함께 부른 노래 일부입니다. 또 클라리넷 연주단과 밴드가 함께 무대에선 드림이드 앙상블, 첼로를 연주하는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 무용과 케이팝을 선보인 레드몬스터 팀 등도 이번 공연에 함께 했습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께 웃는 재단 이지혜 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2: 함께 웃는 재단은 발달장애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미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티즘 엑스포는 자폐와 발달 지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전문 박람회입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정책과 연구를 공유하는 오티즘 스쿨,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만나는 오티즘 아트 갤러리,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전문가, 시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티즘 갈라쇼는 발달장애 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는 공연입니다. 음악, 합창, 피아노, 무용, 마술 등 무대를 통해 장애를 넘어 예술가로서 관객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0: 예, 발달장애 예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0: 일상에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오티즘 갈라쇼의 목표였군요.
1: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공연을 통해서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요. 이들의 문화가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연이었습니다. 보통 장애 예술가들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현장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현장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자신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두 명의 출연진을 대표로 만나봤는데요. 드림이드 앙상블 단원 주호재 씨, 래퍼 우기로 활동하고 있는 남상욱 씨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2: 클라리넷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워서 지금 저 32살입니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연주 단체인 드림이드 앙상블에서 여러 번 오티즘 갈라쇼 연주를 했었고 Feel So Good, 몬스터 주식회사 등 재밌고 신나는 곡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단원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연주해서 좋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연주를 듣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재,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하자. 화이팅! 드림이드 앙상블 화이팅!
3: 장애 예술인을 도와주는 멋진 회사 푸름이스하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랩을 작년 연습을 했습니다. 앨범은 작년에 냈고요. 공연은 처음이고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위킨 두지스 노래를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환호도 해주고 박수도 많이 쳐주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랩할 거예요. 우기 화이팅!
0: 네, 두 분 모두 공연을 무사히 잘 마쳐서 마음이 참 뿌듯하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주호재 씨는 여러 단원들과 호흡을 맞춰 아름다운 하모니를 표현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했고요. 남상욱 씨의 경우는 이미 음반을 낸 전문 래퍼지만 공연 무대에 선 건 이번 오티즘 갈라쇼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인터뷰 전에 객석에서 공연을 볼 때는 관객의 호응을 정말 잘 이끌어내는 모습이어서 공연을 진짜 많이 해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이란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대담함과 끼가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날 공연의 마지막은 파페라 그룹 라오니엘이 장식해서 주인공은 발달장애인이었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모습을 보여줘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라오니엘을 대표해서 전현규 씨 만나봤습니다.
4: 행복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파페라 그룹 라오니엘의 리더 전현규입니다. 평소에도 사실은 오티즘에 관심이 좀 있었고요. 후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오티즘이랑 하는 행사에 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닿아서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고맙소라는 곡을 첫 번째 곡으로 선정을 했고요. 모두가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좀 준비를 했고요. 곧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 기분 좋아지시라고 여행을 떠나요 준비했습니다. 드림이드 앙상블 같은 경우는 저희랑 협연을 같이 해본 적도 있어서 훌륭한 팀이라는 걸 원래 알고 있었고 다른 팀들도 보니까 뭐 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마당극도 하고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좀 위축됐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집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평소보다도 에너지를 더 많이 쓴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엑스포가 안 열리는 날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는 그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0: 네, 준비한 곡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공연을 준비를 했는지 느껴지고요.
1: 네.
0: 전현규 씨 말대로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꼭 오면 좋을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일단은 이런 엑스포가 장애의 당사자들과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요. 발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이 오티즘 엑스포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참여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고 전문가의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티즘에 대한 권위가 있는 엑스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공연 현장에서 무대를 정말 신나게 즐기고 있는 관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재경 씨의 소감입니다.
5: SNS에 홍보를 너무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네,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마당극 봤고요. 그다음에 첼로 연주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래퍼 우기 공연도 봤습니다. 너무

0: 압도적이었어요. 일단은 본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시는 것 같고, 또 관객들하고 호응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마당극이 참 좋았어요.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마당극을 할까? 아무래도 그 현장에 관객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관객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기대는 안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훌륭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만약에 공연을 요청한다고 하면 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 네, 장애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인간은 누구나 본인 삶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것 모두가 인식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 이 행사에 관람객 2만 3천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2년 뒤에 있을 제5회 오티즘 엑스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네, 오늘은 제4회 오티즘 엑스포 현장에서 진행된 오티즘 갈라쇼 소식 함께 들어봤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장애예술인들의 창의성과 디지털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는 특별전이 열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장애예술전문전시장이죠. 모두 미술 공간에서 2026 장애와 기술전 미디어 순례를 열고 있습니다. 이 제목인 순례는 기술이 도구를 넘어서서 예술가의 감각을 깨우고 이끄는 능동적인 파트너로 공존한다는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기술할 때 술 그리고 올 렛자를 뜻합니다. 참여 작가들은 신체 제약이나 다름을 한계로 규정하지 않고 이 자신들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감각과 감정을 빛, 소리, 진동 등 데이터로 바꿔냈습니다. 11명의 예술가가 참여했는데요. AI, 또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로봇, 키네틱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이 됐습니다. 곽요한 작가는 뇌경색 발병 이후에 겪은 신체적 상실감을 바탕으로 혼돈의 과정을 담은 2채널 AI 단편 영상이죠. 창조의 순간을 상영하고요. 김수석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흐름과 청각을 식물 모티브의 로봇 모듈과 인공 태양으로 구현해서 시청각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효석 작가는 순환하는 빛과 관객의 신체가 교체할 때 발생하는 소리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연결을 탐구하고 있고요. 박은영 작가는 관객의 움직임에 생명체처럼 반응하면서 빛과 그림자를 재구성하는 투명 구체로 전시장 내에서 유기적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효 작가는 모터의 진동과 마찰음을 캔버스에 직접 전달하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소리와 흔들림을 생생한 촉각적 경험으로 전환시켜냈고요. 박선민 작가는 소리에서 자유로운 청각장애 무용수 카메라의 자율적 몸짓을 소리로 변환해서 음악과 움직임의 인과관계를 뒤집는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동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작가와 기획자가 창작 과정을 깊이 있게 공유하는 아티스트 토크, 순례들의 대화를 비롯해서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소리와 진동 문의를 관찰하면서 감각의 다양성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죠. 소리, 모양, 우리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모두 미술 공간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주 일요일과 8월 17일은 휴관입니다. 세부 프로그램 신청 및 정보는 모두 미술 공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자, 울산 암각화 박물관이 모든 관람객이 편리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무장의 전시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먼저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관람객이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장 주요 관람 동선을 정비했습니다. 암각화 문양과 형상을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전시물도 새로 선치했는데요. 일반 문자와 점자를 함께 수록한 전시 해설책을 제자 비치했고요. 태블릿을 활용한 수어 영상과 음성 해설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 유부와 관계없이 세계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외 전시장도 관람객 중심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 경사진 상부에 있던 야외 전시장을 박물관 뒤편 평지로 옮겨서 접근성을 높이고 방구천 암각화 문양을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세계유산의 상징성과 또 예술성을 체험할 수 있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방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이죠. 시간저장소 그날의 데이터가 내년 4월 25일까지 여유 있게 열립니다. 전시는 암각화에 담긴 다양한 기록을 현대적 관점에서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했는데요. 실물 자료와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체험 전시 등으로 세계유산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구천의 암각화는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아우르는 유산입니다. 지난해 7월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에 등재 제가 됐는데 이런 세계유산을 장애인도 이제 같이 즐길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1: 예. 자, 발달장애인들이 책을 통해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온라인에서 공개가 된다고요?
2: 그렇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발달장애인 그림책 독후활동 프로그램이 최근 종료가 됐는데요. 소래빛 도서관에서 지난 13일부터 참여 작품과 활동 장면을 담은

0: 온라인 영상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11회에 걸쳐서 그동안 그림책과 연계한 공예나 미술, 푸드아트, 원예 활동 등 다각적인 시각, 촉각 활동을 연계해서 진행해온 결과물들입니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에서 얻은 느낌을 바탕으로 패브릭 얼굴, 또 꽃자서, 과자 푸드아트, 하바리움 등 여러 작품을 만들면서 독서와 창작 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했는데요. 참여자들의 창작 과정과 최종 작품을 기록한 영상은 시흥시 도서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장애인 문해력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상세한 전시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소래빛 도서관 자료정보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넘어서 포용의 가치를 담은 전시를 중국 상하이에서 선보인다고요?
0: 네.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이 접근성 강화 주제전 우리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를 9월 5일까지 개최하는 건데요. 지난해 4월에서 6월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ACC 복합전시관 6관에서 처음 열린 전시인데 장애를 결핍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과 관계 맺기의 가능성으로 해석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장애예술을 주제로 한 첫 해외 순회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개막식에서는 중국 현대미술 작가와 큐레이터,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장애예술을 주제로 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내 순회 전시 가능성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개막 행사에서는 한국의 작가들과 중국의 장애 작가들이 협업한 신작 퍼포먼스 나로부터 출발하여 타인에 도착하기가 처음 공개되기도 했고요. 양국 작가들은 중국 현지 참가들과 함께 신체적 차이와 문화적 배경을 넘어서서 움직임을 공유하고 교감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시에는 무장애와 장애예술 또 참여형 상호작용 예술을 연구해온 작가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관람객은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몸과 감각을 활용해서 전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에 착안이 됐습니다. 특히 엄정순 작가의 미디어 작품이죠. 주름의 시간과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코 없는 코끼리도 함께 전시돼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1: 예,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재욱의 잘가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4월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26년도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 동화 공모전을 개최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해드렸거든요. 3살에서 5살까지 유아의 눈높이에서 장애와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화 콘텐츠를 공모했었죠. 이 과정에서 총 12편의 후보작을 선정했고요. 최종 선택은 우리들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냐고요? 네, 바로 우리요.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우수작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블로그에 방문을 하면 후보작 12편을 직접 감상할 수 있고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편의 후보작은 하나같이 재미와 또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7월 19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화 02-3433-451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진행을 하는데요. 경품은 장애인식 개선 통화 5종 세트라고 하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또 투표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16일 목요일 우리는 한 가족 첫 곡은 화이트가 부릅니다. 네모의 꿈.

우리나라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정말 완연한 여름이 되면서 각 시각장애인 복지관마다 여름에 할 수 있는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래프팅 등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우리 지석봉 센터장님이 패들보드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와, 이거 해보고 싶었던 건데 못 해본 거거든요. 네, 방송에도 패들보드 타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던데요. 자세한 내용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

직접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는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퍼렐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해피.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네.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오늘 어떤 방송을 할 거라고. 아 이게 뭡니까? 너무 부러워서 어떻게 패들보드를 타셨어요?
2: 네. 우연하게도 네. 저희 그 복지관에 네. 이제 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 패들보드를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와.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6월 달에 프로그램 저도 좀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다행히 선정이 돼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0: 아, 다행인 겁니까? 네.

0: 잘하셨네. 네.
1: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인데요. 6월에는 제가 실탄 사격 체험 한번 그쵸.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7월에는 패들보드 체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먼저 네. 패들보드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아직 좀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스탠드업 패들보드. 네, 그래서 SUP, 이라고도 합니다. 네. 영어의 뜻 그대로 긴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으면서 강이나 바다, 호수 위를 이동하는 그런 수상 레저인데요. 한 3,000년 전부터 남태평양 그 섬나라에서는 긴 나무 배나 뭐 나무를 타고 노를 저어가면서 이렇게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0: 300년 아닙니다. 3,000년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현대식 그 패들보드는 1950년쯤에 미국의 하와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유명 연예인 그 이효리 씨가 네네 이 패들보드를 탄 영상이 이제 소개되면서 급격히 인기가 많아졌고요. 3-4년 전부터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도 도입이 돼가지고 시각장애인들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0: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스탠드업 패들보드 보드에 서서 노를 젓는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구조를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제가 만져본 걸 좀 기초로 네.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드의 길이는 저보다 훨씬 컸는데
0: 길다.
1: 네네, 네. 한 제가 봤을 때 한 3m 정도 됐는데 뭐 한 2.7m에서 긴 거는 4m 정도 되는 그 길이도 네. 있다라고 하고요. 폭은 한 80cm에서 90cm 정도 됐습니다.
0: 좀 좁네요.
1: 네, 네, 좁죠. 네.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좀 안정감이 있지만 속도는 나지 않고요. 또 폭이 좁을수록 속도가 내기는 쉽다고 합니다. 앞쪽 끝에 좀 둥글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노즈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중간 부분은 사람이 이제 설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고무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네. 네. 뒤쪽은 좀 넓은 공간인데요. 테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아래쪽은 핀이라고 그 작은 날개가 하나에서 한 세 개 정도 달려 있는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이제 발목이나 종아리 쪽을 연결하는 안전줄이 있는데요. 그걸 리시라고 이제 부르는데 혹시 물에 빠지게 되면은 이 보드가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저어서 간다 그랬는데 그렇죠. 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노는 어떻게 생겼나요?
1: 네. 물살을 저어서 이제 앞으로 가는 그 노가 바로 패들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키보다 한 10cm, 20cm 정도는 길어서 한 2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탔었고요. 한쪽 방향은 손잡이가 있고 그 또 다른 쪽 방향은 이렇게 그 물살을 가르는 넓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패들보드는 공기 주입식 그 보드가 많이 있어서요. 네,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0: 아, 이제 탈 때만 바람 넣어가지고.
1: 그렇죠. 네, 한 두 군데 이렇게 바람 넣는 곳이 있더라고요.
0: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패들보드 네. 체험을 시작해볼까요?
1: 네, 네, 저는 지난달 그 패들보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네. 홍천에 있는 내린천으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0: 홍천에 내린천으로.
1: 네네네. 그 도착을 하니까 2인 1조로 이렇게 짝을 져줘서 패들보드 체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안전을 위해서 간단한 이 몸풀기 체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가볍게 이용 설명을 듣고요. 직접 이 보드도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강에 그 보드를 띄우고 직접 보드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 테일에, 그러니까 뒤쪽에 네. 앉고요. 그 한 사람은 앞쪽에 앉았는데요. 앞사람이 그 패드를 잡고 운전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보드 위에서 앉아서 출발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균형 감각이 좀 잡히면은 네네. 한쪽 무릎도 세우고 또 나중에는 직접 서서 이렇게 타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균형이 잘 안 잡혀서 물에 많이 빠졌었는데요. 네. 몇 번 빠지다 보니까 좀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0: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이게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네, 그런지 네, 처음에는 네. 앉아서
1: 맞습니다. 아.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뒤쪽 그 테일 쪽에서 앉아서 네.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앞쪽으로 가서 보드를 잡고 체험을 했었습니다.
0: 패드를 잡고.
1: 아, 네. 패드. 네, 네. 네. 패드를
0: 노를 잡고. 잡고.
1: 어, 그렇죠. 네. 패드를 잡고 했고요. 생각만큼 앞으로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에서 노를 저으면 되고요. 네. 그 반대로 왼쪽으로 가려면은 오른쪽에서 노를 저으면 되고요. 멈추려면은 노를 이제 뒤 쪽으로 이렇게 쓱 밀면은 이제 그 멈추게 되는데 은근 잘 안 되긴 했습니다. 곳곳에서 저희들이 총 16명이 그래서 이제 8팀이 갔거든요. 네. 근데 아주 첨벙첨벙 물에 빠지는 소리들이 나가지고 아, 너무나 막 하면서도 웃기고 저 역시도 좀 셀 수 없이 많이 물에 빠졌는데 이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좀 균형 감각이 없나 싶을 정도로
0: 아니에요. 이거 어렵대요. 이거.
1: 네. 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인 네. 1조로 타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이제 생겼다면은 혼자 보드를 직접 이제 탈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뒤에 누가 타는 것보다 혼자 타니까 훨씬 안 빠졌던 것 같습니다.
0: 지금 약간 탓하는 느낌인데. 네.
1: 원래 어렸을 때부터 물놀이 하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0: 아, 그럼요.
1: 네. 네. 패들보드와 함께 이제 즐기다 보니까 예정된 2시간이 아주 금방 가버렸는데 좀 더 놀게 해주면 안 되냐고 어떤 나이 드신 분인데 막 때를 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0: 아, 이거 뭐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수상 레저 체험에 네. 패들보드 하셨는데 네. 다른 것도 있나요, 혹시?
1: 있죠. 네, 패들보드 인기 이전에 큰 인기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상 스키.
0: 수상 스키.
1: 네, 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양발에 그 스키 슈즈를 신고 보트 뒤를 이제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보트에 봉을 잡고 물살을 가르고 스키를 이제 타듯이 즐기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숙련이 되었다면은 이제 봉이 아닌 줄을 잡고 네, 보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물에 안 빠지려고 봉을 얼마나 세게 잡았던지, 네. 아, 돌아온 다음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숟가락질을 못할 정도로.
0: 세상에.
1: 팔이 네. 너무 아팠었긴 했는데요. 그래도 물살을 가르던 그 발의 감각과 또 온몸으로 맞았던 바람의 그 느낌을 한 2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어쨌든 굉장히 부럽고요. 굉장히 재밌으셨다. 네. 네, 전체적인 저의 느낌인데. 네. 근데 패들보드나 수상스키가 네.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이게 겁이 날 수 있어요. 네. 맞잖아요.
1: 맞습니다.
0: 혹시나 그런 분들이 할 만한 어떤 다른 수상 레저 있을까요?
1: 네,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상 레저 중에 하나는 래프팅입니다.
0: 좋죠. 재밌죠.
1: 네. 최소 6명에서 한 8명까지 또 배의 크기에 따라서 좀 더 탈 수는 있는데요. 이제 배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제 타서 이제 탄 다음에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강을 내려가면 되는데요. 네. 주로 그 홍천의 내림천이나 또 동강 이런 곳에서 여름철 래프팅을 즐길 수 있고요. 스릴은 좀 떨어지지만 가평이나 청평 등지 그 호수에서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서로 이제 막 부딪히면서 뒤집기를 하면서
0: 배를 뒤집히게
1: 네네 오. 그래서 막 물에 빠지게 하는 그런 네네. 재미도 있긴 합니다.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회나 또 맹학교 동문회 나들이로 많이들 가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아유 얘기만 들어도 뭔가 이제 피서를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수상 레저 체험들인데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시각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물을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이 늘리시거든요. 네. 어디 물가로 이제 놀러 간다고 하면은 물에 빠지냐 안 빠지냐 요거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 많이 계신데요.
0: 네. 예.
1: 이런 분들은 물에는 안 빠지지만 뭐 속도를 느낄 수 있는 모터보트 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강릉 경포대에서 모터보트를 탔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스릴 있게 운전을 해주시는지
0: 네.
1: 일행 한 대여섯 명 정도가 10분 동안 비명만 막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은 좀 트일지 모르겠지만 속도나 또 이 브레이크 또 턴할 때
0: 확 꺾어버리죠.
1: 네, 그 네. 느낌이 아주 짜릿한 짜릿함이 이제 온몸으로 전해질 텐데요. 여름철 강이나 바다 가면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올여름에도 모터보트나 제트보트 통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색 체험인 패들보드 체험과 함께 다양한 수상 레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패들보드 체험은 6월에서 9월 까지 신라암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매년 2회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지사항 잘 확인하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이거는 좀 집중을 해서 네. 놓치지 않게 해야겠네요. 예, 두 번 이상씩 프로그램이 있다. 네.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1: 네.
0: 자,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신라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자우림이 부릅니다. Something

한 가족 책장. 이번에 참여한 공연 2026 함께 봄은 그 이름부터 참 아름답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과 다양한 계층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본다는 봄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다. 기획자의 고심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름이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로서는 이것이 또 다른 장벽을 상징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다. 배리어프리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배리어프리 특별 회차 등의 사용은 보통의 것과 구분짓는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영화관에서 화면 해설로 영화를 보는 게 이제는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배리어프리 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다.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싸워온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내가 국립극장 무대에 서고 관객으로서도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유엔에서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미국 장애인 법이 만들어지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명시되기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문화생활에서 배제돼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연장의 편의 제공이 의무가 된 것은 분명 큰 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이런 바람을 가진다. 이제는 배리어프리라는 이름표를 붙일 때만 접근성이 보장되는 상태를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츠하크 펄머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내한 독주회 포스터에는 이츠하크 펄먼 독주회라고만 적혀있다. 장애를 암시하는 수식어는 찾아볼 수 없다. 관객들은 그 앞에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시대 최고의 연주자이기에 감동받는다. 그것이 예술가를 대우하는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 말 속에 숨은 또 다른 층위도 같이 떠오르고 있다. 최고의 연주자, 실력 있는 연주자라는 말에서 그 최고와 실력이란 기준 자체가 비장애인 등 사회적 주류의 몸과 환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담론이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말하는 완벽한 자세, 완벽한 소리, 완벽한 무대 매너는 아직까지 어떤 특정한 몸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기준을 나 혹은 우리가 기어이 맞추는 순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준다.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그것이 의도치 않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수많은 몸과 감각은 바깥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를 염두에 둘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실력이란 말을 더 폭넓게 쓸 순 없을까? 시각장애 연주자로서 내가 쌓아온 청각적 집중이나 동료와 호흡을 통해 만들어내는 독특한 앙상블의 감각도 하나의 영역이고 서로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새로운 리듬과 균형도 기존 기준에는 없던 또 다른 탁월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함께 봄은 새로운 앙상블이자 또 다른 탁월함을 선보이는 장이 되고 있다. 결국 내가 진정 바라는 건 우리도 비장애인만큼 잘한다 라는 증명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방식으로도 예술은 깊어질 수 있다는 자리까지 함께 가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능력주의적 기준이 조금씩 헐거워지고 더 많은 몸과 감각이 예술의 한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한빛예술단 바이올리니스트 시각장애인 김지선 씨가 책이 아니라 전기관행물 개간국립극장 여름호에 쓴 글에서 일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국립극장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매년 봄이면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협연하는 기획공연 함께 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씨는 2024년 공연과 지난 봄에 열린 공연까지 두 차례 참여했는데요. 장애인치고는 잘한다. 비장애인만큼 잘한다. 가 아니라 장애와 상관없이 순수한 예술인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이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으로 소개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장애인 청중의 입장에서도 배리어프리 공연이나 접근성 회차 공연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에 함께할 수 있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지선 씨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더 이상 배리어프리, 접근성 뭐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언제 어느 공연장이든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양양이 부릅니다. 봄봄.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많이 소개했던 현장이 AI 관련 현장이었는데요. 진짜 여러 곳에서 이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AI 강좌를 만들거나 진행하는 거 보면 이 AI, 인공지능이 대세이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AI를 배우고 접하려면 그걸 가르치는 강사, 즉 교육하는 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가능하면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가르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현장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네. 시각장애인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각장애인 교육 강사를 양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1: 네.
0: 이거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1: 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한 특별 과정이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김상준 직업훈련 교사에게 들어보시죠.
2: 취지 자체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AI 교육, AI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정표격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특히 각 지역에 서울권은 수도권 오히려 괜찮은데 저 지방권이나 다른 쪽에서는 우리 여기서는 막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바이브코딩도 하고 온디바이스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지방권에서는 그런 기회 자체도 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강상을 양성을 해서 각 지역에 보내서 그분들이 실제로 AI를 그래도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산에서도 오셨고요. 오산, 그러니까 경기도 수도권이랑 그 저희가 이게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저희 공단 전체에서 지금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AI 교육을 해야 되는 성과지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비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을 강사들이 아무리 AI를 잘 알아도 이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강의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양성을 해서 보내드리기로 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오실 수 있도록 공지를 할 때 그렇게 했었고요. 다만 지금 조금 아쉬운 건 전라도권에서 아직 양성 과정에 들어오신 분이 안 계세요. 그나마 이쪽 그 수도권에 있는 강사로 양성된 분들이 전라도권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최근에 AI는 이 업무 방식과 정보 활용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성 문제 때문에 최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사실 AI를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요.
0: 그쵸.
1: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다는 그 안타까움에 이 과정을 기획한 거죠.
0: 네. 당사자 강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스크린 리더, 즉 음성 툴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분이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와 접근성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든 겁니다.
0: 네.
1: 이렇게 양성된 강사는 전국으로 흩어져서 강의를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 네. 이렇게 또 전문 강사들이 활동하다 보면
1: 네.
0: AI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늘어나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야 되고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0: 자, 교육생들도 그런 사명감이 있겠죠?
1: 그렇죠.
0: 네.
1: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오후 꽉 채워서 교육을 받았고요. AI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접했습니다. 이 교육생들은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 키보드를 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그 교육 내용을 들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0: 어렵구나.
1: 저는 어렵죠. AI를 전혀 모르니까요.
0: 저도 어려울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뭔가 아니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1: 현장을
0: 알아야.
1: 갔는데
0: 네. 그래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1: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 거를 말씀을 네. 드리면 그 GPT 기능 중에 질문하고 답하는 거 외에 맞춤형 챗봇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0: 어머.
1: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현장 분위기 느껴 보시면서 강의 내용도 들어보시죠.
3: GPTS 만들기 다시 똑같이 해봐요. 문서 시작 창이 열리고 여기서 헤딩으로 이동해가지고
4: 채팅 기록해 확장된 최근의 GPT 탐색 헤딩 1에
3: 이 탐색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탭
4: 내 GPT 버튼
3: 탭
4: 만들기 상단 그래픽 링크
3: 그러면 여기 만들기가 있고 만들기에서 엔터 치면
4: 채 GPT와 채팅 멀티라인 편집 채 GPT 문서 시작
3: 만들기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챗봇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그 챗봇은 어떤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등등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일본어 공부를 할 거니까 일본어 공부를 도와주는 챗봇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쓰면 되는데
5: GPT 챗봇이긴 한데 전 세계 수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챗봇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고 그걸 가져와서 실행하는 방법도 오전에 교육을 했었고요. 여행 플래너는 여행 목적지를 넣으면 일단 특별한 말이 없으면 2박 3일 동안 대중교통을 타고 그 여행지에 가서 어떤 숙소나 맛집을 추천을 받고 이동 동선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짜주고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가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교통비, 숙박비 대충 계산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는 것까지 계산해주는 챗봇입니다.
1: 네, 어떻게 교육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한마디로 정리가 네.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네.
1: 네, 이 과정은 네. 그 AI에 관심이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8명이 참여했는데 그 실력이 뛰어난 분들은 이미 이 과정을 마치고 지금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5명이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이 AI 교육 전문 강사가 각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교육을 해야 하는 거니까 뭐 울산, 안양, 부산, 오산 등 전국에서 모였고 이 교육을 위해서 3개월 동안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0: 합숙을?
1: 그럼요.
0: 3개월 동안요?
1: 네.
0: 이야, 사명감이 대단하시고요, 진짜.
1: 그렇죠.
0: 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합숙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네. 교육받고 또 공부하고
0: 그러니까요.
1: 네,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들 시각장애인들이 그 AI를 접하기 힘든 그 현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0: 멋져요.
1: 네, 네. 기본적으로 AI 활용해서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뭐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을 접하고 내 걸로 만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저시력 교육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스크린 리더라고 해요.
0: 스크린 리더?
1: 네.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으면서 해야 하는 거고 나중에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이 스크린 리더를 활용하면서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단축키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익히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6: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AI가 많이 발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로 들으면서 사용해야 돼서 그런 점들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못해서 충분히 이 AI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I 자체의 사용 방법보다도 그거를 스크린 리더로 듣고 조작하는 기준으로 알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아직 익숙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 AI를 많이 그 사용하고 능숙하게 사용했 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모르던 기능들 몇 가지는 여기에서 더 배워가고 또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지

0: 내가 원하는 답을 더 빨리 얻어낼 수 있고 질문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도 빠르게 답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강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이거를 가르칠지에 대해서, 왜냐면 보이시는 분들이랑 접근성이 아주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우고, 그 수업 중에서 강의를 조금 하게,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입력을 한 다음에 내용을 바탕으로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자를 지정하고 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우리가 교통 라디오다 아니면은 주식 라디오다 이거를 이제 듣는 거죠. 읽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좀더 간단하게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심도 있게 원하는 방향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긴 해요.
2: 네. 이 3개월 동안 스크린리더 기반 생성형 AI 활용,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와 컨텐츠 제작, 그리고 강의 실습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접했는데요. 근데 본인이 할수 있는 게더 많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3: 대단합니다.
2: 네.
3: 진짜로. 그럼 뭔가 약간 열정적인 분위기? 이런 게
2: 그렇죠.
3: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뜨거웠어요. 네.
3: 가르치는 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2: 네. 이날 그 최상민 강사가 함께 했는데요. 뭐 수업 분위기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하나라도 더 익히려고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하는데, 이분이 중점을 두는 건 일단 교육생들이 앞으로 AI 강사로 활동할 분들이니까 AI 툴 사용하는 법, 그리고 스크린 리더 쓰는 것부터 이걸 활용해서 AI 접속하고 AI를 활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써야 하기 때문에요.
3: 그렇죠.
2: 모바일 활용법까지 가르쳤는데 이 교육생들의 열정에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3: 그리고 일단은 약간 강사 입장에서는 내 후배를 키우는 거잖아요.
2: 그렇죠.
3: 네. 그러니까 뭔가 더 마음이 갈것 같아요. 더 가르쳐 주고 싶고.
2: 맞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더 신경 쓴 부분이 있었고, 더불어서 선배로서의 조언, 응원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4: 되게 열심히, 엄청 열심히 들으세요. 오히려 제가 어떨 때는 배우고 가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제가 이제 막 설명하면 이게 키보드 타이핑 치는 속도도 있고, 이분들이 막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는 잘 따라오고 있다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면 거기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하다가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할때 보면은 아 이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실무 환경에서 저도 밖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그 교육생들이 뭐 리드나 아니면 현재 교육 환경에서의 그런 트렌드 이런 상황들을 공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걸 알려드리면 좋아한다,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요즘 AI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사용법들도 함께 알려주면 이제 교육생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뭐 이분들이 다 강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강사가 되실 분들을 양성하는 거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뭐 응원의 말씀 해주실 거 있으세요?
4: 진짜 AI를 잘 쓰면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 AI를 보급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줄 거니까 그 본인들이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다는 건잘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2: 앞에서,
3: 보니까 막히죠.
2: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열심히 알려주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안 하고 있다면 막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고 또 질문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3: 그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이 AI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2: 네.
3: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뭘 궁금해하고 학생들이
2: 네.
3: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2: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신 트렌드를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또 새로운 AI 관련해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법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걸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3: 대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2: 네.
3: 가르치는 분의 열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는 교육생들의 의지와 열정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2: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AI AI라는 이 새로운 도구와 가능성을 안내하는 활동을 하는 거고요.

0: 장벽 없는 AI 생태계를 만드는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배우고 익혀서 잘 전달을 또 해야 하는데요. 네. 근데 오늘이 이 3개월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날이거든요. 네. 네. 다들 열심히 한 만큼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교육생들은 이 강사에 대한 꿈도 있고 꼭 강사가 아니더라도 AI를 잘 활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1: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AI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기초 단계에서부터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스크린 리더보다는 그 눈으로 보면서 사용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스크린 리더에 있는 단축키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단축키들을 조금 더 그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익히고 말만으로 그 AI 서비스에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나 버튼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잘 하실 수 있겠어요?
1: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
2: UI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뀔 때마다 적응해 나가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봐야 되니까 더 공부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생성형 AI 뭐 대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에이전트 같은 것도 이제 한 번씩 간단하게 지금 써보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용해서 주식이라든 아니면은 뭐 외국어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해보고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면 이 AI를 하면 좋은 점이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안 해도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 뭐 이런 거.
0: 강사가 된다면 이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각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2: 실생활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걸 알려줄 수 있는 강사. 제가 그 폰 배웠을 때 어르신들이 조금 진도가 늦기 때문에 너도 가르쳐라 해가지고 같이 알려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쇼핑이라던가 메모라든지 뭐 음성 녹음 그런 것들을 하셨을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 적용 가능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0: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AI를 활용해서 이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길 바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본인이 일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잘 가르치려면 일단 본인 스스로 많이 알아야 하고 네. 가르치는 방법도 익혀야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공부하고 노력을 할 건데요. 무엇보다 지금의 이 교육생의 입장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네. 마음으로 지도하면 더 잘 가르칠 것 같아요.
3: 네. 네. AI 교육 전문 강사도 직업인 거죠?
0: 사실 강사라는 직군 자체가 네. 정식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잡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담당자인 김상준 씨도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또 다들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할 수 있다는 응원을 해줬습니다.
4: 이게 이제 특별 과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긴 해요. 특별 과정인 부분들이고 원래는 저희 직업훈련이 고용범위 들어가지 않으면 취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은 그렇게 교육만 하고 끝내는 형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정규 고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프리랜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특별 과정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은 하나의 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AI에 대한 요구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이제 강사를 꼭 안 한다고 하더라도 AI로 공부를 해놓으면 업무 자동화나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내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갖고 혹시 강사가 아니더라도 직업 생활에 있어서도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활용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꽁짝꽁짝 잘 만들고 연습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다. 그걸 관련돼서 응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이번에 만난 시각장애 교육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사로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AI를 잘 활용하는 모습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3: 네, 네.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사주 실천법 1주차 관찰하기 대화 중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적인 판단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판단을 내리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2주차 사실만 말하기 하루 한번 판단을 걷어낸 사실만으로 말해보세요. 회의가 지겨웠어 대신 회의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와 같이 말할 때 마음은 보다 편해질 것입니다. 3주차 생각 분리하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즉시 문장 형식을 바꿔보세요. 그가 나를 무시해 대신 나는 그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생각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4주차 호기심에 질문 던지기 판단 대신 호기심을 담아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 평소에도 자주 늦지? 판단 대신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호기심 라고 말해봅니다. 판단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질문은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판단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리는 소음과 같습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온종일 재잘거립니다. 판단은 본디 그러합니다. 누구도 비켜갈 순 없지만 언제든 잘 다룰 수는 있습니다. 만일 지금보다 30%라도 판단이 줄면 내 삶은 어떨까요? 벌써 편안해지시나요? 판단은 이러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듣고 배우며 영감을 얻으세요. 제대로 보세요. 레슨 14. 혼잣말 사용법 난 안 될 거야. 아, 망했어. 내가 그렇지 뭐. 자기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 즉 셀프톡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이 셀프톡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우리의 기분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행동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셀프톡은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인장과도 같습니다. 이에 의식의 장 안에 어떤 말을 새겨넣을지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셀프톡은 나는 무능하다라는 2차 생각으로 확산되는 점화 효과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잘 해낼 거야라는 긍정적인 셀프톡은 나는 유능하다는 믿음을 강화하여 자신감을 북돋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갈 길을 만드는 적극성의 연료가 됩니다. 습관화된 반복적인 셀프톡은 신경회로에 응고됩니다. 이를 체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라고 수시로 말하면 뇌는 정말로 그 일이 어려운 것이라고 믿게 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셀프톡이 습관화되면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집중되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좌절하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나아가 습관화된 부정적인 셀프톡이 확증 편향을 강화하여 뇌가 스스로 실패할 이유만 찾게 만드는 인지적 폐쇄성을 불러옵니다. 한 내담자는 발표를 앞두고 긴장될 때마다 나는 원래 발표를 못해. 이번에도 망칠 거야.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을 거야 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셀프톡은 불안을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했습니다.
발표 당일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망했어라는 셀프톡으로 가득했고 결국 준비한 만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평소 습관이 된 부정적인 셀프톡이 자신감을 앗아가고 스스로의 기대를 망치게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셀프톡이 기분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셀프톡은 감정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지? 이번에도 망했어 같은 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과 우울, 무기력 같은 감정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이 정도면 잘했어 같은 긍정적인 셀프톡은 좌절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자기 돌봄의 힘으로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적인 셀프톡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매력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는 태도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쉬워 타인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이 행동에 반영되어 결국 스스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셀프톡, 부정적인 행동, 관계 악화. 긍정적인 셀프톡, 긍정적인 행동.

학급은 낮은 강의 평가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북돋는 말로 바꿔가며 그가 가진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혼잣말의 두 얼굴. 관계를 세우거나 무너뜨리거나. 부정적인 셀프톡은 종종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셀프톡은 타인의 사소한 말에도 반응하기 쉽고 이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내가 그렇지 뭐와 같은 말은 무기력한 회피로 보여져 스스로의 인상을 깎아내립니다. 이 말은 나는 고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로 전달되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한 내담자는 약속 시간에 늦자 나는 늘 왜 이렇게 게으르지? 친구가 날 한심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자조 섞인 셀프톡을 했습니다. 친구가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묻자 그녀는 아 미안 원래 좀 늦는 편이라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에 늦은 사실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태도가 친구에게 변화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만일 늦어서 미안해, 급하게 나오느라 늦었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친구는 미안함을 더 진솔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셀프톡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상황에 필요한 행동마저 억제시킵니다. 긍정적인 셀프톡 실천법. 새로운 문장 만들기. 부정적인 셀프톡이 나올 때 바로 긍정적인 문장으로 대체하세요. 오늘 하루 정말 운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들 때 즉시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대체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향해 확신에 찬 긍정적인 문장을 들려주는 것도 하루를 다스리는 좋은 시작입니다. 부정적인 셀프톡에 질문하기. 부정적인 셀프톡이 올라오면 이 말대로 일이 일어난 것인지 객관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 이 생각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박하는 증거는 각각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감정적 판단에 근거한 행동을 멈추고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혼잣말에 이름 붙여 객관화하기. 머릿속에 나는 역시 안 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걱정 못이나 불안이 같은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아, 걱정봇이 또 시작됐군 하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면 마치 제3자처럼 부정적인 혼잣말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그 말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멘토가 되기. 소중한 친구를 위로하듯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이는 자기 비난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지라는 말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로 전환합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은 불안을 낮추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상황별 긍정적인 셀프톡. 업무나 학업에서 실수했을 때, 이번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보자. 완벽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다음번에 더 나아지는 거야.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둔 상황. 나는 잘 준비했어. 긴장되지만 내 실력을 보여주자. 이 경험 자체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0: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행동에는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개인적 어려움이나 도전 상황일 때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날 성장시킬 거야.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긍정적인 셀프톡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을 지닙니다.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면 먼저 말을 바꿔보세요. 습관적인 말이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작은 노력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우리의 하루는 빈 도화지입니다. 말붓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당신의 말에 다양한 빛깔을 만들어 보세요.
1: 자, 스탠바이, 큐!
2: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3: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영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성수영 지음, 성우 정세연 읽음. 고독을 희망으로 바꾼 자연의 위로, 하랄 솔베르그. 노르웨이 출신 화가 중 가장 유명한 화가는 단연 에드바르 뭉크입니다. 미술에 별 관심이 없더라도 뭉크라는 이름 또는 뭉크의 유명한 작품 절규의 이미지를 한 번쯤은 접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와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하랄 솔베르그라는 생소한 작가의 이 작품. 산속의 겨울밤입니다.

0: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좋은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확실히 산속의 겨울밤에는 절규처럼 보는 사람을 곧바로 사로잡는 강렬함은 부족합니다. 절규의 인지도가 훨씬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산속의 겨울밤이라고 말합니다. 왜 노르웨이 사람들은 솔베르그라는 화가를 이토록 사랑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 솔베르그의 삶과 예술로 안내합니다. 지도 밖으로 떠난 길. 솔베르그의 어린 시절은 남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모피를 사고 팔아 큰 돈을 번 장사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솔베르그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1: 너는 참 좋겠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만 하면 되잖아.
0: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솔베르그의 공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1: 법률가가 돼도 좋고 학자가 돼도 좋다. 뭐든 밀어주마.

여러분은 지금 성수영 작가의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성수영 기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칼럼을 통해 매주 미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미술이 아닌 쉽고 재미있게 부담 없이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글들인데요. 독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출간한 그때 그 사람 시리즈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많이 팔린 미술 교양서로 손꼽힙니다. 명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 명화의 발견, 그때 그 사람. 명화의 비밀, 그때 그 사람의 뒤를 이어 이번 책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그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번 책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렘브란트 판 레인, 파블로 피카소, 에드워드 호퍼, 프란시스코 데 고야처럼 이름만 들어도 대중들이 알만한 굵직한 화가들은 물론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화가들까지 다채롭고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격정과 욕망, 운명과 숙명, 결혼과 야망, 광기와 이상 사이,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한 화가들의 뜨겁고도 감동적인 인생과 명화 이야기.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지금까지 성우 정세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겨울은 다시 찾아오고 우리는 점점 세상을 배워갔다. 겨운에 언 땅에 파묻힌 구근은 내년 봄에 다시 꽃을 피울 것이고 어떤 꿈들은 영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손에서 놓친 풍선 때문에 우는 일 따윈 없어졌다. 아무 희망 없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빈손이 되어야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0: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1: 알지. 우리 지수는 햇볕에 뒹구는 고양이와 나뭇잎 사이에 숨어서 우는 새와 키 작은 꽃들을 좋아하지.
0: 언니, 내 꿈이 뭔지 알아?
1: 알지. 우리 지수는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 하지. 유치원 교사가 되거나 돌봄이 필요한 더 어린 아이들.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1: 안내 일기. 버무사에서 나온 책이지. 거기 나오는 가상의 친구 키티의 이름을 아무데나 막 붙여서 불렀잖아. 한때는 저기 저 목련나무도 키티였어. 그렇지?
0: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는 기억해야 해.
1: 왜 그런 소리를 해?
0: 밤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 날,
1: 어?
0: 그 별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
1: 어.
0: 주변이 너무 밝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야.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는 거야.
1: 지수야, 눈 좀 붙이고 자. 내일 아침에는 네가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면 좋겠다.
0: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꿈속에서 언니들이 번갈아가며 내 손 잡아주고 이마에 물수건 갈아주고 조용히 문이 여닫히는 소리, 창밖에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나 기다리는 건가? 내 영혼을 꺼내가려고.
1: 아니야!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지수야!
0: 엄마는 알 수는 어디 갔어?

0: 오늘은 퀴즈에서 꼭 이길 거야. 아무래도 국가별 수도 맞추기는 내가 불리하지. 어? 가본 데도 없고 다 외국어잖아. 그런데 오늘은 꼭 고모님을 이겨서 보석 상자 보여달라 해야지.
1: 배수야!
0: 네!
1: 시작할까?
0: 네! 영어로 쓰는 반성문을 뭐라고 할까요?
1: Apology letter.
0: 땡!
1: 응?
0: 글로 버려. 다음! 소금의 유통기한은?
1: 없다!
0: 땡! 천일! 그래서 천일염이에요.
1: 그건 좀 넌센스인데.
0: 지금 넌센스 퀴즈 시간인걸요? 그럼 다음! 금은 금인데 사람들이 갖기 싫어하는 금은?
1: 세금.
0: 킹동댕!
1: 진작 넌센스라고 했어야지.
0: 소가 노래를 부르면?
1: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0: 어, 그것도 괜찮지만 땡!
1: 어?
0: 소송이에요. 오늘 부모님 점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 1점. 낙제예요.
1: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왔네. 그럼 무슨 소원 들어줄까? 하루 외출권? 그 준호라는 애 오면?
0: 아니요. 보석 상자 구경 시켜주세요.
1: 내 보석 상자 말이냐?
0: 그럼요. 여기 다른 분이 계신가요?
1: 그래. 구경이야 시켜줄 수 있지. 자, 이거 봐라. 내가 외국 살 때 파티가 있는 날 하고 나간 목걸이들이다. 이거는 진주.
0: 진주.
1: 이거는 블루 사파이어 반지. 블랙 드레스를 입을 땐 꼭 이 반지를 꼈다.
0: 너무 예뻐요.
1: 이거는 오팔.
0: 오팔.
1: 내 탄생석이지. 이거는 장례식용 홍옥 반지고. 이거는 내 결혼 반지였던 다이아몬드다.
0: 우와. 한번 껴봐도 돼요?
1: 어떤 게 마음에 드니?
0: 다 마음에 들어요.
1: 그래도 딱 하나를 껴봐야 한다면 다이아몬드를 껴봐라.
0: 전 목걸이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껴볼게요.
1: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이라 프로포즈할 때 많이 쓰잖니.
0: 반짝반짝.
1: 우리 혜수도 언젠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게 될 테지.
0: 너무 예뻐요.
1: 언젠가 내가 죽으면 이것들을 누군가 물려 받겠지.
0: 누구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1: 아직 모르겠다. 누구한테 물려줄지?
2: 한때는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들, 알베르 까뮈의 작품들,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책은 누군가의 세상, 누군가의 운명, 누군가의 신념을 바꾸기도 하니까. 그런데 내 글은
3: 이게 나 무슨 소용이야. 그냥 대학이나 갈걸. 소설가로 등단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신춘문예는 매번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아,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걸까? 내 글이 뭘 할 수 있을까?
4: 똑똑똑!
3: 왜?
4: 오늘도 저기업이냐?
3: 지수를 입원시키는 게 나을까? 영 열이 떨어지질 않아.
4: 의사가 한번 다녀갔다며?
3: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 언니가 와서 링거 놔주고 갔어. 그래서 좀 나아지나 했는데 밤마다 다시 헛소리를 하니까.
4: 근데 뭐 하는 거야?
3: 아, 이 옥탑방 다 치우려고.
4: 왜?
3: 가족들이 아프니 그리 무슨 소용인가 싶어. 내 꿈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고 보면 연수 언니가 현명해. 언니는 항상 가족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택하거든.
4: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3: 무슨 소리야?
4: 네가 원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
3: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이기적이지. 난 항상 원하는 건 어떻게든 하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이럴 때 난 가족 중에 가장 쓸모없는 사람 같아.
4: 자, 공원 한 바퀴 돌고 올래?
3: 아니야, 오늘은 그 기운도 없어.
4: 정은수, 너네 집에 네가 없었으면 우리 할아버지도 나도 이렇게 안 했어.
3: 이렇게 어떻게?
4: 몰라서 묻냐?
3: 야, 너 자꾸 옥상으로 넘어오지 마. 내가 기운 없어서 한번 봐준 거야?
4: 옥탑방 계속 쓸 거지? 불 꺼두면 안 돼? 야! 이제 불 안 켜져 있으면 잠이 안 온단 말이야.
3: 나 지수한테 가봐야 돼.
4: 심심해. 그럼 난 혜수한테나 가봐야겠다.

0: 그만 들어갈까?
1: 아, 싫어. 어떻게 얻어낸 외출 허락인데.
0: 외출을 꼭 허락받고 해야 해?
1: 지금은 고모네 집에 있으니까 그 집 규칙을 따라야지.
0: 오, 고모랑은 친해졌어?
1: 친해지기 힘든 분이야. 뭐 그래도 내 친화력 덕분에 많이 가까워졌지. 오빠.
0: 응?
1: 나 유언장 썼다.
0: 유언장?
1: 응.
0: 야, 그런 걸 왜 써?
1: 고모네 집은 크긴 큰데

0: 무채색이야. 하루 종일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것처럼. 그냥 죽음이란 단어가 떠오르더라. 언젠가 나도 죽게 되겠지? 모든 생명은 소멸되는 거니까. 근데 죽을 때 내가 써놓은 유언장이 없으면 그 많은 짐들은 다 어떻게 될까 싶더라고.
1: 뭐 기부하거나 버려지거나?
0: 우선은 내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사람들한테 남겨두기로 했어.
1: 글쎄, 네 소중한 게...
0: 오빠가 공정인이 되죠.
1: 아무 법적 효력도 없을 텐데?
0: 법적 효력이 있을 만큼 대단한 말들도 아니야. 그냥 오빠가 읽어줬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오빠한테 맡겨둘게. 내가 죽으면 이걸 우리 가족들한테 가져다 줘.
1: 아, 점점 부담스럽네.
0: 읽어줄게. 유언장, 난 정말 죽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요. 아침마다 컵을 씻고 은으로 된 뚱뚱한 찻주전자 유리잔들을 반짝반짝 윤희나게 닦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방을 청소하는데 가구들마다 발톱처럼 생긴 다리가 달린 데다 조각된 부분이 많아서 먼지를 털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괴팍한 앵무새에 똥도 치워주고 잠자리도 봐줍니다. 다리가 불편한 고모가 부르면 달려가서 물건을 가져다 주거나 심부름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나면 고모님은 퀴즈를 내요. 그 퀴즈를 다 맞춰야 한 시간의 휴식이 주어져요.
1: 이게 유언장이야? 야, 유언장은...
0: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말하는 거고.
1: 그래, 이제 진짜 유언장을 읽어봐. 세상 진지하게 들어줄게.
0: 나의 유언장. 나 정혜수는 온전한 정신 상태로 내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증여하기로 적어놓았다. 나의 아버지에게 내 그림 중에 제일 잘 그린 그림과 소묘, 지도, 그 외 미술 작품을 액자와 함께 드린다. 나의 어머니에게 주머니가 달린 푸른색 앞치마를 제외한 내 옷 전부를 드린다. 아울러 나의 사랑과 내 초상이 그려진 메달을 드린다. 큰언니한테는 미래의 신랑에게 받게 될 다이아몬드 반지를 드린다. 그리고 연필로 그린 언니의 초상화를 드린다. 둘째 언니에게는 구석에 처박아둔 마이마이와 이어폰을 드린다. 셋째 언니에게는 내 인형들과 연필들, 스티커를 드린다. 내 공중인이자 사려 깊은 친구인 이준호에게는 초콜릿이 담겼던 상자와 점토로 만든 말을 준다. 내 작품 중에 제일 비싸게 팔릴 그림 한 점은 그에게 공정비로 수여한다. 이제 나의 소중한 재산 전부를 처분했으니 고인을 더 이상 욕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유언장은 내가 직접 작성하고 내 공정인과 함께 밀봉할 것이다.
1: 혜수야, 응? 나 그 공정인 꼭 해야 하니?
0: 유언장 내용을 다 공개한 이상 어쩔 수 없어.
1: 이런 유언장은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생을 정리할 때 쓰는 거야. 이렇게 장난으로 쓰는 게 아니고.
0: 장난으로 쓴 거 아니야. 나 진짜 진지하다고. 쓰면서 눈물도 흘렸는데.
1: 정혜수, 언니들이 왜 너보고 철이 없다고 하는지 알 것 같다.
0: 또 그 소리야? 언니들 아니었으면 오빠가 나랑 놀아주러 오지도 않았겠지. 오빠는 내가 은수 언니의 동생이라서 챙겨주는 거지.
1: 지금 너희 집은
0: 그래, 모두가 한 집에서 진수 언니 걱정하면서 나만 가족에서 제외시킨 거야.
1: 널 제일 걱정해서 그런 거야. 어떻게 다 이해하겠니? 야, 혜수, 뒤에 타. 켜줄게. 자전거 뒤에 타보고 싶댔잖아.
0: 나 다시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도 기대지도 않을 거야.

0: 되겠어.
1: 정말? 그래도 된대?
0: 하루쯤은 괜찮아. 오늘 밤에도 열 안 내리면 내일은 병원에 데리고 가자.
1: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하자. 이 정도 아프면 엄마도 알고 계셔야 돼.
0: 그러자.
1: 언니 혹시 누구지? 이 밤에? 누구세요?
2: 나야.
1: 이 밤에 무슨 일이야?
2: 미안해 은수야. 내가 잘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 전 보쳤어. 오늘 새벽에 도착하실 거야. 미안해. 좀 주저넘게 내가.
1: 아니야 예준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내일 아침에 알릴 생각이었어. 한시라도 빨리 엄마가 오시면 좋지.
2: 그래 그렇지. 내가 잘한 거 맞지? 근데 우리 좀 떨어지자 은수야.
1: 뭐? 더 어색하게 왜 그래?
3: 얘들아. 그런데 눈이 온다. 이렇게 계속 펑펑 내리면 어떡하지?
2: 글쎄 말이에요.

작은 아씨들 12번째. 전 은수예요. 여러분은 지금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를 듣고 계십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5번째

0: 누워있던 노파가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다. 두꺼운 솜이불을 걷어내며 콜록콜록 기침했다. 왜소한 몸에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는 흰머리를 대충 묶어 칙칙한 빛깔의 은비녀로 고정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어정쩡하게 앉으려고 하니 수정이 그를 불렀다.
1: 응. 나는 못하니까 온 김에 이분 맥 좀 봐드려.
2: 에?
1: 아니 놀러 왔어?
2: 아니 그건 아니지만.
3: 뭔데?
0: 할머니는 수정을 보며 이가 거의 없는 입으로 물었다. 수정이 웃었다.
1: 우리 한약방 앞에 한의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 한의사 양반이야. 궁금해서 따라왔어. 잘 됐지. 이렇게 맥도 보고.
3: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2: 예. 아, 놀러 온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맥 보러 온 것도 아닌데.
0: 그렇게 생각하며 승범은 무릎으로 기어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뼈밖에 남지 않은 손목은 무척 가늘었다. 약하게 뛰는 맥을 가만히 짚다가 탁한 눈을 들여다봤다.
2: 아, 혀 내밀어 보세요.
0: 승범의 말에

0: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처럼 얌전히 내민 할머니의 혀는 누런 빛깔이었다.
1: 열이 있네요. 머리도 아프세요?
0: 승범은 그녀의 목과 어깨 등을 만졌다. 굳어있다.
2: 춥다가 덥다가 그래요.
1: 속이 답답하시죠? 구토감 있어요?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콧물 가래가 목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0: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1: 명치에 수기가 있는 감기인데 연세도 있고 몸도 약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2: 입맛이 없어서.
0: 살집이 별로 없어 뼈만 만져졌다. 이렇게 될 정도니 하루 이틀 입맛이 없던 건 아닐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을 하듯 팔짱을 끼고 있던 수정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3: 아이, 내가 밥 잘 챙겨 먹으랬잖아.
2: 귀찮아서 그러지.
3: 아이,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긴다고 내가 누누이 주의를 줬구만. 봐, 일주일 사이에 병 생긴 거.
0: 그 말에 승범이 눈썹을 들었다.
1: 그럼 일주일 전에도 이곳에 왔단 말이야?
0: 승범은 헛기침하고 할머니의 손목을 다시 만졌다.
1: 여기 손목 기준으로 조금 아래 팔의 바깥쪽 이 부분이 외관혈, 안쪽 이 부분이 내관혈이거든요. 지금 침이 없으니까 제가 지압으로 하겠습니다. 자극만으로도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약을 드셔야 하는데.
0: 승범은 가만히 보고 있는 수정을 올려다봤다. 수정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었다. 그러고 보니 저 보따리 안이 궁금했다. 풀어헤친 보자기 안에 첩약과 한약이 든 상자, 밑반찬 통과 검은 봉지 몇 개가 있었다. 승범은 숨을 삼켰다.
1: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 반대편에 내가 매달렸으니 도대체 체력이 얼마나 센 거야?
0: 승범은 입을 떡 벌렸다. 모르면 몰랐지 자신보다 더 셀지도. 감탄하는 승범에게 수정은 첩약을 건넸다. 그걸 멀뚱히 보던 승범은 물었다.
1: 이거 뭐요?
3: 약 필요했잖아.
1: 제가요?
3: 아니야?
1: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0: 생각은 했으나 그렇다고 이렇게 주면 어쩌라고. 그는 투덜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3: 아이 방이 차네. 그 부엌 아궁이에 불 좀 떼고 그거는 밖에 있는 아궁이에서 다리면 될 거야.
1: 제가 불을 어떻게 붙입니까?
0: 승범이 불퉁하게 대꾸했다.
2: 어떻게 그러나 귀한 분이 그런 걸 하게 할 수는 없지.
0: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했다.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는 몸이 파르르 떨렸다.
3: 아이 귀하기는 뭐가 귀해. 일어나지 마. 그 몸으로 어떻게 일한다고.
0: 수정이 할머니의 어깨를 잡아 만류했다.
1: 그게 뭐 어렵다고요. 제가 합니다 해요. 네.
0: 승범도 급히 손을 내저었다.
3: 우리가 온 김에 다 해줄 테니까 좀 쉬어요. 네.
0: 수정이 뒤따라 나왔다. 부엌으로 가더니 집 옆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며 승범은 어두운 산 너머를 봤다.
1: 저길 내가 혼자서 갈 용기가 있을까?
0: 잠시 고민을 하는데 풀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집 옆에서 나온 수정이 그를 불렀다.
3: 그 뒤에 장작이 있는데 얼마 안 되네. 불 붙이기 전에 땔감 좀 주워야겠어. 지층에 떨어진 게 죄다 남으니 어렵지 않지?
1: 어렵거든요.
0: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자 승범은 입술을 삐죽였다. 집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리에서 그는 나뭇가지를 주었다. 부러진 나무들이 많았다. 길거나 두꺼운 나무를 가지고 몇 번을 오갔다.
1: 이럴 줄 알았으면 쫓아오지 않는 건데. 일부러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일을 부려먹지?

0: 마치 딱 준비되어 있던 것 같잖아. 에? 둘이 짰어. 나 개고생 시키려고 작당을 한 거지. 에휴, 내가 미쳤지. 이런 걸 하겠다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쫓아오고.
1: 아, 뭐해? 야, 너 안 다리고야?
2: 마당에서 수정이 그를 소리쳐 불렀다.
0: 가요, 가!
2: 계속 투덜거리는 승범은 저만치에 쓰러진 나무 밑동을 끌어안고 집으로 걸었다. 말라 비틀어진 잎이 수풀에 쓸려 떨어졌다. 승범은 불을 붙인 신문지를 아궁이 속 장작에 얹고 잇바람을 불었다. 검게 타들어가는 종이가 회색의 재를 남기고 허무하게 사라졌다. 붉은 불은 장작에 붙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매캐한 연기만 날렸다. 승범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다시 성냥 대가리를 성냥 상자 옆구리에 문지르자 화르르 불이 붙었다. 잽싸게 구긴 신문지에 불을 옮기고 다시 아궁이에 쑤셔 넣었다. 거셌던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부엌에서 수정이 고개를 내밀었다.
1: 아유, 아직이야? 아유, 답답해서 숨 넘어가겠네.
2: 다가온 그녀에게서 구수한 밥냄새가 났다. 그러고 보니 온종일 뭘 먹지도 못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들은 수정이 승범을 흘겨봤다.
1: 얼마나 일했다고 뱃속에서 아우성을 쳐.
0: 이 정도면 많이 일한 거죠.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1: 아니, 그러게 누가 쫓아오래.
2: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쫓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대에서 뭉구적거리면 빚은 누가 갚고 돈은 언제 버나.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싫은 소리를 내지 않는 건 다 그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눈앞에 흘러드는 연기를 손으로 내저었다. 형체 없는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수정은 익숙하게 장작 몇 개를 빼고 그 틈에 마른 낙엽과 잔가지를 넣었다. 신문지에 불을 붙여놓고 가지고 온 부채로 부채질을 했다. 바람에 불씨가 일어 장작에 옮겨붙었다. 몇 번 부채질하던 수정이 부채를 바닥에 내려놨다.
1: 약 다릴 줄은 알지?
0: 당연하죠. 그것도 못할까 봐요.
2: 승범은 씻은 가마솥에 물을 넣고 처박의 종이를 펼쳤다. 마황, 백작약, 새신, 건강, 계지, 감초, 오미자, 반하. 안에 든 약재를 손으로 헤아렸다. 소청룡탕이었다. 그는 어이가 없어서 부엌에 있는 수정을 돌아봤다. 할머니의 감기 증세에 정확한 처방약이었다.
3: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맥을 보게 한 건 시험하기 위함이었던가? 아니 근데 일주일 전에 왔었고 감기 걸린 줄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약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지? 일주일이 넘은 건가?
2: 고개를 갸웃거리며 승범은 약을 가마솥 안에 넣었다. 뚜껑을 닫고 부채를 주워들었다. 부채질하며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1: 이리 와서 밥 먹어.
2: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수정이 승범을 불렀다. 밥솥에 승범은 재빨리 방으로 갔다. 자리를 잡고 앉자 수정은 죽을 들고 누워있는 할머니 옆으로 갔다.
1: 자, 자네는 빨리 먹고 뒷마당에 있는 저 장작들 좀 패.
0: 장작이요?
1: 아, 밥값 해야지. 힘센 젊은 총각 두고 너 인내들이 팰까? 아, 왜? 그것도 못 패겠어?
3: 미친 듯이 굴리는군.
2: 승범은 한숨을 쉬었다. 밥을 먹고 수정이 시킨 대로 도끼로 장작을 했다. 녹슬고 끝이 뭉툭한 도끼를 내리치길 수천 번.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시야가 몽롱해졌다. 승범은 문득 정신을 차렸다.
3: 아, 내가 왜 이걸 다 하고 있지?
2: 나무 토막에 맞지도 않는 도끼를 매번 휘두르고 열에 두세 번은 발을 쪼갤 뻔했다.
3: 아유, 못해! 안 해!
2: 그는 도끼를 내던졌다.
1: 아이고, 뭘 시키면 함흥차사야. 아, 집에 안 갈 거야.
2: 힘을 어찌나 썼는지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승범의 얼굴을 본 수정이 픽씩 웃다가 입술을 꾹 다물어 표정을 지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장자

0: 어쩐 일로 대들지도 않고 시키는 일마다 꾸역꾸역 해냈다. 그렇다고 야무지지 않아 번번이 손이 갔는데 휘적거리며 걷는 승범의 뒷모습을 보니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된통 당했으니 다시는 자신을 쫓아오지 않겠지. 어느새 볕은 시들해졌고 더위도 한풀 꺾였다. 승범은 수도가에서 세수를 했다. 지하수라 그런지 물이 꽤 찼다. 팔과 얼굴을 닦다가 머리까지 감았다.
1: 약이랑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내가 확인할 거야. 이 약 다 먹고 몸 좀 괜찮다 싶으면 저 상자에 있는 한약 챙겨 먹어. 보약이니까.
2: 아이고, 응? 매번 고마워서 웃긴다.
1: 아이, 고마우면 그, 아프지나 마.
0: 그 뒤에서 승범은 손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다. 말을 마친 수정이 길을 나섰다.
3: 아, 같이 가요.
2: 한의사 선생님, 오늘 감사해요.
3: 아, 예. 몸조리 잘 하시고요.
2: 예.
3: 약 잘 챙겨 드세요. 식사도요.
2: 예. 네.
0: 재빨리 말하고 그는 수정에게로 향했다.
2: 조심히 가요.
3: 예, 들어가세요.
0: 문밖까지 배웅하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승범은 쟁걸음으로 앞서는 수정을 쫓았다.
3: 아유, 같이 가자니까요. 아이,
1: 더워 불러붙지 마.
3: 아이, 참.
0: 수정은 옆에서는 승범을 피했다. 그는 손수건으로 여전히 물기가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문질렀다. 눅진한 바람에 물기 묻은 부위가 시원했다. 할머니는 들어가셨을까? 산에 들어가기 전 그는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다. 승범은 어서 들어가시라고 손을 흔들었다. 그러다가 멈칫거렸다. 할머니 옆에 여자 귀신이 있었다. 지난 한약방에서 처음으로 본 눈이 없고 다리 없는 여자 귀신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4: 왜 저 귀신이 여기에 있지?
0: 창백해진 승범이 수정을 붙들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뒤돌아봤다. 한숨을 쉰다.
1: 너는 지금 저 귀신의 한을 풀어준 거야.
0: 그 말에 승범은 수정과 여자 귀신을 번갈아 봤다. 귀신이 허리를 숙여

0: 며칠 뒤 승범은 수정과 함께 봤던 여자 귀신을 거리에서 다시 보게 됐다. 한의원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다. 처음엔 그녀인지 몰라볼 정도로 말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귀신이 아니라 좀 더 사람 같은 모습? 피 묻은 옷까지는 새 옷으로 바뀌어 있었고 더 이상 피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슬프고 아픈 표정이 아닌 안온한 모습이었다. 그런 그녀가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걸어왔다.
1: 아,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 그 값을 치르는 거구나.
0: 차가운 커피를 들이켜면서 수정 한약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다.

0: 배를 문질렀다. 차가운 커피 때문이 아닌 질투로 인해 배가 쿡쿡 쑤셨다. 잘 생각해보면 수정의 말 맞다나 저 귀신의 한을 풀어준 건 자신 아니던가? 뭐 둘이 같이 했다지만 좀 더 육체적인 노동을 훨씬 많이 했는데.
1: 너무하네.
0: 입술을 삐죽이며 돌아서는데 그 여자 귀신이 사람 10명 중 5을 데리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2: 어?
0: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자 여자 귀신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마치 처음부터 아픈 것 때문에 방문하는 것처럼 한의원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2.75%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인상됐습니다. 금통위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조만간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최근 증시 변동성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영향이 있는지와 관련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로 보인다며 긴밀히 검토 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 협력을 위해 한국과 다른 지역의 기업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해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함정들은 노후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손을 뗀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오늘 정 전 후보와 헬스트레이너 윤모 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과 업체 직원들의 선거 동원과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35사단 예하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추가 복무한 뒤 이후 소집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 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합 국군사관학교 위치를 대전 자운대로 결정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들이 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들보다 출산과 주택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낸 자료를 보면 비수도권 비이동자가 수도권 비이동자 대비 출산 비중이 더 높았고 혼인 후 3년간의 주택 소유 비중은 거주지 비이동자가 33%로 이동자 27%보다 높았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2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해 스페인과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선제골을 내주고도 후반 40분 이후 두 골을 몰아넣으며 2-1로 이겼습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두 골 모두를 어시스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충청권과 영호남 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 사이이고 호남 서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인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며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요즘은요, 휴대폰 없이 살기 힘들죠. 근데 아무리 최신형 모델이라도 이 휴대폰이 방전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배터리가 20% 아래로 내려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충전기를 찾아서 잠깐이라도 꽂아두면 왠지 마음이 놓이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충전을 해줘야 탈없이 제대로 굴러가죠. 무더운 날씨엔 시원하게 한번 웃어주고, 또 팍팍한 일상이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에 훈훈해지고, 거기에 추억이 더한 노래까지 함께한다면 방전됐던 마음도 슬슬 채워지기 시작하죠. 배터리 채워지듯이 말이죠. 자, 한 주에 반환점이 지난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오늘은 몸보다 마음부터 든든하게 충전하는 그런 하루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자, 신나는 노래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다같이 손을 모고 한 바퀴 돌려볼까요? 클론입니다. 초련.

충전은 꼭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가끔은 충전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또 반가운 사람 만나서 웃음도 나누고 좋아하는 노래로 추억까지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기운이 다시 차오르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배터리를 가득 채워드릴 추억의 명곡과 함께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시간 함께하시죠.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목요일엔 달콤했던 90년대로 음악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아유, 노이즈 한상희 씨가 첫 곡 초련 나가는 동안 밖에서 손을 얼마나 돌리고 춤을 추는지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무튼 한상희 씨와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섬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리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잭스키스가 부르는 예감 이 노래 듣고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0: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원한 건 상상 속에도.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90년대 대표 댄스 그룹 노이즈의 한상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노이즈 한상일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이 시작할 때 예. 20세기 유행가 그러면 아하 이 노래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예?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네. 아유 잘하시네.
1: 아하를 한 내가 봤을 때 한 열 몇 번을 하는 것 같아서 요럴 때는 또 이펙트 있게 강원래 씨가 한번 하고.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한번 쉬어줬습니다.
0: 오늘 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클론의 초련에 맞춰서 밖에서 막 예. 생방 스튜디오 밖에서 막 춤췄어요. 예, 어떠세요? 손도 돌리고.
1: 아 근데 예. 간만에 돌렸는데.
0: 간만에.
1: 예, 간만에 돌렸어요. 돌렸는데 예. 야 신나긴 신납니다. 제가 그 가끔 그 집에서 라이브 네. 하면서 가끔 그 클론 노래를 틀고 위에 조명하고 이렇게 선글라스 그 클론 이거 흉내를 내면서 가끔씩 돌리거든요.
0: 그 라이브를 한다는 게 SNS로 라이브를 한다는 네. 거죠. 네, 네.
1: 엄청 좋아합니다.
0: 아, 사람들이
1: 장갑 끼고 야. 강올레 형
0: 그럼요.
1: 선글라스 끼고
0: 어? 춤도 추고
1: 춤도 추고 선글라스 끼고 돌리고 좋아합니다 아주.
0: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이게 아, 이제 한상일 씨도 이제 5학년

0: 되셨는데 네. 요즘 몸이라든가 그렇게 좀 따라줍니까? 아니면 그때 한 2학년 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1: 차이는 당연히 많죠. 아, 차이 많은데 네. 그 힘도 예전보다 못하겠고 파워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커버하려고 네. 참 그 취임새로 좀 많이 견디는 것 같아요.
0: 커버한다기보다도 네. 공개 시판에 벌써 글이 올라왔네요.
1: 아 벌써요? 씨.
0: 원래 오빠 상일 오빠 오늘도 즐겁게 들을게요. 저도 손 돌리고 있어요. 신납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래요. 이 춤 이름이 클론 그 초련 때 춤 이름을 또 많은 팬들이 지어줬는데 프로펠라 춤이라고.
1: 아 프로펠라. 네,
0: 손을 더 열심히 돌리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이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여러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주제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1: 네.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네. 오늘은 어떤 노래 만나볼까요?
1: 자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몽환적이다, 섹시하다, 도발적이다. 아하 이 노래. 네.
0: 몽환 섹시 도발. 네. 아하 이 노래. 네. 야 오늘 그러면 이 남자 가수보다는 좀 여자 가수 쪽으로 좀 쏠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1: 그렇죠. 몽환적 섹시 도발. 야, 여자겠죠.
0: 오늘 준비해 보신 노래들이 네. 다 여자 가수들. 네,
1: 무지 도발적인 분입니다.
0: 몽환적인 느낌, 네. 섹시한 느낌, 도발적인. 네. 90년대 그랬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머릿속에 떠오르면 아마 그 노래를 다 들으시지
1: 않을까. 저는 이분들을 다 봤어요.
0: 아, 다 만나봤어요?
1: 개인적으로 다 만났어요.
0: 오호. 아, 만났다는 게. 뭐 이렇게 따로 약속을 정해서 만났다는 겁니까?
1: 아 그런 사람도 있고.
0: 아 그래요?
1: 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도 있고 연습실에서 만난 적도 있고.
0: 야 그리고 또 방송국에서 만난 사람도
1: 방송국에서 만난 다 나하고 다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제 그런
0: 같은 무대 오르고
1: 오르고. 아. 네, 제 그런 사람이에요. 네.
0: 한상일 씨가 여태 뭐 살아생전이라고 표현하기도 네, 그렇습니다. 네. 여태까지 방송 활동을 하면서. 네. 딱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섹시하고 몽환적이고 도발적이고 멋졌던 분이 계시다면 누가 있을까요?
1: 아이비?
0: 아이비?
1: 예. 아이비 씨는 제가 카페에서 봤어요.
0: 아, 그래요?
1: 카페에 근데 사람이 없었어. 저하고 아이비 씨.
0: 단 둘이?
1: 예. 근데 어떤 그 저하고 비즈니스 하는 분이 예. 커피 갖고 오다가 예. 앉자마자 야, 아이비다, 아이비! 아이비! 아, 형, 그만해. 창피하게 해. 다 들었어.
0: 아, 다 들린 소리로. 네.
1: 그래갖고 제가 일어나서 네. 걸어가서 IBC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분이 저기 시골에서 와가지고 가수를 처음 봤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좀 그때 좀 말을 좀 많이 했는데
0: 사실은 한상일 씨 마음속에 아이비랑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죠.
1: 시대를 잘못 태우거나 아, 죄송합니다.
0: 시대를
1: 와이프님 시대를 잘못 탔죠.
0: 왜요?
1: 그 뒤로 탔어야지.
0: 아, 그러니까 한상일 씨 노이즈가 90년대에 활동할 게 아니라 2000년대 쯤에
1: 그때 나왔어야지.
0: 아, 그때 그랬으면 아이비 씨랑 대기실도 같이 쓰고
1: 무대도 같이 하고 오빠가 뭐 알려줄게 그러면서 전화도 하고 밥도 먹고 아, 나 진짜
0: 그랬을 텐데
1: 그랬을 텐데.
0: 아, 실제로 보니까 방송처럼 그렇게 뭔가 이쁘고 섹시하고 그런 느낌이 있던가요?
1: 방송보다 네. 더 수수해요.
0: 더 수수해.
1: 네. 그러니까 외모는 수수한 외모는 아니신데 네. 수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보다 더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왔거든요. 와 화장 안 하는데 섹시와 귀여움과 어머 기억하기 싫어. 어머 너무 좋아.
0: 너무 좋아요. 아니 노이즈 한상희 씨가 예전에 우리 이지현 씨 나왔을 때 네. 이지현 씨 히트곡이 뭐였죠?
1: 바람아 멈춰.
0: 바람아 멈춰다. 이지현 씨가 내 이상형이다 하셨는데 근데 아이비와 이지현.
1: 이지현.
0: 김한성과 이지연.
1: 이지연.
0: 아, 그래요. 이지연 씨를 좋아하는.
1: 저는 한우물 팝니다.
0: 한우물. 근데 오늘 이 섹시 도발 몽환에 이지연 씨는 안 꼈네요.
1: 예. 아. 왜냐하면은 그 도발적이진 않거든.
0: 아, 좀 약간 수수한 느낌이
1: 나요. 예, 수수한 섹시는 있어요. 이지연 님도. 예. 그 다음에 뭐 몽환도 약간 있는데 도발적이진 않아.
0: 도발적이지
1: 바람아 멈추었다오. 도발적이지 않아요.
0: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만나볼 몽환적이다, 섹시하다, 도발적이다. 아하! 이 노래 어떤 분의 어떤 노래입니까?
1: 아 김한선 씨의 나만의 것.
0: 아, 김한선 씨. 네. 아우.
1: 우리나라 원조 댄스의 뭐 최고의 그 댄싱퀸이고 한국의 마다나.
0: 마다나.
1: 아, 여러분 그 발음이요. 한국은 마돈나라 그러고. 네. 제가 미국을 다녀오니까.
0: 아 그래요?
1: 마다나.
0: 마다나.
1: 네. 그리고 휘트니 휘스턴도 윈니 휘스턴이라고 불러주셔요.
0: 아 그래요?
1: 네, 윈니.
0: 아 윈니
1: 아랫니 하는 자.
0: 윈니 아랫니의 네. 윈니.
1: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윈니 휘스턴.
0: 윈니 휘스턴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1: 80년대 후반에 그 여성 댄스 가수의 역사를 새로 쓴 주인공입니다.
0: 아 근데 사실 김한선 씨 이전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그래요 선배님들이 좋아했던 또 가수 중에는 또 김추자 씨가 있습니다.
1: 아
0: 김추자 씨.
1: 김추자 씨.
0: 김추자 씨.
1: 커피 한 잔.
0: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 노래는 아니 뭐 담배 또 불.

0: 밴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담배는 청자, 네. 노래는 주자.
1: 아, 대단합니다.
0: 근데 그 김추자 이후로 네. 댄싱 퀸, 여자 댄싱 네. 퀸 김한선 씨가 하니까.
1: 제가 LA 갔을 때 네. 김한선 씨하고 박한규 씨가 이제 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때 LA 프로모터로 해서 같이 갔어요.
0: 아.
1: 근데 백댄서들을 못 데리고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 거기가 이제 비행기 비용하고 댄서 비용이 안 돼서
0: 아주 출연료보다 그 네. 숙식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1: 그래서
0: 있죠.
1: 그래서 뭐 무대가 너무 저거 해서 리듬 속에 그 춤을 리듬을 쳐줘요 그거 할 때 제가 대기실에서 그거 알려달라서 제가 그때 나가서
0: 아 춤을 같이 췄어요? 네,
1: 거기서 리듬을 쳐줘요 이거 할 때 김한선 님이 그때 뒤에 쓱 나가 조용히 그 뒤에 딱 붙어서 허리를 딱 감싸고 리듬을 쳐줘 이거 했어요.
0: 그 춤을 한상희 씨가
1: 네 배워가지고
0: 아니 그러니까 김한선 씨가 허락을 했어요?
1: 그럼요.
0: 이야.
1: 어머 그걸
0: 김한선도 인정한 한상희 씨네.
1: 어머
0: 왜요?
1: 모든 여자 가수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머 고맙다고 너무.
0: 한상희 씨 그래서 대단해요.
1: 근데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눈빛과 이 모션이 완전 바뀌시고 대기실에 있을 때는 말 두 시간에 한 마디도 안 하세요.
0: 그러니까 그때 김한선 씨가 무대에 오르기까지 가수가 네. 되기까지 네. 일단은 인순이와 리듬터치에서 백업 댄서로 또 활동을 했었고 네. 그 중학교 때부터 그때 이모 한백희 씨가
1: 그렇죠.
0: 그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무대에서 떠는 그런 느낌이었고 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순발력이라든가
1: 프로인 거야 진짜 프로예요.
0: 아, 진짜 프로. 그러니까 네. 한상희 씨와 함께 출 때도 그렇게 자신 있게
1: 제가 쫄았잖아.
0: 아, 무섭.
1: 우리 당황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죠. 당황해.
0: 무섭죠, 무섭죠.
1: 내가 허리를 딱 감았더니 네. 손으로 허리를 또 딱 당기는 거야. 왜 실제로 하라고?
0: 그때 눈빛은 어떻던가요?
1: 눈빛 신자 많이 보이시지. 알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1: 그리고 떨어지면서 저를 밀면 제가 그 날아가는 거예요. 뒤로. 아. 날아가면서 넘어지면.
0: 근데 세게 밀던가요?
1: 그럼요. 세게 밀면 점프해서 뒤로 넘어지면서 그 마루 거기에 네. 딱 넘어지면서 네. 무대에 네. 김한선 누나가 제 위로 올라와서 네. 약간 이렇게
0: 좀 야하게
1: 막 이렇게
0: 야. 막 이렇게
1: 손, 허리 돌리고
0: 손으로 이렇게 막 좀 때리는
1: 제 얼굴 오른쪽 왼쪽으로 치고 막 이런 퍼포먼스.
0: 그래요. 진짜 오늘 주제네. 몽환적이고 네. 섹시하고
1: 도발적이다.
0: 야, 네. 그래요. 자, 김한선 씨의 나만의 것.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몽환적이다. 섹시하다. 도발적이다. 아하! 이 노래 한 곡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아,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민혜경 씨. 야. 보고 싶은 얼굴.
0: 보고 싶은 얼굴. 네.
1: 이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 노이즈 1집 할 때 네. 저희 집 앞에 편의점에서 봤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인연이 됐는데.
0: 야, 김한선 씨는 공연장에서 만났고. 네,
1: 편의점에서.
0: 민혜경 씨는 편의점에서.
1: 네, 편의점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근처에 계속 그 밥 먹을 때나 그 근처에 사셨나요? 제가 옛날에 포이동에 살았었는데 네. 양재동 지나서 거기서 뵀는데 아 눈이 굉장히
0: 그쵸
1: 크시더라고요.
0: 저도 그 얘기 물어보려고 했어요.
1: 근데
0: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근데 이렇게 딱 쳐다보면요, 네. 약간 마음이 이렇게 쫄아요.
0: 아 한상희 씨가 쫀다고요?
1: 네.
0: 아 겁이 난다고?
1: 네.
0: 왜?
1: 눈이 너무 커서 쳐다보면. 네. 그 무서워.
0: 하지만 그래도 그 무서운 눈이지만 개구리 왕눈이라는 네. 그런 별명이 있었을 텐데.
1: 그 히트곡도 엄청 많잖아요.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사랑은 이제 그만.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대 모습은 장미.
0: 그다음에 보고 싶은 얼굴. 네. 보고 싶은 얼굴. 네. 야 히트곡 진짜
1: 근데 많다. 제가 마지막으로 뵌 게 그리고 나서 연예인이 끝나고 2000년대 초반에 네. 햄버거를 먹으러 그 이태원에 네. 갔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민혜경
0: 또 뵀어요.
1: 또 뵀어요.
0: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김한선 씨, 민혜경 씨의 안무가가 있어요.
1: 그래요?
0: 그
1: 블랙 타이거?
0: 맞아요. 블랙 타이거의 팀장이었던 이항우 씨.
1: 오, 항우 형.
0: 이항우 씨가 젊음 행진의 통크나이로도 활동을 했었고 블랙 타이거라든가 이제 안무가로 활동했었는데 김한선, 민혜경 두 가수의 안무를 했다라는 거.
1: 아, 그러니까 진짜요?
0: 좀 한 2000년대로 친다면 보아의 안무가와 이유리 씨의 안무가 같은 거죠.
1: 그만큼 대단한 안무가네.
0: 그런 안무가가 있었고 또 노래도 좋았고 춤도 잘 췄고 또 그만큼 이 기본기가 잘 돼 있었던.
1: 그분이 되게 저도 친하진 않지만 자주 봐서 인사드려서.
0: 아, 이항우 씨?
1: 네. 근데 그때 시대에는요, 여러분 안무가 저희가 아는 클론이나 저희가 추는 무슨 유로나 펑키나 힙합이나 이런 안무가 아니라 재즈를
0: 재즈
1: 기본으로 한
0: 그래요.
1: 네, 그런 안무였습니다.
0: 지금은 이제 천안에서 주유소 사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1: 아 그분이 그분이에요?
0: 네, 그분이 그분이에요.
1: 그 유명한 그 주유소에서 좀 추는 그 주유소 찾아가야 되겠구나.
0: 그래요. 자,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몽환적이다, 섹시하다, 도발적이다. 아하 이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김한선 나만의 것, 민혜경 보고 싶은 얼굴.

0: 목요일엔 노이즈 한상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몽환적이다, 섹시하다, 도발적이다, 몽색도. 아하! 이 노래. 다시 한번 할게요. 예. 몽색도. 아하! 이 노래.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아주 이제 몽환적이다, 섹시하다, 도발적이다. 아주 그냥 이 갖고 놀면서 아주 멘트를.
2: 아, 아주 좋습니다.
0: 예. 김한선, 민혜경 만나봤는데. 예. 자, 이번에는 어떤 가수를 만나볼까요?
1: 어머! 떨려서 소개를 못하겠어.
0: 누굴까요?
1: 강원래 씨가 소개해 주세요.
0: 아까
1: 나 떨려서 소개를 못하겠어.
0: 씨가 실제로 본 연예인 중에 가장 몽환적이고 섹시하고 도발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준비했습니다.
1: 네, 아이비.
0: 디리디리디리디리디.
1: 아, 진짜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원래 그 심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가슴 같은 거 뛰는 사람이 아닌데 아 진짜 떨리더라고요.
0: 쿵닥쿵닥쿵닥.
1: 네, 말도 막 더듬고.
0: 아 근데 그 분위기를 파악도 못한 그 선배가 야 아이비야 아이비 아이비, 아이비, 아이비 아이비 저기 아이비 있어.
1: 내가 봤을 때는 20m 밖에도 다 들려.
0: 그래.
1: 와 진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0: 한상희 씨도 그래요.
1: 저도요. 네, 한상... 아, 저도 항상 목소리가 커가지고.
0: 그래서 제가 그 구준엽 씨하고 같이 한상희 씨하고 이렇게 한상희를 찾고 있는데. 네. 제가 어 저기서 목소리 들린다. 네. 한상희 저기 있구나.
1: 그래서 그 선배 중에 박학기. 네. 이천 형님은. 네. 제가 나타나면. 네. 슬그머니 없어져요.
0: 아, 그래요?
1: 어, 형! 어, 그래. 그리고 이게 딴 데 있으면 없어져
0: 왜,
1: 있어요.
0: 왜, 왜, 왜?
1: 창피하대요.
0: 아, 창피하대요. 너무 시끄러워서. 아, 네. 하지만 그 시끄러운 한상일 씨도 한눈에 반하게 된. 네. 아이비. 아이비 씨가 최근에는 뮤지컬 배우로도 또 활동하고 있어요.
1: 어, 뮤지컬 굉장히 많이. 네. 하고요. 시카고, 고스트, 아이다, 물랑 루즈, 지킬 앤 하이드.
0: 야.
1: 그래서 대형 작품의 주연을 맡으면 제2의 전성기를 이어가고
0: 이게, 있습니다. 이게 뮤지컬계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체육계, 뮤지컬, 가수, 댄서 막 있는데 뮤지컬계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1: 그래요? 이게 우리 그 춤세계보다?
0: 그럼 더 까다로워요. 정말 실력이 있지 않으면 주인공으로 뽑히기가 힘들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흔히들 이제 낙하산이라고 그러잖아요.
1: 어, 낙하산.
0: 아니, 그게 안 돼.
1: 어.
0: 그리고 진짜 실력이 있고 정말 능력 있고 또 이게 아, 이래야 되는데 이 시카고라든가 이 아이다 이런 거에 주인공
1: 아니 모든 게 요즘에도 문제지만 모든 분야에서 이 낙하산은 안 되는 거예요.
0: 네, 그래요.
1: 그리고 옛날에 라인이명 그걸. 네. 이끌었던 강원래 씨의 안무 팀. 네. 라인 댄스 팀도 낙하산이 없잖아.
0: 네, 낙하산까지 아니야. 아무튼
1: 실력이 안 되면 바로 그냥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아이비 씨가. 네. 그만큼 연기도 잘하고. 네. 또 노력도 잘하고 또 연습도 잘 이게 또 연습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1: 네 맞아요.
0: 이거 빠지면 안 돼.
1: 아 그래요?
0: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거는 조명 음향 다 전 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조금이라도 실수가 나면 조명 음향 다 맞아요. 이게
1: 그러니까.
0: 그거는 실제 공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근데 아이비 씨 진짜 대단하네.
1: 그리고 예전에 한 두 달 전인가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어디서 노래를 하셨는데 이럴 거면을 노래를 한 거야. 이럴 거면 하니 나나나나나나나니. 어우 너무 몽환적인 거야. 섹시하고 도발적.
0: IBC를 한번 본 다음부터 IBC를 계속 검색하셨군요.
1: 그 뮤지컬을 보러 가야 되나?
0: 뮤지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IB의 유혹에 쏠았다. 이 노래와 함께할.
1: 네.
0: 저 제목을 까먹었네. 네. 몽환적이다, 섹시하다,
1: 도발적이다,
0: 몽색도. 아하! 이 노래 한 곡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이분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0: 아, 그래요?
1: 이분은 그 방송할 때 제가 공연할 때 걸어가다가 이렇게 마주치면서 인사 한 세 번 하고 세 번 정도 만났는데.
0: 네.
1: 와, 이분 대단합니다. 이재영.
0: 이재영 씨.
1: 유혹!
0: 유혹!
1: 이야.
0: 이야, 유혹의 소나타 또 유혹. 네. 야, 이 많은 사람들 유혹하네.
1: 아, 이재영 이분은 이 키도 굉장히 크고.
0: 네.
1: 얼굴도 굉장히 섹시하고 예쁘게 생기시고.
0: 야.
1: 대신 말 같은 걸 많이 또 안 하시더라고. 아. 이상하게 이게 섹시하고 도발적이고 몽환적인 분들이 말을 잘 안 하네.
0: 그래서 한상희 씨가 섹시하다는 얘기를 못 듣나?
1: 아, 그런가요?
0: 말이 너무 많아.
1: 아, 전 주접이라 그래가지고. 주접이 저기 두 개가 있어요. NRG의 이성진, 네, 노이즈 한상희.
0: 근데 공개시판에 조경문 씨께서 항상 유쾌하고 재미난 상일 오빠. 이 상일 오빠의 해피 바이러스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마력을 가진 오빠입니다. 오늘도 아유, 행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1: 이게 강원래의 노래 선물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 예전에 라디오를 할 때보다 좀 더 이 위트나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 취임새가. 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0: 많이 늘었어요. 네,
1: 다시 한번 KBS에 감사드립니다.
0: 집에서 연습 좀 하고 오시나 봐요.
1: 연습 안 하는데 여기만 오면은 여기만 오면 막 아이템이 떠올라.
0: 아 그래요?
1: 네, 막 떠올라요. 네.
0: 자, 몽환적이다, 섹시하다, 도발적이다, 몽색도 아하 이 노래 두 곡 또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이재영의 유혹.
2: 에에에, look at the hottie, yo. Whoa, you know her? Her name is Ivy. Whoa, whoa, whoa, Ivy? Hell, man.

0: 목요일엔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 낭만 가득한 20세기로 떠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몽환적이다, 섹시하다, 도발적이다, 몽색도. 아하! 이 노래에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누굽니까?
1: 어머! 이 가수도 어우 가슴 떨려.
0: 왜요? 한상희 씨를 가슴 떨리게 하는 이 가수 누굴까요?
1: 박지훈.
0: 박지훈 씨.
1: 성인식. 그 박지훈 씨가 97년에 하늘색 꿈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그 예전에 그 양재동의 교육문화회관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제가 누구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제가 이제 바깥에 좀 전화할 일이 나와 있는데 박지훈 씨가 거기 응원하러 왔던 거야.
0: 아.
1: 나하고 마주쳤네 또.
0: 박지훈
1: 둘이.
0: 박지훈 씨하고 노이즈 한상희 씨하고 어떤 공연을 구경하러 왔다가 둘이 마주쳤다.
1: 그것도 아무도 없었어 뒤에 아. 자리에.
0: 또 아무도 없었어요?
1: 네, 그 홀에. 그래갖고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0: 아, 박지훈 씨가. 네,
1: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선배님. 그러는 거에서, 항상 저는 그러거든요. 네. 저를 아세요? 아. 아, 그럼요. 어렸을 때 팬이었어요. 근데 그 얼굴이 네. 너무 또 청순하고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인사성이 너무 바르더라고.
0: 아. 아까 소개드렸던 아이비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아이비는, 그런 몽환적인 게 있고 네. 이 하늘색 꿈 뭐 성인식 부른 박지훈 씨도 몽환적 섹시가 다 있는데 네. 좀 다소곳?
0: 다소곳?
1: 네. 다소곳한 도발? 그건 무슨 도발이지?
0: 근데 그게 첫 만남이었으니까 다소곳한 거지.
1: 저는 여기 있는 사람 다 만났다니까요. 진짜.
0: 아, 그러니까. 네. 아, 진짜.
1: 너무 행복해요.
0: 저는 박지훈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1: 아, 그래요? 근데 네. 생각보다 되게 말랐어요.
0: 말랐어?
1: 네. 마르고 되게 굉장히 좀 왜소해요.
0: 근데 아이비 씨는 실제로 보니까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1: 키 작아요.
0: 키도 작고.
1: 근데
0: 팔, 그 오목조목한 그 느낌.
1: 근데 팔, 다리 되게 길어요.
0: 팔, 다리 길어요.
1: 네, 그러니까 저도 조금 부러운데 저도 그 강원래 씨보다 허리가 좀 긴데 제가 허리 좀 길고 팔, 다리 긴 분 부러워요.
0: 아, 그래요?
1: 네, 우리나라에서 팔, 다리 긴 분들 유명한 사람이 강원래 씨, 박진영 씨, 김성재 씨.
0: 박진영 씨는 또 왜 자꾸 같이 또 이렇게.
1: 아, 죄송합니다. 네. 네, 하여튼간 뭐 길어요. 네.
0: 자, 박지훈 씨를 제작한 사람이 박진영 씨잖아요.
1: 그렇죠. 박진영 씨죠.
0: 박진영 씨 맞아요.
1: 네. 작사, 작곡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그 박지훈 씨한테 이제 많이 해줬고.
0: 박지훈 씨도 JYP네.
1: JYP죠.
0: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 박지훈 씨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를 또 한상희 씨가 잠깐 빠뜨렸는데
1: 네, 네.
0: 청순 요정에서 섹시 퀸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1: 아,
0: 그래서 또 그렇죠. 청순 요정에서 섹시 퀸으로 변한 가수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 요그 요정인데 요정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요정.
0: 요정? 저는 피터팬?
1: 아.
0: 피터팬에 나온 요정.
1: 너무 김자옥 씨도 또 요정이었다고 하는데.
0: 아, 네. 김자옥 씨?
1: 예. 아, 김자옥 씨가 아니고. 예. 네. 공주는 외로워할 때 그 김자욱 씨 네. 그분 그 연상시키는데 그분 아니에요. 예. 자, 핑클의 이효리.
0: 야, 이효리 씨.
1: 텐미닛.
0: 텐미닛.
1: 네. 텐미닛. 나 옛날에 이거 잘못 읽었잖아.
0: 어떻게요?
1: 십미닛으로.
0: 십미닛.
1: 십자가 쓰여 있어가지고 십미닛.
0: 십미닛.
1: 그래서 사람들 이런 무식한 놈이 텐미닛이라고 읽어야지 십미닛이 뭐니? 예. 뭐 텐미닛. 그 핑클. 네, 그 리더로 데뷔해가지고 국민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래서 네. 이효리 씨는 제가 그 노이즈를 그만두고 99년에 앨범을 듀엣으로 낸 게 있었어요.
0: 네.
1: 물론 그 앨범이 잘 되진 않았어요. 방송을 못 했는데 그때 그 나나스쿨이라는 그때는 그죠. 왜냐면 우리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0: 모형팀. 네. 박동호 우리? 씨.
1: 네.
0: 박동호 씨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만 YG에서 처음 만든 가수 킵식스의 네. 멤버였던
1: 나를 네. 용서해.
0: 그 친구가 소속해 있는 팀이 이 핑클의 안무를 했었죠. 네.
1: 그래서 그 박동호 씨가 소속했던 댄스 팀이 라인 댄스 팀. 강원래 씨가 그때 앨범 내기 전에.
0: 네.
1: 그리고 그 우리 상상 속에 나나 노이즈 뭐
0: 안무를 했던
1: 안무 네. 다 뒤에서 네. 백업 댄스 했었는데 그 나나스쿨 연습실에 갔는데 어머 핑클이 앉아 있는 거야 네 명이.
0: 와 이효리 씨도 봤겠네요.
1: 봤죠. 그 지하를 내려갔는데 지하에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0: 그러니까
1: 없었잖아.
0: 이효리 씨가 한상희 씨 보고 또 인사하던가요?
1: 인사 안 했어요.
0: 아 왜요?
1: 몰라봤대. 난 그래서 그쪽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내가
0: 뭐 이해가 안 가.
1: 딱 들어갔는데 나머지 세 명 안녕하세요. 근데 네. 걔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어서 저 알죠. 그랬더니, 아 누구시죠? 그래서 나 너무 자존상했어. 네. 나 노이즈야. 아 예. 아 선배님 몰라봤어요. 그럼 나 노이즈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거야?
0: 한상희 씨는 지금도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 보고 아는 저 알아요? 저 노이즈의 한상희래요.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1: 네. 사인도 제가 해주잖아요. 요번에 LA 갔을 때도 네. 그 밥 먹으러 어디 갔는데 그 분이 그 식당에 그 사장님이 오셨는데 막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누구시지? 어디 저쪽 사세요? 뭐 벌몬 뭐 올림픽 그 그래서 저 모르세요. 아, 어디 동네 사세요? 저 노이즈잖아요.
0: 노이즈.
1: 아!
0: 그러면서 띠띠띠띵띵 하면서 상상 속에도 춤추고.
1: 네, 그러면서 저 노이즈인데 아, 서비스 하나 주세요.
0: 잠깐만요. 그러면. 오늘 노이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몽환적이다, 섹시하다, 도발적이다, 몽색도. 아하! 네. 이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자, 박지훈 씨의 노래는 어떤 곡 만나볼까요?
1: 박지훈 씨의 노래는 성인식.
0: 그리고 이효리의 노래는
1: 텐미닛.
0: 그래요. 이 두 곡 전에 들면서 노이즈 한상의 시원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두 분, 아 이 두 분이란다. 이 이 두 네. 가수 소개해드리면서도 이렇게 한상의 씨하고 인사 나누니까 괜히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도네요.
1: 감사합니다.
0: 자, 한상의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과 한증막 같은 습기를 머금은 장마가 공존하면서 그야말로 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일상이 위협받는 시기인데요. 장애인 개발원이 여름철 폭우와 태풍에 대비해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2호를 발행했습니다. 폭우와 태풍 발생 전 준비사항부터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까지 5개의 장애 유형으로 나누어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로 이동 중 배터리나 조이스틱에 빗물이 들어가 멈췄다면 다시 전원을 켜지 말고 수동으로 전환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또 시각이나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어깨부터 허리까지 X를 크게 두 번 그리는 촉신호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폭우와 태풍은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카드 뉴스를 미리 확인해서 만약의 사태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박진영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날 떠나지 마.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인권위가 조사한 전국 교정시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각,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접근성을 위해 정부가 진행한 현장 간담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 방안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AI 시대에 갖춰야 할 장애인 에티켓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 시각계의 소속 양형근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이지만, 근데 이제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일을 한 40몇 년을 안 쉬고 일을 했고, 이제 은퇴를 하고, 그래서 뭔가 있나 없나, 이런 장애인이라는 생각지도 않고, 이제 그런 소속감을 갖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우연히 가다가 이제 간판에 제가 안 보이는데 우리 아내가 시각주의라고 써졌다. 한번 가보래요.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가보니까 이런 천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적극 지금부터 2년 반 전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합류해서 자랑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쏟아진 거지. 막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단합하고, 저희가 한 1년에 10번 정도 이제 해외 놀러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이 촉감으로 모래사장, 몽돌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타스퀘어 나무 향도 막 이런 것을 1년에 한 10번씩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총 인솔 해서 지휘해서, 눈은 나쁘지만 제가 말하면 이제 오늘 한 100명쯤 넘게 왔는데 잘 따라주고, 어르신들도 엄청 저한테 밀어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주 제가 이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유가 너무 행복해. 자유롭고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 마음을 싹 비우고 대화하고, 그리고 항시 웃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제 행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금천 구청장 상까지 받았어요. 또 내가 아직 67세고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면 어쩌냐,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가고.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청와대에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면서요?
1: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브리핑에 수어 통역이 상시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0: 예.
1: 한국 수어 통역사 협회가 최근에 성명을 내고 이 청와대 전속 수어 통역사 배치에 대해서 이 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중요한 전환점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선 국이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변화를 요구했는데요.
0: 네.
1: 청와대에서 전속 수어 통역사를 고용한 것과 같이 각 광역 지자체에서도 이 모든 공식 브리핑에 한국 수어 통역사를 상시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이 농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도 수어 통역을 의무화하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한국 수어법에는 이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행사와 사

0: 법, 행정 등의 절차와 또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수어 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행사의 성격을 가진 이 지자체장 또는 업무 담당자의 브리핑에 대한 이 수어 통역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인은 주요 정책은 물론 이 재난과 안전정보와 또 생활 밀착형 행정정보를 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단순한 편의 제공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예. 협회는 또 수어 통역의 화면 송출 문제도 개선을 요구했죠.
0: 네, 협회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더라도 이 통역 화면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으면 농인들이 정보 접근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과 국회 기자회견 그리고 정부 정책 발표와 선거 유세 등 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장에서 수어 통역사가 현장에 있지만 이 카메라는 발표자만 비추거나 또 통역사를 화면 밖으로 배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촬영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이 농인에게 전달되어야 할 정보를 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차단하는 행위는 이 농인의 시청권과 정보 접근권을 이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0: 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이 경찰이 처리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만 천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와 전담경찰관과 이 검사 제도가 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진정이 이어졌고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 127명을 인권위와 직원으로 직접 직원들이 면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0: 그 결과 27명만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았고 대다수는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당사자였고 또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1: 예. 그래서 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경찰에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죠.
0: 네, 인권위는 수사 초기부터 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이 제도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등록 조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세부적인 이 판별 기준과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서 이 주변에 신뢰관계인이 없을 때는 이 대신할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제도에 전반적인 재점검과 또 관련 통계와 사례 유지 그리고 공개 등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시각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접근성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요?
0: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화장품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활성화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지난 2일 발표된 2026 이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일환 이 시각각 청각장애인에 대한 화장품 안심 사용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 국회를 비롯해서 이 화장품 제조업체와 또 책임 판매업체 등 10여 개 기관들이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1: 예, 다양한 논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 전해주시겠습니까?
0: 네, 화장품 용기에 점자 또는 음성 수어 영상 변환 코드를 이 병행 포기하고 있는 업계의 노하우 공개와 이 현장의 애로사항 그리고 정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폭넓은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식약처는 용기와 이 포장에 점자와 이 음성 수어 영상 변환 코드를 표시하는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이 화장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이 표시 사항과 세부 방법을 안내하는 이 점자와 QR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고

0: 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그 시각과 청각 장애인이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겠군요.
0: 네, 식약처는 그래서 이 소비자인 시각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화장품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또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각과 청각장애인이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이 단순한 편의나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이 안전과 직결된 이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식약처와 업계의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서 이 어떤 소비자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겠습니다.
1: 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수사 과정에 직권조사를 결정했네요.
0: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과 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이 경찰관 서를 대상으로 이 세통원동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에 이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직권조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이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 네.
0: 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이 피해 확인 노력이 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1: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가 있겠죠.
0: 네, 이 색동원 사건은 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었고 또 시설장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과 신뢰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진술 중심의 이 조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전문가 관찰과 진단 결과와 이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었는지 등이 문제제기가 있어 왔었습니다.
1: 네. 이번 직권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0: 네, 이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시에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의 이 특성을 고려한 이 편의 제공 여부와 또 신뢰관계인과 진술 조력의 이 실질적 지원 여부 그리고 구술 외에 이 피해 확인 수단의 활용 여부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과 또 권력관계 그리고 반복 피해 가능성 등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는 지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이 직권조사를 통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예.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 다수의 아동들이 종사자들에 의해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고 있다고요.
0: 네, 대구 달서구의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15명 이상의 장애아동이 종사자들에 의해서 500차례 이상 학대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 예.
0: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신고된 사건 외에도 해당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이 장애아동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저질러 온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대구지부 등 대구의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구시와 달서구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 네,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면서요.
0: 네, 이번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은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은 3개 학급에서 2개 학급으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부모들에게 이 아동을 돌보다 보면 스킨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찰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 학대 사실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은 이 경찰 수사 이전에도 이 한 차례 학대 사건이 인지된 바 있었고 해당 그 교사를 공고사직한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인 학대가 있었는데도 이 지자체는 어떠한 대응과 조치가 없는 상황이고 부모연대는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나 또 개인의 일탈로 축소돼서는 안 되고 이 보육 현장 전반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장애계와 지자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0: 네, 대구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대구시와 달서구가 이 피해 아동에 대한 회복 지원 체계 계획을 조속히 수립 이행하고 이 사건이

0: 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공립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학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치료사나 교사가 다른 기관에서 또다시 일할 수도 있는 만큼 이 자격관리 등의 후속 조치도 대구시와 달서구가 약속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서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IB의 노래 이어드리죠. 이럴 거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최근 여성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1: 여성장애는 장애와 성별이라는 이중의 장벽으로 인해서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데요. 특히 중증장애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만 높이는 정책으로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장애인의 별도의 정책 대상이 아닌 이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육성해야 되는 핵심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이런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1: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과 함께 직업훈련 등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재는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대신하는 이런 기업이 적지 않은데요. 결국은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실제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0: 네, 현재 고용부담금 제도에서 여성장애인이 특히 불리한 이유는 뭘까요?
1: 현행 제도는 장애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이라든지 돌봄 부담, 또 성차별, 이동권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은 같은 장애인 안에서도 이제 고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요?
1: 부담금 제도는 단순한 징수 중심에서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필요한데요. 여성장애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장기 고용하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감면해주거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 기업이 부담금보다 실제적으로 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여성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1: 기업이 여성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감면해 주거나 고용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직무 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직장 내 편의시설 설치도 함께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안 등이고요.
0: 네.
1: 이러한 지원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또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 여성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요?
1: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이제
1: 따라서 채용 초기에 적응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직무 지도원을 파견해 준다든지 직장 내 교육과 시설 개선 비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되겠고요. 특히 여성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근무 환경을 함께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혹시 그 다른 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1: 독일의 경우인데요. 장애인 의무 고용과 이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에 다양한 재정 지원도 해주고 또 직무 적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 장애인 고용 납부금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을 적극 채용하는 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0: 네.
1: 이러한 그 사례는 부담금과 고용 지원을 함께 운영할 때 정책 효과가 높다는 이런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0: 네. 여성 장애인의 경력 단절 문제도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1: 출산과 돌봄 이후에 다시 일하고 싶어도 재취업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직업훈련이라든지 디지털 교육, 또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이 경력단절 여성장애인 채용 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0: 좀 방식이 필요하고요.
1: 네.
0: 또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1: 그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새로운 고용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네, 매우 중요한데요. 이 원격 근무와 디지털 기반 업무는 이동이 어려운 여성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기회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또 온라인 상담, 콘텐츠 제작 등의 이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 훈련을 강화해서 이런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핵심 요소로 활용되어야 되겠습니다.
1: 네. 공공기관은 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0: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먼저 이 고용, 여성장애인 고용 확대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요. 현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 의무 고용률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리직이라든지 전문직까지 여성장애인의 진출을 확대해야겠고요. 이 공공부문의 성공 사례가 정말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활용 방식도 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0: 이 고용부담금은 여성장애인의 맞춤형 직업훈련이라든지 또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의 이런 부분에 쓰여질 수가 있고요. 또 근무 환경 개선 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쓰여져서 투자가 필요한데요.
1: 예.
0: 단순히 뭐 재원을 확보하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용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되겠고요. 이 정책의 성과는 부담금을 얼마나 이제 걷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일하게 되었는지 이런 방향으로 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그 실제 성공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0: 네, 일부 이 사회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여성, 중증 여성장애인의 근속률을 높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지도원과 이 보조공학기기를 또 함께 지원을 하면서 업무 적용률이 크게 향상된 이런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러한 정말 성공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1: 예. 아울러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돼야 할까요?
0: 정책은 당사자의 경험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고요. 또 여성장애인이 정책위원회라든지 또 평가위원회, 고용 관련 협의체 등에 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 예.
0: 역시 당사자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현실적인 정책 또 제도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1: 그렇죠. 자,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 첫 번째로는 이 여성장애인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이 좀 확실하게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부담금 활용의 투명성과 이 효과성을 높여주어서 이 부담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으로부터 취업과 고용 유지까지 이어지는 이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정말 이러한 정책이 함께 추진이 될 때 여성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그럼 끝으로 정부와 기업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요?
0: 여성장애인의 고용은 정말 단순한 이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이런 성장과 또 포용 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1: 예.
0: 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 역시 어떤 뭐 지키자는 기업을 징벌하는 이 징벌적 제도가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촉진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1: 그렇죠.
0: 이런 의견이고요.
1: 예.
0: 근데 또 정부는 이런 제도의 현실에 맞게 좀 개선을 하고 또 기업은 다양한 이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가 여성 장애인의 역량을 또 키울 수 있고 신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이 여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모두에게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 여성,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노래 이어드리죠. 오래된 노래.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AI 시대에 맞는 장애인 에티켓 이야기 해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에티켓이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배려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어떤 디지털 공간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으로 영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의 장애인 에티켓을 쉽게 말하면요, 기술 때문에 소외당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막고 AI를 두고 삼아 장벽 없는 소통을 이루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천 방법을 또 자세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0: 예. 뭐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1: 네, 이 기술적인 면만 보면 정말 혁명에 가까운 변화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기술이 장애인의 불편함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AI는 장벽 자체를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소통의 장벽이 사라지는데요. 눈이 되어주는 시각 AI나 또 귀가 되어주는 실시간 자막은 이미 익숙하시고요.
0: 그렇죠. 예.
1: 예, 최근에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AI에 결합하면서 말이나 몸짓에 전혀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이 중증장애인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또 의사를 표현하고 심지어는 방향도 제시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0: 아니 생각만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니까 정말 그 영화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장애인의 이동 문제도 AI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바로 이동의 제약인데요. 자율주행 기술과 또 지능형 모빌리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휠체어보다는 1인 모빌리티 세상이 될
0: 그럴
1: 겁니다.
0: 수도 있겠네요. 예. 네,
1: 그리고 운전하지 않아도 뭐 부산까지 혼자 알아서 스스로 가는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이라든지 이 지능형 AI 휠체어는 인프라가 척박한 곳에서도 이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요. 또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은 점점 건물이 커지고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대형 쇼핑몰이나 지하철역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 직업을 갖거나 또 건강관리를 하는 측면은 어떻게 진화할까요?
1: 네. 사회적 그 자립의 기회가 획기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나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AI가 그 학생의 인지속도와 학습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나 시각자료로 실시간 변화된 그 맞춤형 교재를 만들어주는데 이거 영화 보면은 발달장애인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이 몇 년 동안 관찰해서 그 패턴을 알아내잖아요.
0: 에이.
1: 그래서 어떤 감동적인 그 영화가 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AI는
0: 몇 초 만에
1: 알아낸다는 거죠. 네. 직장에서도 장애 맞춤형 업무 어시던트 AI가 이제 일정을 관리하고
0: 그렇죠.
1: 서류 작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집니다. 쉽게 해서 워딩이나 이런 것들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스마트 헬스케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0: 예. 예.
1: 가사 노동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탑재한 감성형 돌봄 로봇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네네.
0: 예.
1: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고 사용자의 대화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우울한 감정까지 인식을 해서 따뜻한 말벗이 좀 되어주니까 이 고립감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또 훌륭한 정서적 지지대 역할을 또 해주고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0: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이 너무 기계 중심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뭐 정확한 말씀인데요. 전문가들이 가장 날카롭게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AI 기술이 엄청난 편리함을 주는 것은 맞지만 잘못 자칫하면 기계적 돌봄에 갇혀서 인간적 유대를 통째로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로봇이 아무리 완벽하게 밥 먹는 거 목욕 도와줘도요, 인간 돌봄 제공자와 이게 손을 맞잡았을 때 느낀 따뜻한 체온이라든지 눈빛, 또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고 건네는 맥락적인 공감 이런 것을 기계가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리고 반응도 차가울 수밖에 없죠.
0: 맞아요. 기술이 그 사람의 온기를 대신할 수는 없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감정적 교감이 증발하면 사람은 정서적으로 더 심한 외로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따뜻한 손길이 결핍 결핍된 상태를 이제 피부 굶주림이라고 부르기도
0: 피부 굶주림.
1: 하는데요. 네, 네. 결핍 상태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아들 같은 경우 부모 품에서 오래 있지 않으면 아유, 예.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0: 맞아요.
1: 있다 그래요.
0: 그렇다면서요.
1: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되는 기계 장치처럼 느끼는 어떤 그 실존적 상실감 이런 예.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사회가 이제 AI가 다 해주니까 사람이 직접 도울 필요가 없겠네 하면서 공동체의 돌봄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로 삼을 수도

0: 있다는 겁니다.
1: 예, 예.
0: 이게 지금도 있어요. 전동휠체어 사용하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결국 복제를 위해서 도입된 기술이 장애인의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모순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1: 예. AI 알고리즘 자체에 그 편향성 문제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0: 아, 이건 이 부분 진짜 제가 뭐 관련된 분야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네. 우리는 알고리즘이 수학적이니까 객관적일 거라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1: 네.
0: 사실은 인간 사회의 차별을 그대로 학습한 거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편향적 정보라도 더 정보를 많이 낸 사람들 거에 기울어진다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를 알고리즘 장애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인종이나 성별 편향성은 눈에 잘 띄어서 사회적으로 조심하지만 이 장애 편향성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니까 아무도 이게 모르게 작동합니다.
1: 그렇죠.
0: 본인이 하면서도 뭔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AI는 기본적으로 비장애인의 전형적인 보행 패턴이라든지 또 표준어 사용, 일반적인 목소리 톤을 정상 기준으로 학습을 해요.
1: 그러니까
0: 가장 많이 학습을 하고 이걸 표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병변 장애인의 독특한 억양은 AI 음성 비서가 오류를 취급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1: 그러니까 표준 데이터에 장애인의 데이터가 빠져 있어서 생기는 문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AI 소리 면접이라든지 역량 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AI가 지원자의 어떤 시선 처리라든지 안면 근육의 움직임, 답변 속도를 측정하는데 이 안면 마비가 있거나 시선 고정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은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이제 표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위 점수를 받거나 이제 자동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적 시스템이 온통 AI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장애인에게는 이게 거대한 디지털 바리케이트가 이제 처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 AI 기술로 인한 장벽을 깨기 위해 먼저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할까요?
0: 일단 좀 세 가지만 좀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첫째는요. AI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AI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장애인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음성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포함해서 다양한 신체적 특성도 정상 범위라는 것을 AI가 좀 가르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탑재하는 AI 접근성 표준의 그 선제적 적용인데 말하기나 시선 추적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만들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아바타 변환 기능 등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사양으로 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마지막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투명한 AI의 구현입니다. AI가 채용이나 복지 대상자 선별에서 왜 탈락시켰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좀 공개해야겠죠. 또 장애인이 부당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감시 시스템도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거시적인 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요. 당장 우리가 온라인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티켓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0: 네. 비장애인 일상과 디지털 환경에서 갖춰야 될 AI 시대의 장애인 에티켓 7가지 정도를 제가 좀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1: 예.
0: 첫째는 AI 생성 콘텐츠 공유 시 대체 텍스트 입력하기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사내 협업 툴에서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화려한 그래픽 카드를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한 설명을 함께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를 통해서 소외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 요즘 밈이 다 그림이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두 번째는 AI 음성 인식 환경에서 텍스트 옵션을 늘 켜두는 겁니다. 음성 기반의 AI 비서나 화상의 솔루션을 사용할 때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배려해줘야 되는데요. 회의나 소통 공간을 개설할 때 실시간 자막 기능이나 채팅창 입력 옵션을 기본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또 에티켓입니다.
1: 예.
0: 세 번째는 무분별한 이모티콘을 섞어 쓰지 않는 건데 특히 뭐 AI 번역기나 스크린 리더는 텍스트 사이에 이모티콘이 과도하게 섞여 있으면 문맥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1: 아이고, 예.
0: 그냥 웃는 얼굴, 엄지척 이렇게 음성을 반복해서 읽어서 흐름을 방해합니다.
1: 예, 그렇네요.
0: 문장의 어떤 중간보다는 문장 맨 끝에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문장 중간에 쓰는 이모티콘이 오히려 이렇게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네요. 그리고 업무 환경이나 일상 공간에서는 어떤 실천법이 있을까요?
0: 이게 저도 지금 느끼는 거지만 이게 네 번째 무인 키오스코 앞에서 대기 시간 존중하거나 도와주기인데
1: 예, 예.
0: AI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무인 키오스크 매장에서 시각 지체 혹은 발달 장애인이 주문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뒤에서 또 서두르지 않게 눈치를 주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신 눌러드릴까요 해서 먼저 그러게요. 정중하게 의사를 물어보는 여유가 필요한데요. 아무튼 키오스크 앞에서 혹시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계속 그러면은 나를 도와달라 이런 표시니까 도와드릴까요? 이게 오지랖이 넓은 행동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아니면 매장 직원을 좀 불러드리든지.
0: 네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기계적 돌봄 뒤에 숨어있는 인간적 약속 소홀히 하지 않기. 기술이 신체적 보조를 해주더라도 인간 대 인간의 정서적 교감과 안부 확인은 결코 대체할 수 없음을 그럼요. 기억해야 합니다.
1: 예.
0: 기계가 10시에 안녕하세요 콜하는 것보다 사람이 10시에 전화 걸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콜하는 것이
1: 없죠? 뭐.
0: 훨씬 더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인간적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AI 면접이나 역량 검사 시에 접근성 예외 조항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AI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편향되게 감점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대체 면접 방식이라든지 AI 보존 옵션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안내해 줘야 되는데 이거 안내해 주지 않으면 계속 자동 탈락이 되고 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진 기업이라고 낙인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접근성 예외 조항이 무엇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감을 하면은 혹시 탈락하더라도 내 장애에 대해서 이 기업이 편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0: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직접 소통 채널 열어두기인데 장애인 동료나 고객이 AI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디지털 장벽에 어떤 가로막혔을 때 고객센터 AI 로봇 챗봇에 문의하라 그러잖아요. 기계적 답변 대신에 직접 문제를 좀 해결해 주거나 또 사람 상담원과 즉각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1: 네.
0: 저도 가끔 당황해요. 이게 왜냐하면 바로 AI 챗봇으로 넘어가면 뭘 올릴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에티켓을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 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치환이 부르는 내가 만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현재보다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오늘 금감원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동지역 불안과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의 재검표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특검이 먼저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군 장병 실종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골프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골프 의혹에 청와대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공개 일정이라서 누구랑 언제 어디서 골프를 쳤는지 밝히기 어렵다면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만 하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학원의 무등록 미신고 교습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 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해 교습비 위반 등 5,021건을 적발했습니다. 경남 창녕군 성산면의 대나무밭에서 어제 저녁 8시쯤 불이 나 주민 68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 씨가 대나무밭 주변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 불길이 거세지자 혼자 불을 끄려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최 전 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5건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30여 분 앞당긴 밤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손광주 당시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흉기로 친구를 숨지게 하고 몸에 피를 묻힌 채 나체로 편의점 등지를 돌아다닌 24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상북도 경찰청은 오늘 피의자 정재환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친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친구는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곳곳에서 폭발음이 수차례 들렸다고 이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린 도시들은 이란의 주요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충청과 영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 사이이고 호남 서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인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어제 초복이었는데 어떤 보양식 드셨나요? 한 카드사가 이벤트로 초복에 나만의 몸보신 음식을 고르는 문제를 내고 보기 4개를 줬는데요. 그 보기가 장어, 삼계탕, 소고기, 콩국수였습니다. 아마 30여 년 전만 해도 그 보기 안에 보신탕이라는 메뉴가 들어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과거에 익숙했던 우리나라의 게시경 문화에 대한 논란은 19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드디어 내년 2월부터는 이른바 게시경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사실 거리에서 보신탕 간판을 보기 힘들어진 건 꽤 오래됐어요. 서울올림픽 전후부터 영양탕이나 사철탕으로 간판을 바꿔 달기 시작했고 실제 주 메뉴도 흑염소나 오리 등으로 바꾼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식용견 사육 농장은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의 문을 닫아서 현재 272곳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7개월 후에는 이들마저도 법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문화는 무더운 복날 반려견에게도 따로 보양식을 챙겨주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퇴협회의 황정혜 회장과 함께하는 황정혜 세상 보기에 이어서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펼쳐집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전화를 신청하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신규 노인 일자리 개발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대구 북구 시니어 클럽의 시니어 로컬 상권 디지털 서포터즈로 어르신들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직접 방문해 영업 정보를 조사하고 온라인 지도 플랫폼을 최신화하는 사업입니다. 최우수상에는 학교 급식 여유분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AI 기반 예비식 안심 배송단과 생활 환경을 살피는 우리 동네 환경 옴부즈맨이 뽑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현장 적용 가능성

펀드 환매 건수는 180만 건, 환매 금액은 2,700조 원으로 각각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노후 대비 자산까지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결과인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 부양책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인구가 2029년 4억 4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100년에는 3억 9천만 명으로 4억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출생아 수는 6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에는 3명 중에 1명꼴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수명도 여성은 90세, 남성은 86세를 웃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노동력 부족과 재정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고령층을 위한 상품 서비스 시장 확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현숙이에요. 춤추는 탬버린.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황정의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노인복지 정보 그리고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도 한국 은퇴협회 황정의

0: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지난주에는 이 지구촌의 인구 추이와 인구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0: 네.
1: 오늘은 세계 각국의 인구 수준과 우리나라의 인구 추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0: 네. 지구촌의 인구는 당분간 증가 추세라고 하셨는데 세계 각국의 인구 상황은 어떤가요?
1: 네, 전 세계에서 유인이 승인한 국가 중에서 인구수 1위는 인도입니다.
0: 네.
1: 2023년부터 인구 공식 1위가 인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의 1위였던 중국이 2위가 되었죠.
0: 네.
1: 14억 명이 넘는 1위, 2위 두 국가가 83억이 넘는 세계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0: 네, 두 나라의 인구가 지구촌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라니 그야말로 인구 대국이군요.
1: 그렇습니다. 이 인구가 경제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인구의 증가나 감소에 관한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0: 네네.
1: 뒤를 이어서 인구수 3위는 약 3억 5천만 명인 미국으로 여전히 세계 경제 1위지만 인구는 1, 2위와 차이가 좀 큽니다.
0: 네.
1: 그리고 인구 규모 4위는 3억 명에 육박하는 인도네시아인데요.
0: 네.
1: 국가 경제 규모 GDP가 세계 16위권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경제 규모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0: 네.
1: 인구 규모와 경제력이 다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0: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는 어떤가요?
1: 네, 이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니까요. 5위부터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방글라데시, 러시아, 에티오피아 순입니다.
0: 네.
1: 그리고 11위는 멕시코고요. 12위가 일본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16위 베트남까지가 인구 1억 명 이상인 나라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인구 5,100만 명가량인 우리나라는요, 31위입니다.
0: 네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요. 우리처럼 인구 감소 문제로 고민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죠?
1: 그렇습니다. 이 오늘날 세계는요, 이 인구 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인구 대국 1위를 계속해서 고수했던 중국도 이제는 인구 감소로 고민합니다.
0: 네.
1: 우선 일찍이 인구 고령화가 시작된 데다가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 인구 문제로 고민하는 유럽을 보면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등 아주 많습니다.
0: 네.
1: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북한도 인구 감소 국가입니다.
0: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는 언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나요?
1: 네, 국가 통계 포털 인구 상황판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20년 약 5,18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0: 네.
1: 2020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0: 네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도 가족계획이라는 산하제한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1: 우리나라 인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이 통계청의 인구 상황판 이런 게 있습니다.
0: 네.
1: 여기를 보니까요. 1960년 인구는 약 2,500만 명입니다.
0: 네.
1: 그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해서 7년 후에 1967년에는 3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0: 네.
1: 그리고 계속 증가해서 17년 만인 1984년에는 4천만 명을 넘기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는 이제 2012년에 5천만 명을 넘기고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줄기 시작했죠.
0: 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계속 감소세라는 거잖아요.
1: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이 국가 데이터처의 장래 인구 전망 추계를 보면요. 올 7월 인구는 약 5,160만 명입니다.
0: 네네.
1: 2040년까지는 5천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2041년경부터는 4천만 명대로 감소합니다.
0: 네.
1: 그리고 2064년에는 약 4천만 명이지만 계속 줄어서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700만 명가량으로 계속해서 줄고 그때가 되면 중위 연령이 63.2세가 된다는 전망입니다.
0: 그러니까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한 시점에서 인구의 중앙값인 중위 연령은 인구의 나이 분포를 요약하는 단일지수로 절반은 이 나이보다 어리고 또 국민 절반은 이 나이보다 많습니다.
0: 네.
1: 중위 연령은 인구의 연령 분포와 연령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0: 네.
1: 따라서 정책 등 인구 노령화의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마다 다 이 중위 연령이 사용이 됩니다.
0: 근데 그 평균 연령과 중위 연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네, 평균 연령은요. 이 인구 전체의 나이를 합쳐서 사람의 수로 나눈 값입니다.
0: 네.
1: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0: 네.
1: 이 대개 평균 연령과 중위 연령은 엇비슷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느 특정한 연령대가 극단적으로 많아질 경우에는 이 평균 값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대한민국 통계청의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위 연령과 평균 연령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인구학에서 인구 전체의 평균 연령보다 중위 연령을 더 의미 있게 보는 것은요. 나이 분포의 실제 중심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서 실제 연령의 대표값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네. 중위 연령이 인구의 전반적인 연령 분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한 국가나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늙었는지 나타내는 이 인구 노령화의 핵심적인 척도입니다.
0: 네네.
1: 중위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적은 이 고령화된 사회를 의미합니다.
0: 네.
1: 출산율이 감소하는 국가는 평균 수명의 증가 추세와 저출산 영향이 맞물려서 중위 연령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0: 네, 네. 우리나라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도 계속 높아지겠군요.
1: 네, 이 우리나라 중위 연령을 보면요. 1960년만 해도 19세예요.
0: 네.
1: 정말 젊었죠.
0: 네.
1: 그러다가 1997년에 30세를 넘기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계속 높아져서 2014년에 40세를 넘기고 올해 중위 연령은 약 47.3세입니다.
0: 네.
1: 즉 한 47세나 48세가 될 때까지 한창 나이 청년처럼 일을 해야만 우리 사회가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2070년에는요. 60세라도 젊은 축에 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0: 네, 네. 그러면은 지구촌 인구의 중위 연령은 어떤가요?
1: 네, 세계적인 추세는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중위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0: 네, 네.
1: 지역과 국가별의 편차가 좀 매우 큰 편이긴 하지만요.
0: 네.
1: 이 세계 전 세계의 인구의 중위 연령을 보니까 한 약 30세 가량이라고 합니다.
0: 네.
1: 지역별로 보면요. 유럽 연합 EU 중위 연령은 약 45세.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의 중위 연령은 약 19세로 세상에서 가장 젊은 대륙으로 분석됩니다.
0: 네.
1: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된 나라죠. 이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중위 연령은 약 50세 가량입니다.
0: 네, 네.
1: 그러니 태어나서 한 50년 정도는 살아야 사회에서 중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0: 네. 중위 연령 문제는 각 나라의 경제와 사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문제죠.
1: 네. 이 중위 연령이 높아지면요. 성장과 혁신이 점차로 감소하게 됩니다.
0: 네, 네.
1: 국가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생산 가능 인구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간다는 얘기는 노쇠화를 의미합니다.
0: 네, 네.
1: 이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뿐만 아니라 발전과 유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 발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0: 네.
1: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후 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령화하는 사회에서 노년층의 부양부담 증가 등등 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점점 더 나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경제는요, 노동 생산성 저하와 사회보장비용 급증이라는 이 구조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0: 네,

0: 노인 기준 연령 또 정년 연장 그리고 연금 개혁 등등 이 노령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국가 체계로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시급해 보입니다.
1: 네.
0: 이 모든 문제들은요 결국 현재 노년층들의 삶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1: 네, 네. 황정의 세상보기 오늘은 세계 각국의 인구 수준과 우리나라의 인구 추이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투협회 황정의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호 공감이에요.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있습니다. 듣고 계신데요. 오늘 목요일이죠.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전화 열려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입니다.

0: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네, 오늘 가장 오래 박수를 치신 분 이분이요. 음식 타박이 없으신 분이에요. 식성이 전국구를 넘어서 지구촌 음식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국민 작곡가 박성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0: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내 되시는 분은 일주일 내내 그냥 된장찌개 올려도 맛있다 맛있다 하실 것 같아요.
1: 예.
0: 그렇죠?
1: 저는 뭐 간장만 줘도.
0: 간장만 줘도?
1: 간장에 그 대신 이제 양념 간장을 해줘야
0: 양념 되겠죠. 양념 간장. 아, 거기서 약간 예, 뭐. 새우젓만 있어도.
1: 그렇죠.
0: 된장에 그냥 풋풋한 고추만 있어도.
1: 예, 예.
0: 네. 정말 되게 그런 분들이 성격이 좋으시다고 하는데 성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아봐야지. 같이 안 살아보면 밖에서는 좋은데 집에서 아주 까칠한 예. 분이 계시거든요.
1: 어릴 때 네. 뭐 옛날에 시골에 먹을 게 없잖아요.
0: 네.
1: 그냥. 그거 타박하고 옛날 생각하면 그건
0: 맞아요.
1: 아주 그러면 안 그렇죠. 되거든요.
0: 요즘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1: 안 되지만은 네, 그래도
0: 네, 네.
1: 아, 젊은 사람들은 네. 들을 건 들어야 됩니다.
0: 아,
1: 무조건.
0: 이 앞에 젊은 분 소개하겠습니다. 노래마당 반주를 맡아주는 든든한 기둥, 은근한 멋쟁이, 멀리서 보면 나훈아 같은 분, 멀훈아 최주학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주학입니다.
1: 아니.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자기는 나이가 안 들었대.
0: 오, 그러니까. 아니.
1: 자기는 젊은 사람을 좀 채워달라는데.
0: 네,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앞에서 기가, 옛날 기가, 얘기하면은 네. 그 꽃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1: 기가 차서 네. 나이가 젊다는데 어떻게.
0: 아니, 그건 정말 제가 지난주에 두 분이 축구를 썩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쨌거나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오를 두 팀이 가려졌습니다. 세계 최고 유망주 야말이 뛰는 스페인과 축구의 신 메시가 뛰는 아르헨티나가 오는 20일 월요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벌이게 되고요.
1: 아, 저는 그거 볼 겁니다.
0: 네. 새벽 4시에.
1: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 스페인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0: 스페인이? 네. 뭐 그거야
1: 뭐. 왜 뭐. 그 저 아르헨티나는 지난번에 우승했으니까 자꾸 네네. 하면 식상하잖아요.
0: 네네. 네, 그런가요? 네네. 골고루 나눠가자라. 오케이. 그리고 또 이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19일, 그러니까 하루 전 일요일 새벽 6시에 3, 4위전을 벌이게 되는데 아, 우리도 4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스페인은 오늘 새벽 4강전에서도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지하, 우리 KBS 지하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계속 우리 KBS에서 계속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밥이 안 넘어갔더라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주 주요 장면만 딱 보여주는데 정말 재밌어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19년 전 유니세프 자선행사의 하나로 메시가 생후 6개월이던 야마를 목욕시키는 달력 화보를 네, 촬영한
1: 봤,
0: 적이 있거든요.
1: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0: 세상에 그 아기가 세계 축구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하면서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 서로 맞붙게 된 거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최주학 씨도 축구 별로 안 좋아하셔도. 그 야말이 19세 어린 나이에도 스페인 대표팀과 바르셀로나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유망주라고 하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키울 수 있어요?
1: 아, 그럼요.
0: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우리도 열심히 열심히 키울 수가 있거든요.
1: 이미 야말이 스타가 됐지만은
0: 네네.
1: 이번에 결승전에서 이기면은
0: 네.
1: 더 큰 스타. 그럼요. 그냥 메시 후계자가 되는 거죠.
0: 우리 뭐 그냥 아유 부럽다 이 정도가 아니라
1: 아니, 그럼요.
0: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꿈을 갖고 꾸준히 장기적인.
1: 우리도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 손흥민.
0: 네네. 제2의 손흥민도 만들고
1: 네.
0: 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1: 박지성도 만들고.
0: 그렇습니다. 네. 자,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67세 되신 영등포구에 사시는 김도열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김도열님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아파트 관리 일하신 지가 1년 조금 넘으셨다고요?
3: 네네네.
0: 아이고, 지금 한참 신나게 일하시겠네요, 그럼.
3: 네, 그렇습니다.
0: 67세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러면은, 혹시 정년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셨었어요?
3: 그렇죠. 예.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0: 6개월 정도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3: 시험도 보고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요.
0: 아,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3: 예, 예.
0: 근데 첫 번째 딱 합격하신 거예요?
3: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0: 아주 우수한 학생이셨군요.
3: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면은 지금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3: 네, 힘들지 않고요. 재밌습니다.
0: 아, 이제 네. 경일 근무하시잖아요.
3: 그렇죠. 네네.
0: 그럼 하루 제대로 잠 못 주무시고 그 다음날 푹 주무셔야 되는데 쉬는 날에도 뭐 친구들 만나고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3: 네네.
0: 또 졸음 쫓아가면서 책도 보고 그렇게 지내신다면서요?
3: 네네, 그렇습니다.
0: 아이고, 부지런하시네요.
3: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어떠세요?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다시 내가 또 일터에 나가서 어디에 소속이 돼 있다. 기분이 어떠세요?
3: 기분이 좋죠.
0: 네.
3: 옛날 같지는, 젊었을 때 같지는 않지만은요.
0: 네네.
3: 좀 그거 지금도 뭐 활기차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아마 같이 일하시는 그 동료들 가운데 대선배님도 계실 것 같아요.
3: 네, 그렇습니다.
0: 연세 가장 많으신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3: 올해 이제 76세입니다.
0: 76세 선배님도 계시니까.
3: 예. 예.
0: 아, 나도 열심히 건강만 잘 챙기고 성실하면은 저 나이까지 나도 할 수 있다. 희망이 보이시네요.
3: 네, 그렇습니다.
0: 네, 열심히 하셔야죠.
3: 네.
0: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3: 그렇습니다.
0: 노래 이렇게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또 건강은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3: 네, 네.
0: 아니, 오늘 나훈아의 사랑을 부르신다고 해서 이 노래를
3: 네네.
0: 아내 앞에서 부르시면 정말 사랑받으실 것 같은데.
3: 네, 감사합니다.
0: 잘 불러보세요. 반주 시작할게요.
3: 네, 알겠습니다.
0: 네, 영등포구 67세 김도열님입니다.

0: 내 사랑아.
1: 네. 김도열님 안녕하세요.
0: 네, 작곡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1: 예, 노래를 많이 해보신 분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굉장히 그냥 이렇게 그 목소리 자체에 비브라토가 있으면 듣기도 좋을 뿐더러 음정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노래를 배웠다는 거거든요.
0: 그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전화상으로 노래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긴장도 되고.
0: 네, 그렇습니다.
1: 아쉬운 것은 이 전화 휴대전화기 때 아마 전화기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반죽보다 조금씩 시차가 있어야 조금씩 늦게 돼가는데 일정하게 늦게 가니까 아, 이 시차 적응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감안해서 듣고 있습니다. 노래를 많이 하시고 이 정도 노래하시면 뭐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야 잘한다 그러고 막 그냥 인기가 대단하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노래 많이 부르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해집니다. 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0: 모셨습니다. 64세 대중 김점숙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1: 정말 반갑습니다. 네,
0: 하모니카를 그렇게 잘 부르셔가지고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다면서요.
1: 네.
0: 아니 언제 배우셔서 강사까지 되신 거예요?
1: 뭐 한 5, 6년 정도는 됐는데
0: 네.
1: 뭐 강사 교회 합창하다가 목소리가 망가져가지고 대신할 수 있는 악기를 하모니카로 잡은 거죠.
0: 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원래는 부산의 큰 하모니카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계셨다고요?
1: 네네네. 뭐 워낙 좋아하니까 네네. 또 열심히 했고 네. 그래서 시켜주더라고요.
0: 네네. 잘하시니까 그렇게 또 단장까지 하셨겠죠.
1: 좋아했었어요. 네. 네네.
0: 그러면 지금 이제 강사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따로 그 반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계신 네네. 건가요?
1: 네. 개인 레슨도 하고
0: 네네.
1: 단체 수업도 하고.
0: 오, 그러세요?
1: 네.
0: 그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1: 50 중반부터 60, 70, 80 중반도 계세요.
0: 오, 그러세요?
1: 개인 레슨 하시는 어르신이 워낙
0: 네.
1: 하모니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0: 네.
1: 호흡에도 조정이 되고 이러니까 네. 네.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0: 네.
1: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이고, 있어요.
0: 제가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지금 하모니카 배우고 싶은데 그냥
1: 오세요. 제가 같이 드릴게요.
0: 그러니까 부산까지 내려가려니까 일단 비행기
1: 전국에 다 있습니다.
0: 전국에 맞아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2: 하모니카가 좋은 게 휴대하기가
0: 그러니까요.
2: 좋아요.
1: 뭐,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2: 뭐 기타라든가 네. 다른 것들은 네네. 좀 불편한데
0: 네.
2: 가지고 다니기가.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하모니카를 처음 하모니카를 배웠어요.
0: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었어요.
2: 네, 이제 오래 안 배워서 그렇지.
1: 네, 네. 한 개 가지고 네. 다 했을
0: 그쵸.
1: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발달이 돼 가지고.
0: 아.
1: 조성이 C, D, F, G, H가 다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1: 피아노도 있고요.
0: 그러면 나이 들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1: 아니요.
0: 하면
1: 그렇게 하면 C, D로 하면 너무 높다. 그러면 네. 그다음 다른 조성으로 하면
0: 오.
1: 그대로 할 수 있어요.
0: 네. 아무튼 이 하모니카 연주가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정말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좋은가요?
1: 일단 대활량이
0: 네.
1: 이 하모니카도 복식 호흡을 하거든요.
0: 네네.
1: 호흡을 하니까.
0: 네.
1: 그러면 일단 허파라든지 복근 잡고 하는 거라서 복식 호흡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0: 네네.
1: 예, 예. 건강에 많이 좋죠.
0: 그러니까 들숨
1: 그리고 달성으로. 노래를 네. 내 목소리가 안 따라가는데. 악기로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그렇게 또 다 외워서 하면 팀에 봐도 좋을 것 같아요.
2: 소리도 예쁘죠.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러니까, 네네.
1: 예.
0: 아, 그냥 우리가 지금 1분 레슨을 받아봤습니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노래는
1: 네,
0: 패티김의 이별 부르신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하실까요?
1: 네네.
0: 네, 반주 시작하겠습니다.
1: 네네.
0: 부산의 64세 김점숙.

0: 네, 김점숙님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옆에 응원단이 계신가 봐요.
1: 아니, 목소리도 잘 하실 거예요. 노래 너무너무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0: 아,
1: 제가 추천해드렸어요.
2: 아유, 고맙습니다.
0: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저 강원도 평창 아니면 오대산의 맑은 물소리, 시냇 물소리 같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1: 화찬이십니다. 그냥 그, 아무튼 누가 안 되게끔 정성껏 부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
0: 그 정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긴장되다 보니까 반주에서 노래가 조금 리듬감이 좀 빨리 갔어요. 일정하게 빨리 간 게 아니라 전반부는 조금 이렇게 느리게 갈라 하다가 가운데부터는
1: 뒤에
0: 빨리 가가지고
1: 반주가 제가 조금,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0: 조금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목소리 자체가 원체 이쁘니까 그냥 그것으로 다 이렇게 상쇄가 된 것 같습니다.
1: 가만히 주세요. 네. 네, 너무 좋은 오늘,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오늘 반가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부산의 64세 김점숙님에 이어서 이제 서울 용산구로 오겠습니다. 64세 김향미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3: 네.
2: 네, 오늘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 부르신다고 하셨죠?
3: 네.
2: 20대 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셨었다고요?
3: 예, 네.
2: 네, 그래서 30년간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시다가
3: 네.
2: 지금은 여성 의료 사업을 하신다고요?
3: 예.
2: 아니, 갑자기 전혀 다른 분야 일을 하고 계시네요?
3: 아, 아무래도 여성 의료는 네. 제가 이제 중간중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2: 오, 여성 의료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옷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든 걸 갖다가 파시는 건가요?
3: 아, 만드는 거를 이제 외국 나가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한국 와서 판매하는 거예요.
2: 오, 그러시군요.
3: 네.
2: 이게 완전히 정말로 적극적인 사업이네요. 간단히 네.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판매까지 하는데 중간에 네네, 여러 군데 거쳐서 그러면은 간호조무사 일보다는 훨씬 더 좀 일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3: 아, 힘들죠.
2: 네.
3: 네. 힘든데 일단 돈이 되니까.
2: 네네, 그럼요. 당연히 돈이 돼야죠.
0: 돈이 되니까.
2: 네. 우리 저희 권은정 작가하고 나누실 때 말씀 나누실 때 생계 유지 때문에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했는데 애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3: 네네.
2: 아이고 정말 훌륭하게 잘 꾸려 가시네요. 그럼 지금 이제 아이들 다 커서 아이고 그때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나고 옛날 얘기 하시겠어요.
3: 네. 이제 아이들이 다 잘 돼서 자기 앞가림을 다 하는
2: 아이고
3: 사람들이다.
2: 그러면은 정말 정말 이제 다리 쭉 뻗고 편히 쉬실 때 됐는데 아직도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아주 열성적이세요.
3: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느 뭐 부모나 다 똑같죠.
2: 네, 물론 그러시지만 혼자서 그렇게 애쓰셨다는 게 저는 또 정말 감동적이어서 아니 근데 또 전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합격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3: 네.
2: 합격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하셨다는 건가요?
3: 네.
2: 예선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가셨어요?
3: 네.
2: 본선 올라가서? 무슨 상?
3: 우수상.
2: 어이구.
0: 대단하신데요.
2: 혹시 그때 박성훈 씨가 우수상 주신 거 아니에요?
3: 그 선생님이 저를 추천해서 나갔는데 아예 막 좀 이렇게 왔으면 예심에 오셨으면 했는데 뭐 알아서 잘한다 이러면서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
2: 아, 어떤 분인가 모르겠네.
0: 글쎄요. 누군지 모르겠네.
2: 그러니까. 네. 아무튼 우리 박성훈 씨가 심사하신 건 아니었어요.
0: 아, 그러니까 봅니다.
2: 기억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3: 네.
2: 자, 일단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 반주 시작할 테니까 옛날 실력 좀 발휘해 보세요. 네, 용산구 64세 김향민입니다.

0: 행복하신 네. 우리 박성원 씨가 지금 아주 흐뭇한 미소를 띄셨습니다.
1: 아, 선생님 옆에 계세요?
0: 네, 그럼요.
1: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자, 최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3: 아, 예, 예.
2: 김향미님.
1: 네네.
2: 아니, 어디 국악 전공을 좀 하셨나요?
1: 아, 제가 경기 민요를 했어요.
2: 그렇죠.
1: 아,
2: 그런 것 같았어요. 보니까
0: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
2: 아, 막걸리 냄새가 좀 이렇게 나는데 아, 냄새가 아, 나는 게 아니라 노래 네. 부를 때 옆에서 막걸리 우리 농주 한 잔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아, 네.
2: 아. 아주 그 구수한데 역시 김향미님도 이 반주에서 리듬감이 조금 약간 오락가락했는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그 우리의 대중적인 게 참 좋았습니다.
1: 네.
2: 앞으로도 많이 노래 부르십시오.
1: 네네.
0: 네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오늘 김도열님, 김점숙님, 김양, 어? 쓰리김이군요. 그리고 모두 60대세요. 과연 어느 분이 오늘의 장원이 되셨을까요? 심사하신 동안에 정준의 노래 듣겠습니다. 낙원동 버장마차.

0: 오늘은 심사하시는 동안에 세 사람이 열심히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과연 세 분이 어떻게 지금 점수를 매기셔야 되나. 아니,
1: 오늘 노래하신 분들이 네. 다 그 음악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성이 네네. 있는 것 같은데 그 경험 같은 게 부족하시고 네. 또 김도열님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참 좋은데 그 목소리 자체로만 가서는 완벽해요. 그런데 네네. 너무 이제 이 리듬에 약간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네네. 듣는 사람들이 조금 그럴 수 있었고 네. 그 이별을 부르시는 김점숙 님도 네. 목소리는 제가 강원도 어디 샘물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네. 좋은데 역시나 오늘 나오신 분이 리듬감이 다 떨어져.
0: 오늘 어떻게 그 잘 들리지가 않으셨나 봐요.
1: 그것도 그러고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 김향민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건 조금 리듬감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목소리가 좀 제일 시원했어요.
0: 그리고 처음에 아주 내치르고 시작하셨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용기 있어 보이셨죠.
1: 박자야 너는 뭐 너는 너대로 놀아라. 난 너대로 놀겠다. 이래가지고 네. 하시니까
0: 자신 있게 그래도. 자 오늘의 장원은요?
1: 오늘의 장원은 정말 좋아하는 일 노래하신 김향민님을 뽑았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김향민님. 네 오늘 장원 되셨어요. 용산구 64세 김향민님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장원상 보내드리고 세 분 모두에게도 출연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씨와 최지학 씨는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태진아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은 통보기 힘들어졌지만 예전에는 여름철마다 동네 골목골목 소독차가 누비고 다녔습니다. 일명 방귀차라고 부르기로 했던 이 소독차가 나타나면 집집마다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그 연기를 온몸으로 맡으면서 신나게 쫓아다녔지요. 매캐한 냄새에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쫓아갔던 것일까요? 그 하얀 연기를 뚫고 나가면 신비로운 세계가 뿅 하고 나타나 있을 것 같았다고 어떤 친구가 했던 농담이 떠올랐습니다. 가끔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현실을 벗어날 순 없겠지만 추억의 노래들과 함께 잠시나마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죠. 박재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밀짚모자 목장 아가씨.

박양근 작가의 수필 자고 가래이에 나오는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어릴 때의 일이다. 당시 여름철에는 모기가 유달리 극성스러웠다. 모기향이 없어 모기장만이 유일한 방충장비였다. 가장자리를 맡아야 하는 경우에는 모기 때의 희생양이 되기 일쑤였던 만큼 형제들은 가능한 모기장 가까이 누우려 하지 않았다.

어쩌다가 모기 한두 마리가 찢어진 틈을 뚫고 들어와 종횡으로 누비면서 포식을 할 때면 여름 하늘을 지나가는 쌕쌕이 소리만큼이나 날카로웠다. 그러다 보면 잠이 들어버린다.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이 밀려와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부채를 들고 모기장 밖에서 모기를 쫓고 있었다. 한밤중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하는 어머니의 뒤로 은하수가 길게 흐르고 앞마당의 감나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뿌연 새벽이 되도록 부채질로 모기를 제 편으로 부르고 계셨다. 어깨가 턱 벌어진 자식이 되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모기에게 무방비로 공격받는 어린아이로 보였던가 보다. 그 여름밤 풍경은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이어졌다. 며칠 전 할머니 제삿날이었다. 재수 준비가 어떤지 전화를 드렸다. 겸사하여 모임이 생겨 시간에 맞춰 올라가겠다고 하니 조심스럽게 덧붙이신다. 자고 가래이. 순간 가슴에 흰 바람이 불었다. 몇 년 전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 자식이 바쁜 나이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터라 제사가 끝나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싸서 손에 쥐어줄 뿐이었다. 그 어머니가 이제 투정하듯 자고 가란다. 그 말에 그날은 당일로 돌아올 기차표를 끊지 않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당일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 뚜렷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 돌아오는 시간은 다음 날 아침 시간으로 했다. 마음이 느긋해졌다. 이제 얼마가 남아있을지도 모를 여생을 손꼽아 보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나 횟수가 너무나 짧고 적다. 어머님의 자장가 사랑과 평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세월을 건너 전해진 전설을 따라가 보는 시간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양산에서 전해지는 유쾌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 옛날 양산 원동면 범서마을에 박초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힘이 장사고 용맹한지 인근 마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게다가 발도 빨라서 산속에서 짐승을 쫓아 달리기라도 하면 질긴 칡렁쿨이 툭툭 끊어지며 훤하게 길이 트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박초가 엽총을 둘러매고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나섰습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짐승의 발자국을 쫓아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지요. 더 이상 산을 타는 건 무리다 싶어서 박초는 산길 어귀에 있는 객조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을 잡고 나서 막 짐을 풀고 쉬려는데 갑자기 쾅 하고 문이 열리더니 산적같이 험상궂은 10여 명의 사내들이 우르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적 드문 산속 객조집에 나타난 이 험악한 사내들은 과연 누굴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문일봉의 노래 경상도 사나이, 봉숭아 자매의 선술집 처녀, 김상국의 배짱 좋은 사나이, 그리고 이미자 백설이의 함경도 사나이까지 네 곡 듣겠습니다.

무엇이 달라 어롱저롱 자식들은 돈 달라고 아우성쳐도 10원 한 장 없지만은 창피할 건 하나 없어 팔자인데 걱정하면 골치만 아파 전화가 대병이라

저게 해가 떠서 동쪽으로 진다 하여도 그런 줄 알고 살면 마음 편해 그만이

네, 이미자와 백설이의 노래 함경도 사나이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은 문일봉의 경상도 사나이, 봉숭아 자매의 선술집 처녀, 그리고 김상국의 배짱 좋은 사나이였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일함, 오늘은 경남 양산에서 전해지는 박초라는 사내에 관한 전설입니다. 객조지팡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온 험상궂은 사내들은 박초에게 직접 말을 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험한 욕설을 섞어가며 떠드는 모습이나 무기를 덜그럭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화적대 같았지요. 천하의 보기 드문 장사 박초였지만 10명이 넘는 화적대와 비좁은 방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는 자신도 무사하기 힘들고 애먼 주인까지 다칠 판이었습니다. 눈치를 살피던 박초는 기막힌 꾀를 하나 생각합니다. 박초가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모, 여기 밥 12명분을 얼른 내오시오. 깜짝 놀란 주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아니 손님, 일행도 없이 혼자 오셨는데 어찌 밥을 12그릇이나 시키신답니까? 그러자 박초는 화적들이 들으란 듯이 쩌렁쩌렁하게 말했습니다. 아, 곧 우리 일행 11명이 이리로 들이닥칠 테니 잔말 말고 얼른 밥부터 내오시오. 그 기세에 눌린 주모가 커다란 상에 밥 12그릇과 반찬을 가득 차려 내왔습니다. 그러자 박초가 이번에는 아이 몸집만한 커다란 그릇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큰 그릇을 대령하자 박초는 그 그릇에 12명분의 밥과 나물 반찬을 모조리 쓸어넣고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화적대들은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남일의 사나이라면, 이금희의 싱싱싱,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그리고 김부자의 이거 정말 야단났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남일의 사나이라면, 이금희의 싱싱싱,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그리고 김부자의 이거 정말 야단났네 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양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거대한 최고의 산의 박초가 세숫대야만한 질그릇에 밥을 비벼 무서운 속도로 퍼먹기 시작하자 그 위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초는 밥 12그릇의 엄청난 양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는 입가를 쓱 닦으면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말술도 한동이 내오시오. 그 믿기지 않은 광경을 코앞에서 지켜본 화적대 두목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속으로 저런 괴물 같은 놈이 11명이나 더 몰려온다고 생각하니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잔뜩 겁을 먹은 부하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하나 둘 방을 빠져나갔고 결국 두목마저 허둥지둥 객조집을 빠져나가서 어두운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쾌하게 도적대를 물리친 박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객조집 주인은 박초의 손을 부여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양산시 원동면 범서마을에는 호탕한 산에 박초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범서 박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양산의 호탕한 산의 박초의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김정혜의 닐리리 만보, 최희준의 가슴을 펴라, 김상희의 황소 같은 사나이, 그리고 짜니리의 내일은 해가 뜬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6년 7월 15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작물, 뱀 쏟아져 소동도. 휴가와 방학철을 맞아 여행객이 늘자 무인 물품 보관함이 제철을 만났다. 무인 물품 보관 사업은 현재 두 곳의 전문 회사가 도맡고 있다. 이들이 전국에 보유한 보관함 개수는 9천 칸이 넘는다.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한 칸에 하루 평균 2명 정도가 이용할 만큼 성업 중인데 보관함에 얽힌 황당한 뒷이야기도 가지가지다. 특히 서울역 물품 보관함 관리인들이 전하는 사연은 화제를 모은다. 시골 아줌마가 보관함에 고추장을 넣어 고추장이 문 밖으로 흘러내리기도 했고 지난 6월 초에는 누군가 함 속에 뱀 20마리를 넣어도 관리인은 물론 서울역에 모인 군중들을 혼비백산하게 했다고. 열쇠는 10만 분의 1의 정밀도를 가진 수입품. 그만큼 안보에 신경을 쓰는데 이것이 역이용 되기도 한다. 절도범들이 작물 보관 장소로 악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네, 고추장이 흘러내리고 뱀떼가 나타난 물품 보관함. 정말 난리가 났었겠지요?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도둑들이 이 보관함을 작물 숨기는 곳으로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요즘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나 범인이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통해서 은밀하게 돈가방을 꺼내거나 물품을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혜연의 노래 뱀이다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정원의 무작정 걷고 싶어.

네, 무작정 걷고 싶어 정원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뱀이다, 김혜연의 노래였죠.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계절이 반가운 이유를 찾자면은 더위를 잊게 해주는 먹거리들입니다. 쟁반에 커다란 수박 한 통 쩍 갈라 나눠 먹고 갓 삶은 찰옥수수를 호호 불어가며 뜯어먹는 재미. 여름철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겠지요. 옛날에는 마당 평상에 큰 모기장 펼쳐놓고 그 안에서 그런 간식 노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추억을 현실로 재현해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련된 디자인의 모기장이 많이 남아있더군요. 그거 아파트 거실에 펼쳐놓고 여름을 나는 집도 있던데 그것도 나중이 되면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진송남의 노래 바보처럼 울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유경환 씨 박판길곡 산노을입니다.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어제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치매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제는 언제쯤 나오는 걸까? 나이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치매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치매 진단과 치료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집니다.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환일까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더 나빠지지 않고 초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치매 예방과 올바른 정보, 또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위험을 높이는 치매 위험 인자와 함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말초신경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먼저 치매에 대한 궁금증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치매는 생각만으로도 두렵다는 말을 합니다. 본인, 가족, 사회적으로도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치매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0: 초고령 사회를 살면서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질 텐데요. 그만큼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도 늘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치매 그 환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올해 99만 명이라고 하고요. 아마 올해 100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병률은 물론 이제 그 한 9% 정도로 예전에 10%를 넘었던 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긴 했는데요.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0: 참 치매는 그렇게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겪는 질환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심지어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 초록이 치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의 약 한 8.3% 정도가 초록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한 8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0: 그렇네요. 참 남의 일도 아니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데요. 치매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뇌세포가 이게 퇴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치매라는 거는 이 뇌의 이 퇴화가 병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특정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더 많이 퇴화해서 그 부위를 담당하는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상태가 이제 치매입니다. 그래서 보면 치매 증상은 그 뇌의 어느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흔한 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의 옆부분이죠. 이 옆부분을 측두엽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윗부분을 두정엽이라 그러는데 이제 측두엽은 기억력에 중요하고 두정엽은 이게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망가지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길을 잘 못 찾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제 전두측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앞뇌죠. 전두엽. 그리고 옆에 뇌 측두엽의 이제 앞부분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언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게 이 어느 부위가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0: 다음 주 7월 20일.

0: 개방 정책을 아주 잘 시행하는 나라들,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치매 유병률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노령 인구가 증가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치매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네. 그 유병률 발생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네. 예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이 예방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계속 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네. 이게 중년기가 되면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다치는 거,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 뭐 킥보드 타다가 머리 다치고, 네. 이러는 것들도 다 치매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꼭 헬멧 쓰고 다니고, 또 청력이 저하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귀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시는데 이게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청력 저하 또한 치매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 그 운동을 안 하는 거,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또 술, 이런 그 성인병들이 전부 다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든지 이제 시력을 잃는 것도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예방을 하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잘 그 노력을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겠죠.
1: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0: 네네.
1: 치매도 젊은 치매로 불리는 초록이 치매와 노인성 치매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의심 증상부터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0: 가장 많은 원인은 역시 알츠하이머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력 저하가 가장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네. 이 초록이 치매와 노년기 치매가 증상이 약간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초록이 치매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한 25% 정도는 초기에 기억력 장애는 없으면서 언어 장애나 아니면 실행력 등이 떨어지는 이게 전두엽 증상하고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는 두전엽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록이 치매는 65세 이하의 치매를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보면은 판단력이나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이게 성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흔하고 그런 경우에 내가 이게 우울증인가 내가 번아웃인가 이런 증상 때문에 나타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진료를 좀 늦게 진료에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력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하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흔한 게 이제 전두측두 치매라는 건데요. 이거는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망가지는 그런 질환인데 측두엽 중에서도 이제 앞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억력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 뭐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남자가 뭐 여탕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 같은 곳에 한 수십 번씩 전화를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질환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잦았습니다.
1: 초록이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은 치매일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내가 우울증인가 번아웃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서서히 뇌 기능은 망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뇌 기능이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인지 기능이 다 떨어지는 이런 경과를 거치게 되죠.
1: 네. 또 노인성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자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노화로 생각하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노년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아주 서서히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면 이미 그거는 퇴행성 변화가 빠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병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전문의를 찾으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데 또 건망증과는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력의 문제로 치매를 의심하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생활이 바쁘고 또 이제 일이 피곤하고 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다든가

0: 급하면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 하는 증상이 점점 이제 많아지죠. 특히나 이제 바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고 해서 모두 이제 치매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기억을 못할 때,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병 치매인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이제 해마라는 그 기관이 이제 망가지는 게 가장 처음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뇌 해마가 망가지면 새로운 기억이 아예 우리 뇌에 저장이 안 됩니다. 해마가 그 기억에 저장을 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뭐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이 본인의 뇌에 기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주면 아는지 모르는지 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도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저 자녀들 입장에서도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1: 그렇죠.
0: 네, 병원까지 모시고 오는 게 참 그 힘든 부분인데, 그 최근에는 이제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초기에 치료를 할수록 이게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초기에 치료를 하면 진행을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진단을 하고 초기에 빠른 대처를 하는 게 진행을 막고 일상생활을 본인이 건강하게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이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치매를 이게 감춰야 하는 이런 그 증상이 아니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한테도 이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거나 머리를 아플 때 이제 병원을 찾잖아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마찬가지로 기억력이나 인지가 나빠지는 것도 이게 숨길 그런 증상이 아니라 이게 아픈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찾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늘 있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또 치매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검사나 진료받는 걸 미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치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0: 아, 그럼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초기에는 물론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때에는 이미 그 병적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단계를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실제로 검사해보면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경도인지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제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이런 그 단백질이 이렇게 안 좋은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가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 개입을 해서 이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물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훨씬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고 증상이 생기는 그 초기에 병원을 좀 빠르게 방문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앞서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치매를 떠올리면 기억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억보다 통제력과 판단력을 잃는 게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이게 그 어떤 치매든지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나타나는데 특히나 이제 전두엽을 초기에 그 망가지는 그런 그 치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나 잘 나타나는데요. 이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이 앞에 머리거든요. 앞에 머리에 안화 전두엽이라고 이게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이 어떤 그 우리가 절제력을 그 담당하는 그런 뇌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절제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참지를 못해요.

0: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소변을 보고 싶으면 그냥 노상 방뇨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 격식을 차려하는 이런 자리에서 막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든지,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아무 데서나 이제 성적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좀 이상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또 통제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판단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흐려지기 때문에 사기당하기도 쉽고 아무데서나 인감도장 찍어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큰 재산상의 손실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갑자기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도 하는 거네요.
0: 그렇죠.
1: 나중에는 배우자도 몰라본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게 예, 나중에는 이제 수염뿐만이 아니라 뇌가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되면서 망가지면서 이제는 그 최근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그런 기억 저장 장소들도 다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최근 것들만 기억을 잘 못하고 예전 것들 20년, 30년 전의 것들은 뭐 보호자들보다 더 잘 기억한다고 이렇게 보호자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예전 거는 잘 기억하시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까지 차츰차츰 다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게 되죠.
1: 네.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치매인 분들이 기억력과 관련해서는 어제 일은 전혀 몰라도 몇십 년 전에 일은 숫자나 장소까지 마치 그림 그리듯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0: 아주 진행하기 전에 초기나 이제 중등도 치매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가장 중요한 부위가 측두엽 중에서도 이제 해마 부위입니다.
1: 네.
0: 그 내측 측두엽이라는 곳인데요.
1: 네.
0: 측두엽의 안쪽이죠. 옆에 머리의 안쪽 부위입니다. 기억은 3단계로 우리가 나뉘는데요. 기억을 우리가 등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기억을.
1: 네.
0: 그러면 그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뇌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의 고착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꺼냈어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 아 그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냈잖아요. 이런 걸 재인 기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억이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지가 않으면 기억을 저장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해마라는 부위고 이 해마가 망가지면 기억이 들어가는 문이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문이 망가져서 새로운 기억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장된 기억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방금 전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미 그 문을 통과해서 기억되어 있는 예전의 기억들은 아직 뇌에 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물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보호자보다도 더 잘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런 그 장기 기억들도 전부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과를 겪게 됩니다.
1: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로 설명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걸까요? 80세 이상에서의 치매 유병률이 높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어떻게 보면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라고 하기보다는 노화죠, 노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도 굉장히 동안이시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유병률이 또 낮아지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런 분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가 될수록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사실 치매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닐 텐데요. 초기 증상이랄까요? 의심되는 증상들에 대해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0: 그 초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병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서 깜빡깜빡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친구분들하고 그 만났을 때 자꾸 되묻는 이런 증상들이 보이니까 친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또 대인관계도 좀 피하게 되고 길을 맨날 다니던 길인데 조금 낯설어지는 이런 증상,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 같은 것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계산 능력이 또 떨어지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계산할 때 실수가 자꾸 잦아지고 또 성격 변화 같은 것도 오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고 느긋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성격 변화 같은 것도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낮에 굉장히 낮잠이 이렇게 많아진다던가 이런 것들도 치매에 아주 그 초기에는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후각이나 미각이 이렇게 그 떨어지면서 변비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자율신경계 질환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잠꼬대가 아주 심해지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아니면 파킨슨병 이런 거에 그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그 한 번쯤은 우리가 퇴행성 전화가 아 내가 빨리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보고 거기에 필요하면 적절한 검사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런 검사를 통해서 초기로 진단되면서 약 처방이 내려지면 약을 꾸준히 잘 드실수록 치매 진행도 늦출 수 있는 건가요?
0: 만약에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초기에 인지기능을 높여서 인지기능이 높아진 상태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높여서 유지를 하는 게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먹는 약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그대로 나빠지는데 인지를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먹는 약으로 나온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초기에 시작을 할수록 그러니까 나빠지는 그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그 아밀로이드라는 거를 이제 제거함으로써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병의 경과를 늦추는 거죠. 이런 병의 경과를 늦출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실제로 개발되어 나왔고 또 계속 지금 연구되어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는 조금 더 다른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럼 치매 치료제는 아직 진행을 늦추는 단계인 건가요? 그러니까 완치를 위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0: 완치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당뇨하고 혈압을 말씀드렸지만 당뇨와 혈압도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약을 계속 먹으면서 그 당뇨랑 혈압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뭐 실명도 할 수 있고 당뇨가 심해지면 콩팥도 망가져서 투석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그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퇴행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그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지금 약물 개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병에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가 나왔거든요. 이 아밀로이드가 중요한 건 이 아밀로이드가 있으면 뇌의 염증 환경을 유발을 하면서 정상적인 뇌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아밀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약물들 또 뇌세포를 죽지 않게 타우라는 단백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약제들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약제들 우리가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제해가지고 조절을 하듯이 알츠하이머병도 여러 약제를 같이 써가지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마 지금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치매 예방과 조기 치료 중요하잖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치매는 평생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젊게 사는 게 치매를 그 예방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건강한 식습관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진짜로 실천하고 우리가 이거 다 알거든요. 요즘엔 인터넷만 너무 잘 돼 있어서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데 이거를 진짜 실천하고 그리고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다음 주 세계 뇌의 날을 앞두고 우리 뇌건강 치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가천대 길병원 신

0: 신경과 박기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제 손발 저림을 증상으로 하는 말초신경의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어제 오늘 뇌 건강을 위한 여러 질환들의 위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신경이 문제가 되는 말초 신경병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편한 증상을 이어가는 말초 신경 질환의 위험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이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에게 말초 신경 질환의 위험과 증상 또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저림은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일상이 무너진다고 하던데요. 말초 신경의 문제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손발저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네.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또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말초 신경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말초 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나온 신경이 손과 발, 피부, 근육에까지 연결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신경이 손상되면 저림, 통증, 감각저하, 또 근력 약화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은 통증 자체도 힘들지만 네.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걷기가 불편해지고 또 손을 쓰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릿하다는 정도가 아닌가 보죠. 심한 분들은 증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1: 저희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네. 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하시기도 하고요. 발바닥에 모래를 받는 느낌이다, 불에 대는 것처럼 화끈거린다, 또 얼음장처럼 시리거나 동상 걸린 것 같다. 또 감각이 둔해서 내 발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린 정도가 아니라 통증과 이상 감각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있고 양말을 신었는데도 모래나 비닐을 밟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 본인에게는 매우 괴로운 증상일 수가 있고요. 네.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0: 통증과 이상 감각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저리고 시리기도 하고 화끈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감이 아니라 신경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감각을 전달하는 일종의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전선이 손상이 되면 정상적인 자극도 통증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아무 자극이 없는데도 저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그냥 참으면 낫겠지 하고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 신경과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손발저림이 심해지는 말초 신경병의 원인이 궁금한데요.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일까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손발이 저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물론 혈관 문제도 손발 증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오래 지속되는 손발 저림의 상당수는 네. 신경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라면은 손발이 차갑고 색이 변한다든지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가 또 심한 금방 괜찮아지는 식의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네. 반면 말초신경병의 경우에는 저림, 화끈거림 외에도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네. 찌릿한 양상의

0: 강한 통증이 있다든지 또 균형 감각이 저하된다든지 등 네.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1: 네.
0: 따라서 손발저림을 무조건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고 흔히 건강기능식품만 먹고도 좀 참고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 진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감각 저하까지 오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말초 신경병을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우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 내가 피가 잘 안 통한다라고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1: 네.
0: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1: 네.
0: 또 우리가 말초신경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처럼 찍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은 우리 몸의 신호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일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손상되면은 통증, 감각 이상, 또 심한 경우에는 근력 저하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손발저림이 오래 가거나 또 양측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거나 또 야간에 잘 때 심해지거나 또 감각이 둔해져서 넘어질 것 같다면 혈액순환보다는 말초신경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우선 말초신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0: 우리 몸의 신경계를 크게 나누면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눕니다.
1: 네.
0: 중추신경은 중앙에 있다고 하는 부위인데 뇌와 척수가 대표적이고요. 말초신경은 이런 뇌와 척수에서 얼굴, 팔, 다리, 손끝, 발끝, 네. 근육과 피부, 장기로 이제 뻗어나가는 신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일종의 본부라면 말초신경은 몸 곳곳에 전달하고 반대로 몸의 감각 정보를 또 뇌로 보내는 통신망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자율신경계까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복잡하네요. 그럼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그중에 어떤 신경에 이상이 생길 때 저림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0: 저림은 주로 감각신경의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0: 감각신경은 통증, 온도, 촉감, 진동감, 위치감각 등을 전달합니다.
1: 네.
0: 이 감각신경이 손상이 되면 저림, 화끈거림, 시림, 찌릿함, 또 감각저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마르거나 발목이 처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이 손상되면 땀이 잘 안 나거나 어지럽거나 소화장애, 배뇨장애, 또 성기능장애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은 이 중 하나만 침범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신경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뭐 저림 증상, 화끈거림, 시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1: 네.
0: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성인에서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인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외에도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또 간이나 콩팥 질환이 있다든지 또 비타민 중에 B12가 부족할 경우 또 이제 요즘에 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암제 같은 약물을 투여받았다든지 또 좀 어려운 질환이지만 자가면역 질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감염이나 또 유전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이나 허리 디스크처럼 신경뿌리가 눌리는 경우도 손이나 발저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증상만 듣고 딱 한 가지 원인으로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양쪽인지 한쪽인지 언제 심해지는지 또 근력 저하가 동반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1: 목과 허리 쪽에 있는 말초신경의 손상이 많은 이유도 있을까요?
0: 네, 목과 허리는 신경이 척수에서 나와서 팔과 다리로 내려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부위는 평생 움직임이 많고 또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나 관절, 인대 등의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팔이나 손이 저릴 수가 있고요. 또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엉덩이나 다리, 발까지 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 저림, 당김, 또 걸을 때 발이 끌리는 증상 등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보행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말하자면 척추뼈 사이에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는 게 문제인 거네요.
0: 네. 손발저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척추뼈 사이에서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아 생기는 경우입니다. 신경뿌리는 척수에서 팔과 다리로 나가는 툴과

0: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위가 디스크나 뼈, 인대 등에 의해서 눌리면 신경근병증 혹은 신경뿌리병증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초신경 전체의 병인지 신경뿌리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지 구분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1: 그 외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까요?
0: 네, 말초신경병을 크게 보면 원인을 구분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은 첫째는 당뇨병이나 콩팥질환, 갑상선 질환처럼 어떤 내과적인 전신질환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항암제라든지 특정 약물 또 영양결핍처럼 독성 또는 대사 문제로 질환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자가면역질환이라든지 염증성 말초신경병처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신경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또 드물게는 유전성 말초신경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은 단순히 손발이 저리다 해서 끝나는 병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1: 네,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손발이 저릴 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마사지나 찜질로 견디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0: 네, 실제로 맞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일시적 저림이라면 스트레칭이나 자세 교정하고 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저림이 반복되거나 또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히 마사지나 찜질만으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를 잘 모르거나 발바닥 감각이 떨어져 균형을 잃거나 근력이 약해져 발이 끌리는 경우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고요. 또 마사지나 찜질이 일시적으로 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1: 네, 말초신경병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저린 증상이 있다고 해도 되도록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겠네요. 점점 심해지나요?
0: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말초신경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이나 항암제 관련 신경병증처럼 원인이 지속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원인을 찾고 잘 조절하면 또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 조절을 하고 비타민 결핍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걸 보충을 해주고 또 원인 약물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이 약물을 끊어주거나 조정을 해주고 또 염증성 말초신경병의 경우에는 면역치료제를 사용한다든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린 정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증상이 2주,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발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위로 올라오거나 또 통증에 더불어 감각 저하, 근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뭔가요? 환자가 말하는 증상도 진단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가장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어디가 저린지, 한쪽인지 또 양쪽인지, 손끝인지 발끝인지, 또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점점 심해졌는지, 근력 악화가 동반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당뇨병, 간 및 콩팥 질환, 암 치료 병력이 있는지, 항암제를 사용했는지, 술을 많이 드시는지도 중요합니다. 말초신경병은 환자가 표현하는 증상의 양상이 큰 단서가 됩니다. 그래도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실 때 그냥 저려요라고만 말씀하시기보다 발끝에서부터 양측으로 저리다, 밤에 화끈거린다, 혹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저리다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료진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겠네요. 다른 신경질환이라든지 근육 이상도 그렇고 분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0: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손발저림이라고 해서 모두 말초신경병은 아닙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 중에 뇌졸중이나 척수질환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저리면서 힘도 같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동반되면 뇌졸중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서서히 양측 발끝부터 시작돼서 저림이 서서히 올라오는 경우는 전형적인 말초신경병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진행하는 속도랑 어디에 분포하는지가 감별에 매우 중요합니다.
1: 또 항암 중에 생긴 부작용으로 말초신경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항암 후에도 증상은 남아있나요?
0: 예, 항암 후에도 조금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0: 항암후에도 항암제를 멈췄다고 하지만 수개월 뒤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항암제를 용량을 누적 용량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심지어 뭐 1년, 2년 지나도 저리거나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종양내과 담당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신경과 진료도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걸로 의심되면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가요?
0: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혈액검사를 해서 당이 높다든지 간수치가 높다든지 뭐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혈액검사가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말초신경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같은 검사실 검사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이나 허리, 신경뿌리에 압박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나 CT, 또 경우에 따라서는 MRI와 같은 영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환자분들의 병력을 듣고 진찰을 해보고서 증상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1: 네, 뭐 혈액검사,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MRI, 엑스레이 이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0: 아무래도 말초신경병은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때문인지 어떤 특정 비타민 부족 때문인지 항암제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자가 면역질환이 갖고 있기 때문인지에 따라 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전신경병은 혈당 조절이 중요하고 비타민 결핍증의 경우에는 비타민 보충이 필요하고요. 또 염증성 신경병이라면 면역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시 신경이 압박이 목이나 허리에 있다면 재활치료나 시술,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증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찾고 그걸 같이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0: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주 작은 감각신경, 즉 통증과 온도를 담당하는 가느다란 신경섬유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소섬유신경병, 즉 작은 신경섬유라서 소섬유신경병이라고 합니다. 또 초기 단계에는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없거나 가짜라는 뜻은 아니고요. 검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과 진찰 소견을 함께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 그럴 때는 증상으로 일단 진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증상이 신경병에 맞는 증상인지가 제일 중요해서 전형적인 말초신경병이 합당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신경병으로 간주하고 약을 투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증상들, 즉 근력저하가 있거나 균형장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사실 검사도 다시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검사를 하고 정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검사를 시행하고도 이상이 없으면 검사가 정상이니까 끝입니다가 아니라 증상이 계속된다면 원인을 다시 살피거나 또 필요한 경우는 약물로 적절하게 증상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1: 치료는 약물 치료인가요? 네, 말초신경병 자체 약은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0: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약물을 사용하겠어 원인 질환의 치료인데요. 당뇨병이라면 혈당 조절을 하고 뭐 비타민 결핍이 있으면 보충을 한 것 같은 원인 치료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말씀하셨던 약물 치료이자 증상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미 생긴 저림이나 화끈거림, 찌릿한 통증 같은 신경병성 통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에는 항경련제 계열약, 또 일부 항우울증제 계열약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줄이고 진행을 또 늦추고 생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네. 그런데 증상 치료에서 항경련제나 우울증 조절약으로 효과를 보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이름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경련제라고 해서 뇌전증, 옛날에 이제 간질이라고 부르던 병이죠. 이런 뇌전증 환자에게만 쓰이는 약은 아니고요. 일부 항경련제는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의 신호를 안정시켜서 통증의 전달을 줄여서 통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항우울제 계열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뇌와 척수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는데 이런 물질의 작용에서 억제해가지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항경련제나 항우울증 약을 처방한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내가 우울증인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신경병성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네. 치료 목표를 재발이나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증상 완화로 봐야 하는 걸까요?
0: 네, 많은 경우 치료 목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첫째는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것이고요.
1: 네.
0: 둘째는 저림과 통증을 줄여서 수면 같은 것도 도움을 주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감각적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든지 또 발에 상처가 난다든지 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발의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만성으로 갈수록 작은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부위에 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통증 조절뿐 아니라 안전한 생활관리, 만성 합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1: 네. 여러 질환들로 인한 부작용으로도 말초 신경병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말초 신경병으로 손발 저림이 심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일상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0: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발 저림은 그냥 나이 들어서 당연한 증상도 아니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으로만 설명하는 증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네.
0: 특히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잠을 못 자고 걷기도 힘들고 손을 쓰기 힘들고 불안감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 우울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원인을 적절하게 찾고서 잘 치료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지 마시고 특히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거나 또 근력 저하나 감각 저하 보행 불편이 동반된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초기 진단을 위해서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네, 말초 신경병은 조기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단순한 저림으로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손발 저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너무 늦지 않게 저희 신경과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네, KBS 라디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말초 신경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이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주 7월 22일 세계 뇌의 날을 앞두고 어제와 오늘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오늘 방송된 내용도 KBS 콩 유튜브 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양희은의 하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규칙 가운데는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말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라 첫 소리의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 한자로 로인을 우리말로는 노인으로 쓰고 락원은 낙원으로 쓰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잡지나 서류 같은 것을 보면 지면에 경계를 두고 설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광고란, 독자란, 비고란, 투고란, 공란과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나오는 란자는 난간란자를 쓰는데요. 한자와 명사 뒤에 붙어서 구분된 지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현에서처럼 쓰이는 란은 한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는 통상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란이라고 적습니다. 그렇다면 란 앞에 고유어가 올 때는 어떨까요? 한글 맞춤법에는 란 같은 한자어 형태소가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할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란이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난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라는 우리 고유어나 가십이라는 영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난을 써서 어린이 난, 가십 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플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시절에는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이 밥 이상의 의미였겠죠.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있죠.

듯이 우리는 밥을 참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매일 받는 밥상을 주제로 전시회가 열려서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전시와 관련해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진민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0: 학위 연구관 이진민 씨는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이후에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으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2004년 5월 3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사한 후에 국립제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유물관리부, 전시과, 어린이박물관과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7월 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전시와 관련해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진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 이진민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전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행사로 한창 바쁘시죠?
1: 네. 네. 많이 바쁩니다.
0: 그러니까요. 그 바쁜 네. 가운데 또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저희가 4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집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 전에도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고 또 그 인연 때문인지 그 이후에 또 국립중앙박물관 행사들 참 눈여겨서 보게 되거든요. 네네. 7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보름이 조금 넘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1: 네, 저희 전시의 첫 시작이 식사하셨어요라는 문구거든요.
0: 아.
1: 네, 그걸 딱 보는 순간 따뜻한 전시구나 그런 느낌을 그러게요?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0: 네.
1: 매일 마주하는 밥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게 되어서 좋았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0: 네.
1: 저희의 기획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식사하셨어요가 정말 우리로 치면은 정말 제일 따뜻한 인사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예,
1: 네.
0: 제목을 정말 잘 정하셨네요. 이번 전시 제목 우리들의 밥상 음식 전시를 할 것 같은데 보통은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국중박하면 떠올리는데 그런 점에서는 또 아주 특별하고 이외의 전시일 것 같아요.
1: 아, 그러세요?
0: 예.
1: 사실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중에 식문화는 사실 박물관에서 다루기는 진짜 어려운 주제 중에
0: 맞아요.
1: 하나거든요. 이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뭐 그릇이나 도구는 남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0: 네.
1: 이제 그럼에도 이렇게 K푸드라는 것이 해외에서 굉장히 현재 각광을 많이 받고
0: 그렇죠.
1: 또 음식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이 시점에 한 번쯤은 박물관에서 다뤄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 식문화를 전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관과 개인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51개 기관의 협조로 684점이라는 전시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0: 와, 51개 기관이면 뭐 다 소개하시긴 힘들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기관들일까요?
1: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0: 네.
1: 뭐 간송 미술관도 있고요.
0: 아.
1: 서울대 규장각, 뭐 한국학연구원에서 고문원도 빌리기도 했고요.
0: 네.
1: 너무 많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네. 그 많은 기관과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프로젝트였겠네요.
1: 예, 맞습니다. 사실 전시품으로만 따지면 51개 기관이지만 뭐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뭐 식문화 관련된 자문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70여 개가 넘는 기관과 개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가능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고고학 전공자이거든요. 청동기 시대 전공자인데
0: 네.
1: 그동안은 주로 이제 고고학 전공자들만 만나고 다니다가
0: 아.
1: 이번에 뭐 미술, 역사, 민속 거기에다가 이제 식문화 관련 전문가들까지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다 보니까
0: 네.
1: 굉장히 정말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0: 네. 재밌기도 하셨겠어요.
1: 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0: 아,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음식으로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기획을 하게 됐던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예, TV를 틀면 사실 음식 관련 콘텐츠가 정말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즐겨보는데요. 근데 그만큼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K푸드가 사실 이제는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이제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식문화의 뿌리와 맥락은 어디서 왔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전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박물관에서 이 주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 끝에 주목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받는 우리들의 밥상이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아마 박물관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아, 우리들의 밥상이라는 전시는 도대체 어떤 전시일까 네. 호기심이 발동할 것 같은데
1: 네.
0: 잠깐 전시 해설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들의 밥상 전시회를 안내하는 프롤로그와 조선시대 화가 김득신의 강상회음, 강가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다라는 그림에 대한 해설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2: 안녕하세요. 배우 류수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0: 제품이 51개 기관의 협력으로 한자리에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둘러보시겠어요? 무더운 여름 한낮입니다. 사내들이 강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강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보았지만 잡은 물고기는 고작 한 마리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처럼 모인 김에 싸온 밥과 술을 나누면 그만입니다. 주변에 잔가지를 꺾어 젓가락으로 삼고 버드나무 그늘 아래 둘러앉았습니다. 땅바닥에 차린 소박한 한 끼지만 함께 먹는다는 것만으로 마음은 넉넉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9세기 이전에는 각자가 상을 받는 독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따로 먹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가운 벗이 찾아왔을 때나 풍류를 즐길 때, 백성들이 들이나 강가에서 함께 일할 때는 이렇게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밥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같은 편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먹는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1: 네. 네. 도룩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그림을 작게나마 볼 수가 있는데, 와, 네. 정말 정겨운 그림이네요.
2: 네, 맞아요. 네.
1: 생선 한 마리인데 사람이 지금 여덟 사람이 네.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2: 이게 표정을 또 보면 굉장히 네. 즐겁죠.
1: 맞아요. 이게 우리네 인심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 예전에 이랬었지라는 생각이 네, 네. 들어요. 이때는 네. 모든 게 귀에 있는데도 다 나눠 먹었잖아요.
2: 맞아요.
1: 이 밥상을 매일 봤지만, 매일 먹는 밥이 얼마나 중요할까, 뭐 건강과 연결시켜 생각해도 이 밥상을 이 역사나 미술 분야로 연결시키는 거는 또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문화의 장르가 되기 위해서 밥상에 대한 의미를 좀 여러 방면으로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2: 네, 맞아요. 사실 밥상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것이지만 그걸 뭐 찬찬히 들여다보거나 뭐 생각해 보시진 않잖아요, 저희가. 네. 그냥 하지만 이제 밥상은 사실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 노동, 기술, 또 지혜가 필요했고 밥상 속에는 계절도 담기고 기억도 있고 사람의 모습도 있고 관계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밥상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삶의 시간 또 자연의 이치, 사람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고고품, 또 미술품, 고문헌, 민속품 등 좀 시간과 장르를 망라하여 이번에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1: 네. 아, 이 밥상을 주제로 전시를 할 정도로 밥상의 의미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가 될 텐데 네네. 왜 지금 이 시점에 밥상에 주목하게 되셨을까요?
2: 사실 박물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한 것을 좀 새롭게 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2: 밥상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풍경을 다시 보자는 제안입니다. 개인의 취향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밥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랜 시간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의 사회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밥상은 늘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혼밥처럼요.
1: 네.
2: 네.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또 이어오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다시 보는 거는 나를 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지금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이번 전시가 최초의 식문화 특별전이라고 하셨거든요. 기존의 네. 음식과 관련된 전시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 예, 기존에도 음식을 다루는 전시는 있었는데 어떤 특정 주제나 시대 이제 한정해서 이제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전시는 이런 것들을 시대와 어떤 장르를 망라해서 다룬다는 종합적인 전시라는 점에서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 네.
2: 사실 지금 우리가 고고, 뭐 미술, 역사, 민속 이렇게 각 분야로 나눠서 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2: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삶에는 사실 이런 구분은 없었으니까요. 뭐 시간과 장르의 경계 없이 그런 식문화의 전반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실물 증거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 왕실의 의궤라든지 뭐 문인의 미식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현대 회화 속의 풍경이라든지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문가 인터뷰까지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또 이 이야기가 박물관에서 하다 보니까 과거의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가 단순히 좀 과거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래된 유물이나 옛그림을 보면서도 오늘날의 나의 밥상을 한 번쯤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네, 아주 다.

0: 방면에서 우리 밥상을 조명하는 전시인 것 같은데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그림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밥상과 관련된 여러 작품들 감상이 가능하겠군요.
1: 예. 사실 고고 역사부에서 기획한 전시지만 뭐 고고품이나 역사 자료에 그치지 않고요. 초반에 이제 하나의 밥상을 그린 이종구 작가의 작품 밥상이라든가 아니면 박수근 작가의 도마 위의 굴비나 도마 위의 감자 또 장옥진 작가의 독 같은 근현대 회화 작품까지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현대미술관에서 볼 법한 작품들을 박물관에서 볼 줄 몰랐다고 굉장히 놀라하세요.
0: 그렇군요. 네. 그 안에 뭔가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알고 그림을 보면 더 정겹게 느껴지고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고향이나 부모님 떠올릴 때 이제 뭐 소울푸드, 가마솥이나 항아리에 얽힌 사연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1: 맞아요. 사실 그래서 밥상은 음식 이상이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는 기억과 사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사실 식문화 관련 전문가분들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가장 기억에 남는 밥상은 무엇이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0: 네.
1: 근데 뭐 인류학, 뭐 비교문화, 뭐 식품 영양, 농업 경제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제 한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계신 셰프분들까지 다 포함된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었는데 아홉 분께서 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이 주로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을 가장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맛있는 밥상은 사실 음식 재료의 맛도 있지만 누구와 함께 했고 어떤 순간에 먹은 것인지가 사실 가장 맛있는 맛을 만드는 게 아닐까, 기억에 남는 맛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하나 이제 저희 전시품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0: 네.
1: 사실 홍길동 전의 저자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허균이거든요.
0: 네.
1: 허균이 유배지에서 먹지 못하니까 먹고 싶은 것들을 글로 쓴 기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도문대작이라는 글인데요. 거기서 첫 번째로 언급한 음식이 방풍죽이었습니다.
0: 방풍죽? 네, 강풍나물인가요?
1: 네, 갯방풍으로 만든 방풍죽인데 강릉 외갓집에서 먹은 것이라고 이제 되어져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갯방풍으로 만든 죽을 한번 끓여서먹어봤거든요.
0: 아, 그래요? 방풍이 근데 갯방풍이 따로 있나요?
1: 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밭에서 기른 그런 방풍하고 달라요.
0: 그렇군요.
1: 향기가 엄청 진하고 너무 맛있어요.
0: 원래 방풍도 향이 진한데.
1: 그랑 비교할 수 없어요.
0: 그렇군요.
1: 네, 너무 맛있는데 네. 그래도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일까라는 거에는 저는 이제 약간 물음표를 찍었거든요. 너무 맛있긴
0: 얼마나
1: 하지만.
0: 배가 고팠으면 또 네. 그게
1: 맛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왜 이 네. 사람이 이거를 그렇게 첫 번째 음식으로 이거를 했을까. 유배지에서 먹지 못하니까 그 음식의 첫 번째로 방풍죽을 왜 썼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거든요. 강릉 외갓집으로. 근데 가는 도중에 아내를 잃어요. 그리고 자식도 잃고
0: 네.
1: 그래서 그 강릉에 도착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허균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을
0: 거의
1: 것인데
0: 죽고 싶은 순간이었겠네요.
1: 네, 그래서 예. 그 어려운 시기 동안에 받아든 따뜻한 방풍죽 한 그릇이 이 사람에게 준 어떤 위로의 맛이 아니었을까.
0: 네. 네.
1: 그래서 기억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음식으로 남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네. 뭐 학예 연구관님도 갯방풍을 구해서 밥을 해볼 정도면 음식을 좀 하신다는 얘긴데
1: 제가 한 건 아니었지만 네. 음식 전문가분이 네. 해주시긴 하셨지만 저도 음식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0: 그렇군요.
1: 만드는 걸.
0: 네. 이 질문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졌잖아요.
1: 네네.
0: 연구관님한테는 어떤 밥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셨어요? 분명히 떠올려 보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네. 계속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작 그럼 나에게 남는 기억에 남는 밥상은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0: 네.
1: 저 역시도 사실은 엄마가 해준 음식. 근데 그게 이제 최고의 맛이다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사실은.
0: 그렇죠.
1: 그래서 언젠가는 또 제가 이제 기억 속에 남은 음식이 될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지금 너무 그냥 소중하다.
0: 네.
1: 그래서 그것이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음식이고 밥상이지 않을까.
0: 그렇죠.
1: 생각해봤습니다.
0: 그냥 네. 음식을 네. 먹을 때 그 추억이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음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에게 밥상이 갖는 의미는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전시와 관련해서 학예연구관 이진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구관님의 추천곡들을 들어볼게요. 어떤 네네. 곡부터 만나볼까요?
1: 고심해서 고른 곡인데요.
0: 네.
1: 스텔라 장의 집에 가자입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안도와 치유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려봤는데요.
0: 네.
1: 뭐 하루에 약간 고단함을 내려놓게 만드는 위로의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0: 열심히 이제 하루 보내다가 집에 돌아갈 때쯤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주전부리 한 가득 사갖고 집에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 되게 행복해지는 노래거든요.
1: 네.
0: 아, 그래서 한번 첫 번째 곡으로 추천드립니다.
1: 음식 가사의 방점을 찍어가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네, 684점이나 전시가 되면 정말 부지런히 전시실을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전시되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크게는 이제 삶과 자연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고요.
1: 네.
2: 전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삶과 함께한 우리 밥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어왔는가를 다루고요. 2부는 자연이 빚은 우리 밥상이라고 해서 이제 무엇이 우리 밥상을 만들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부는 이제 밥상의 주인공 밥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1: 네.
0: 여러 곡물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 쌀이기 때문에 그 쌀에 대한 이야기와 고슬고슬한 그 한 끼의 밥을 짓기까지의 그 여정, 의미를 짚고요.
1: 네.
0: 이어서 이제 밥상의 완성, 뭐 따로 또 함께한 밥상, 백성과 함께한 임금의 밥상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데
1: 네.
0: 이제 밥국 반찬으로 우리 구성되니까 한식이라는 것이
1: 네.
0: 그래서 그 기본 구성이 어떻게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밥상을 둘러싼 사람들의 풍경 아까 독상 얘기도 나왔고 함께한 자리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도 다룹니다. 2부에 그 자연이 빚은 우리 밥상은 팔도 밥상, 계절 밥상, 또 내일을 위한 밥상, 시간과 손길이 만든 밥상이라는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 네.
0: 우리 땅과 계절이 빚고 또 저장과 발효의 지혜를 더해서 차려온 우리 밥상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 와, 네. 정말 다양한 밥상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돌다 보면 좀 꼬르륵 소리 될 것 같아요.
0: 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배고파지는 전시다.
1: 그러니까요. 네. 예, 든든히 먹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면서
0: 네.
1: 볼 전시일 것 같은데
0: 네.
1: 밥상 하면 또 중요한 게 식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예전에
0: 네.
1: 가사 시간에 이렇게 식기 놓는 그 순서 같은 거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0: 아,
1: 나는데
0: 그러세요?
1: 네. 예. 도록 보니까 다양한 식기들 사진이 있네요.
0: 네네.
1: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0: 당연히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기원 전후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그릇들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 뭐 백제 왕과 왕비를 위한 식기인 6세기 문영 왕릉의 숟가락과 젓가락도 보실 수 있고
1: 와.
0: 아까 상차림 얘기하셨는데
1: 네.
0: 5첩, 7첩, 9첩의 상차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19세기 말 양반가의 조리서 시의 전서 또 국물 요리 96종이 담겨있는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 같은 조리서 등도
1: 네.
0: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와.
0: 그리고 특히 우리 밥상을 차릴 때 꼭 필요한 게 도마잖아요. 재료를
1: 네.
0: 손질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17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마가 있어요. 3, 4세기 부산 기장군 고촌리에서 출토된 도마인데
1: 네.
0: 이 도마와 박수근 작가의 도마 위에 굴비가 함께 전시되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도 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 네.
0: 아마도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는 손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그 앞에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와, 그 도마가 발견된 게 정말 신기하네요.
0: 정말 똑같아요.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1: 도마 위의 굴비와 함께 아,
0: 네.
1: 이렇게 테마 잡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예, 서민들 밥상이 다르고 양반 밥상이 다르고 또 임금님 밥상은 또 완전히 다르죠.
0: 네, 네.
1: 예, 임금님 밥상은 또 밥상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시절에?
0: 그죠. 근데 임금님의 밥상이라고 하면 다들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떠올리세요? 만약에 임금의 밥상은
1: 뭐 12첩 네. 반상이 일단 떠오르고
0: 네.
1: 예, 그리고 술이 꼭 같이 있을 것 같고
0: 아, 네. 이제 임금의 네. 밥상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 네.
0: 굉장히 화려하고
1: 그렇죠.
0: 팔도의 진미가 다 모이는 굉장히 풍성한 그런 모습들
1: 저도 맨날 그 네. 사극에서 그 임금님 네, 밥상 네. 보면서
0: 네.
1: 저거를 다 한 번씩 먹을 수 있을까
0: 아,
1: 네. 스치지 않고 지나간 게 분명히 반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0: 뭐 그렇게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당연히 팔도의 특산물하고 뭐 제철 음식이 다 담긴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다는 사실은 아니고
1: 네.
0: 임금의 밥상에는 이제 백성과 신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좀 이러한 측면을 좀 강조를 해봤어요. 그래서 임금의 밥상의 수락상에는 민생을 살피는 거울이기도 했기 때문에
1: 네.
0: 예를 들면 가뭄이나 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식사의 양이나 반찬 가짓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백성의 고통을 뭐 자신의 밥상에서부터 함께 좀 헤아리면서 그 고통을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잔치를 크게 벌였을 때는 잔치가 끝난 다음에 함께 준비한 사람들과 나누고 또 백성에게는 뭐 쌀을 나눈다거나 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전시에서는 어머니와 함께한 정조의 8일간의 일상식이 담긴 원행을묘 정리의계와 헌종이 할머니 순원왕후의 육순을 기념해서 열었던 창경군 통명전에서 열었던 왕실 잔치 그림 등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봅니다.
1: 와, 정조의 8일간의 일상식 궁금하네요.
0: 네, 어머니의 예. 밥상과 자신의 밥상을 어떻게 차렸는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왠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좀 소박하지 않았을까.
0: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1: 맞나요?
0: 네, 네.
1: 왠지 정조의, 저 정조 팬이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네. 아, 궁금해지네요.
0: 네네.
1: 직접 보러 가겠습니다.
0: 네.
1: 서민들 밥상은 보통 어땠나요?
0: 보통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거의 남아져 있지 않지만
1: 네.
0: 보통 사람들이 오래도록 사랑해온 그 밥상의 먹거리를 2부에서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이제 바다에다가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의 밥상은 산과 들, 바다와 강, 또 하늘이 내어준 것들 정말 뭐 하나 버릴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손질법과 조리법으로 활용했다는 거를 계속 느끼게 됩니다. 2부에서. 혹시 그 기근의 뜻 들어보셨어요? 그 한자의 네. 뜻풀이가 이제 옛 문헌에 남겨져 있는데 조선시대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를 보면
1: 네.
0: 곡식이 잘 못 되는 거를 기, 그다음에 채소가 잘 못 되는 거를 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둘 다 안 된 거니까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곡식 이외에는 채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반찬은 일상의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해먹기 어려우니까 거주하는 곳마다 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어서 일상의 반찬을 마련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우리 밥상에서 채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일상의 그 보통 사람들의 밥상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밭에서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산이나 들판에서도 나무를 캐어 먹었잖아요.
1: 지금도 하는 분들 있으세요?
0: 예, 지금 네. 봄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네. 이제 하시는데 그때는 사실은 어떤 생존과 관련이 그쵸. 있었죠. 처음에는.
1: 없으면 안 되니까.
0: 네, 그래서 저희 전시장 안에서 윤용의 나물캐기와 박수훈이 그린 또 봄, 이 나란히 전시되는 그런 공간에서 와, 우리 밥상에서 나물이 가진 의미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봄나물 문화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잠깐 얘기했던 국 아까 아흔 몇 가지
0: 네.
1: 소개하는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0: 네.
1: 나물도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흔한 나물 몇 개 빼고 다 모르잖아요.
0: 네.
1: 이게
0: 네.
1: 뭔지.
0: 네.
1: 예. 보면은 좀 네. 아, 이렇게 다양한 게 있었나 하겠어요.
0: 그래서 전시장에서 우리 네. 밥상의 대표 나물을 그림으로
1: 아~
0: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도 찍어가지고 이제 어떠한 나물들을 이제 저희가 묻혀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묻혀 먹었는지 이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 와, 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갈 때마다 또 그 기념품샵 가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아, 예, 네.
1: 너무 요즘에는 예쁘게 네. 잘 만들기도 하고 기발하기도 네, 하고 해서 네. 아, 꼭 뭔가를 사서 오곤 하는데
0: 네.
1: 와, 이거는 기념품 할 거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식기 세트도 있고요.
1: 아, 요리책도 있나요?
0: 요리책도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연계해서 좀
1: 그러니까요.
0: 드릴
1: 아까
0: 수 있는
1: 그런 국 같은 거 98가지 요리책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 시절에 있었던
0: 네.
1: 그런 재료들이 지금도 또 대부분 있으니까.
0: 아, 맞아요.
1: 네.
0: 근데 지금하고 또 조리법이 살짝 다른 게 또 재미있는데 저희가 아까 소개드렸던 그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에 나와 있는 국 세 가지를 네. 또 시연을 재현을 해서 온지은 맛공방과 함께 그 영상도 같이 전시장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1: 네.
0: 그 첫 번째 요리가 사실 국요리의 첫 번째가 육개장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1: 네.
0: 그 육개장을 끓이는 방법이 지금하고 또 다르거든요. 소 한 마리가 거의 다 들어가요.
1: 그래요?
0: 그거를 좀 이제 보여드리는 그 영상들도 있어서 한번 그것도 이제 확인해보시고
1: 네.
0: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와, 네. 아주 재밌는 게 많겠네요.
0: 네.
1: 아주 날 잡고 가야 되겠네요.
0: 네.
1: 우리가 지금은 네. 뭐 야외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0: 네.
1: 바닷가 놀러 가면 회도 먹잖아요.
0: 네.
1: 예전에도 아까 그 그림 보니까 그 생선 잡아 네. 먹는 것도 있고 그런 문화가 네. 있었던가 봐요.
0: 예.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전시품 중에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는 풍경이 담긴 성엽의 고기 굽기 이 작품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사실 당시에 소는 정말 귀한 가축이었거든요.
1: 그렇겠죠.
0: 왜냐하면 이제 농업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소고기에 대한 열망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난로회라고 해서 음력 10월경 그러니까 되게 추워질 때쯤이죠.
1: 네.
0: 그때부터 가진 양념을 한 쇠고기를 숯불 화로에 구워서 야외에서 함께 둘러앉아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 화로와 냄비 네. 실물도 같이 전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1: 네.
0: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고기 구워 먹는 판하고는 약간 다른데 생김새가.
1: 어떻게 생겼나요?
0: 예, 그 냄비가 전립토라고 불렸는데 그 전립이라는 거는 조선시대 무관의 모자예요. 그러니까 무관의 모자를 뒤집은 형태의 냄비인
1: 아까 좀
0: 거죠.
1: 아까 좀 움푹하게 돼요?
0: 네. 그러니까 는 움푹한 부분에는 채소를 데치고 이 평평한 둘레에는 고기를 굽고 이렇게.
1: 저 비슷한 냄비 하나 있는데. 그거 진짜 편하거든요.
0: 네, 그래서 그런 풍경을 네. 이제 실제 유물과 함께 이제 보실 수 있어요.
1: 역시 조상님의 네. 지혜는 어마어마하네요.
0: 네. 네. 네. 네.
1: 요즘에 그 아이디어 상품인 줄 알았더니 원래 있었던 거네요. 네. 아, 진짜 그 거기 있는 것들 쭉 보고 나면은 네. 저렇게 한번 해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전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학예연구관 이진민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이진민 네. 연구관의 추천곡들 들어보고 있는데 두 번째 네.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아, 두 번째 곡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입니다.
1: 아, 역시 또 음식이 잔뜩 나오죠.
0: 근데 가사를 보면 네. 아, 이 노래

0: 초콜릿처럼 꺼내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피곤해도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모호하면서 가장 다정스러운 안부가 밥 먹었니?
1: 맞아요.
0: 밥 한번 같이 먹자.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서적인 또 허기를 또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힘들 때 예, 꺼내 드시라고 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함께 네. 들어보시죠.
0: 네.

0: 네, 이런 특별한 전시, 특히 방학 때 또 열리는 전시여서 굉장히 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연구가님은 혹시 전시 준비하느라고 밥을 못 드신 건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의 네. 밥상이 나의 삶의 단면을 얘기해 주는 거다. 다시 한번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네.
0: 제 연구가님 몇 번 뵀었었는데 항상 네. 그 전시 전에는 거의 뭐 가족들도 못 본다고 하셔가지고
1: 아, 거의 한 4개월 정도는 진짜 아, 그러셨구나. 거의 이 전시에 되게 매진했던 것 같아요. 네. 집중적으로.
0: 근데 또 이제 요즘에는 사실 국중박 전시는 세계의 전시가 됐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뭐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겠죠?
1: 네.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영어로 좀 많은 분들에게 더 이 콘텐츠를 좀 알려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분들도 이제 이거 보고 나면 한식 너무 먹고 싶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제철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또 예전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 네. 그때 어떻게 제철 음식을 관리하면서 먹었을까 늘 궁금한데 네. 겨울에는 또 저장했던 음식을 먹기도 했고 이제 그런 네. 선조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겠어요?
1: 아, 예. 그 2부의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내일을 위한 밥상인데요.
0: 네.
1: 여기서는 이제 자연이 준 선물들을 그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저장하고 손질해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창고 문으로 추정되는 기원 전후의 나무 문짝이라든가 아니면 땅을 파서 좀 오래 서늘하게 좀 기온을 만들어서 오래 이제 저장하려고 노력을 했던 백제의 저온 시설
0: 네.
1: 등에서 어떻게 하면 재료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하는 선조들의 고민을 좀 한번 느껴보실 수 있고요. 저장 시설뿐만이 아니라 또 식재료를 또 말리고 절이고 오래오래 보관하려고 했던 지혜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0: 네.
1: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도 이제 먹고 있는데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과 함께 묵나물

0: 없잖아요. 네. 지금도 그 풍습이 기록된 동국 세시기 등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냉장고 없던 시절에 어떻게 보관했는지 궁금증이 풀리겠군요. 네. 우리 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발효식품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된장부터 네. 김치까지 뭐 이런 음식들. 네.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가 이제 장하고 김치가 없는 우리 밥상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 밥상의 발효 음식인 장, 젓갈, 그리고 김치는 우리 밥상을 가장 또 우리답게 만드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발효 음식을 잘한다는 기록이 일찌감치부터 있었고 실제로 가장 오래된 메주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불탄 콩덩어리가 삼국시대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1700년 네. 전에 해당하는 그 콩덩어리가 발견되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미 이제 발효 음식 콩으로 한 발효 음식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1: 네.
0: 또 젓갈 같은 경우는 재료를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이제 절이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683년에 신라 신문왕이 왕비를 맞이할 때 혼례 물품 가운데 하나로 젓갈이 포함되어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김치는 사실 초기적인 형태는 이제 소금이나 장에 절이는 형태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젓갈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1: 네.
0: 젓갈을 사용한 김치 조리법이 담긴 가장 오래된 조리서를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6세기에 기록된 주초 침저방이라는 책에 젓갈을 사용한 김치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의 발효 음식이 이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와 관련된 작품들도 만날 수 있겠죠?
0: 예, 왜냐면 이제 우리 발효 음식에 꼭 필요한 게 온기잖아요. 숨 쉬는 그릇 네. 온기인데 온기는 사실은 어떤 그 먹는 그릇 이상의 의미를 한국인에게는 갖고 있거든요. 한국인의 정서, 따뜻함이라든지 뭐 어머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뭐 장옥진의 독이라든지 또 변월룡 작가의 어머니라는 작품으로 좀 그런 한국인의 정서를 같이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아까 잠시 해설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이제 배우 류수영 씨가 직접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네. 또 음식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0: 네, 네.
1: 예. 뭐 여러 전시품들 좀 소개해 주시나 봐요.
0: 예, 너무 잘 하시죠. 아까 들어오셨듯이.
1: 네. 워낙 목소리도 좋으셔가지고.
0: 네. 네. 예. 저희가 684점이라는 굉장히 많은 전시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꼭 봐야 할 전시품 21점을 선정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21점에 대해서는 아까 들으셨듯이 류수영 배우님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그 오디오 가이드를 마련했고요. 그 전시 보러 오셨을 때 꼭 이제 QR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네. 지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전시 관련돼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네.
1: 중간에 이제 음악 나갈 때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보여드리고 싶었다 네, 이런 얘기까지 재밌게. 하셨었는데
0: 네.
1: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음식 전시인데 음식을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의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1: 맞아요.
0: 사람들이 음식을 기대하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없는 음식 전시라는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음식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면 밥과 관련된 우리말 표현 굉장히 많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1: 네.
0: 밥의 종류 정말 많거든요. 우리 뭐 고두밥, 진밥부터 시작해서 진짜
1: 그렇죠.
0: 수만 가지
1: 맞아요.
0: 조금 거짓말 못해서 수만 가지 밥의 종류들이 있는데
1: 네.
0: 그것들도 저희가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했고 또 밥상을 차리기까지 나는 소리, 꼬르륵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밥을 먹을 때까지 어떤 소리 표현들이 있는가 너무 다양해요.
1: 네.
0: 이거는 외국으로 번역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 소리에 대한 표현들, 또 우리 밥상의 대표 나물 뭐 이미지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조리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조선 후기 문인의 쌈싸먹는 법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음식 없이도 전시장 곳곳에서 맛을 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1: 네.
0: 저는 그중에서 꼭 이것만은 보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1: 네.
0: 그 조선 후기 문인의 쌈싸먹는 법 읽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1: 네.
0: 그 이옥이라는 조선 후기 문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본인이 즐기는 상추 싸 먹는 법을 이제 글로 남겨놨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영상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 두
1: 네.
0: 구절 정도 제가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제가 한번 상상하시면서 네. 이분이 어떻게 먹나.
1: 궁금한데요.
0: 1803년경에 쓴 글이에요. 왼손을 크게 벌려 구리 쟁반처럼 들고 오른손으로 두텁고 큰 상추를 골라 두 장을 뒤집어 손바닥에 펴놓는다. 먼저 흰 밥을 큰 숟가락으로 퍼서 거의 알처럼 둥글게 만들어 입 위에 놓는다. 윗부분을 조금 평평하게 한 다음 젓가락으로 얇게 뜬 밴댕이 회를 집어 노란 겨자장에 한 자밤 찍어 밥 위에 얹는다. 이 다음에 또 줄줄이 있는데요. 그 전시장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그것도 입에 넣기 힘들 것 같은데 거위알인데 지금 그것도. 와, 이분 입이 엄청 큰 분이셨나 보다. 네. 와, 밴댕이 회를 겨자에 굉장히 네. 고급지게 드셨네요.
0: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거의 레이어드 박해서 먹는 그
1: 거의 미슐랭을 능가하는 네, 네.
0: 전시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1: 그걸 또 이제 실사화했다니까 네. 직접 이제 눈으로 이제 글만이 아니라 어떤 네. 모양인지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아, 네, 네. 정말 재밌겠습니다. 네네.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0: 네, 그 굉장히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참여 행사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25일까지 전시를 하는데 그 네. 내내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어린이 가족 대상 특강이 있고요. 네. 또 8월에는 식문화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유용준 관장의 특별 강연도 마련되어져 있고요. 네. 또 9월에는 북토크, 그리고 10월에는 한국 식생활 문화 학회와의 공동 학술 대회, 또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2016 한식 페스타, 또 한식 진흥화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부 일정이나 참여 방법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 차차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네, 와, 정말 보고 들을 게 많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추천곡을 들어볼 시간인데 어떤 곡인가요?
0: 아, 이번에는 음식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곡으로 추천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줘요라는 곡입니다. 제가 2026년을 시작할 때 딱 들었던 곡이라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 상반기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 굿바이 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정말 이번 전시와 관련돼서 수개월 전부터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전시될 그 이후까지 음식에 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음식은 우리에게 뭐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1: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전시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음식은 내 자신이자 우리이다. 결국 그것이 쌓여서 삶이 되고 기억이 되고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된다. 이번 전시를 좀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전시 시간 좀 여유 있게 가셔서 하나하나 보고 듣고 하시면 굉장히 풍성해지지 않을까.
1: 네, 맞습니다.
0: 이번 여름이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우리들의 밥상 전시 소식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진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소찬, 박목월. 오늘 나의 밥상에는 냉이꽃 한 그릇, 풋나물 무침에 신태, 미나리 김치, 투박한 보시기에 끓는 장찌개. 실보다 가는 목숨에 타고난 복록을, 가난한 자의 성찬을, 목도를 드리고 젓가락을 잡으니 혀에 그득한 자연의 쓰고도 향긋한 것이요, 경건한 봄의 말씀의 맛이요. 소박하지만 임금님 수라상보다도 건강한 밥상이 우리가 매일 먹는 자연 밥상 아닐까요? 박목월 시인의 소찬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웨이드와 친구들은 평소 열광했던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 등에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여러 도전을 헤쳐나갑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웨이드 랭의 아바타가 샤이닝의 한복판으로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스탠리 큐브릭이 으스스하게 빚어낸 오버룩 호텔의 한가운데에서 이들은 어떤 방을 탐험하게 될까요? 샤이닝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쌍둥이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서 있던 복도. 일순간 엄청난 피가 쏟아져 들어오고 미쳐버린 살인마가 돌아다니는 오버룩 호텔의 공간들. 아름답고도 끔찍한 샤이닝.

다이닝 속 서론의 호텔은 이제 이들의 가상세계 속 현실입니다. 이 설정이 흥미로운 이유는 레디 플레이어 1을 보는 관객들에게 샤이닝에 대한 애정을 다시 주지시킬 뿐 아니라 그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세상에 탄생한 샤이닝이 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는지, 어떤 이미지들은 왜 아직까지 강렬하게 회자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죠. 주지하듯 이 감흥은 레디 플레이어 1의 핵심입니다. IOI의 수장 놀란 소렌토는 오아시스를 상업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를 가진 인물이죠.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직원들을 뽑아 일종의 부대를 만들거나 시민들의 빚을 갚아주고 반노예로 부리는 등 온갖 술수를 부리는 중입니다. 반면 웨이드와 그 일행의 무기는 대중문화를 향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유일합니다. 소렌토가 할리데이의 취향을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 분석으로 접근할 때 웨이드는 할리데이가 지닌 결핍과 그의 노스텔지어를 이해하려 합니다. 창작자의 영혼에 다가서 보려는 것, 누군가가 창조한 세계 속 마음을 읽어보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이죠. 바꿔 말하면 레디 플레이어 1의 이 같은 대립항은 문화의 소유권이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용자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건의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4월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26년도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 동화 공모전을 개최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해드렸거든요. 3살에서 5살까지 유아의 눈높이에서 장애와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화 콘텐츠를 공모했었죠. 이 과정에서 총 12편의 후보작을 선정했고요. 최종 선택은 우리들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냐고요? 네, 바로 우리요.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우수작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블로그에 방문을 하면 후보작 12편을 직접

감상할 수 있고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편의 후보작은 하나같이 재미와 또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7월 19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화 02-3433-451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진행을 하는데요. 경품은 장애인식 개선 통화 5종 세트라고 하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또 투표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16일 목요일 우리는 한가족 첫 곡은 화이트가 부릅니다. 네모의 꿈.

우리나라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정말 완연한 여름이 되면서 각 시각장애인 복지관마다 여름에 할 수 있는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래프팅 등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우리 지석봉 센터장님이 패들보드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와, 이거 해보고 싶었던 건데 못 해본 거거든요.

네, 방송에도 패들보드 타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던데요. 자세한 내용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요즘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AI. 뭐 간단하게는 오늘 날씨 알려줘, 저녁에 뭐 먹으면 좋을까, 뭐 아니면 동료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가지 진짜 이제는 뭐 다 그냥 내 친구이자 가족이죠, AI는.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낯선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직접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정수재 리포터가 다녀왔는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퍼렐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해피.

0: 가지고 다행히 선정이 돼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1: 아, 다행인 겁니까? 네. 잘하셨네. 네. 네.
0: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인데요. 6월에는 제가 실탄 사격 체험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7월에는 패들보드 체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먼저 네. 패들보드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아직 좀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스탠드업 패들보드. 네, 그래서 SUP, 이라고도 합니다. 네. 영어의 뜻 그대로 긴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으면서 강이나 바다, 호수 위를 이동하는 그런 수상 레저인데요. 한 3,000년 전부터 남태평양 그 섬나라에서는 긴 나무 배나 뭐 나무를 타고 노를 저어가면서 이렇게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1: 300년 아닙니다. 3,000년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현대식 그 패들보드는 1950년쯤에 미국의 하와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유명 연예인 그 이효리 씨가 이 패들보드를 탄 영상이 이제 소개되면서 급격히 인기가 많아졌고요. 3-4년 전부터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도 도입이 돼가지고 시각장애인들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1: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스탠드업 패들보드 보드에 서서 노를 젓는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구조를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0: 네, 제가 만져본 걸 좀 기초로 네.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드의 길이는 저보다 훨씬 컸는데
1: 길다.
0: 네네. 네. 한 제가 봤을 때 한 3m 정도 됐는데 뭐 한 2.7m에서 긴 거는 4m 정도 되는 그 길이도 네. 있다라고 하고요. 폭은 한 80cm에서 90cm 정도 됐습니다.
1: 좀 좁네요.
0: 좁죠. 네.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좀 안정감이 있지만 속도는 나지 않고요. 또 폭이 좁을수록 속도가 내기는 쉽다고 합니다. 앞쪽 끝에 좀 둥글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노즈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중간 부분은 사람이 이제 설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고무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네. 네. 뒤쪽은 좀 넓은 공간인데요. 테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아래쪽은 핀이라고 그 작은 날개가 하나에서 한 세 개 정도 달려 있는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이제 발목이나 종아리 쪽을 연결하는 안전줄이 있는데요. 그 리시라고 이제 부르는데 혹시 물에 빠지게 되면은 이 보드가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저어서 간다 그랬는데 그렇죠. 노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는 어떻게 생겼나요?
0: 네, 물살을 저어서 이제 앞으로 가는 그 노가 바로 패들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키보다 한 10cm, 20cm 정도는 길어서 한 2m 정도는 되는 것 같았었고요. 한쪽 방향은 손잡이가 있고 그 또 다른 쪽 방향은 이렇게 그 물살을 가르는 넓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패들보드는 공기 주입식 그 보드가 많이 있어서요. 네,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아, 이제 탈 때만 바람 넣어가지고.
0: 그렇죠. 네, 한 두 군데 이렇게 바람 넣는 곳이 있더라고요.
1: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패들보드 네. 체험을 시작해볼까요?
0: 네, 네, 저는 지난달 그 패들보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네. 홍천에 있는 내린천으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1: 홍천에 내린천으로.
0: 네네네. 그 도착을 하니까 2인 1조로 이렇게 짝을 져줘서 패들보드 체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안전을 위해서 간단한 이 몸풀기 체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가볍게 이용 설명을 듣고요. 직접 이 보드도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강에 그 보드를 띄우고 직접 보드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 테일에, 그러니까 뒤쪽에 네. 앉고요. 그 한 사람은 앞쪽에 앉았는데요. 앞 사람이 그 패드를 잡고 운전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보드 위에서

0: 앉아서 출발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균형 감각이 좀 잡히면은 네네. 한쪽 무릎도 세우고 또 나중에는 직접 서서 이렇게 타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균형이 잘 안 잡혀서 물에 많이 빠졌었는데요. 네. 몇 번 빠지다 보니까 좀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1: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이게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그런지 네. 처음에는 앉아서.
0: 맞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뒤쪽. 그 테일 쪽에서 앉아서 네.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앞쪽으로 가서 보드를 잡고 체험을 했었습니다.
1: 패드를 잡고.
0: 아, 네. 패드. 네, 예. 네, 패드를
1: 노를 잡고.
0: 그렇죠. 네. 패드를 잡고 했고요. 생각만큼 앞으로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에서 노를 저으면 되고요. 네. 그 반대로 왼쪽으로 가려면은 오른쪽에서 노를 저으면 되고요. 멈추려면은 노를 이제 뒤 쪽으로 이렇게 쓱 밀면은 이제 그 멈추게 되는데 은근 잘 안 되긴 했습니다. 곳곳에서 저희들이 총 16명이 그래서 이제 8팀이 갔거든요. 네. 근데 아주 첨벙첨벙 물에 빠지는 소리들이 나가지고 너무나 막 하면서도 웃기고 저 역시도 좀 셀 수 없이 많이 물에 빠졌는데 이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좀 균형 감각이 없나 싶을 정도로
1: 아니에요. 이거 어렵대요.
0: 네. 이거. 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인 네. 1조로 타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이제 생겼다면은 혼자 보드를 직접 이제 탈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뒤에 누가 타는 것보다 혼자 타니까 훨씬 안 빠졌던 것 같습니다.
1: 지금 약간 탓하는 느낌인데.
0: 원래 어렸을 때부터 물놀이 하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아,
1: 그럼요.
0: 네. 네. 패들보드와 함께 이제 즐기다 보니까 예정된 2시간이 아주 금방 가버렸는데 좀 더 놀게 해주면 안 되냐고 어떤 나이 드신 분인데 막 때를 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1: 이거 뭐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수상 레저 체험에 네. 패들보드 하셨는데 네. 다른 것도 있나요 혹시?
0: 있죠. 네, 패들보드 인기 이전에 큰 인기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상 스키.
1: 수상 스키.
0: 네,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양발에 그 스키 슈즈를 신고 보트 뒤를 이제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보트에 봉을 잡고 물살을 가르고 스키를 이제 타듯이 즐기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숙련이 되었다면은 이제 봉이 아닌 줄을 잡고 네, 보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물에 안 빠지려고 봉을 얼마나 세게 잡았던지, 네. 돌아온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숟가락질을 못할 정도로.
1: 세상에.
0: 팔이 네. 너무 아팠었긴 했는데요. 그래도 물살을 가르던 그 발의 감각과 또 온몸으로 맞았던 바람의 그 느낌을 한 2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어쨌든 굉장히 부럽고요. 굉장히 재밌으셨다. 네. 네, 전체적인 저의 느낌인데. 네. 근데 패들보드나 수상스키가 네.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이게 겁이 날 수 있어요. 네. 맞잖아요.
0: 맞습니다.
1: 혹시나 그런 분들이 할 만한 어떤 다른 수상 레저 있을까요?
0: 네,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상 레저 중에 하나는 래프팅입니다.
1: 좋죠. 재밌죠.
0: 네. 최소 6명에서 한 8명까지 또 배의 크기에 따라서 좀 더 탈 수는 있는데요. 이제 배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제 타서 이제 탄 다음에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강을 내려가면 되는데요. 네. 주로 그 홍천의 내림천이나 또 동강 이런 곳에서 여름철 래프팅을 즐길 수 있고요. 스릴은 좀 떨어지지만 가평이나 청평 등지 그 호수에서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서로 이제 막 부딪히면서 뒤집기를 하면서
1: 배를 뒤집히게
0: 네네 그래서 막 물에 빠지게 하는 그런 네네. 재미도 있긴 합니다.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회나 또 맹학교 동문회 나들이로 많이들 가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얘기만 들어도 뭔가 이제 피서를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수상 레저 체험들인데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0: 네, 시각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물을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으시거든요.
1: 네.
0: 어디 물가로 이제 놀러 간다고

0: 하면은 물에 빠지냐 안 빠지냐 요거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 많이 계신데요.
1: 네. 예.
0: 이런 분들은 물에는 안 빠지지만 뭐 속도를 느낄 수 있는 모터보트 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강릉 경포대에서 모터보트를 탔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스릴 있게 운전을 해주시는지
1: 네.
0: 일행 한 대여섯 명 정도가 10분 동안 비명만 막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은 좀 튈지 모르겠지만 속도나 또 이 브레이크 또 턴할 때
1: 확 꺾어버리죠. 네, 그냥.
0: 그 네. 느낌이 아주 짜릿함이 이제 온몸으로 전해질 텐데요. 여름철 강이나 바다 가면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올여름에도 모터보트나 제트보트 통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색 체험인 패들보드 체험과 함께 다양한 수상 레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패들보드 체험은 6월에서 9월 까지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매년 2회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지사항 잘 확인하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거는 좀 집중을 해서 네. 놓치지 않게 해야겠네요. 예, 두 번 이상씩 프로그램이 있다.
0: 네.
1: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0: 네.
1: 자,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자우림이 부릅니다. Something Good.

한 가족 책장. 이번에 참여한 공연 2026 함께 봄은 그 이름부터 참 아름답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과 다양한 계층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본다는 봄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다. 기획자의 고심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름이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로서는 이것이 또 다른 장벽을 상징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다. 배리어프리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배리어프리 특별회차 등의 사용은 보통의 것과 구분짓는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영화관에서 화면 해설로 영화를 보는 게 이제는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배리어프리 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다.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싸워온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내가 국립극장 무대에 서고 관객으로서도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유엔에서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미국 장애인 법이 만들어지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명시되기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문화생활에서 배제돼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연장의 편의 제공이 의무가 된 것은 분명 큰 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이런 바람을 가진다. 이제는 배리어프리라는 이름표를 붙일 때만 접근성이 보장되는 상태를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츠하크 펄머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내한 독주회 포스터에는 이츠하크 펄먼 독주회라고만 적혀있다. 장애를 암시하는 수식어는 찾아볼 수 없다. 관객들은 그 앞에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시대 최고의 연주자이기에 감동받는다. 그것이 예술가를 대우하는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 말 속에 숨은 또 다른 층위도 같이 떠오르고 있다. 최고의 연주자, 실력 있는 연주자라는 말에서 그 최고와 실력이란 기준 자체가 비장애인 등 사회적 주류의 몸과 환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담론이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말하는 완벽한 자세, 완벽한 소리, 완벽한 무대 매너는 아직까지 어떤 특정한 몸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기준을 나 혹은 우리가 기어이 맞추는 순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준다.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그것이 의도치 않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수많은 몸과 감각은 바깥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를 염두에 둘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실력이란 말을 더 폭넓게 쓸 순 없을까? 시각장애 연주자로서 내가 쌓아온 청각적 집중이나 동료와

호흡을 통해 만들어내는 독특한 앙상블의 감각도 하나의 영역이고, 서로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새로운 리듬과 균형도 기존 기준에는 없던 또 다른 탁월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함께 봄은 새로운 앙상블이자 또 다른 탁월함을 선보이는 장이 되고 있다. 결국 내가 진정 바라는 건 우리도 비장애인만큼 잘한다 라는 증명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방식으로도 예술은 깊어질 수 있다는 자리까지 함께 가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능력주의적 기준이 조금씩 헐거워지고 더 많은 몸과 감각이 예술의 한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한빛예술단 바이올리니스트 시각장애인 김지선 씨가 책이 아니라 전기간행물 개간국립극장 여름호에 쓴 글에서 일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국립극장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매년 봄이면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협연하는 기획공연 함께 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씨는 2024년 공연과 지난 봄에 열린 공연까지 두 차례 참여했는데요. 장애인치고는 잘한다. 비장애인만큼 잘한다. 가 아니라 장애와 상관없이 순수한 예술인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이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으로 소개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장애인 청중의 입장에서도 배리어프리 공연이나 접근성 회차 공연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에 함께할 수 있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지선 씨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더 이상 배리어프리, 접근성 뭐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언제 어느 공연장이든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해 드릴게요. 양양이 부릅니다. 봄봄.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많이 소개했던 현장이 AI 관련 현장이었는데요. 진짜 여러 곳에서 이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AI 강좌를 만들거나 진행하는 거 보면 이 AI, 인공지능이 대세이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AI를 배우고 접하려면 그걸 가르치는 강사, 즉 교육하는 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가능하면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가르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현장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네. 시각장애인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각장애인 교육 강사를 양성한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네.
0: 이거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1: 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한 특별 과정이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김상준 직업훈련 교사에게 들어보시죠.
2: 취지 자체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AI 교육, AI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정표교체가 좀 심하다 보니까 특히 각 지역에 서울권은 수도권 오히려 괜찮은데 저 지방권이나 다른 쪽에서는 우리 여기서는 막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바이브 코딩도 하고 온디바이스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지방권에서는 그런 기회 자체도 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강상을 양성을 해서 각 지역에 보내서 그분들이 실제로 AI를 그래도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산에서도 오셨고요. 오산, 그러니까 경기도 수도권이랑 그 저희가 이게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저희 공단 전체에서 지금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AI 교육을 해야 되는 성과지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비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을 강사들이 아무리 AI를 잘 알아도 이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강의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양성을 해서 보내드리기로 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오실 수 있도록 공지를 할 때 그렇게 했었고요. 다만 지금 조금 아쉬운 건 전라도권에서 아직 양성 과정에 들어오신 분이 안 계세요. 그나마 이쪽 그 수도권에 있는 강사로 양성된 분들이 전라도권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최근에 AI는 이 업무 방식과 정보 활용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성 문제 때문에 최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사실 AI를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요.
0: 그쵸.
1: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다는 그 안타까움에 이 과정을 기획한 거죠.
0: 네. 당사자 강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스크린 리더, 즉 음성 툴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분이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와 접근성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든 겁니다.
0: 네.
1: 이렇게 양성된 강사는 전국으로 흩어져서 강의를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 네. 이렇게 또 전문 강사들이 활동하다 보면
1: 네.
0: AI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늘어나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야 되고요. 그죠?
1: 맞아요. 네.
0: 자, 교육생들도 그런 사명감이 있겠죠?
1: 그렇죠.
0: 네.
1: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오후 꽉 채워서 와. 교육을 받았고요. AI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접했습니다. 이 교육생들은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 키보드를 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그 교육 내용을 들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0: 어렵구나.
1: 저는 어렵죠.
0: 아,
1: AI를
0: 그래요?
1: 전혀 모르니까요.
0: 저도 어려울 것 같은데.
1: 네.
0: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뭔가. 아니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1: 현장을
0: 알아야.
1: 갔는데
0: 네. 그래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거를 말씀을 네. 드리면 그 GPT 기능 중에 질문하고 답하는 거 외에 맞춤형 챗봇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0: 어머.
1: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현장 분위기 느껴보시면서 강의 내용도 들어보시죠.
3: GPTS 만들기 다시 똑같이 해봐요. 문서 시작 창이 열리고 여기서 헤딩으로 이동해가지고
4: 채팅 기록에 확장된 최근 GPT 탐색 헤딩
3: 1에 이 탐색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탭
4: 내 GPT 버튼
3: 탭
4: 만들기 상단 그래픽 링크
3: 그러면 여기 만들기가 있고 만들기에서 엔터 치면
4: 챗 GPT와 채팅 멀티라인 편집 챗 GPT 문서 시작
3: 만들기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챗봇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그 챗봇은 어떤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등등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일본어 공부를 할 거니까 일본어 공부를 도와주는 챗봇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쓰면 되는데
5: GPT 챗봇이긴 한데 전 세계 수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챗봇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고 그걸 가져와서 실행하는 방법도 오전에 교육을 했었고요. 여행 플래너는 여행 목적지를 넣으면 일단 특별한 말이 없으면 2박 3일 동안 대중교통을 타고 그 여행지에 가서 어떤 숙소나 맛집을 추천을 받고 이동 동선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짜주고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가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교통비, 숙박비 대충 계산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는 것까지 계산해주는 챗봇입니다.
1: 네, 어떻게 교육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한마디로 정리가 네.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네.
1: 네, 이 과정은 네. 그 AI에 관심이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8명이 참여했는데 그 실력이 뛰어난 분들은 이미 이 과정을 마치고 지금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5명이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이 AI 교육 전문 강사가 각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교육을 해야 하는 거니까 뭐 울산, 안양, 부산, 오산 등 전국에서 모였고 이 교육을 위해서 3개월 동안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0: 합숙을?
1: 그럼요.
0: 3개월 동안요?
1: 네.
0: 이야, 사명감이 대단하시고요, 진짜.
1: 그렇죠.
0: 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합숙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네. 교육받고 또 공부하고
0: 그러니까요.
1: 네,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들 시각장애인들이 그 AI를 접하기 힘든 그 현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0: 멋져요.
1: 네, 네. 기본적으로 AI 활용해서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뭐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을 접하고 내 걸로 만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저시력 교육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스크린 리더라고 해요.
0: 스크린 리더.
1: 네,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으면서 해야 하는 거고 나중에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이 스크린 리더를 활용하면서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단축키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익히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6: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AI가 많이 발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로 들으면서 사용해야 돼서 그런 점들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못해서 충분히 이 AI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I 자체의 사용 방법보다도 그거를 스크린 리더로 듣고 조작하는 기준으로 알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아직 익숙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 AI를 많이 그 사용하고 능숙하게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모르던 기능들 몇 가지는

0: 거기에서 더 배워가고 또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더 빨리 얻어낼 수 있고 질문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도 빠르게 답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강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이거를 가르칠지에 대해서, 왜냐면 보이시는 분들이랑 접근성이 아주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우고, 그 수업 중에서 강의를 조금 하게,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입력을 한 다음에 내용을 바탕으로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자를 지정하고 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우리가 교통 라디오다 아니면은 주식 라디오다 이거를 이제 듣는 거죠. 읽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좀더 간단하게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심도 있게 원하는 방향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긴 해요.
2: 네. 이 3개월 동안 스크린리더 기반 생성형 AI 활용,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와 컨텐츠 제작, 그리고 강의 실습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접했는데요. 근데 본인이 할수 있는 게더 많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3: 대단합니다,
2: 네.
3: 진짜로. 그럼 뭔가 약간 열정적인 분위기 이런 게
2: 그렇죠.
3: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뜨거웠어요.
3: 예. 가르치는 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2: 네. 이날 그 최상민 강사가 함께 했는데요. 뭐 수업 분위기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하나라도 더 익히려고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하는데, 이분이 중점을 두는 건 일단 교육생들이 앞으로 AI 강사로 활동할 분들이니까 AI 툴 사용하는 법, 그리고 스크린 리더 쓰는 것부터 이걸 활용해서 AI 접속하고 AI를 활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써야 하기 때문에요.
3: 그렇죠.
2: 모바일 활용법까지 가르쳤는데 이 교육생들의 열정에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3: 그리고
2: 네.
3: 일단은 약간 강사 입장에서는 내 후배를 키우는 거잖아요.
2: 그렇죠.
3: 네, 그러니까 뭔가 더 마음이 갈것 같아요. 더 가르쳐 주고
2: 네,
3: 싶고.
2: 맞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더 신경 쓴 부분이 있었고, 더불어서 선배로서의 조언, 응원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4: 되게 열심히, 엄청 열심히 들으세요. 오히려 제가 어떨 때는 배우고 가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제가 이제 막 설명하면 이게 키보드 타이핑 치는 속도도 있고, 이분들이 막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는 잘 따라오고 있다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 하고 있으면 거기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하다가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한때 보면은 아, 이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실무 환경에서 저도 밖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그 교육생들이 뭐 리드나 아니면 현재 교육 환경에서의 그런 트렌드 이런 상황들을 공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걸 알려드리면 좋아한다.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요즘 AI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사용법들도 함께 알려주면 이제 교육생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뭐 이분들이 다 강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강사가 되실 분들을 양성하는 거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뭐 응원의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4: 진짜 AI를 잘 쓰면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 AI를 보급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줄 거니까 그 본인들이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다는 건잘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3: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히죠.
2: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열심히 알려주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안 하고 있다면 막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고 또 질문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3: 그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이 AI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2: 네.
3: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뭘 궁금해하고 학생들이
2: 네.
3: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2: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신 트렌드를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또 새로운 AI 관련해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법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걸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3: 대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2: 네.
3: 가르치는 분의 열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는 교육생들의 의지와 열정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2: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AI라는

0: 이 새로운 도구와 가능성을 안내하는 활동을 하는 거고요. 장벽 없는 AI 생태계를 만드는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배우고 익혀서 잘 전달을 또 해야 하는데요. 네. 근데 오늘이 이 3개월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날이거든요. 네, 네. 다들 열심히 한 만큼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교육생들은 이 강사에 대한 꿈도 있고 꼭 강사가 아니더라도 AI를 잘 활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1: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AI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기초 단계에서부터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스크린 리더보다는 그 눈으로 보면서 사용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스크린 리더에 있는 단축키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단축키들을 조금 더 그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익히고 말만으로 그 AI 서비스에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나 버튼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잘 하실 수 있겠어요?
1: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
2: UI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뀔 때마다 적응해 나가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봐야 되니까 더 공부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생성형 AI 뭐 대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에이전트 같은 것도 이제 한 번씩 간단하게 지금 써보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용해서 주식이라든 아니면은 뭐 외국어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해보고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면 이 AI를 하면 좋은 점이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안 해도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 뭐 이런 거.
0: 강사가 된다면 이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각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2: 실생활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걸 알려줄 수 있는 강사. 제가 그 폰 배웠을 때 어르신들이 조금 진도가 늦기 때문에 너도 가르쳐라 해가지고 같이 알려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쇼핑이라던가 메모라든지 뭐 음성도 녹음 그런 것들을 하셨을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 적용 가능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0: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AI를 활용해서 이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길 바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본인이 일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잘 가르치려면 일단 본인 스스로 많이 알아야 하고 네. 가르치는 방법도 익혀야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공부하고 노력을 할 건데요. 무엇보다 지금의 이 교육생의 입장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네. 마음으로 지도하면 더 잘 가르칠 것 같아요.
3: 네. 네. AI 교육 전문 강사도 직업인 거죠?
0: 사실 강사라는 직군 자체가 네. 정식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잡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담당자인 김상준 씨도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다들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할 수 있다는 응원을 해줬습니다.
4: 이게 이제 특별 과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긴 해요. 특별 과정인 부분들이고 원래는 저희 직업훈련이 고용범위 들어가지 않으면 취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은 그렇게 교육만 하고 끝내는 형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정규 고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프리랜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특별 과정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은 하나의 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AI에 대한 요구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이제 강사를 꼭 안 한다고 하더라도 AI를 공부를 해놓으면 업무 자동화나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내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해갖고 혹시 강사가 아니더라도 직업 생활에 있어서도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활용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꽁짝꽁짝 잘 만들고 연습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다. 그거 관련돼서 응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이번에 만난 시각장애 교육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사로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AI를 잘 활용하는 모습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3: 네, 네.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 찰리푸스의 One Call Away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과 한증막 같은 습기를 머금은 장마가 공존하면서 그야말로 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일상이 위협받는 시기인데요. 장애인 개발원이 여름철 폭우와 태풍에 대비해 장애인 재난안전 가이드 카드뉴스 2호를 발행했습니다. 폭우와 태풍 발생 전 준비사항부터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까지 5개의 장애 유형으로 나누어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로 이동 중 배터리나 조이스틱에 빗물이 들어가 멈췄다면 다시 전원을 켜지 말고 수동으로 전환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또 시각이나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어깨부터 허리까지 X를 크게 두 번 그리는 촉신호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폭우와 태풍은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카드 뉴스를 미리 확인해서 만약의 사태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박진영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날 떠나지 마.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인권위가 조사한 전국 교정시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각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접근성을 위해 정부가 진행한 현장 간담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 방안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AI 시대에 갖춰야 할 장애인 에티켓 알아보겠습니다.

형근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이지만 근데 이제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일을 한 40몇 년을 안 쉬고 일을 했고 이제 은퇴를 하고 그래서 뭔가 있나 없나 이런 장애인이라는 생각지도 않고 이제 그런 소속감을 갖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우연히 가다가 이제 간판에 제가 안 보이는데 우리 아내가 시각주의라고 써있다 한번 가보래요.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가보니까 이런 천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적극 지금부터 2년 반 전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합류해서 자랑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쏟아진 거지. 막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단합하고, 제가 한 1년에 10번 정도 이제 해외 놀러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이 촉감으로 모래사장, 몽돌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타스퀘어 나무 향도 막 이런 것을 1년에 한 10번씩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총 인솔 해서 지휘해서 눈은 나쁘지만 제가 말하면 이제 오늘 한 100명 좀 넘게 왔는데 잘 따라주고 어르신들도 엄청 저한테 밀어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가 이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좌우간 너무 행복해. 자유롭고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 마음을 싹 비우고 대화하고 그리고 항상 웃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제 행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금천 구청장 상까지 받았어요. 또 내가 아직 67세고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면 어쩌냐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한영애의 누구 없소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청와대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면서요.
1: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브리핑에 수어통역이 상시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0: 예.
1: 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최근에 성명을 내고 이 청와대 전속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해서 이 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중요한 전환점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선 국이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변화를 요구했는데요.
0: 네.
1: 청와대에서 전속 수어 통역사를 고용한 것과 같이 각 광역 지자체에서도 이 모든 공식 브리핑에 한국 수어 통역사를 상시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이 농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도 수어 통역을 의무화하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한국 수어법에는 이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행사와 사법, 행정 등의 절차와 또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수어 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행사의 성격을 가진 이 지자체장 또는 업무 담당자의 브리핑에 대한 이 수어 통역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인은 주요 정책은 물론 이 재난과 안전 정보와 또 생활 밀착형 행정 정보를 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단순한 편의 제공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0: 예. 협회는 또 수어 통역의 화면 송출 문제도 개선을 요구했죠.
1: 네, 협회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더라도 이 통역 화면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으면 농인들이 정보 접근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과 국회 기자회견 그리고 정부 정책 발표와 선거 유세 등 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장에서 수어 통역사가 현장에 있지만 이 카메라는 발표자만 비추거나 또 통역사를 화면 밖으로 배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촬영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이 농인에게 전달되어야 할 정보를 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차단하는 행위는 이 농인의 시청권과 정보 접근권을 이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1: 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이 경찰이 처리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만 천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와 전담경찰관과 이 검사 제도가 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진정이 이어졌고,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 127명을 인권위와 직원으로 직접 이 직원들이 면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0: 네.
1: 그 결과 27명만 신뢰 관계인의 조력을 받았고 대다수는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당사자였고 또한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0: 예. 그래서 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경찰에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죠.
1: 네, 인권위는 수사 초기부터 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이 제도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등록 조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세부적인 이 판별 기준과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서 이 주변에 신뢰 관계인이 없을 때는 이 대신할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제도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또 관련 통계와 사례 유지 그리고 공개 등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시각,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접근성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요?
1: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화장품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0: 코드 표시 활성화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지난 2일 발표된 2026 시의학 안심 60대 과제 일환으로 이 시각각 청각장애인에 대한 화장품 안심 사용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 국회를 비롯해서 이 화장품 제조업체와 또 책임 판매업체 등 10여 개 기관들이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1: 예, 다양한 논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 전해주시겠습니까?
0: 네, 화장품 용기에 점자 또는 음성, 수어 영상 변환 코드를 이 병행 포기하고 있는 업계의 노하우 공개와 이 현장의 애로사항 그리고 정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폭넓은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식약처는 용기와 이 포장에 점자와 이 음성 수어 영상 변환 코드를 표시하는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이 화장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이 표시 사항과 세부 방법을 안내하는 이 점자와 QR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그 시각과 청각 장애인이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겠군요.
0: 네, 식약처는 그래서 이 소비자인 시각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화장품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또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각과 청각장애인이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이 단순한 편의나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이 안전과 직결된 이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식약처와 업계의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서 이 어떤 소비자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겠습니다.
1: 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수사 과정에 직권 조사를 결정했네요.
0: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과 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이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이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에 이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직권조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이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 네.
0: 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이 피해 확인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1: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가 있겠죠.
0: 네, 이 색동원 사건은 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었고 또 시설장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과 신뢰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진술 중심의 이 조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전문가 관찰과 진단 결과와 이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었는지 등이 문제제기가 있어 왔었습니다.
1: 네. 이번 직권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0: 네, 이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시에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의 이 특성을 고려한 이 편의 제공 여부와 또 신뢰관계인과 진술 조력의 이 실질적 지원 여부 그리고 구술 외에 이 피해 확인 수단의 활용 여부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과 또 권력관계 그리고 반복 피해 가능성 등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이 직권조사를 통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예.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 다수의 아동들이 종사자들에 의해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요.
0: 네, 대구 달서구의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15명 이상의 장애아동이 종사자들에 의해서 500차례 이상 학대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 네.
0: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신고된 사건 외에도 해당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이 장애아동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저질러 온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대구지부 등 대구의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구

0: 대구시와 달서구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 네,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면서요?
0: 네, 이번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은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은 3개 학급에서 2개 학급으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부모들에게 이 아동을 돌보다 보면 스킨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찰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 학대 사실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은 이 경찰 수사 이전에도 이 한 차례 학대 사건이 인지된 바 있었고 해당 그 교사를 공고사직한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인 학대가 있었는데도 이 지자체는 어떠한 대응과 조치가 없는 상황이고 부모연대는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나 또 개인의 일탈로 축소돼서는 안 되고 이 보육 현장 전반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장애계와 지자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0: 네, 대구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대구시와 달서구가 이 피해 아동에 대한 회복 지원 체계 계획을 조속히 수립 이행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공립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학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치료사나 교사가 다른 기관에서 또다시 일할 수 있는 만큼 이 자격관리 등의 후속 조치도 대구시와 달서구가 약속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서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행정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이비의 노래 이어드리죠. 이럴 거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최근 여성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용부담금제도 개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1: 여성장애는 장애와 성별이라는 이중의 장벽으로 인해서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데요. 특히 중증장애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만 높이는 정책으로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장애인의 별도의 정책 대상이 아닌 이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육성해야 되는 핵심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이런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1: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과 함께 직업훈련 등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재는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대신하는 이런 기업이 적지 않은데요. 결국은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실제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0: 네, 현재 고용부담금 제도에서 여성장애인이 특히 불리한 이유는 뭘까요?
1: 현행 제도는 장애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이라든지 돌봄 부담, 또 성차별, 이동권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과 같은 여성장애인은 같은 장애인 안에서도 이제 고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요?
1: 부담금 제도는 단순한 징수 중심에서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필요한데요. 여성장애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장기 고용하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감면해주거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 기업이 부담금보다 실제적으로 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여성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1: 기업이 여성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감면해 주거나 고용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직무 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직장 내 편의시설 설치도 함께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안 등이고요.
0: 네.
1: 이러한 지원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또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 여성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요?
1: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따라서 채용 초기에 적응하는 지원, 적응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직무 지도원을

0: 파견해 준다든지 직장 내 교육과 시설 개선 비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되겠고요. 특히 여성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근무 환경을 함께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혹시 그 다른 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0: 네, 독일의 경우인데요. 장애인 의무 고용과 이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에 다양한 재정 지원도 해주고 또 직무 적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 장애인 고용 납부금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을 적극 채용하는 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1: 네.
0: 이러한 그 사례는 부담금과 고용 지원을 함께 운영할 때 정책 효과가 높다는 이런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여성 장애인의 경력 단절 문제도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0: 출산과 돌봄 이후에 다시 일하고 싶어도 재취업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직업훈련이라든지 디지털 교육 또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이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채용 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좀 방식이 필요하고요.
1: 네.
0: 또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1: 그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새로운 고용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네, 매우 중요한데요. 이 원격 근무와 디지털 기반 업무는 이동이 어려운 여성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기회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또 온라인 상담, 콘텐츠 제작 등의 이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 훈련을 강화해서 이런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핵심 요소로 활용되어야 되겠습니다.
1: 네. 공공기관은 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0: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먼저 이 고용, 여성 장애인 고용 확대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요. 현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 의무 고용률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리직이라든지 전문직까지 여성 장애인의 진출을 확대해야겠고요. 이 공공 부분의 성공 사례가 정말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활용 방식도 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0: 이 고용부담금은 여성장애인의 맞춤형 직업훈련이라든지 또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의 이런 부분에 쓰여질 수가 있고요. 또 근무 환경 개선 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쓰여져서 투자가 필요한데요.
1: 예.
0: 단순히 뭐 재원을 확보하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용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되겠고요. 이 정책의 성과는 부담금을 얼마나 이제 거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일하게 되었는지 이런 방향으로 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그 실제 성공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0: 네, 일부 이 사회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여성 중증 여성 장애인의 근속률을 높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지도원과 이 보조 공학 기기를 또 함께 지원을 하면서 업무 적용률이 크게 향상된 이런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러한 정말 성공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1: 예. 아울러 여성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돼야 할까요?
0: 정책은 당사자의 경험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고요. 또 여성장애인이 정책위원회라든지 또 평가위원회, 고용 관련 협의체 등에 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 예.
0: 역시 당사자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현실적인 정책 또 제도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1: 그렇죠. 자,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 첫 번째로는 이 여성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이 좀 확실하게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부담금 활용의 투명성과 이 효과성을 높여주어서 이 부담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으로부터 취업과 고용 유지까지 이어지는 이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정말 이러한 정책이 함께 추진이 될 때 여성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그럼 끝으로 정부와 기업 등이 함께

0: 협력해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요?
1: 여성장애인의 고용은 정말 단순한 이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이런 성장과 또 포용 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0: 예.
1: 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 역시 어떤 뭐 지키지 않은 기업을 징벌하는 이 징벌적 제도가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촉진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0: 그렇죠.
1: 이런 의견이고요.
0: 예.
1: 네, 또 정부는 이런 제도의 현실에 맞게 좀 개선을 하고 또 기업은 다양한 이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가 여성 장애인의 역량을 또 키울 수 있고 신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이 여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모두에게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장애 여성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노래 이어드리죠. 오래된 노래.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AI 시대에 맞는 장애인 에티켓 이야기 해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에티켓이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배려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어떤 그 디지털 공간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으로 영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의 장애인 에티켓을 쉽게 말하면요. 기술 때문에 소외당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막고 AI를 두고 삼아 장벽 없는 소통을 이루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천 방법을 또 자세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0: 예. 뭐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1: 네. 이 기술적인 면만 보면 정말 혁명에 가까운 변화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기술이 장애인의 불편함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AI는 장벽 자체를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소통의 장벽이 사라지는데요. 눈이 되어주는 시각 AI나 또 귀가 되어주는 실시간 자막은 이미 익숙하시고요.
0: 그렇죠. 예. 예,
1: 최근에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AI에 결합하면서 말이나 몸짓에 전혀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이 중증 장애인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또 의사를 표현하고 심지어는 방향도 제시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0: 아니 생각만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니까 정말 그 영화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장애인의 이동 문제도 AI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바로 이동의 제약인데요. 자율주행 기술과 또 지능형 모빌리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휠체어보다는 1인 모빌리티 세상이 될
0: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1: 그리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뭐 부산까지 혼자 알아서 스스로 가는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이라든지 이 지능형 AI 휠체어는 인프라가 척박한 곳에서도 이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요. 또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은 점점 건물이 커지고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대형 쇼핑몰이나 지하철역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 직업을 갖거나 또 건강관리를 하는 측면은 어떻게 진화할까요?
1: 네. 사회적 그 자립의 기회가 획기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나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AI가 그 학생의 인지속도와 학습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나 시각자료로 실시간 변화된 그 맞춤형 교재를 만들어주는데 이거 영화 보면은 발달장애인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이 몇 년 동안 관찰해서 그 패턴을 알아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떤 감동적인 그 영화가 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AI는 몇 초 만에 알아낸다는 거죠. 네. 직장에서도 장애 맞춤형 업무 어시던트 AI가 이제 일정을 관리하고
0: 그렇죠.
1: 서류 작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집니다. 쉽게 해서 워딩이나 이런 것들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스마트 헬스케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0: 예.
1: 가사 노동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탑재한 감성형 돌봄 로봇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네네.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고 사용자의 대화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우울한 감정까지 인식을 해서 따뜻한 말벗이 좀 되어주니까 이 고립감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또 훌륭한 정서적 지지대 역할을 또 해주고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0: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이 너무 기계 중심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뭐 정확한 말씀인데요. 전문가들이 가장 날카롭게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AI 기술이 엄청난 편리함을 주는 것은 맞지만 잘못 자칫하면 기계적 돌봄에 갇혀서 인간적 유대를 통째로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로봇이 아무리 완벽하게 밥 먹는 거 목욕 도와줘도요 인간 돌봄 제공자와 이게 손을 맞잡았을 때 느낀 따뜻한 체온이라든지 눈빛 또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고 건네는 맥락적인 공감 이런 것을 기계가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리고 반응도 차가울 수밖에 없죠.
0: 맞아요. 기술이 그 사람의 온기를 대신할 수는 없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감정적 교감이 증발하면 사람은 정서적으로 더 심한 외로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따뜻한 손길이 결핍된 상태를 이제 피부 굶주림이라고 피부 부르기도 굶주림. 하는데요. 네, 네. 결핍 상태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아들 같은 경우 부모 품에서 오래 있지 않으면 아유, 예.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0: 맞아요.
1: 있다 그래요.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되는 기계 장치처럼 느끼는 어떤 그 실존적 상실감 이런 예.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사회가 이제 AI가 다 해주니까 사람이 직접 도울 필요가 없겠네 하면서 공동체의 돌봄 책임을 회피하는 면제부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0: 예, 예.
1: 이게 지금도 있어요. 전동휠체어 사용하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결국 복지를 위해서 도입된 기술이 장애인의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모순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예.
0: AI 알고리즘 자체에 그 편향성 문제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1: 아, 이건 이 부분 진짜 제가 뭐 관련된 분야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네. 우리는 알고리즘이 수학적이니까 객관적일 거라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인간 사회의 차별을 그대로 학습한 거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편향적 정보라도 더 정보를 많이 낸 사람들 거에 기울어진다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를 알고리즘 장애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인종이나 성별 편향성은 눈에 잘 띄어서 사회적으로 조심하지만 이 장애 편향성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니까 아무도 이게 모르게 작동합니다.
0: 그렇죠.
1: 본인이 하면서도 뭔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AI는 기본적으로 비장애인의 전형적인 보행 패턴이라든지 또 표준어 사용, 일반적인 목소리 톤을 정상 기준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요.
0: 그러니까
1: 가장 많이 학습을 하고 이걸 표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병변 장애인의 독특한 억양은 AI 음성 비서가 오류를 취급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0: 그러니까 표준 데이터에 장애인의 데이터가 빠져 있어서 생기는 문제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AI 소리 면접이라든지 역량 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AI가 지원자의 어떤 시선 처리라든지 안면 근육의 움직임, 답변 속도를 측정하는데 이 안면 마비가 있거나 시선 고정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은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이제 표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위 점수를 받거나 이제 자동 탈락을 하게 됩니다.
0: 아하.
1: 이 사회적 시스템이 온통 AI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장애인에게는 이게 거대한 디지털 바리케이트가 이제 처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0: 앞으로 AI 기술로 인한 장벽을 깨기 위해 먼저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할까요?
1: 일단 좀 세 가지만 좀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첫째는요. AI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AI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장애인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음성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포함해서 다양한 신체적 특성도 정상범위라는 것을 AI가 좀 가르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탑재하는 AI 접근성 표준의 그 선제적 적용인데 말하기나 시선 추적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만들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아바타 변환 기능 등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사양으로 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0: 네네.
1: 마지막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투명한 AI의 구현입니다. AI가 채용이나 복지 대상자 선별에서 왜 탈락시켰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좀 공개해야겠죠. 또 장애인이 부당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감시 시스템도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거시적인 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요. 당장 우리가 온라인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티켓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1: 네. 비장애인이 일상과 디지털 환경에서 갖춰야 될 AI 시대의 장애인 에티켓 7가지 정도를 제가 좀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0: 예.
1: 첫째는 AI 생성 콘텐츠 공유 시 대체 텍스트 입력하기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사내 협업 툴에서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화려한 그래픽 카드를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산상을 설명을 함께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를 통해서 소외 없이 그렇죠. 콘텐츠를 예. 즐길 수 있는데 요즘 밈이 다 그림이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두 번째는 AI 음성 인식 환경에서 텍스트 옵션을 늘 켜두는 겁니다. 음성 기반의 AI 비서나

0: 화상회의 솔루션을 사용할 때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배려해줘야 되는데요. 회의나 소통 공간을 개설할 때 실시간 자막 기능이나 채팅창 입력 옵션을 기본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또 에티켓입니다.
1: 예.
0: 세 번째는 무분별한 이모티콘을 섞어 쓰지 않는 건데
1: 아.
0: 특히 뭐 AI 번역기나 스크린 리더는 텍스트 사이에 이모티콘이 과도하게 섞여 있으면 문맥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1: 아이고, 예.
0: 그냥 웃는 얼굴, 엄지척 아. 이렇게 음성을 반복해서 읽어서 흐름을 방해합니다.
1: 예, 그렇네요.
0: 문장의 어떤 중간보다는 문장 맨 끝에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문장 중간에 쓰는 이모티콘이 오히려 이렇게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네요. 그리고 업무 환경이나 일상 공간에서는 어떤 실천법이 있을까요?
0: 이게 저도 지금 느끼는 거지만 이게 네 번째 무인 키오스코 앞에서 대기 시간 존중하거나 도와주기인데
1: 예, 예.
0: AI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무인 키오스크 매장에서 시각 지체 혹은 발달 장애인이 주문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뒤에서 또 서두르지 않게 눈치를 주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신 눌러드릴까요? 해서 먼저
1: 그러게요.
0: 정중하게 의사를 물어보는 여유가 필요한데요. 아무튼 키오스크 앞에서 혹시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계속 그러면은 나를 도와달라 이런 표시니까 도와드릴까요? 이게 오지랖이 넓은 행동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아니면 매장 직원 좀 불러드리든지.
0: 네네, 예.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기계적 돌봄 뒤에 숨어있는 인간적 약속 소홀히 하지 않기. 기술이 신체적 보조를 해주더라도 인간 대 인간의 정서적 교감과 안부 확인은 결코 대체할 수 없음을
1: 그럼요.
0: 기억해야 합니다.
1: 예.
0: 기계가 10시에 안녕하세요 콜하는 것보다 사람이 10시에 전화 걸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콜하는 것이
1: 없죠, 뭐.
0: 예, 훨씬 더 좋잖아요.
1: 예.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인간적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1: 예.
0: 또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AI 면접이나 역량 검사 시에 접근성 예외 조항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AI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편향되게 감점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대체 면접 방식이라든지 AI 보정 옵션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안내해 줘야 되는데 이거 안내해 주지 않으면 계속 자동 탈락이 되고 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진 기업이라고 낙인 찍힐 수가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접근성 예외 조항이 무엇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감을 하면은 혹시 탈락하더라도 내가 장애에 대해서 이 기업이 편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1: 그렇죠.
0: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0: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직접 소통 채널 열어두기인데 장애인 동료나 고객이 AI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디지털 장벽에 어떤 가로막혔을 때
1: 네.
0: 고객센터 AI 로봇 챗봇에 문의하라 그러잖아요. 기계적 답변 대신에 직접 문제를 좀 해결해 주거나 또 사람 상담원과 즉각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1: 네.
0: 저도 가끔 당황해요. 이게 왜냐하면 바로 AI 챗봇으로 넘어가면 뭘 올릴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 예, 예.
0: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에티켓을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치환이 부르는 내가 만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사주 실천법 1주차 관찰하기 대화 중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적인 판단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판단을 내리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2주차 사실만 말하기 하루 한번 판단을 걷어낸 사실만으로 말해보세요. 회의가 지겨웠어 대신 회의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와 같이 말할 때 마음은 보다 편해질 것입니다. 3주차 생각 분리하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즉시 문장 형식을 바꿔보세요. 그가 나를 무시해 대신 나는 그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생각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4주차 호기심에 질문 던지기 판단 대신 호기심을 담아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 평소에도 자주 늦지? 판단 대신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호기심 라고 말해봅니다. 판단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질문은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판단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리는 소음과 같습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온종일 재잘거립니다. 판단은 본디 그러합니다. 누구도 비켜갈 순 없지만 언제든 잘 다룰 수는 있습니다. 만일 지금보다 30%라도 판단이 줄면 내 삶은 어떨까요? 벌써 편안해지시나요? 판단은 이러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듣고 배우며 영감을 얻으세요. 제대로 보세요. 레슨 14. 혼잣말 사용법 난 안 될 거야. 아, 망했어. 내가 그렇지 뭐. 자기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 즉 셀프톡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이 셀프톡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우리의 기분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행동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셀프톡은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인장과도 같습니다. 이에 의식의 장 안에 어떤 말을 새겨넣을지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셀프톡은 나는 무능하다라는 2차 생각으로 확산되는 점화 효과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잘 해낼 거야라는 긍정적인 셀프톡은 나는 유능하다는 믿음을 강화하여 자신감을 북돋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갈 길을 만드는 적극성의 연료가 됩니다. 습관화된 반복적인 셀프톡은 신경회로에 응고됩니다. 이를 체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라고 수시로 말하면 뇌는 정말로 그 일이 어려운 것이라고 믿게 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셀프톡이 습관화되면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집중되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좌절하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나아가 습관화된 부정적인 셀프톡이 확증 편향을 강화하여 뇌가 스스로 실패할 이유만 찾게 만드는 인지적 폐쇄성을 불러옵니다. 한 내담자는 발표를 앞두고 긴장될 때마다 나는 원래 발표를 못해. 이번에도 망칠 거야.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을 거야 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셀프톡은 불안을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했습니다.
발표 당일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망했어라는 셀프톡으로 가득했고 결국 준비한 만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평소 습관이 된 부정적인 셀프톡이 자신감을 앗아가고 스스로의 기대를 망치게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셀프톡이 기분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셀프톡은 감정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지? 이번에도 망했어 같은 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과 우울, 무기력 같은 감정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이 정도면 잘했어 같은 긍정적인 셀프톡은 좌절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자기 돌봄의 힘으로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적인 셀프톡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매력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는 태도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쉬워 타인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이 행동에 반영되어 결국 스스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셀프톡, 부정적인 행동, 관계 악화. 긍정적인 셀프톡, 긍정적인 행동, 관계의 개선. 제 한 동료는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였지만 강의 때마다 내 강의가 재미없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셀프톡을 했습니다. 이 혼잣말 때문에 그는 학생들과 눈을 맞추지 않고 서둘러 강의를 마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그의 뛰어난 지식보다 불안을 먼저 보게 되었고 그의 셀프톡은 낮은 강의 평가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북돋는 말로 바꿔가며 그가 가진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혼잣말의 두 얼굴. 관계를 세우거나 무너뜨리거나. 부정적인 셀프톡은 종종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셀프톡은 타인의 사소한 말에도 반응하기 쉽고 이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내가 그렇지 뭐와 같은 말은 무기력한 회피로 보여져 스스로의 인상을 깎아내립니다. 이 말은 나는 고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로 전달되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한 내담자는 약속 시간에 늦자 나는 늘 왜 이렇게 게으르지? 친구가 날 한심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자조 섞인 셀프톡을 했습니다. 친구가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묻자 그녀는 아 미안 원래 좀 늦는 편이라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에 늦은 사실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태도가 친구에게 변화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만일 늦어서 미안해, 급하게 나오느라 늦었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친구는 미안함을 더 진솔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셀프톡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상황에 필요한 행동마저 억제시킵니다. 긍정적인 셀프톡 실천법. 새로운 문장 만들기. 부정적인 셀프톡이 나올 때 바로 긍정적인 문장으로 대체하세요. 오늘 하루 정말 운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들 때 즉시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대체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향해 확신에 찬 긍정적인 문장을 들려주는 것도 하루를 다스리는 좋은 시작입니다. 부정적인 셀프톡에 질문하기. 부정적인 셀프톡이 올라오면 이 말대로 일이 일어난 것인지 객관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
이 생각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박하는 증거는 각각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감정적 판단에 근거한 행동을 멈추고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혼잣말에 이름 붙여 객관화하기. 머릿속에 나는 역시 안 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걱정 못이나 불안이 같은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아, 걱정 못이 또 시작됐군 하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면 마치 제3자처럼 부정적인 혼잣말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그 말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멘토가 되기. 소중한 친구를 위로하듯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이는 자기 비난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지라는 말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로 전환합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은 불안을 낮추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상황별 긍정적인 셀프톡. 업무나 학업에서 실수했을 때, 이번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보자. 완벽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다음번에 더 나아지는 거야.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둔 상황. 나는 잘 준비했어. 긴장되지만 내 실력을 보여주자. 이 경험 자체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행동에

0: 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을 지닙니다.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면 먼저 말을 바꿔보세요. 습관적인 말이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작은 노력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우리의 하루는 빈 도화지입니다. 말붓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당신의 말에 다양한 빛깔을 만들어 보세요.
1: 자, 스탠바이, 큐!
2: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3: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영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성수영 지음, 성우 정세연 읽음. 고독을 희망으로 바꾼 자연의 위로, 하랄 솔베르그. 노르웨이 출신 화가 중 가장 유명한 화가는 단연 에드바르 뭉크입니다. 미술에 별 관심이 없더라도 뭉크라는 이름 또는 뭉크의 유명한 작품 절규의 이미지를 한 번쯤은 접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와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하랄 솔베르그라는 생소한 작가의 이 작품. 산속의 겨울밤입니다.

0: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좋은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확실히 산속의 겨울밤에는 절규처럼 보는 사람을 곧바로 사로잡는 강렬함은 부족합니다. 절규의 인지도가 훨씬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산속의 겨울밤이라고 말합니다. 왜 노르웨이 사람들은 솔베르그라는 화가를 이토록 사랑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 솔베르그의 삶과 예술로 안내합니다. 지도 밖으로 떠난 길. 솔베르그의 어린 시절은 남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모피를 사고 팔아 큰 돈을 번 장사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솔베르그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1: 너는 참 좋겠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만 하면 되잖아.
0: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솔베르그의 공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1: 법률가가 돼도 좋고 학자가 돼도 좋다. 뭐든 밀어주마.

여러분은 지금 성수영 작가의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성수영 기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칼럼을 통해 매주

미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미술이 아닌 쉽고 재미있게 부담 없이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글들인데요. 독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출간한 그때 그 사람 시리즈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많이 팔린 미술 교양서로 손꼽힙니다. 명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 명화의 발견, 그때 그 사람. 명화의 비밀, 그때 그 사람의 뒤를 이어 이번 책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그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번 책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렘브란트 판 레인, 파블로 피카소, 에드워드 호퍼, 프란시스코 대 고야처럼 이름만 들어도 대중들이 알만한 굵직한 화가들은 물론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화가들까지 다채롭고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격정과 욕망, 운명과 숙명, 결혼과 야망, 광기와 이상 사이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한 화가들의 뜨겁고도 감동적인 인생과 명화 이야기.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지금까지 성우 정세연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5번째

0: 누워있던 노파가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다. 두꺼운 솜이불을 걷어내며 콜록콜록 기침했다. 왜소한 몸에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는 흰머리를 대충 묶어 칙칙한 빛깔의 은비녀로 고정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어정쩡하게 앉으려고 하니 수정이 그를 불렀다.
1: 응, 나는 못하니까 온 김에 이분 맥 좀 봐드려.
2: 에?
1: 아니, 놀러 왔어?
2: 아니, 그건 아니지만.
3: 뭔데?
0: 할머니는 수정을 보며 이가 거의 없는 입으로 물었다. 수정이 웃었다.
1: 우리 한약방 앞에 한의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 한의사 양반이야. 궁금해서 따라왔어. 잘 됐지, 이렇게 맥도 보고.
3: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2: 놀러 온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맥 보러 온 것도 아닌데.
0: 그렇게 생각하며 승범은 무릎으로 기어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뼈밖에 남지 않은 손목은 무척 가늘었다. 약하게 뛰는 맥을 가만히 짚다가 탁한 눈을 들여다봤다.
2: 아, 혀 내밀어 보세요.
0: 승범의 말에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처럼 얌전히 내민 할머니의 혀는 누런 빛깔이었다.
2: 열이 있네요. 머리도 아프세요?
0: 승범은 그녀의 목과 어깨 등을 만졌다. 굳어있다.
3: 춥다가 덥다가 그래요.
2: 속이 답답하시죠? 구토감 있어요?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콧물가래가 목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0: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2: 명치에 숙이가 있는 감기인데 연세도 있고 몸도 약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3: 아이, 입맛이 없어서.
0: 살집이 별로 없어 뼈만 만져졌다. 이렇게 될 정도니 하루 이틀 입맛이 없던 건 아닐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을 하듯 팔짱을 끼고 있던 수정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1: 아이, 내가 밥 잘 챙겨 먹으랬잖아.
3: 귀찮아서 그러지.
1: 아이,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긴다고 내가 누누이 주의를 줬구만. 봐, 일주일 사이에 병 생긴 거.
0: 그 말에 승범이 눈썹을 들었다.
2: 그럼 일주일 전에도 이곳에 왔단 말이야?
0: 승범은 헛기침하고 할머니의 손목을 다시 만졌다.
2: 여기 손목 기준으로 조금 아래 팔의 바깥쪽 이 부분이 외관혈, 안쪽 이 부분이 내관혈이거든요. 지금 침이 없으니까 제가 지압으로 하겠습니다. 자극만으로도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약을 드셔야 하는데.
0: 승범은 가만히 보고 있는 수정을 올려다봤다. 수정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었다. 그러고 보니 저 보따리 안이 궁금했다. 풀어헤친 보자기 안에 첩약과 한약이 든 상자, 밑반찬 통과 검은 봉지 몇 개가 있었다. 승범은 숨을 삼켰다.
2: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 반대편에 내가 매달렸으니 도대체 체력이 얼마나 센 거야?
0: 승범은 입을 떡 벌렸다. 모르면 몰랐지 자신보다 더 셀지도. 감탄하는 승범에게 수정은 첩약을 건넸다. 그걸 멀뚱히 보던 승범은 물었다.
2: 이거 뭐요?
1: 약 필요했잖아.
2: 제가요?
1: 아니야?
2: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0: 생각은 했으나 그렇다고 이렇게 주면 어쩌라고. 그는 투덜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1: 아이, 방이 차네. 그 부엌 아궁이에 불 좀 떼고 그거는 밖에 있는 아궁이에서 다리면 될 거야.
2: 제가 불을 어떻게 붙입니까?
0: 승범이 불퉁하게 대꾸했다.
3: 어떻게 그러나 귀한 분이 그런 걸 하게 할 수는 없지.
0: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했다.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는 몸이 파르르 떨렸다.
1: 아이, 귀하기는 뭐가 귀. 일어나지 마. 그 몸으로 어떻게 일한다고.
0: 수정이 할머니의 어깨를 잡아 만류했다.
2: 아이, 그게 뭐 어렵다고요. 제가 합니다 해요. 네.
0: 승범도 급히 손을 내저었다.
1: 우리가 온 김에 다 해줄 테니까 좀 쉬어요.
2: 에.
0: 수정이 뒤따라 나왔다. 부엌으로 가더니 집 옆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며 승범은 어두운 산 너머를 봤다.
2: 아, 저길 내가 혼자서 갈 용기가 있을까?
0: 잠시 고민을 하는데 풀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집 옆에서 나온 수정이 그를 불렀다.
4: 응, 그 뒤에 장작이 있는데 에. 얼마 안 되네.
2: 에이.
4: 불 붙이기 전에 땔감 좀 주워야겠어. 지천에 떨어진 게 죄다 남으니 어렵지 않지?
2: 아, 어렵거든요.
0: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자 승범은 입술을 삐죽였다. 집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리에서 그는 나뭇가지를 주었다. 부러진 나무들이 많았다. 길거나 두꺼운 나무를 가지고 몇 번을 오갔다.
2: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쫓아오지 않는 건데. 에이, 일부러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일을 부려먹지? 에이, 마치 딱 준비되어 있던 것 같잖아. 에? 둘이 짰어. 나 개고생 시키려고 작당을 한 거지. 에이, 내가 미쳤지. 이런 걸 하겠다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쫓아오고.
4: 아, 뭐해? 야가 안 다릴 거야?
2: 에이.
0: 마당에서 수정이 그를 소리쳐 불렀다.
2: 가요, 가!
0: 계속 투덜거리는 승범은 저만치에 쓰러진 나무 밑동을 끌어안고 집으로 걸었다. 말라 비틀어진 잎이 수풀에 쓸려 떨어졌다. 승범은 불을 붙인 신문지를 아궁이 속 장작에 얹고 잇바람을 불었다. 검게 타들어가는 종이가 회색의 재를 남기고 허무하게 사라졌다. 붉은 불은 장작에 붙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매캐한 연기만 날렸다. 승범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다시 성냥 대가리를 성냥 상자 옆구리에 문지르자 화르르 불이 붙었다. 잽싸게 구긴 신문지에 불을 옮기고 다시 아궁이에 쑤셔 넣었다. 거셌던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부엌에서 수정이 고개를 내밀었다.
1: 아유, 아직이야? 아휴, 답답해서 숨 넘어가겠네.
0: 다가온 그녀에게서 구수한 밥 냄새가 났다. 그러고 보니 온종일 뭘 먹지도 못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들은 수정이 승범을 흘겨봤다.
1: 얼마나 일했다고 뱃속에서 아우성을 쳐.
2: 이 정도면 많이 일한 거죠. 나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4: 아이, 그러게 누가 쫓아오래.
0: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쫓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대에서 뭉구적거리면 빚은 누가 갚고 돈은 언제 버나.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싫은 소리를 내지 않는 건 다 그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눈앞에 흘러드는 연기를 손으로 내저었다. 형체 없는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수정은 익숙하게 장작 몇 개를 빼고 그 틈에 마른 낙엽과 잔가지를 넣었다. 신문지에 불을 붙여놓고 가지고 온 부채로 부채질을 했다. 바람에 불씨가 일어 장작에 옮겨붙었다. 몇 번 부채질하던 수정이 부채를 바닥에 내려놨다.
1: 약 다릴 줄은 알지?
2: 당연하죠. 그것도 못할까 봐요.
0: 승범은 씻은 가마솥에 물을 넣고 차벽에 종이를 펼쳤다. 마황, 백작약, 세신, 건강, 계지, 감초, 오미자, 반하. 안에 든 약재를 손으로 헤아렸다. 소청룡탕이었다. 그는 어이가 없어서 부엌에 있는 수정을 돌아봤다. 할머니의 감기 증세에 정확한 처방약이었다.
2: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맥을 보게 한 건 시험하기 위함이었던가? 아니 근데 일주일 전에 왔었고 감기 걸린 줄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약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지? 일주일이 넘은 건가?
0: 고개를 갸웃거리며 승범은 약을 가마솥 안에 넣었다. 뚜껑을 닫고 부채를 주워들었다. 부채질하며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4: 이리 와서 밥 먹어.
0: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수정이 승범을 불렀다. 밥솥에 승범은 재빨리 방으로 갔다. 자리를 잡고 앉자 수정은 죽을 들고 누워있는 할머니 옆으로 갔다.
4: 자, 자네는 빨리 먹고 뒷마당에 있는 저 장작들 좀 패.
5: 장작이요?
4: 아, 밥값 해야지. 힘센 젊은 총각 두고 노인 애들이 팰까? 아, 왜? 그것도 못 패겠어?
5: 미친 듯이 굴리는군.
0: 승범은 한숨을 쉬었다. 밥을 먹고 수정이 시킨 대로 도끼로 장작을 했다. 녹슬고 끝이 뭉툭한 도끼를 내리치길 수천 번.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시야가 몽롱해졌다. 승범은 문득 정신을 차렸다.
2: 아, 내가 왜 이걸 다 하고 있지?
0: 나무 토막에 맞지도 않는 도끼를 매번 휘두르고 열에 두세 번은 발을 쪼갤 뻔했다.
5: 못해! 안 해!
0: 그는 도끼를 내던졌다.
4: 아이고, 뭘 시키면 하흥차사야. 아침에 안 갈 거야.
0: 힘을 어찌나 썼는지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승범의 얼굴을 본 수정이 피식 웃다가 입술을 꾹 다물어 표정을 지웠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장작

0: 어쩐 일로 대들지도 않고 시키는 일마다 꾸역꾸역 해냈다. 그렇다고 야무지지 않아 번번이 손이 갔는데 휘적거리며 걷는 승범의 뒷모습을 보니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된통 당했으니 다시는 자신을 쫓아오지 않겠지. 어느새 볕은 시들해졌고 더위도 한풀 꺾였다. 승범은 수도가에서 세수를 했다. 지하수라 그런지 물이 꽤 찼다. 팔과 얼굴을 닦다가 머리까지 감았다.
1: 약이랑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내가 확인할 거야. 이 약 다 먹고 몸 좀 괜찮다 싶으면 저 상자에 있는 한약 챙겨 먹어. 보약이니까.
2: 아이고, 응? 매번 고마워서 웃긴다.
1: 아이, 고마우면 그, 아프지나 마.
0: 그 뒤에서 승범은 손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다. 말을 마친 수정이 길을 나섰다.
3: 아, 같이 가요.
2: 한의사 선생님, 오늘 감사해요.
3: 아, 예. 몸조리 잘 하시고요.
2: 예.
3: 약 잘 챙겨 드세요. 식사도요.
2: 예. 네.
0: 재빨리 말하고 그는 수정에게로 향했다.
2: 조심히 가요.
3: 예, 들어가세요.
0: 문밖까지 배웅하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승범은 쟁걸음으로 앞서는 수정을 쫓았다.
3: 아유, 같이 가자니까요.
1: 더워 불러붙지 마.
3: 아이, 참.
0: 수정은 옆에서는 승범을 피했다. 그는 손수건으로 여전히 물기가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문질렀다. 눅진한 바람에 물기 묻은 부위가 시원했다. 할머니는 들어가셨을까? 산에 들어가기 전 그는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다. 승범은 어서 들어가시라고 손을 흔들었다. 그러다가 멈칫거렸다. 할머니 옆에 여자 귀신이 있었다. 지난 한약방에서 처음으로 본 눈이 없고 다리 없는 여자 귀신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4: 왜 저 귀신이 여기에 있지?
0: 창백해진 승범이 수정을 붙들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뒤돌아봤다. 한숨을 쉰다.
1: 너는 지금 저 귀신의 한을 풀어준 거야.
0: 그 말에 승범은 수정과 여자 귀신을 번갈아 봤다. 귀신이 허리를 숙여

0: 며칠 뒤 승범은 수정과 함께 봤던 여자 귀신을 거리에서 다시 보게 됐다. 한의원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다. 처음엔 그녀인지 몰라볼 정도로 말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귀신이 아니라 좀 더 사람 같은 모습? 피 묻은 옷까지는 새 옷으로 바뀌어 있었고 더 이상 피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슬프고 아픈 표정이 아닌 안온한 모습이었다. 그런 그녀가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걸어왔다.
1: 아,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 그 값을 치르는 거구나.
0: 차가운 커피를 들이켜면서 수정 한약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다. 배를 문질렀다. 차가운 커피 때문이 아닌 질투로 인해 배가 쿡쿡 쑤셨다. 잘 생각해보면 수정의 말 맞다나 저 귀신의 한을 풀어준 건 자신 아니던가? 뭐 둘이 같이 했다지만 좀 더 육체적인 노동을 훨씬 많이 했는데.
1: 너무하네.
0: 입술을 삐죽이며 돌아서는데 그 여자 귀신이 사람 10명 중 5을 데리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2: 어?
0: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자 여자 귀신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마치 처음부터 아픈 것 때문에 방문하는 것처럼 한의원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당나라는 처음부터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1: 우리 신라는 백제에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고 한다.
2: 전략상 군사적 요충지인 일곱성을 접수하는 데 성공한다.
1: 백제 군사들이 메리포성으로 진격하고 있다.
3: 당항성 사건으로 우리한테 빚진 것도 좀 있고, 이번엔 신라가 우리 당나라 좀...

와이파 한국인 217번째 풍월주 김유신 53번째

0: 당나라가 우리에게 말입니까?
1: 당태종 이세민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2: 원금 상환이 어려우면 이자라도 좀 갚으셔야지.
1: 받은 게 있으니 내놓아야 하겠지만 우리 신라도 이제 겨우 인공호흡기를 떼고 정신을 차렸는데.
0: 당태종이 직접 요구를 하였으니 거절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그런데 말이야 춘추공, 내가 정말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0: 예, 마마.
1: 고구려와 당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겨?

0: 아냐 아냐 아냐, 승리는 우리 당나라의 것이야.
1: 고구려 침공을 며칠 앞둔 회의에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당태종.
0: 자, 장군일.
2: 예, 폐하.
0: 들어와, 일로 더 가까이 와.
2: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0: 그래. 그 준비한 거 발표해.
2: 먼저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에서요.
1: 세계적으로 막강한 병력과 화력을 보유하고도 고구려와 무려 네 번의 공방전을 펼쳐야 했던 수나라.
2: 예, 저 일명 고수 전쟁에서요. 수나라는 왜 수고만하다 완패를 당했을까요? 예. 자,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본 결과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동원한 수나라의 그 무리한 진격작전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는데요.
1: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 고구려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을 연구했던 당나라.
2: 예, 따라서 이번 작전에서는요, 육로와 함께 해상을 통한 진격을 시도해서 해군의 전투력을 10분 활용하는 대대적인 육해군 연합 작전을 펼칠 계획인데요.
0: 그래 그래, 좋아. 예, 좋아. 예. 다들 박수 쳐. 예.
2: 그래. 자, 와이파이 박수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야, 이는 불가한 일이옵니다, 폐하.
0: 뭐예요?
3: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을 연구하셨다면서 어찌 또다시 고구려를 치려고 하시옵니까?
0: 고구려는 오래된 우리 당나라의 숙적이야.
4: 현재 고구려의 권력을 자각하고 있는 연개소문.
0: 그래, 연개소문 때문이야, 연개소문.

0: 기가가려. 아, 폭어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데?
1: 아, 예예예. 예, 예. 아, 이게 사진이라서 이 크기가 정확하게 감이 오진 않는데요.
0: 울산바위.
1: 아, 아,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0: 새총은 새총인데 울산바위 정도의 돌을 날릴 수 있는 그야말로 초대형 투석기다.
1: 아, 그 이게요. 그 작년 연말에 당나라에서 성공적으로다가 이 실험을 마쳤다고 합니다.
0: 아, 이건 충거잖아.
2: 충거란 성을 공격할 때 주로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하는 공격용 수레를 말한다.
1: 이 충거 역시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으로다가 이게 그
2: 당나라는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그동안 강력한 최첨단 공격용 무기를 꾸준히 연구 개발해 왔다.
0: 무기 개발이 끝났다면 택일만 남았단 얘긴데.

0: 연개소문. 그래, 연개소문. 그 막대 먹은 개소문이가 고구려의 영유왕을 살해하고 지멋대로 정권을 장악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어.
1: 연개소문의 쿠데타에 대해서 성토하는 당태종.
0: 이건 말이야, 세계 로열 패밀리에 대한 모욕이며 겁박이야.
2: 참나, 그러는 자기는 뭐 얼마나 다르다고 자기는 개소문이를 거기서 거기면서 웃겨지지.
1: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건국하는 데 장본인이었던 당태종 이세민은
2: 형이 태자가 됐다고 자기 친형을 죽인 놈.
1: 태자 책봉에서 밀려나자 형제들을 죽인 뒤 아버지의 권력을 갈취한 대표적인 킹스틸러 되시겠다.
0: 세계 로열 패밀리의 대표 나 당태종이 직접 나서서 연개소문을 응징한 뒤에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는 세계 절대 강국인 우리 당나라의 의무요 책임인 것이야.
2: 참, 지 아버지 권력을 갈취하는데 무슨 로열 패밀리 질서를 잡겠다는데 웃기고 있어.

0: 연기 소문의 처벌은 마땅히 고구려가 알아서 할 일이옵니다.
1: 맞습니다. 민심이 어지럽고 민생이 위태로운데 또 전쟁을 하면 백성들은...
2: 고구려와의 오랜 전쟁과 이세민의 쿠데타로 민심이 흉흉했던 건 당나라도 마찬가지.
3: 아, 봅니다. 싸우기 딱 좋은 날씨야.
2: 백성들의 관심을 나라 밖으로 돌려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당태종 이세민은 결국 645년
3: 진격.

0: 비상벨이 울리자 비상연락망을 받고 한자리에 모인 고구려의 지휘부.
1: 당이 움직였다. 놈들이 요하를 건너고 있어.
0: 다행히 요하라고 하는 엄청난 자연 방어선이 구축돼 있었던 고구려는 당나라의 군사들이 요하에 집결하여 요하를 건너는 동안 충분한 수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2: 자, 우리는 그동안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 요동 일대의 성들을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해왔어요. 그 결과
0: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요동 일대의 고구려 성들.
2: 이 적들을 이 요동으로 유인해가지고 그 되도록 우리한테 유리한 홍구장, 이 홍구장에서 지연 작전에 들어가면은
1: 그 지연 작전을 펼치는 동시에 게릴라 전술로 놈들의 후방과 측면을 집중 공략한다면 승산은 충분해.
2: 이 성안을 지키는 장수하고 긴밀하게 소통해가지고 연합을 하면은 충분히 당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
1: 다들 명심해라. 우리는 위대한 고구려의 용사들이다.

0: 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진골 출신으로 신라의 원로 대신 비담 되시겠다.
0: 우리 신라는 세웁니다.
2: 예, 세워. 예.
0: 넌 뭘 머리 세우고 나와가지고.
2: 예, 죄송합니다. 예.
0: 저기 세우의 슬픈 운명을 아시나?
1: 신라를 세우에 비유하는 이 사람 비담은 반여왕 세력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0: 예? 세우가 고리 싸움에 잘못 낑겨가지고 등만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등이 터져 봐야 정신을 차릴라 그래요?
2: 차릴라고 그래야.
1: 조정의 모든 정책에 발목을 잡고 선덕여왕을 탓하는 인물 되시겠다.
3: 지난번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해 당항성을 공격할 때 우리 신라는 당나라의 지원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0: 그때 당나라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2: 뭐가 있어요?
3: 당나라의 군사들이 서해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산동반도로 집합하고 있다는 설만으로 백제와 고구려가 퇴각을 결정했습니다.
2: 아이 뭐 당나라 귀신이 뭐 백제 고구려를 물리쳤다는 거야 뭐야?
3: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 당나라가 원할 때 도움을 주는 것 또한 무림의 매너입니다.
4: 우리 신라가 약속을 했습니다.
0: 에? 야, 무슨 약속이요?
4: 이번에 당나라가 우리 신라를 돕는다면 훗날 당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우리 신라가 돕겠습니다.
0: 버티는 힘을 주체 못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 그것도 위기입니까?
2: 그러니까 그 약속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키면 되겠네.
5: 이러니 우리 신라가 지금까지 외교 약소국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0: 대하님. 어찌 외교관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정한단 말씀이십니까?
2: 네.
6: 춘추공이 당시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신라는 물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신공은 당나라의 병력 지원에 적극 협조하세요.
3: 예, 마마.

0: 저기 아 저기요 그 손님이 그 아 손님이 왔는데 저기요
1: 어서 모셔.
0: 예.
2: 잠시 후.
1: 아이고 어서 오시게. 어서 오세요, 알전장군.
3: 찾으셨다고요?
2: 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난 모르는데. 신라 진골 출신의 셀럽 알천장군.

0: 얘기. 비담 씨도 밤길 조심하세요. 이자요.
1: 충거라. 내 충거 하나 하지. 아 이게 아니고 이규창.
2: 오랜만에 나왔는데 왜 내 왜 나가지고 그래. 강수진.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홍유동 계곡을 찾아갑니다.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홍유동 계곡은 해인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름다운 계곡인데요. 홍유동이라는 이름은 가을 단풍이 계곡물에 붉게 비친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단풍철이 아니지만 이맘때의 홍유동 계곡에서는 울창한 숲과 함께 경쾌한 계곡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계곡물 소리는 신라말의 석학인 고은 최치원이 감동했을 정도로 우렁찬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유동 계곡 물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 입 밖으로 홍유동에 홍자도 내지 말라라고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합니다. 홍유동 계곡을 찾아가려면 해인사 소리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인사 소리길은 지난 2011년에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할 때 조성한 탐방로인데요.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해인사 앞 영산교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의 길이는 6km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산교에서 해인사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해인사 진입로를 해인사 소리길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해인사 소리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농산정에서 영산교까지 이어지는 홍유동 계곡인데요. 그래서 해인사 소리길 또는 해인사를 찾는 대부분의 탐방객들도 1.9km 길이의 홍유동 계곡 구간을 많이 걷는 편입니다. 해인사 소리길의 출발지인 대장경 테마파크부터 무릉교까지 이어지는 2.1km 구간은 다소 밋밋한 편입니다. 계곡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하천 수준이고요. 탐방로 역시 햇볕에 노출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릉교를 지나면서부터는 제법 계곡길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탐방로는 농산정까지 2km쯤 이어집니다. 홍유동 계곡 한가운데에 있는 농산정은 고은 최치원이 노을을 보낸 곳으로 알려진 정자입니다. 따라서 농산정 앞 계곡에는 고은 최선생 둔세지라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고요. 근처에 있는 바위 벽에는 첩첩 산중을 호령하며 미친 듯이 쏟아지는 물소리에 사람의 말소리는 지척 사이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이렇게 시작되는 고은 최치원의 한시가 초서로 새겨져 있습니다. 농산정에서 영산교까지 이어지는 1.9km 구간에서는 계곡길뿐만 아니라 약간의 산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등산을 할 정도로 높거나 가파르지는 않고요. 오히려 조금 높은 지점에 올랐을 때는 가야산의 멋진 산세를 감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해인사 소리길의 도착지인 영산교에서는 곧바로 해인사 진입로가 이어집니다. 해인사는 신라 애정왕 때인 802년에 창건한 고찰입니다. 해인사의 중심 법당인 대적광전은 802년에 처음 지어진 이후로 여러 차례 중건을 했는데요. 현재 건물은 조선 순조 때인 1818년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해인사 대적광전은 높은 축대 덕분에 법당 건물이 한층 웅장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대를 높이 쌓은 것은 가야산의

자연미를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대적광정 뒤편에는 무척 가파른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계단 위에 고려 대장경 판전이 있는데요. 고려 대장경 판전은 지난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홍유동 계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아이스바 하나의 특수절도범이 된 발달장애인 사건, 경찰 조사부터 부실했습니다. 두 장애인의 진술 조서가 복사해서 붙여넣은 수준으로 거의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두 장애인은 평범한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서에 적힌 것처럼 길고 구체적인 진술을 똑같이 했을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김옥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 발달장애인 최모 씨는 지인인 장애인 황모 씨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입니다. 지적장애 1급, 영유아 수준 지능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아이스크림을 훔쳐가 먹었어?
4: 네.
3: 아이스크림을 둘이 가가지고 안 훔쳤어?
4: 네.
2: 그런데 경찰이 작성한 최 씨의 진술 조서를 보면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먹고 싶어서 꺼내 먹자고 말한 후 나눠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발달장애인 두 명의 진술 조서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경찰이 공모했냐 묻자 편의점 앞에서 같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같이 훔쳤다. 분담했냐는 질문엔 아이스크림을 꺼내 한 입 먹고 한 입 줬다고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그냥부터 시작해 복사해서 그대로 붙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지시했냐는 질문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답변이 기록됐습니다. 공모와 분담, 지시 모두 특수절도의 핵심 요건인데 두 장애인의 답변을 똑같이 쓴 겁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했던 어머니는 공모는 묻지도 않았고 특수절도는 듣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3: 공모의 사실이 있느냐고 그것도 안 물었어요. 딱 묻는 거는 한마디 아이스크림을 운동하고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갈라먹었어요. 이것도 한마디 물었어요.
2: 경찰은 이에 대해 두 발달장애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준 뒤 쉬운 언어로 구체적인 질문을 한 뒤 조서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윗선의 개입이나 부당지시, 청탁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민주 기자입니다.
5: 확대 편성 닷새 만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팀장 구속 이후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형사과장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특수단은 담당 수사팀이 장윤기에 형량이 높은 성범죄 등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형사과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6: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가
7: 오동욱 경찰청 특별수사단장입니다.
6: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5: 특수단은 또 장윤기의 옛 직장 동료 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 원칙상 죄목별로 담당 수사과가 맡게 돼 있지만 지휘관이 판단해 통합 수사도 가능하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 장윤기 아버지가 수사팀에 청탁을 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수사팀장은 더 철저히 수사하지 못해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외압이나 의도적 부실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도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 특수단은 조만간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0: 장윤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권의 보안 수사권 논란이 분란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신중론에 맞서 강경파가 토론회를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8: 여권 내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끝장내자. 보안수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 언론 플레이로 개혁을 막고 있다는 등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9: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여
7: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행태는 다시 되살아나고
8: 신중론과 원칙론의 논란에 여권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10: 검찰개혁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8: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은 남길 거냐 말 거냐, 폐지한다면 보안책은 뭐냐는 논쟁이 여권 노선 갈등처럼 번졌습니다.
4: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하는
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그런 방식의 말씀들은
7: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불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8: 김민석 전 총리는 유작가 발언을 비판하면서 전당대회 전 정리해야 한다고 이 문제가 당권 경쟁 쟁점이 되는 건 경계했습니다.
12: 전당대회 하고 나면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하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8: 국회 법사위는 오늘도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경찰은 보안수사권만 폐지된다면 검사와의 협의도 강화하고 검사의 징계 요구권도 수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은 보안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경찰 자정 능력을 보여준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사과하고 순환 인사제와 감찰기구 설치 등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정우 기자입니다.
13: 경찰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은 머리부터 숙였습니다.
14: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4: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3: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14: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습니다.
13: 정부는 우선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해 경찰관의 연고직 유착을 막기로 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사건은 맞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인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설치해 외부 감시도 강화합니다.
14: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 세권하겠습니다.
13: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기구 설치를 비롯해 이번 대책의 도입 시기 등은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15: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7: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15: 모든 비리를 다 감찰하겠다는 것이 가능할까?
13: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0: 기준금리가 3년 반 만에 인상됐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보단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위험이

0: 더 크다고 봤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1: 기준금리가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2023년 1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4차례 인하, 8차례 연속 동결됐던 기준금리. 3년 6개월 만에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하는 금통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를 웃돌았습니다. 고환율 고유가의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한은은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소득 증가도 불안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2: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3: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2: 수요 쪽에서 오는 이 물가 그 상승 압력이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된다.
1: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이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금리 인상의 부담을 버틸 만한 상황이라고 본 겁니다.
2: GDP의 모든 구성 요소가 상당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은 물론이고 또 투자도 그렇고 소비도.
1: 여기다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도 주시해야 하는 상황. 한은은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2: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저희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1: 관심은 다음 달에도 연속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인데 한국은행은 2분기 생산소득 통계와 7월 물가 상승률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당장 대출받은 사람들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긴축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앞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20, 30대는 피부관리실을 열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 2%대였던 금리가 최근 3%대로 올랐습니다. 이만한 변화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5: 월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좀 심리적으로 가장.
4: 한국은행이 대출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이자가 얼만큼 느는지 따져봤더니 주택담보대출 연간이자는 모두 1조 8천억 원, 차주 한 명당 평균 29만 6천 원 늘어나는 거로 계산됐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이자 부담도 배로 뜁니다.
6: 만약에 또 오른다고 하면은 더 오른 금리로 이제 제가 이자 부담이.
4: 한은은 취약계층 타격이 우려된다면서도 통화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2: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으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또 금융정책이 가장.
4: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높은 금리는 주택 매수 심리를 꺾어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예적금 등으로 돈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돼 있어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 인상은 긴축의 시작일 뿐이란 점이 변수입니다. 추가금리 인상의 시점과 속도에 따라 시장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0: 오늘 증시에선 하루 급등하고 하루 급락하는 롤러코스피가 반복됐습니다. 오늘 급락엔 금리 인상보단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7000피가 다시 깨졌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지만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463.81포인트가 빠지며 6820.6에 마감. 하루 만에 다시 7,0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어제는 6% 급등, 오늘은 6% 급락하는 현기증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사이드카 발동은 이달 들어서 8번째, 사거래일 빼고는 매일이 급등 아니면 급락이었단 얘기입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반도체 우량주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8% 넘게 떨어져 25만 원대, SK하이닉스는 11% 넘게 빠지며 180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둔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8: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지연되면 디램의 수요가 시간을 두고 지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7: 기준금리 인상도 부담을 줬지만 이미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는 만큼 시장 영향은 크지 않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 당시 교육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기초 자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거래 대금이 코스피 전체의 40%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1: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심장을 좀 부여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0: 레버리지 ETF는 상품 구조상 운용사들이 주가가 오를 땐 더 사고 내릴 땐 더 팔아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몰리면 주가의 변동성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진입 장벽을 높여 이런 상황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 1,000만 원인 예탁금 기준은 3,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기존엔 예탁금으로 증권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거래 단위도 한 주에서 20주 단위로 늘립니다. 현재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모두 16개. 정부는 추가 상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기존 상품의 광고나 마케팅도 금지됐습니다. 이러면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투자 전 교육 시간을 늘리고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를 강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시장 변동성 완화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변동성 확대의 촉매제로서 또 비판을 받다 보니까 사실 주된 변동성의 원인은 반도체 쏠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
0: 개편안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3: 오늘 또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하루 만에 다시 찾아온 무더위. 시민들은 도심 분수대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 아이들은 온몸을 적시며 더위를 식힙니다.
5: 대구도 굉장히 더운데 서울도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6: 물놀이 밤새도록 가고 싶어요.
4: 비가 그치자마자 습도 높은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중부지방의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서울 등 전국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무더위도 잠시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곳곳에 오고 있는 비는 밤새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최대 80mm가량 내리겠습니다.
7: 17일 금요일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예상되며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권 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4: 이후엔 중부지방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구름이 강해져 모레 새벽 중부지방으로 올라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 가능성까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하루에만 중부지방에 최대 200mm의 큰 비를 예보했습니다. 장마철 이후 중부지방에는 이미 최대 300mm 안팎의 폭우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야영은 피하는 등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3: 캐나다에선 800건 넘는 산불이 발생해 일대 대기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 때문에 캐나다 도심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1000km 넘게 떨어진 미국 동부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8: Holy crap. 시뻘건 화염 속에 기관차가 갇혔습니다. 가연성 물질을 운송하고 있어 더 이상 불길을 뚫고 지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9: This is getting a little scary. Okay, y'all need to hurry up here. Like seriously, we're encased in.
10: 좀 무서워집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완전히 불 속에 갇혔습니다.
8: 5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240만 헥타르 가까이를 태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면적의 두 배가 넘습니다. 100건 이상은 통제 불능 상태인데 특히 오대오 인근의 산불이 문제입니다. 산불 연기로 캐나다 토론토는 도시 전체가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대기 오염 위험도를 최고 단계인 10으로 예보했고 월드컵 야외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10: 점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2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지속적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8: 연기는 1000km 넘게 떨어진 뉴저지와 뉴욕 등 미국 동부의 공기질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9일 뉴저지에서 열릴 월드컵 결승전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경기마저 취소됐던 2023년만큼 심각하진 않고 토요일인 18일엔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11: I'm expecting by Saturday.

0: 토요일엔 비가 예상되고 있어 좀 나아질 겁니다. 첫 번째 연기 뭉치도 바다 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1: 미국 동부는 현재 기온이 섭씨 35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좀처럼 견디기 힘든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2: 북중미 월드컵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가 또 기적같은 드라마를 썼습니다. 후반 막판 두 골을 몰아치는 극적인 역전승으로 2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3: 결승 길목에서 만난 라이벌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의 선제골로 축구종과 잉글랜드가 먼저 기선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이때부터 수비 위주로 물러섰고 아르헨티나는 공격 숫자를 늘리며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 축구의 신 메시가 기어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후반 40분 메시의 패스를 받은 페르난데스가 골문을 열었습니다.
4: 승부는 다시 왔죠. 메시의 완벽한 패스 그리고 에스페르난데스의 천금과 같은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3: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메시의 오른발 크로스를 받은 마르티네스가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4: 라우타르 마르티네스 역전골입니다. 역전골 어시스트는 리오넬 메시.
3: 아르헨티나는 2대1의 기적같은 역전승으로 2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0: 정말 감정이 벅차오릅니다. 감격스럽고 항상 이런 골을 넣는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입니다.
3: 두 번의 연장과 두 번의 역전승. 4경기 벼랑껏 승부를 펼친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을 상대로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60년 만에 결승 진출을 노린 잉글랜드는 막판 5분을 버티지 못하고 꿈꿔왔던 결승행이 좌절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2: 역시 이번에도 축구의 신 메시가 마법 같은 도움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결승에서 스페인의 신성 야말과 맞붙게 됐는데요. 이 대결을 앞두고 이 둘의 특별한 인연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메시가 파울을 당하며 넘어지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모두 나서는 이 장면에서 메시의 상징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4: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달려가서 메시를 보호하고 있어.
5: 잉글랜드는 이렇게 메시를 집중 견제하며 아르헨티나의 공격 기회를 최대한 차단해왔지만 지칠 대로 지친 후반 막판 축구의 신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특히 주발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올린 크로스가 잉글랜드 장신 수비수 사이에 있는 라우타로에게 정확히 배달된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천금 같은 두 개의 도움으로 승부를 뒤집은 메시는 자신이 가진 월드컵 통산 최다 도움 기록을 12개로 늘렸고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는 새 이정표도 세웠습니다.
0: 우리가 이뤄낸 건 우연이 아니고 거저 얻은 것도 아닙니다. 2회 연속 월드컵 결승에 가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결국 해냈습니다.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5: 역대 월드컵에서 단 두 번뿐인 2회 연속 우승에 최우수 선수와 득점왕까지 수많은 대기록이 걸린 마지막 결전에서 메시는 신성 야말의 스페인을 만납니다. 19년 전 마치 세례를 내리듯 갓난아기 야말을 목욕시켜주는 사진도 다시금 화제입니다.
0: 야말과 메시가 만난 순간 우주의 기운이 맞물린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낸 마법 같은 운명입니다. 조안 몬포르트 사진작가입니다.
5: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서사 속에서 펼쳐질 결승전. 메시는 이제 축구 역사상 누구보다 가장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준비합니다. KBS 뉴스 김화영.
6: 네, 3년 전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던 20대 여성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수술 직후 절개 부위가 벌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병원의 사후 처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주장입니다. 제이보케이 김보담 기자입니다.
7: 20대 여성 A씨가 성형외과를 처음 찾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말에 일주일 후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절개 부위가 벌어졌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8: 이게 7cm로 가슴 전체가 확 다 벌어진 거예요. 전체 개복이 돼서 속살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
7: A씨는 이후 지난해까지 이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와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해당 부위는 끝내 벌어진 채로 아물었고 후유증으로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게 가족들 주장입니다.
8: 얘는 온몸이 염증 반응 상태였고 구토에 뭐 약을 쉬지 않고 먹었으니까 항생제 투약해 주시는 약사님도 더 이렇게 먹다가는 항생제 더 이상 안 들을 거예요.
7: A씨는 병원과 의료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2천만 원에 달하던 수술비와 치료비를 혼자 감당했던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8: 수술을 아무리 해도 계속 상처가 벌어지는데 의사가 내가 악마가씨였대. 이모, 나한테 악마가씨였어? 이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7: 유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은 잘 됐고 합병증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술 부위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환자가 절개 부위를 계속 건드렸다는 것 외에 다른 원인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6: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하고 피 묻은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24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경찰이 알몸 상태인 정재환을 마주치고도 곧바로 체포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9: 벌거벗은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온몸에 피까지 묻힌 모습을 보고 놀란 점원은 도망치고 남성은 우유와 빨대를 챙겨 나갑니다. 술을 마시다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거리를 활보하는 이 남성. 경찰은 24살 정재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범죄의 잔인성 등이 고려됐습니다.
10: 영상 통화가 오게 되어서 친구가 이제 폭행을 한다. 얼굴이 피분벅이 된 채 좀 도와달라고.
9: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마약간이 시약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습니다. 숨진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11: 정 씨는 범행 직후 피 묻은 나체 상태로 이곳에서 순찰차와 마주쳤지만 붙잡히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9: 한 시간 넘게 거리를 활보한 정 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2: 즉각적으로 순찰차에서 하차해서 추적해서 제압하는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9: 경찰은 정 씨를 발견해 멈추라고 했지만 도망쳤고 핏자국을 따라 추적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씨를 살인과 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한 경찰은 시신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다혜입니다.
6: 아들 특혜 채용 관련 혐의로 재판받아 온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13: 중앙선관위 사무처 최고 책임자였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 2019년 말 아들을 선관위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면접을 치르기 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자신과 친한 면접관이 선임되도록 했고 채용 1년 뒤엔 강화군 선관위에서 일하던 아들을 인천으로 부당하게 전입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 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0: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을 마친 뒤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됐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이뤄집니다. 미국과 이란이 닷새째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하루 한 차례 이뤄지던 공습을 두 차례로 늘렸고 이란은 미국과 협상 계획이 없다며 미군 시설을 향해 보복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중동 전쟁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이었지만 고용은 경제 심리 위축과 비용 충격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들이 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들보다 출산과 주택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국가 데이터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의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3기 신도시 주요 지구 착공을 1년에서 2년 단축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영화의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해법을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영화 변호인 강철비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과 얘기 나눕니다. 양우석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서 독특한 이력을 가진 감독인데요.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고 조감독 생활도 거치지 않았죠. 철학을 공부했고 영화 기획과 마케팅, 프로듀서, 그리고 웹툰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양우석 감독과 한국 영화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네, 양우석 감독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양우석입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한국 영화의 위기 진단 그리고 해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그 흐름을 선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따라는 가야 지금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0: 예. 그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뭐 디지털 제국주의 저는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해봤습니다만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조금 간추려서 좀 쉽게 하나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 영화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조금 더 간추려서 얘기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참고로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제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 네. 미국의 빅테크 분들이. 예. 쓰는 용어더라고요. 저도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말을 쓰길래 네. 아, 임페리얼리즘 말을 굉장히 이분들은 선의적이고 호의적인 의미로 파악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게 다 이제 월가라든지 이렇게 자본과 기술이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세계 이제 판을 바꾸고 네. 있는 거고 이거는 미국의 이득하고도 맞는 것이 미국이 지금 제조업은 약하지 않습니까?
0: 예.
1: 하지만 사실상 디지털 온라인 인터넷을 어쨌든 미국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도 미국이 개발했고 이 시스템은 지금 전 어찌됐든 미국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예. 따로 만리장성을 싸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이제 재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 실제로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미국이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데 한국이 어찌됐든 묘하게 전 세계에서 이쪽 파트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0: 네.
1: 디지털 IT도 굉장히 강하고 콘텐츠도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위기라고 하지만 해외에는 굉장히 부러워하죠. 한국만큼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수출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수 시장이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깔아놓은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그 거대한 인프라에
0: 네.
1: 우리 한국이 올라타자. 그래서 K-POP은 성공했고 K-게임이나 이런 파트도 잘 됐으니 영상 콘텐츠 사업이 다른 이제 K-POP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으니 그걸 채워서

0: 이 거대한 좀 트렌드에 올라타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1: 네.
0: 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 영화계에 이렇게 그 감독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0: 많이는 안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아직 대다수 주류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영화계에서는 어떻게 영화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그 가장 좀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0: 결국은 이제 자본이 새로운 자본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자본이 일단 부족도 하고.
1: 예. 새로운 자본이라고 하는 건 지금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자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0: 대기업들도 지난 이제 코로나 때 사실 여력이 다 소진된 건 맞거든요.
1: 네.
0: CG 뭐지 됐든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CJ로 때 뭐
1: 예.
0: 이제 메가박스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런
1: 그 정도가 사실 우리나라 영화 어떤 배급이나 상영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0: 지난 30년 동안은
1: 이제 지금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영화계에서는 제기하는 거죠.
0: 근데 이제 어찌됐든 코로나 때 누적 적자가 이제 3,4,4,4 합쳐서 거의 1조거든요.
1: 네네.
0: 그 이제 이쪽도 여력이 다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투입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정부도 어찌됐든 여기 이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대기업들 이제 SI라고 부르는데 SI들한테는 이제 어찌됐든 지금 한계 효용이 거의 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국내 극장 시장만 놓고서. 계속해서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대기업들한테 회의가 온 건 맞는 것 같고
1: 네.
0: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럼 결국은 글로벌로 나가야죠.
1: 네,
0: 해외에서 팔아서 K-POP은 지금 국내 시장만 노리고선 지금 K-POP을 만드는 K-POP 기획사는 없거든요.
1: 네네. 네.
0: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마인드셋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듭니다.
1: 지금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어떤 영화 산업에 있어서 수직계열화 문제를 지적을 하거든요. 상영이나 배급을 한 군데서 하니까 뭐 우리가 만든 거 우리 거에 걸고 딴 거는 안 해주고 이런 거 문제 제기하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해결이 좀 시급한 거 아닌가요?
0: 그거는 제가 볼 때 코로나 전이었다라면 굉장히 시급했을 것 같습니다.
1: 아, 대기업이 그것까지 봐줄 정도로 이제 여력이 안 된다.
0: 지금 이제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네. 어찌됐든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코로나가 이제 몇 년 안 됐다고 하지만
1: 네.
0: 변혁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랐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긴 하나
1: 네.
0: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있는 시장의 세분화 그다음에 뭐 일종의 세련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못 나갔던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나갈까 오히려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있다면
1: 네.
0: 에너지를 거기다 좀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1: 예.
0: 물론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지금 저희가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금 온라인 그러니까 글로벌 온라인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1: 한 가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가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라는 콘텐츠와 안방에서 보는 어떤 그런 콘텐츠 뭐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뭐 영화 형식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넷플릭스에서 보실 때
1: 네.
0: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예능도 보시고 다 보시지 않습니까?
1: 네.
0: 유튜브에서도 똑같거든요. 유튜브에서 당연히 지금 유튜브에서도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드라마 압축본도 보실 수 있고 드라마도 보실 수 있고 다 보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 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난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다. 난 예능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지만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든지 재밌는 거 나는 네. 보겠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죠. 소비자는 어찌됐든 휴대폰 하나면 모든 걸 다 접근해서 보실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온 지 꽤 됐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 또 전 세계에 있는 핸드폰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게 또 거꾸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한 그 영화계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우리가 중심이 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0: 그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은 영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1: 우리나라가요? 예,
0: 좀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1: 네.
0: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나라에선 상 엄청난 세금 지원과 금융 지원과 그다음에 극장에 대한 보조금이 나갑니다.
1: 네.
0: 근데 한국에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제도화가 되기 편한 게 해외에선 특히 유럽 같은 유럽같이 이런 나라에선 국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극장에 주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시정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고 그 얘기가 합리적이면 바로 시정이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찌 됐든 그럴 경우에 우리 이제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각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규칙을 이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율적으로 바꿔주지 않으시니까. 그럼 법을 바꾸려면 제가 볼 땐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저희가 노력을 지난 20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잖아요. 예, 법제도가. 그럼 사실은 저희가 국회나 이런 분들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분들 또 4년마다 또 바뀌시잖아요.
1: 네.
0: 정부도 5년마다 바뀌셨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몇 번씩 시도를 해봤고 했는데도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 문화,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라는 것 전체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많은 돈을 이제 넣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예측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보편성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3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건 맞습니다. 오히려 DJ 정부 때는 그래도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보편성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많은 정권들이 어찌됐든 지나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산업,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런 세 가지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를 다 짚은 정책은 없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찌됐든 우리들 입장에선 이게 되면 더 좋을 텐데라는 아이디어를 내고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조금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이제 방송 제작 현장도 그렇고, 영화 제작 현장도 그렇고, 이제 AI가 이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제 잠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들어올 것 같아요. 영화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AI가 개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0: 지금 AI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쓰자와
1: 네.
0: 그다음에 AI의 발전 속도를 놓고 봤을 때 언제쯤 언제까지는 이렇게 쓰고 언제까지는 저렇게 쓰고 이제 순차적으로 접근하시는 크게 두 분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AI는 어찌됐든 지금 한국이 3위라고는 얘기하지만 1, 2위하고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안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미국 중국 다음인가요?
0: 미국 중국 다음에 네,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네. 이제 AI 우리 모델은 없는 거죠. 아직은.
1: 그렇죠.
0: 근데 이제 AI에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라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지금 한국이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세계 3위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AI에 대한 그 친숙도 그다음에 우호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타국과 비해서 높아서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예전에 핵 경쟁하듯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정도고
1: 네.
0: 그다음에 저희 영화나 이제 방송 쪽으로 정조준 될 줄은 저도 예측을 못했고 아마 이건 AI 개발하신 분들도 저쪽으로 갈 줄은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를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데이터가 오고 갑니다.
1: 네.
0: 그래서 AI한테 토큰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 토큰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AI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전 세계 60%의 토큰이 이미지와 영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1: 아.
0: 이거는 아마 AI 개발하신 분들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1: 네.
0: 이쪽으로 올 줄은.
1: 예.
0: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자 중국은 여기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AI에 관련된 B2C나 B2B는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미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1: 예.
0: 한계가 있는데.
1: 중국에서 그 AI로 만든 영상 봤었어요. 막 뉴스에
0: 예, 예.
1: 나와가지고. 오, 뭐 옛날 같으면 그 돈 엄청 들여서 만들 그런 영상을 그냥 AI로 뚝딱 만들었더라고요.
0: 미국은 이제 저작권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1: 예.
0: 지금 이제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많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를 차라리 국유화해버렸습니다. 차라리.
1: 네.
0: 그리고 아예 영상 데이터, 영상 AI 쪽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의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영상 AI 쪽은 미국을 조금 중국이 앞서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제 개인적인 인상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게 아마 궁극적으로 AI가 이제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텐데 결국 그러면 그때는 얼마만큼의 데이터 토큰을 썼느냐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중국은 아마 그걸 본 것 같아요. AI 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토큰이 영상 쪽으로 쓰일 줄은 몰랐겠죠.
1: 예. 이제
0: 그걸 그 트렌드를 보자 중국은 영상 AI 쪽에 지금 올인을 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영화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변화들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0: 지금의 발전 속도를 놓고 봤을 때
1: 네.
0: 몇 년 안에 AI가 촬영을 대신할 것 같습니다.
1: 아, 촬영 감독님들 어떡하죠? 예. 지금 뭐, 미국에서는 또 작가들이 파업도 했었잖아요. 시나리오도 쓰잖아요.
0: 글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AI는 어찌됐든 데이터가 있는 거에는 강하고 데이터가 없는 거에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하는 건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니까 AI가 아직은 약하고.
1: 그나마 좀 약하고. 예.
0: 데이터가 있는 걸 이제 어찌됐든 모으고 그걸 다시 재조립해서 내놓는 건 AI가 인간이 AI를 오히려 이제 못 쫓아가는 수준까지 왔죠.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볼 때 그쪽은 강해서 창작을 과연 AI가 써내는 게 언젠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술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이라는 건 GPU하고 메모리하고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 지금은 좀 심하거든요.
1: 네.
0: 요게 이제 풀어진다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가 갈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재조립해서 창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 병목이 좀 있어서 글을 자체적으로 쓰는 건 전 몇 년은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1: AI 배우도 나오잖아요.
0: 예, 예. 근데 연기라고 하는 건 전 예. 예술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1: 예.
0: 제가 사실은 뭐 며칠 전에 우연찮게 이제 천밀밀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는데 뭐 천밀밀의 장만옥, 여명의 연기를 AI가 흉내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인간의 영역은 계속해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AI 업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휴먼 인더 루프나 휴먼 온 더 루프라는 용어를 네.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루프라는 게 이제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니까 인간이 AI를 어떻게 이제 처음에 같이 온톨로지나 하니스를 설계하고 거기서 나오는
1: 온톨로지 하니스는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0: 네. 이제 지금은 거의 이 무제한의 인터넷에서 네. 모든 데이터를 AI에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떤 데이터를 갖다 써라고 이제 일종의 집합처럼 걸어주는 걸 이제 온톨로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네. 빠를 것 같고요. 그거를 갖다 쓰는데 이러이러한 식으로 갖다 써라고 저희가 이제 갖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어찌됐든 명령 체계 그걸 하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써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줘라고 하는 게 이제 온톨로지하고 하니스인데 요거를 처음에 짜는 거를 휴먼 인더루프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보고 해석하는 거를 휴먼 온더루프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중간중간 과정과정에 이제 감독하는 역할을 인간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래서 저도 예. AI가 더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이 최근에 바뀌기 시작한 게 인간이 이제 다시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지만 어떤 직종의 어떤 부분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 분명하네요.
0: 지금까지의 공통점은
1: 네.
0: 인간이 오래 교육을 한 직업부터 없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인간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지식이라는 걸 축적한 쪽을 AI는 순식간에 하니까 오히려 AI가 등장하면서 가장 위험해진 직업이 예를 들어서 법조인, 회계사
1: 네.
0: 뭐 이런 파트들이었고 공교롭게 그림 이미지하고 동영상 쪽으로 왔어요.
1: 네.
0: 그리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데이터 소비가 벌어지자 점점 더 가속화돼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은 몇 년 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1: 네. 이제 사람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네, AI를 통해서.
0: 예, 예.
1: 예. 그러면 이렇게 AI의 발전은 영화 산업에 비용을 낮춰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0: 기회라기보다 아예 그냥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를 바꿀 것 같습니다.
1: 어떤 새로운 영역의 어떤 산업이 탄생을 하는 건가요?
0: 대표적으로 그냥 지금 어찌됐든 우리보다 훨씬 더 쏠림이 강한 중국 중국을 옆을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헐리우드라고 그러는 헝디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1: 네.
0: 여기 이제 수십만 명의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랑을 맞으면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마어마한 화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거의 다 놀고 계시다네요.
1: 왜요?
0: AI로 거의 영상 제작, 특히 이제 숏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AI로 제작이 돼서 오히려 지금 AI로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은 몇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기존에서 이제 어찌됐든 영상을 찍고 이제 편집하시고 하셨던 스태프분들은 상당수 이제 직업이 없어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불황이 아니고 침체가 아니고 아예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어찌됐든 AI를 공부하셔서 AI 창작자로 지금 이제 변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시스템 전체가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AI가 영화 안에서도 AI가 잘하는 부분과 인간이 잘하는 영화가 좀 구분돼서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인간이 강한 그런 부류의 어떤 장르의 영화가 있을 거고 AI가 잘하는 장르의 영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0: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감상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에 대한 어찌 됐든 호기심이 인간만큼 강한 이제 일단 그걸 뭐 이제 심리학 용어로 거울 이론이라고 합니다만 AI가 이거를 완벽하게 다 쫓아서 하고 거기서 어찌 됐든 예술적인 감흥까지 주는 거는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오히려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휴먼 인더루프나 휴먼 온더루프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하듯이 결과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그걸 최종 판단하고 그걸 이제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1: AI가 중요하고 많이 발전하지만 결국은 인간이다. 예,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우석 감독님하고 이제 저는 변호인의 감독님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사회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감독님을 생각을 했다가 막 갑자기 막 AI와 디지털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얘기를 쏟아내시니까 굉장히 세상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영화 전공을 안 하시고 경력도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예.
0: 팔자가 좀 기구해서.
1: 예, 영화로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좀 많이 있으셨더라. 라디오 PD도 하셨다면서요?
0: 예, 예.
1: 네.
0: 라디오 PD도 하고, TV PD도 하고, 뭐 웹툰 작가도 하고, 컴퓨터 그래픽도 하고, 뭐 기업 컨설턴트도 하고, 뭐 좀 다양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항상 영화에 대한 꿈을 버린 적도 없었고, 항상 영화 주변을 맴돌았었다가 뒤늦게 굉장히 좀 뒤늦게. 영화 연출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연출하기도 전에도 영화 일은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투자 심사도 해봤고 기술적으로도 뭐 HD 디지털 기술을 이제 영화 쪽에 처음 들어온 사람도 저였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떨어져 본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출을 이제 45 넘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늦깎이 영화인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화 산업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영화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영화만 만든 감독이 아니라 영화 주변에 다른 일들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면서 좀 그런 시각들이 좀 키워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0: 배우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출연은 안 해보셨어요?
0: 출연은 뒷모습만 두 번 해봤습니다.
1: 감독님들 가끔 출연도 하시던데
0: 예전에 프로듀서 생활할 때 한 두 번 정도 강제로 출연을 당한 적이 있어요.
1: 펑크나고 이러면 이제 투입되시는 거죠.
0: 제가 이제 생김새가 좀 조폭이랑 비슷해서 그때 이제 조폭 영화 많이 찍을 때
1: 아예 전혀 그렇진 않으시고 좀 키도 크시고 체격도 좋으셔서 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데뷔작이지만 그 변호인 얘기를 저희가 안 드릴 수 없는데 이 시나리오도 직접 쓰신 거죠? 예, 준비를 얼마나 하셨던 영화예요?
0: 영화로 준비라기보다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1: 이게 처음에 영화로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0: 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연식이 좀 드러나긴 하는데 1980년대 후반 뭐 어쨌든 90년대를 사신 분들한테는 그 이제 어쨌든 변호인의 모티브였던 그분이 너무 유명했잖아요.
1: 그렇죠.
0: 제 기억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 인쇄할 수 있는 모든 매체가 심지어 여성지에도 그분 예. 이름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있었어서 그때는 저희는 모를 수가 없었던 얘기였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분이 뭐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되시더니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뭐 이제 영원히 못 만들겠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1: 오히려 대통령이 거꾸로. 됐기 예. 때문에 내가 이걸 영화로 예. 만들 수는 예.
0: 이건
1: 없다.
0: 이건 만들 수가 없겠구나 예. 생각했던 게 왜냐면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제가 이제 저 스스로 부르는 이름인데 갈라파고스의 시기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시기가 있어요.
1: 네. 어디 고립돼 계셨어요? 따로?
0: 이게 이제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에 있었던 건 실제로 2주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2주 동안에 어쨌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1: 진화론을
0: 예, 그게 나오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어찌됐든 뭐 어떻게 표현될까요? 준비돼 있었으니까 그때 네. 갈라파고스라는 제대로 올라가서 진화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듯이 한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짧은 시기지만 갑자기 본인의 인생이 바뀌고 본인의 인생이 바뀌면서 주변도 같이 바뀌는 시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모티브가 되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대통령 하실 때가 아니고 오히려 1981년도 때 그
1: 저 청문회가 예, 가장 예. 인상에 남죠.
0: 예. 오히려 근데 그 청문회까지 가시게 되는 계기도 저는 그 불임 사건의 변호를 맡으시면서 네. 변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 시기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님이 되시고 나서는 이거는 못 만들겠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언제였냐면 그때 IMF를 중고등학교 때 겪으신 분들이 세상에 나올 때셨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세상에 순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세대들하고 좀 어쨌든 이런 작품으로 좀 한번 소통하고 싶었다? 그게 변호인 만들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 45세에 뭐 대종상, 청룡상 뭐 다 휩쓰셨죠. 신인 감독상도 받으셨고. 끝으로 우리 한국 영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만 헤쳐나가면 이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뭐 정부가 할 일도 있고 영화계에서 할 일도 있고 우리 관객들 소비자가 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0: 뭐 같이 영화를 만드는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좀 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자 당부해드리고 네. 싶고 소비자분들은 저희도 열심히 만들 터이니 재미있는 영화가 나오시면 꼭 봐주십사 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사옵고 정부나 정치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업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업계가 스스로 지금 개혁하기에는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영상 콘텐츠를 요거만 보지 마시고 조금 크게 전 세계에 어찌됐든 지금 아예 판 자체가 디지털 판 자체가 다시 바뀌고 있구나.
1: 네.
0: 이게 자본부터 기술부터 이거까지 AI까지 묶여서 같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봐주시고 좀 개혁을 좀 해주시고 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1: 아, 좀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꼭 제작하고 싶은 영화 지금 혹시 머릿속에 두고 있는 영화 있으세요?
0: 관객분들한테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 어쨌든 시리즈물 같은 경우가 좀 한국에서도 좀 잘 됐으면 싶은 마음 소망이 있어서
1: 네.
0: 저도 지금 시리즈물을 준비하고 있고 뭐 만들어지면 꼭 관객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1: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주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영화 변호인 강철비의 양우석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편 오늘 밤까지 경기 남서부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밤부터 수도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모레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7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4도, 습도는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숨은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특별한 공모가 진행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7월 31일까지 숨은 작가 찾기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응원하고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 고양예술놀이에 더 많은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문화창작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은 개인뿐 아니라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 등 기관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회원 가입 후에 작품을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고 기관은 소속 장애예술인의 작품 등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하면 되는데요. 이번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고양예술놀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작품은 세상과 만날 때 더 큰 울림을 전하는데요. 이번 챌린지가 숨어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더 많은 작품이 독자들과 만나는 뜻깊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사회,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신나는 세상, 문화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농카데미아 아트페어에서 참여 작가를 모집합니다. 농카데미아 아트페어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서관에서 열리는데요. 관람객들이 도서관 책장 사이를 거닐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는 만 18세 이상의 시각예술 작가라면 개인은 물론 팀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모집 분야는 회화와 조각 같은 평면 입체 작품과 설치미술, 디자인, 공예, 사진과 영상 등 시각예술 분야입니다. 신청은 7월 23일까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두레원 발달장애인협회는 발달장애인 특별전 경남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들에 참여할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를 7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발달장애인이 기억하는 경남의 일상과 장소, 가족과의 추억을 자유롭게 작품으로 표현하는 기획전입니다. 모집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거나 경남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직장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으로 개인과 팀 모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두레원 발달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교육원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권톡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책과 토론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자리인데요. 기후위기와 인권 북토크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간담회, 인권토론회, 마임공연, 미디어 인권교육까지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권 전시관에서는 영상,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인권의 의미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0: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이슈와 정책 그리고 우리 일상 속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장애와 사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어떤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때 장애를 고려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제도나 규정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그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는 고려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쯤은 어떤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때 장애를 고려한다는 것, 이게 뭘까? 이런 걸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0: 예,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네, 사실 우리의 사회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제도나 기준을 많이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예.
1: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이건 너무나 비장애인만 생각한 거 아니야? 장애인 입장에선 좀 불편한데? 하면서도 불편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한참 이제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야 오늘 장애계에서 목소리를 내거든요. 이거는 장애인의 욕구가 고려되지 않았다. 장애 특성을 좀 고려해 달라.

0: 달라, 제도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야지만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이 주제를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그 최근에 7월부터 도수 치료를 이제 제한한다라는 복지부 결정이 있었어요. 아마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도수 치료를 과다하게 이제 남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연간 15회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꼭 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24회로 제한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자마자 이것 또한 기존의 많은 사회적인 제도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듯이 너무나 이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과연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입장에서는 재활치료를 받을 때 도수치료를 연간 24회로 불충분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작년에 어깨 분쇄골절 됐을 때 50회 가까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자부담을 했었고, 이렇게 보험에서도 이제 더 커버가 안 되는 그 부분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한쪽 팔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쪽 어깨까지 못 쓰게 되고, 어깨 자체가 이제 약한 제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도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이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연간 24회로 제한하는 현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 너무 마음이 힘들고 몸도 아프고 이런 분들 너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속성을 우리는 제도 속에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 뭐 이런 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죠.
1: 예, 도수치료의 횟수 제한뿐만 아니라 다른 예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사실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사실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자격을 획득해야 된다던가 뭐 졸업을 해야 된다던가 뭐 어떤 공무원 시험을 본다던가 이런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 어떤 시험들도 있고 기준들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대학교에서 졸업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청각장애 학생이거나 자폐성 장애 학생일 경우에는 일부 대학교의 필수 과목을 다 듣는 거는 되게 장애 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각장애 학생은 영어 회화 수업을 듣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학교에서는 영어 회화 수업은 졸업 필수 과목이고 누구나 들어야 된다 라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이 학생은 졸업을 하기에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장애 특성이 고려가 되어서 뭐 청각장애 학생은 청각장애 학생은 영어 회화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라는 예외적인 규정이 마련된 대학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졸업사정 기준 자체가 대학에서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장애 학생들은 졸업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계속 학교에다가 뭔가를 요구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도수 치료를 제한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할 때 장애인들의 그 개별적 욕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듯이 뭐 대학을 졸업을 한다든지 어떤 시험을 통과한다든지 할 때 과연 얼마나 장애인들의 그 특성이 고려되는 걸까? 비장애인들과 우리는 같은 방식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들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장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은 거죠.
1: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일단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목적이 타당해야 가능한 일일 텐데 장애를 고려한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0: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 규정을 만든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일반 상식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통용 가능해. 그 기준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이제 다 합의가 가능해야지만 이게 작동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니까 그럼 영어 회화 수업은 듣지 말자. 혹은 장애인이니까 도수치료는 그냥 무제한으로 받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 열어놓는다면 아마 또 사람들이 그거 뭔가 부당한 것 같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무제한으로 한다. 뭐 이런 거는 뭔가 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결국 우리 사회 내에서 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다는

0: 필수한 그 장애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거나 어느 수준까지라고 하는 그 허용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그 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청각장애 학생이 영어회화 수업이 듣기가 어렵다? 그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할 때, 그럼 어떤 과목으로 대체하라고 해야 하는 걸까? 또 이런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벽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를 고려해 나간다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걸 열어놓자, 기준을 없애자라는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 예. 장애인의 개별성에 대한 고려가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0: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은 사전 예방적인 게 아니라 어떤 불편함과 뭐 어려움이 한참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동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차별을 예방하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제도나 지침을 변경하거나 할 때에 장애를 과연 고려했는가? 장애 포괄성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어떠한 뭐 복지부에 뭔가 지침이 바뀐다든지 대학의 졸업사정에 그 기준이 바뀐다든지 또는 일상에서의 어떠한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져 나갈 때 사회적 룰을 만들 때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죠. 사전에. 장애 포괄적인 방식일까? 그러면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그 안에서 훨씬 더 혼선은 좀 줄여나갈 수 있고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도 조금은 고려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자, 오늘은 장애인의 개별성을 고려하는 사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현정의 혼자 한 사랑.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호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아, 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소비하시는 그 쇼폼 콘텐츠, 이 쇼폼이 대중문화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스마트폰에서만 많이 소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쇼폼이 대중문화까지 바꾼다. 어떤 의미일까요?
2: 그렇습니다. 그 몇십 초 남짓한 이 쇼폼 영상이 드라마나 영화를 홍보하는 뭐 이른바 그런 짤로 제작된다라고 하는 건 좀 익숙하실 텐데요. 근데 이제는 이 쇼폼이 대중문화 컨텐츠를 홍보하는 어떤 보조적 수단을 좀 넘어서서 제작문법 자체를 아예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긴 영상을 이제 더 이상 집중해서 보지 않는 시대에 좀 맞춰서 기획 단계에서 아예 쇼폼 바이럴을 염두에 두고 드라마나 영화, 케이팝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일들이 이제는 좀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는 더 웃기고 더 자극적이고 더 짧아지고 더 호흡이 빨라지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문화 콘텐츠별로 좀 알아보죠. 드라마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2: 최근에 시청률 10%를 넘는 드라마들을 살펴보시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쇼폼 콘텐츠 같은 장면이 드라마에 굉장히 많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가령 취사병이 주인공인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이 음식에 대해서 막 만화 같은 리액션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좀 인기를 끌면서 이 짧은 리액션 영상들을 모아서 아예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죽을 운명이었던 조선의 궁녀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무명배우 로 환생하는 또 이런 그 설정의 코미디 사극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그녀의 현생 연기가 아예 쇼폼화되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걸 아예 방송사에서 이 쇼폼을 잘라서 실제 있는 쇼폼 영상처럼 홍보에 또 적극 활용하기도 해서 아예 이제 드라마 속에서 쇼폼 제작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촬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단순히 쇼폼의 영향만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쇼폼 때문에 긴 분량 콘텐츠 호흡 자체가 빨라지기도 한 느낌도 있고
2: 맞습니다. 그 작품 내에서 쇼폼으로 활용된 영상이 많아진 것도 맞지만 드라마라는 장르가 극전개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OTT가 바꾼 풍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 최근에 그 촉법소년과 관련돼서 인기를 끌었던 한 OTT의 10부작 드라마 같은 경우가 회차별로 계속 다른 악역이 나타나면서 한 회 안에서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이런 빠른 전개가 또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1: 심지어는 1분에서 3분 내외의 쇼트드라마도 인기가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거는 중국 시장이었는데요. 그걸 이제 국내 영상 제작자들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한 직업을 감독했던 이병헌 감독이라든지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도 현재는 쇼트드라마 제작에 가세할 정도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제작비가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무래도 자극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0: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쇼폼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좀 그 작품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명 배우라든지 작품성이 중요한 감독분들은 이 시장에 진입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는 예. 합니다.
1: 네. 대중가요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요즘에 뮤직 비디오나 곡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안무 챌린지가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그렇습니다. 대중가요도 사실 형편은 드라마와 좀 비슷한데요. 이제는 쇼폼이 없으면 흥행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케이팝 씬에서 거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어떤 케이팝 그룹들은 하이라이트 안무나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선보이는 안무 챌린지 영상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올리게 되고 이제는 이걸 넘어서가지고 쇼폼에 맞춘 전용 컨텐츠를 제작하고 아예 쇼폼 전용 음원까지 배포하는 것처럼 이 쇼폼을 통해서 대중을 사로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드라마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멜론 음원 차트 탑10에 올라가 있는 곡들을 보면 대부분 쇼폼 바이럴이 성공한 곡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뮤지션들은 음원 차트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노출과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뮤지션은 아예 신곡을 릴스 전용 콘텐츠로 만들면서 알고리즘을 좀 노출을 노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최근에는 가수들이 뮤직비디오 자체를 모바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새로 영상으로 아예 처음부터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쇼폼 규격에 맞게 긴 영상을 여러 개 쪼개서 컴백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쇼폼 시대가 바꾼 어떤 풍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네. 음원 역시 한 번에 다 공개를 하지 않고 쇼폼용으로 조금씩 올린다고요?
0: 그렇습니다. 가수가 그 자기 곡 전체를 홍보하지 않는다는 게 다소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과거에도 뭐 정식 발매 전에 앨범의 수록곡을 일부 공개하는 이른바 하이라이트 멜로디 마케팅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는 그냥 음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 자체적인 어떤 목적이었고 이제는 아예 바이럴을 위한 온라인 전초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여 초간의 어떤 음원을 먼저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음원을 이용 한 챌린지가 먼저 공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면 원곡을 홍보하는 이런 형태의 순서를 좀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거의 모든 그 뮤지션 소속사마다 쇼폼 기획 부서를 필수로 두고 있는 네, 그런 트렌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20대가 찾아오지 않아서 가장 고민인 영역이 영화라고 들었는데요. 영화 시장 쪽은 어떤가요?
0: 아무래도 영화가 그 2시간 정도 되는 롱폼 콘텐츠이기 때문에 좀 20대들이 지루해한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요. 영화도 이런 쇼폼 마케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과거에는 영화 속 명대사 정도가 쇼폼 영상으로 좀 인기를 끌었죠. 뭐 그 타짜에 싸늘하다, 뭐 비수가 꽂힌다 이런 거라든지 뭐 신세계에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것들이 짤로 되게 밈화 됐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런 밈화를 염두에 두고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와일드싱이라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출연하신 오정세 배우의 뮤직비디오가 대표적으로 예.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네가 좋아라는 그 오정세 배우의 뮤직비디오가 실제로 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뮤비만 30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예. 끌었는데 다만 이 영화의 관객 수가 300만회는 또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제성과 극장에 가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과제를 남기긴 했습니다.
1: 예. 네. 뭐 말씀하신 영화도 드라마도 음반도 쇼폼을 제작하는 이유는 결국 누군가의 알고리즘에 뜨게 만들고 싶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요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쇼츠 영상만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케팅의 중요한 승부처라는 건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계층이 동일한 종류의 쇼폼 영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영화 배급사에서는 영화마다 표적 연령층을 먼저 정하고 그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SNS 알고리즘에 뜰만한 홍보 쇼츠를 만들어서 흥행을 시켰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가령 10대 관객을 타겟으로 한 공포영화 같은 경우에는 강심장만 도전하라 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호기심과 호승심을 자극하는 도발적 마케팅으로 이 10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예 영화를 수입할 때도 이 영화에 뭔가 밈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하지만 무조건 쇼폼만 강조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0: 물론입니다. 그 쇼폼은 일종의 흥행을 위한 바이럴의 필수 요소일 뿐이고요. 결국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나 영화도 결국에는 콘텐츠 자체의 어떤 힘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지난해 천만 영화가 한 편도 없다가 올해 이제 비로소 왕과 사는 남자라는 천만 영화가 등장을 했는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0: 10대를 넘어서서 다양한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코드를 그 영화 안에 많이 넣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왕가 사는 남자 이후에 강원도 영월의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도 사실 뭐 쇼핑이 유행해서 그런 건 아니고 콘텐츠 자체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좋은 콘텐츠가 입소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상식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쇼폼이 대중문화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현철의 아미세.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안내를 해주시나요?
1: 네, 꿈을 그리다 함께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4회 오티즘 엑스포가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웃는 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발달장애 복지, 교육, 치료, 예술 관련 국내외 97개 유관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자폐와 발달 지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고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민 등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저는 11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된 오티즘 갈라쇼 공연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발달장애인이 무대의 주인공이 됐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2: 이 넓은 바다에 토끼를 잡아올 물고기가 없단 말이냐? 이왕 죽는다. 나 좀 살려다오.
3: 요한님, 저희 자라가 다녀오겠습니다.
2: 자라야, 네가 충실이구나.

0: 예, 두 가지 공연 상황을 함께 녹음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1: 네.
0: 어떤 상황인가요?
1: 네, 첫 번째 들으신 내용은 얼수라는 팀이 선보인 마당극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0: 예.
1: 별주부전은 큰 병에 걸린 용왕이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게 되고 충성스러운 신하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들은 건 래퍼 우기 씨와 우기 씨의 누나가 함께 부른 노래의 일부입니다. 또 클라리넷 연주단과 밴드가 함께 무대에 선 드림이드 앙상블, 첼로를 연주하는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 무용과 케이팝을 선보인 레드몬스터 팀 등도 이번 공연에 함께 했습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께 웃는 재단 이지혜 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2: 함께 웃는 재단은 발달장애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미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티즘 엑스포는 자폐와 발달 지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전문 박람회입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정책과 연구를 공유하는 오티즘 스쿨,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만나는 오티즘 아트 갤러리,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전문가, 시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티즘 갈라쇼는 발달장애 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는 공연입니다. 음악, 합창, 피아노, 무용, 마술 등 무대를 통해 장애를 넘어 예술가로서 관객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0: 예, 발달장애 예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오티즘 갈라쇼의 목표였군요.
1: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공연을 통해서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요. 이들의 문화가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연이었습니다. 보통 장애 예술가들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현장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현장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자신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0: 예.
1: 발달장애를 가진 두 명의 출연진을 대표로 만나봤는데요. 드림이드 앙상블 단원 주호재 씨, 래퍼 우기로 활동하고 있는 남상욱 씨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3: 클라리넷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워서 지금 저 32살입니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연주 단체인 드림이드 앙상블에서 여러 번 오티즘 갈라쇼 연주를 했었고 필수곡 몬스터 주식회사 등 재밌고 신나는 곡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단원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연주해서 좋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연주를 듣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재,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하자. 화이팅! 드림이드 앙상블 화이팅!
4: 장애 예술인을 도와주는 멋진 회사 푸름 이스야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랩을 작년 연습을 했습니다. 앨범은 작년에 냈고요. 공연은 처음이고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위킹 두지스 노래를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환호도 해주고 박수도 많이 쳐주고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랩할 거예요. 우기 화이팅!
0: 네, 두 분 모두 공연을 무사히 잘 마쳐서 마음이 참 뿌듯하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주호재 씨는 여러 단원들과 호흡을 맞춰 아름다운 하모니를 표현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했고요. 남상욱 씨의 경우는 이미 음반을 낸 전문 래퍼지만 공연 무대에 선 건 이번 오티즘 갈라쇼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인터뷰 전에 객석에서 공연을 볼 때는 관객의 호응을 정말 잘 이끌어내는 모습이어서 공연을 진짜 많이 해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이란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예.
1: 이런 대담함과 끼가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날 공연의 마지막은 파페라 그룹 라오니엘이 장식해서 주인공은 발달장애인이었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모습을 보여줘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라오니엘을 대표해서 전현규 씨 만나봤습니다.
5: 행복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파페라 그룹 라오니엘의 리더 전현규입니다. 평소에도 사실은 오티즘에 관심이 좀 있었고요. 후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오티즘이랑 하는 행사에 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닿아서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고맙소라는 곡을 첫 번째 곡으로 선정을 했고요. 모두가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홀로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좀 준비를 했고요. 곧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 기분 좋아지시라고 여행을 떠나요 준비했습니다. 드림이들 앙상블 같은 경우는 저희랑 협연을 같이 해본 적도 있어서 훌륭한 팀이라는 걸 원래 알고 있었고 다른 팀들도 보니까 뭐 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마당극도 하고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좀 위축됐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집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평소보다도 에너지를 더 많이 쓴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엑스포가 안 열리는 날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는 그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0: 네, 준비한 곡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공연을 준비를 했는지 느껴지고요.
1: 네.
0: 전현규 씨 말대로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꼭 오면 좋을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일단은 이런 엑스포가 장애의 당사자들과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요. 발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이 오티즘 엑스포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참여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고 전문가의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티즘에 대한 권위가 있는 엑스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공연 현장에서 무대를 정말 신나게 즐기고 있는 관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재경 씨의 소감입니다.
6: SNS에 홍보를 너무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네,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마당극 봤고요. 그다음에 첼로 연주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래퍼 우기 공연도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일단은 본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시는 것 같고 또 관객들하고 호응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마당극이 참 좋았어요.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마당극을 할까? 아무래도 그 현장에 관객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관객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기대는 안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훌륭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만약에 공연을 요청한다고 하면 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 네, 장애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인간은 누구나 본인 삶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것 모두가 인식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 이 행사에 관람객 2만 3천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2년 뒤에 있을 제5회 오티즘 엑스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은 제4회 오티즘 엑스포 현장에서 진행된 오티즘 갈라쇼 소식 함께 들어봤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장애예술인들의 창의성과 디지털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는 특별전이 열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장애예술전문전시장이죠. 모두 미술 공간에서 2026 장애와 기술전 미디어 순례를 열고 있습니다. 이 제목인 순례는 기술이 도구를 넘어서서 예술가의 감각을 깨우고 이끄는 능동적인 파트너로 공존한다는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기술할 때 술 그리고 올 레자를 뜻합니다. 참여 작가들은 신체 제약이나 다름을 한계로 규정하지 않고 이 자신들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감각과 감정을 빛, 소리, 진동 등 데이터로 바꿔냈습니다. 11명의 예술가가 참여했는데요. AI, 또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로봇, 키네틱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이 됐습니다. 곽요한 작가는 뇌경색 발병 이후에 겪은 신체적 상실감을 바탕으로 혼돈의 과정을 담은 2채널 AI 단편 영상이죠. 창조의 순간을 상영하고요. 김석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흐름과 청각을 식물 모티브의 로봇 모듈과 인공 태양으로 구현해서 시청각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효석 작가는 순환하는 빛과 관객의 신체가 교체할 때 발생하는 소리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연결을 탐구하고 있고요. 박은영 작가는 관객의 움직임에 생명체처럼 반응하면서 빛과 그림자를 재구성하는 투명 구체로 전시장 내에서 유기적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효 작가는 모터의 진동과 마찰음을 캔버스에 직접 전달하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소리와 흔들림을 생생한 촉각적 경험으로 전환시켜냈고요. 박선민 작가는 소리에서 자유로운 청각장애 무용수 카메라의 자율적 몸짓을 소리로 변환해서 음악과 움직임의 인과관계를 뒤집는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동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작가와 기획자가 창작 과정을 깊이 있게 공유하는 아티스트 토크, 순례들의 대화를 비롯해서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소리와 진동 무늬를 관찰하면서 감각의 다양성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죠. 소리, 모양, 우리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모두 미술 공간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주 일요일과 8월 17일은 휴관입니다. 세부 프로그램 신청 및 정보는 모두 미술 공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자, 울산 암각화 박물관이 모든 관람객이 편리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먼저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관람객이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장 주요 관람 동선을 정비했습니다. 암각화 문양과 형상을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전시물도 새로 선치했는데요. 일반 문자와 점자를 함께 수록한 전시 해설책을 제자 비치했고요. 태블릿을 활용한 수어 영상과 음성 해설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 유부와 관계없이 세계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외 전시장도 관람객 중심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 경사진 상부에 있던 야외 전시장을 박물관 뒤편 평지로 옮겨서 접근성을 높이고 이 방구천 암각화 문양을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 세계유산의 상징성과 또 예술성을 체험할 수 있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방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이죠. 시간 저장소. 그날의 데이터가 내년 4월 25일까지 여유 있게 열립니다. 전시는 암각화에 담긴 다양한 기록을 현대적 관점에서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했는데요. 실물 자료와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체험 전시 등으로 세계유산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구천의 암각화는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아우르는 유산입니다. 지난해 7월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에 등재 가 됐는데 이런 세계 유산을 장애인도 이제 같이 즐길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1: 예. 자, 발달 장애인들이 책을 통해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온라인에서 공개가 된다고요?
2: 그렇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발달 장애인 그림책 독후 활동 프로그램이 최근 종료가 됐는데요. 소래빛 도서관에서 지난 13일부터 참여 작품과 활동 장면을 담은 온라인 영상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11회에 걸쳐서 그동안 그림책과 연계한 공예나 미술, 푸드아트, 원예활동 등 다각적인 시각, 촉각 활동을 연계해서 진행해온 결과물들입니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에서 얻은 느낌을 바탕으로 패브릭 얼굴, 또 꽃자서, 과자 푸드아트, 하바리움 등 여러 작품을 만들면서 독서와 창작 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했는데요. 참여자들의 창작 과정과 최종 작품을 기록한 영상은 시흥시 도서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장애인 문해력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상세한 전시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소래빛 도서관 자료 정보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넘어서 포용의 가치를 담은 전시를 중국 상하이에서 선보인다고요?
2: 네,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이 접근성 강화 주제전 우리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를 9월 5일까지 개최하는 건데요. 지난해 4월에서 6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복합전시관 6관에서 처음 열린 전시인데 장애를 결핍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과 관계 맺기의 가능성으로 해석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장애예술을 주제로 한 첫 해외 순회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개막식에서는 중국 현대미술 작가와 큐레이터,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장애예술을 주제로 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내 순회 전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개막 행사에서는 한국의 작가들과 중국의 장애 작가들이 협업한 신작 퍼포먼스 나로부터 출발하여 타인에 도착하기가 처음 공개되기도 했고요. 양국 작가들은 중국 현지 참가들과 함께 신체적 차이와 문화적 배경을 넘어서서 움직임을 공유하고 교감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시에는 무장애와 장애예술 또 참여형 상호작용 예술을 연구해온 작가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관람객은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몸과 감각을 활용해서 전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에 착안이 됐습니다. 특히 엄정순 작가의 미디어 작품이죠. 주름의 시간과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코 없는 코끼리도 함께 전시돼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1: 예,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재욱의 잘가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

0: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4월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26년도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 동화 공모전을 개최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해드렸거든요. 3살에서 5살까지 유아의 눈높이에서 장애와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화 콘텐츠를 공모했었죠. 이 과정에서 총 12편의 후보작을 선정했고요. 최종 선택은 우리들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냐고요? 네, 바로 우리요.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우수작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블로그에 방문을 하면 후보작 12편을 직접 감상할 수 있고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편의 후보작은 하나같이 재미와 또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7월 19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화 02-3433-451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진행을 하는데요. 경품은 장애인식 개선 동화 5종 세트라고 하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또 투표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16일 목요일 우리는 한가족 첫 곡은 화이트가 부릅니다. 네모의 꿈.

우리나라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정말 완연한 여름이 되면서 각 시각장애인 복지관마다 여름에 할 수 있는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래프팅 등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우리 지석봉 센터장님이 패들보드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와, 이거 해보고 싶었던 건데 못해본 거거든요. 네, 방송에도 패들보드 타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던데요. 자세한 내용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요즘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AI. 뭐 간단하게는 오늘 날씨 알려줘, 저녁에 뭐 먹으면 좋을까, 뭐 아니면 동료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진짜 이젠 뭐 다 그냥 내 친구이자 가족이죠, AI는.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낯선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직접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정수재 리포터가 다녀왔는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퍼렐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해피.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네.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오늘 어떤 방송을 할 거라고. 아, 이게 뭡니까? 너무 부러워서 어떻게 패들보드를 타셨어요?
1: 네. 우연하게도 네. 저희 그 복지관에 네. 이제 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 패들 보드를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와. 갖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 6월 달에 프로그램 저도 좀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다행히 선정이 돼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0: 아, 다행인 겁니까?
1: 네.
0: 잘하셨네. 네.
1: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인데요. 6월에는 제가 실탄 사격 체험 한번 그쵸. 말씀드렸었잖아요.
0: 네.
1: 네. 7월에는 패들보드 체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먼저 네. 패들보드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아직 좀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스탠드업 패들보드. 네. 그래서 SUP, 이라고도 합니다.
0: 네.
1: 영어의 뜻 그대로 긴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으면서 강이나 바다, 호수 위를 이동하는 그런 수상 레저인데요. 한 3000년 전부터 남태평양 그 섬나라에서는 긴 나무 배나 뭐 나무를 타고 노를 저어가면서 이렇게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0: 300년 아닙니다. 3000년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현대식 그 패들보드는 1950년쯤에 미국의 하와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유명 연예인 그 이효리 씨가
0: 네네
1: 이 패들보드를 탄 영상이 이제 소개되면서 급격히 인기가 많아졌고요. 3-4년 전부터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도 도입이 돼가지고 시각장애인들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0: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스탠드업 패들보드 보드에 서서 노를 젓는다고
1: 맞습니다.
0: 했는데 구조를
1: 네.
0: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제가 만져본 걸 좀 기초로 네.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드의 길이는 저보다 훨씬 컸는데
0: 길다.
1: 네네, 네. 한 제가 봤을 때 한 3m 정도 됐는데 뭐 한 2.7m에서 긴 거는 4m 정도 되는 그 길이도 네. 있다라고 하고요. 폭은 한 80cm에서 90cm 정도 됐습니다.
0: 좀 좁네요.
1: 네, 좁죠. 네.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좀 안정감이 있지만 속도는 나지 않고요. 또 폭이 좁을수록 속도가 내기는 쉽다고 합니다. 앞쪽 끝에 좀 둥글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노즈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중간 부분은

0: 빠지게 되면은 이 보드가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저어서 간다 그랬는데 그렇죠. 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노는 어떻게 생겼나요?
0: 네. 물살을 저어서 이제 앞으로 가는 그 노가 바로 패들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키보다 한 10cm, 20cm 정도는 길어서 한 2m 정도는 되는 것 같았었고요. 한쪽 방향은 손잡이가 있고 그것도 다른 쪽 방향은 이렇게 그 물살을 가르는 넓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패들보드는 공기 주입식 그 보드가 많이 있어서요. 네,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아, 이제 탈 때만 바람 넣어가지고.
0: 그렇죠. 네, 한 두 군데 이렇게 바람 넣는 곳이 있더라고요.
1: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패들보드 네. 체험을 시작해 볼까요?
0: 네, 네, 저는 지난달 그 패들보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네. 홍천에 있는 내린천으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1: 홍천의 내린천으로.
0: 네네네. 그 도착을 하니까 2인 1조로 이렇게 짝을 져줘서 패들보드 체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안전을 위해서 간단한 이 몸풀기 체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가볍게 이용 설명을 듣고요. 직접 이 보드도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강에 그 보드를 띄우고 직접 보드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 테일에, 그러니까 뒤쪽에 네. 앉고요. 그 한 사람은 앞쪽에 앉았는데요. 앞 사람이 그 패드를 잡고 운전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보드 위에서 앉아서 출발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균형 감각이 좀 잡히면은 네네. 한쪽 무릎도 세우고 또 나중에는 직접 서서 이렇게 타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균형이 잘 안 잡혀서 물에 많이 빠졌었는데요. 네. 몇 번 빠지다 보니까 좀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1: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이게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그런지 네. 처음에는 앉아서.
0: 맞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뒤쪽. 그 테일 쪽에서 앉아서 네.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앞쪽으로 가서 보드를 잡고 체험을 했었습니다.
1: 패드를 잡고.
0: 아, 네. 네. 패드. 네. 패드를
1: 노를 잡고.
0: 그렇죠. 네. 패드를 잡고 했고요. 생각만큼 앞으로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에서 노를 저으면 되고요. 네. 그 반대로 왼쪽으로 가려면은 오른쪽에서 노를 저으면 되고요. 멈추려면은 노를 이제 쪽으로 이렇게 쓱 밀면은 이제 그 멈추게 되는데 은근 잘 안 되긴 했습니다. 곳곳에서 저희들이 총 16명이 그래서 이제 8팀이 갔거든요. 네. 근데 아주 첨벙첨벙 물에 빠지는 소리 내려나가지고 너무나 막 하면서도 웃기고 저 역시도 좀 셀 수 없이 많이 물에 빠졌는데 이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좀 균형 감각이 없나 싶을 정도로
1: 아니에요. 이거 어렵대요.
0: 네. 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인 네. 1조로 타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이제 생겼다면은 혼자 보드를 직접 이제 탈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뒤에 누가 타는 것보다 혼자 타니까 훨씬 안 빠졌던 것 같습니다.
1: 지금 약간 탓하는 느낌인데.
0: 원래 어렸을 때부터 물놀이 하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아,
1: 그럼요.
0: 네. 네. 패들보드와 함께 이제 즐기다 보니까 예정된 2시간이 아주 금방 가버렸는데 좀 더 놀게 해주면 안 되냐고 어떤 나이 드신 분인데 막 때를 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1: 아, 이거 뭐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수상 레저 체험에 네. 패들보드 하셨는데 네. 다른 것도 있나요 혹시?
0: 있죠. 네, 패들보드 인기 이전에 큰 인기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상 스키.
1: 수상 스키.
0: 네,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양발에 그 스키 슈즈를 신고 보트 뒤를 이제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보트에 봉을 잡고 물살을 가르고 스키를 이제 타듯이 즐기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숙련이 되었다면은 이제 봉이 아닌 줄을 잡고 네, 보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물에 안 빠지려고 봉을 얼마나 세게 잡았던지, 네, 돌아온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

0: 정도는 숟가락질을 못할 정도로
1: 세상에.
0: 팔이 네. 너무 아팠었긴 했는데요. 그래도 물살을 가르던 그 발의 감각과 또 온몸으로 맞았던 바람의 그 느낌을 한 2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어쨌든 굉장히 부럽고요. 굉장히 재밌으셨다. 네. 네, 전체적인 저의 느낌인데. 네. 근데 패들보드나 수상스키가 원래 이제 어떻게 혼자 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이게 겁이 날 수 있어요. 네. 맞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혹시나 그런 분들이 할 만한 어떤 다른 수상 레저 있을까요?
0: 네,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상 레저 중에 하나는 래프팅입니다.
1: 아, 좋죠. 재밌죠.
0: 네. 최소 6명에서 한 8명까지 또 배의 크기에 따라서 좀 더 탈 수는 있는데요. 이제 배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제 타서 이제 탄 다음에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강을 내려가면 되는데요.
1: 네.
0: 주로 그 홍천의 내림천이나 또 동강 이런 곳에서 여름철 래프팅을 즐길 수 있고요. 스릴은 좀 떨어지지만 가평이나 청평 등지 그 호수에서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서로 이제 막 부딪히면서 뒤집기를 하면서
1: 배를 뒤집히게
0: 네네 오. 그래서 막 물에 빠지게 하는 그런 네네. 재미도 있긴 합니다.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회나 또 맹학교 동문회 나들이로 많이들 가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아유 얘기만 들어도 뭔가 이제 피서를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수상 레저 체험들인데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0: 네, 시각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물을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으시거든요.
1: 네.
0: 어디 물가로 이제 놀러 간다고 하면은 물에 빠지냐 안 빠지냐 요거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 많이 계신데요.
1: 네. 예.
0: 이런 분들은 물에는 안 빠지지만 뭐 속도를 느낄 수 있는 모터보트 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강릉 경포대에서 모터보트를 탔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스릴 있게 운전을 해 주시는지
1: 네.
0: 일행 한 대여섯 명 정도가 10분 동안 비명만 막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은 좀 트일지 모르겠지만 속도나 또 이 브레이크 또 턴할 때
1: 확 꺾어버리죠.
0: 네, 그 네. 느낌이 아주 짜릿함이 이제 온몸으로 전해질 텐데요. 여름철 강이나 바다 가면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올여름에도 모터보트나 제트보트 통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색 체험인 패들보드 체험과 함께 다양한 수상 레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패들보드 체험은 6월에서 9월 까지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매년 2회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지사항 잘 확인하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거는 좀 집중을 해서 네. 놓치지 않게 해야겠네요. 예, 두 번 이상씩 프로그램이 있다.
0: 네.
1: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0: 네.
1: 자,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자우림이 부릅니다. Something Good.

한 가족 책장. 이번에 참여한 공연 2026 함께 봄은 그 이름부터 참 아름답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과 다양한 계층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본다는 봄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다. 기획자의 고심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름이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로서는 이것이 또 다른 장벽을 상징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다. 배리어프리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배리어프리 특별 회차 등의 사용은 보통의 것과 구분짓는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영화관에서 화면 해설로 영화를 보는 게 이제는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배리어프리 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다.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싸워온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내가 국립극장 무대에 서고 관객으로서도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유엔에서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미국 장애인 법이 만들어지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명시되기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문화생활에서 배제돼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연장의 편의 제공이 의무가 된 것은 분명 큰 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이런 바람을 가진다. 이제는

배리어프리라는 이름표를 붙일 때만 접근성이 보장되는 상태를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츠하크 펄머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독주회 포스터에는 이츠하크 펄먼 독주회라고만 적혀있다. 장애를 암시하는 수식어는 찾아볼 수 없다. 관객들은 그 앞에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시대 최고의 연주자이기에 감동받는다. 그것이 예술가를 대우하는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 말 속에 숨은 또 다른 층위도 같이 떠오르고 있다. 최고의 연주자, 실력 있는 연주자라는 말에서 그 최고와 실력이란 기준 자체가 비장애인 등 사회적 주류의 몸과 환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담론이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말하는 완벽한 자세, 완벽한 소리, 완벽한 무대 매너는 아직까지 어떤 특정한 몸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기준을 나 혹은 우리가 기어이 맞추는 순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준다.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그것이 의도치 않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수많은 몸과 감각은 바깥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를 염두에 둘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실력이란 말을 더 폭넓게 쓸 순 없을까? 시각장애 연주자로서 내가 쌓아온 청각적 집중이나 동료와 호흡을 통해 만들어내는 독특한 앙상블의 감각도 하나의 영역이고 서로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새로운 리듬과 균형도 기존 기준에는 없던 또 다른 탁월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함께 봄은 새로운 앙상블이자 또 다른 탁월함을 선보이는 장이 되고 있다. 결국 내가 진정 바라는 건 우리도 비장애인만큼 잘한다 라는 증명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방식으로도 예술은 깊어질 수 있다는 자리까지 함께 가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능력주의적 기준이 조금씩 헐거워지고 더 많은 몸과 감각이 예술의 한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한빛예술단 바이올리니스트 시각장애인 김지선 씨가 책이 아니라 전기간행물 개간 국립극장 여름호에 쓴 글에서 일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국립극장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매년 봄이면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협연하는 기획공연 함께 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씨는 2024년 공연과 지난 봄에 열린 공연까지 두 차례 참여했는데요. 장애인치고는 잘한다. 비장애인만큼 잘한다가 아니라 장애와 상관없이 순수한 예술인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이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으로 소개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장애인 청중의 입장에서도 배리어프리 공연이나 접근성 회차 공연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에 함께할 수 있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지선 씨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더 이상 배리어프리, 접근성 뭐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언제 어느 공연장이든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해 드릴게요. 양양이 부릅니다. 봄봄.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많이 소개했던 현장이 AI 관련 현장이었는데요. 진짜 여러 곳에서 이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AI 강좌를 만들거나 진행하는 거 보면 이 AI, 인공지능이 대세이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AI를 배우고 접하려면 그걸 가르치는 강사, 즉 교육하는 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가능하면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가르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현장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네. 시각장애인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각장애인 교육 강사를 양성한다는 거죠.
1: 그렇죠. 네.
0: 이거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1: 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한 특별 과정이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김상준 직업훈련 교사에게 들어보시죠.
2: 취지 자체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AI 교육, AI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정표격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특히 각 지역에 서울권은 수도권 오히려 괜찮은데 저 지방권이나 다른 쪽에서는 우리 여기서는 막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바이브 코딩도 하고 온디바이스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지방권에서는 그런 기회 자체도 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강상을 양성을 해서 각 지역에 보내서 그분들이 실제로 AI를 그래도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산에서도 오셨고요. 오산, 그러니까 경기도 수도권이랑 그 저희가 이게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저희 공단 전체에서 지금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AI 교육을 해야 되는 성과지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비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을 강사들이 아무리 AI를 잘 알아도 이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강의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양성을 해서 보내드리기로 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오실 수 있도록 공지를 할 때 그렇게 했었고요. 다만 지금 조금 아쉬운 건 전라도권에서 아직 양성 과정에 들어오신 분이 안 계세요. 그나마 이쪽 그 수도권에 있는 강사로 양성된 분들이 전라도권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최근에 AI는 이 업무 방식과 정보 활용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성 문제 때문에 최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사실 AI를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요.
0: 그쵸.
1: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다는 그 안타까움에 이 과정을 기획한 거죠.
0: 네. 당사자 강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스크린 리더, 즉 음성 툴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분이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와 접근성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든 겁니다.
0: 네.
1: 이렇게 양성된 강사는 전국으로 흩어져서 강의를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 네. 이렇게 또 전문 강사들이 활동하다 보면
1: 네.
0: AI를 활용한 시각장애인들도 늘어나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야 되고요. 그죠?
1: 맞아요. 네.
0: 자, 교육생들도 그런 사명감이 있겠죠?
1: 그렇죠.
0: 네.
1: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오후 꽉 채워서 교육을 받았고요. AI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접했습니다. 이 교육생들은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 키보드를 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그 교육 내용을 들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0: 어렵구나.
1: 저는 어렵죠.
0: 아,
1: AI를
0: 그래요?
1: 전혀 모르니까요.
0: 저도 어려울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뭔가... 아니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1: 현장을
0: 알아야...
1: 갔는데
0: 네. 그래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거를 말씀을 네. 드리면 그 GPT 기능 중에 질문하고 답하는 거 외에 맞춤형 챗봇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0: 어머.
1: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현장 분위기 느껴보시면서 강의 내용도 들어보시죠.
3: GPTS 만들기 다시 똑같이 해봐요. 문서 시작 창이 열리고 여기서 헤딩으로 이동해가지고
4: 채팅 기록해 확장된 최근 GPT 탐색 헤딩 1에
3: 이 탐색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탭
4: 내 GPT 버튼
3: 탭
4: 만들기 상단 그래픽 링크
3: 그러면 여기 만들기가 있고 만들기에서 엔터 치면
4: 챗 GPT와 채팅 멀티라인 편집 챗 GPT 문서 시작
3: 만들기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챗봇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그 챗봇은 어떤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등등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일본어 공부를 할 거니까 일본어 공부를 도와주는 챗봇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쓰면 되는데
5: GPT 챗봇이긴 한데 전 세계 수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챗봇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고 그걸 가져와서 실행하는 방법도 오전에 교육을 했었고요. 여행 플래너는 여행 목적지를 넣으면 일단 특별한 말이 없으면 2박 3일 동안 대중교통을 타고 그 여행지에 가서 어떤 숙소나 맛집을 추천을 받고 이동 동선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짜주고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가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교통비, 숙박비 대충 계산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는 것까지 계산해주는 챗봇입니다.
1: 네, 어떻게 교육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한마디로 정리가 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이 과정은 네. 그 AI에 관심이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8명이 참여했는데 그 실력이 뛰어난 분들은 이미 이 과정을 마치고 지금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5명이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이 AI 교육 전문 강사가 각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교육을 해야 하는 거니까 뭐 울산, 안양, 부산, 오산 등 전국에서 모였고 이 교육을 위해서 3개월 동안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0: 합숙을? 그럼요. 3개월 동안요?
1: 네.
0: 이야, 사명감이 대단하시고요, 진짜.
1: 그렇죠.
0: 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합숙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네. 교육받고 또 공부하고
0: 그러니까요.
1: 네,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들 시각장애인들이 그 AI를 접하기 힘든 그 현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0: 멋져요.
1: 네, 네. 기본적으로 AI 활용해서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뭐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을 접하고 내 걸로 만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저시력 교육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스크린 리더라고 해요.
0: 스크린 리더?
1: 네,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으면서 해야 하는 거고 나중에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이 스크린 리더를 활용하면서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단축키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익히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6: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AI가 많이 발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로 들으면서 사용해야 돼서 그런 점들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못해서 충분히 이 AI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I 자체의 사용 방법보다도 그거를 스크린 리더로 듣고 조작하는 기준으로 알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아직 익숙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 AI를 많이 그 사용하고 능숙하게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모르던 기능들 몇 가지는 여기에서 더 배워가고 또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더 빨리 얻어낼 수 있고 질문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도 빠르게 답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실제로 강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이거를 가르칠지에 대해서 왜냐면 보이시는 분들이랑 접근성이 아주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우고 그 수업 중에서 강의를 조금 하게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입력을 한 다음에 내용을 바탕으로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자를 지정하고 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우리가 교통 라디오다 아니면은 주식 라디오다 이거를 이제 듣는 거죠. 읽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심도 있게 원하는 방향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긴 해요.
1: 네. 이 3개월 동안 스크린 리더 기반 생성형 AI 활용,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와 컨텐츠 제작, 그리고 강의 실습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접했는데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0: 대단합니다. 네. 진짜로. 그럼 뭔가 약간 열정적인 분위기 이런 그렇죠.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뜨거웠어요. 예, 네. 예.
0: 가르치는 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1: 네. 이날 그 최상민 강사가 함께 네. 했는데요. 뭐 수업 분위기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하나라도 더 익히려고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하는데 예. 이분이 중점을 두는 건 일단 교육생들이 앞으로 AI 강사로 활동할 분들이니까 AI 툴 사용하는 법 그리고 스크린 리더 쓰는 것부터 이걸 활용해서 AI 접속하고 AI를 활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써야 하기 때문에요. 그쵸. 모바일 활용법까지 가르쳤는데 이 교육생들의 열정에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0: 그리고 네. 일단은 약간 강사 입장에서는 내 후배를 키우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더 마음이 갈 것 같아요. 더 네. 가르쳐주고 싶고.
1: 맞아요. 그래서 네. 강의할 때 더 신경 쓴 부분이 있었고 더불어서 선배로서의 조언, 응원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5: 되게 열심히, 엄청 열심히 들으세요. 오히려 제가 어떨 때는 배우고 가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제가 이제 막 설명하면, 이게 키보드 타이핑 치는 속도도 있고, 이분들이 막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는 잘 따라오고 있다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 하고 있으면 거기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좀 하다가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한 때 보면은 아 이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실무 환경에서 저도 밖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그 교육생들이 뭐 리드나 아니면 현재 교육 환경에서의 그런 트렌드 이런 상황들을 공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이러이런 걸 알려드리면 좋아한다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요즘 AI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사용법들도 함께 알려주면 이제 교육생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뭐 이분들이 다 강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강사가 되실 분들을 양성하는 거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뭐 응원의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5: 진짜 AI를 잘 쓰면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 AI를 보급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줄 거니까 그 본인들이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잘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앞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히죠.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열심히 알려주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안 하고 있다면 막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고 또 질문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0: 그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이 AI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뭘 궁금해하고 학생들이 네.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1: 정확하게 알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최신 트렌드를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또 새로운 AI 관련해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법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0: 야, 대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네. 가르치는 분의 열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는 교육생들의 의지와 열정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1: 맞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AI라는 이 새로운 도구와 가능성을 안내하는 활동을 하는 거고요. 장벽 없는 AI 생태계를 만드는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배우고 익혀서 잘 전달을 또 해야 하는데요. 네. 근데 오늘이 이 3개월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날이거든요. 네. 네. 다들 열심히 한 만큼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교육생들은 이 강사에 대한 꿈도 있고 꼭 강사가 아니더라도 AI를 잘 활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6: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AI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기초 단계에서부터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스크린 리더보다는 그 눈으로 보면서 사용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스크린 리더에 있는 단축키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단축키들을 조금 더 그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익히고 말만으로 그 AI 서비스에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나 버튼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잘 하실 수 있겠어요?
6: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
7: UI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뀔 때마다 적응해 나가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봐야 되니까 더 공부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생성형 AI 뭐 대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에이전트 같은 것도 이제 한 번씩 간단하게 지금 써보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용해서 주식이라든 아니면은 뭐 외국어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해보고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면 이 AI를 하면 좋은 점이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안 해도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 뭐 이런 거.
1: 강사가 된다면 이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각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7: 실생활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걸 알려줄 수 있는 강사. 제가 그 폰 배웠을 때 어르신들이 조금 진도가 늦기 때문에 너도 가르쳐라 해가지고 같이 알려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쇼핑이라던가 메모라든지 뭐 음성 녹음 그런 것들을 하셨을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 적용 가능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1: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AI를 활용해서 이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길 바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본인이 일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잘 가르치려면 일단 본인 스스로 많이 알아야 하고 네. 가르치는 방법도 익혀야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공부하고 노력을 할 건데요. 무엇보다 지금의 이 교육생의 입장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네. 마음으로 지도하면 더 잘 가르칠 것 같아요.
0: 네. 네. AI 교육 전문 강사도 직업인 거죠?
1: 사실 강사라는 직군 자체가 네. 정식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잡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담당자인 김상준 씨도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다들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할 수 있다는 응원을 해줬습니다.
2: 이게 이제 특별 과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긴 해요. 특별 과정인 부분들이고 원래는 저희 직업 훈련이 고용범위 들어가지 않으면 취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은 그렇게 교육만 하고 끝내는 형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정규 고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프리랜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특별 과정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은 하나의 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AI에 대한 요구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이제 강사를 꼭 안 한다고 하더라도 AI를 공부를 해놓으면 업무 자동화나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내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해갖고 혹시 강사가 아니더라도 직업 생활에 있어서도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활용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꽁짝꽁짝 잘 만들고 연습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다. 그거 관련돼서 응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번에 만난 시각장애 교육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사로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AI를 잘 활용하는 모습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네. 시각장애인 AI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마지막 곡으로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공을 던지기 전에 먼저 먼 곳을 본다는 투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수와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은 더 먼 곳에 있는 하늘을 본다고 하는데요.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포수를 쳐다보면 홈이 왠지 가깝게 느껴져서 더 자신있게 공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투수의 방법 꽤 괜찮지 않습니까? 답답한 순간에는 발끝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은 아주 넓고 지금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아주 작게 느껴질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루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산울림의 내게 사랑은 너무 써 들으면서 오늘 순서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인생이 너무 쓰게 느껴질 땐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겠죠. 사실 우리에겐 단맛보다는 쓴맛이 좋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칭찬도 좋지만 매운 충고가 사는데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쓰고 매운 것들 말고 잠시 멀리 바라보는 일이나 깊은 심호흡도 어려운 순간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 장애물을 잘 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 다들 갖고 계시겠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015B의 신인류의 사랑 그리고 거래 아스피린 두 곡 띄워드립니다.

공일오비의 신인류의 사랑, 거래 아스피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박묘숙님께서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너무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냥 폰만 보고 라고 하셨어요. 이채원님께서는 우리 딸한테 늘 하는 말이 못생겨도 인사 잘하면 예쁘고 잘생겨도 인사 안 하면 미운 사람이라고 가르쳐서 우리 딸은 인사 잘하죠 라는 말씀 보내셨습니다. 이채원님 아주 잘하셨네요. 이채원님처럼 교육을 시키면은 박묘숙님처럼 맘 상하는 어른들도 안 계실 텐데. 요즘 보면 저도 참 사람들 너무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싶더라고요. 인사 잘 안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분들 인사 잘 안 하고 그냥 폰만. 예, 그게 뭐 인사성이 없어라기보다는 좀 멋쩍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인사를 또 먼저 하면 은근히 경계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더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의범절이라는 게 인사부터 시작되는데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분들이라도 인사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준비한 발라드 두 곡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윤곤의 나였으면, 이어서 박재정입니다. 헤어지자 말해요.

0: Hey yo, you wanna dance?
1: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다고는 하지만요, 특정 가수나 뮤지션 이름을 내걸고 그들의 음악 정신을 기리는 가요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달지의 가요제나 현인, 백나나 같은 가요제 등이 있고요. 또 이달 초 공모 접수를 마치고 현재 1차 심사 중인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도 있죠. 싱어송라이터를 배출하는 이 대회는 1989년에 시작돼서 올해로 37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 가수들과 그들의 노래를 만나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이 대회로 유명해진 가수는 조규찬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1회 때 무지개라는 곡으로 대상 없는 금상을 받고 데뷔했죠. 일기예보와 러브홀릭을 이끄는 강현민 역시 3회 때 은상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고요. 유희열은 4회 대상 수상자였습니다. 김현우, 루시드 폴, 스위스 로우 역시 이 대회에서 배출됐죠. 그리고 고찬용이라는 뮤지션도 기억할 만합니다. 2회 때 대상을 받았는데 등장하자마자 천재 뮤지션 소리를 들었죠. 그때 부른 노래가 그의 히트곡인 거리 풍경이었는데요. 당시 우리 가요계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재즈 화성과 독특한 멜로디 전개가 매우 세련된 노래였고요. 어쿠스틱한 포크 감성도 더할 나위 없이 신선했습니다. 밤이 찾아온 거리의 고요함과 아늑한 밤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묘사한 이 대회의 상징과도 같은 곡으로 인식되고 있죠. 고찬용은 그 후 이소라가 활동했던 보컬 그룹 낯선 사람들을 꾸려 활동했죠. 근데 낯선 사람들에서는 머리끝에 물기를 부른 이규호도 활동했는데 그는 1993년 제5회 때 동상을 받으면서 등장했습니다. 외모나 음색이 여성적이어서 여성보다 예쁜 미남 뮤지션으로 유명합니다. 이승환과 토이, 루시드 폴 같은 대회 가수들에게 곡을 써주면서 작곡가로 활약했죠. 데뷔 앨범은 발라드와 모던 록을 번갈아 실었고요. 오늘 들려드릴 머리끝에 물기가 특히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고찬용의 거리 풍경, 이어서 이규호입니다. 머리끝에 물기.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지금 1차 심사가 진행 중이고 가을에 본선을 치를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 가수들의 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색깔이는 여성 듀오 옥상달빛도 이 대회와 인연이 깊습니다. 멤버 박세진이 2008년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박세진은 이후 다큐멘터리 음악 작업을 하던 김윤지와 의기 투합해 홍대 앞 놀이터에서 둘이 같이 노래로 공연하다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드라마 파스타의 팀 이름과 같은 제목의 노래 옥상 달빛으로 참여해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죠. 이후 앨범까지 발매하게 되는데요. 맑은 감성의 목소리를 지닌 김윤주, 또 곡의 전반적인 외형을 맡아주는 박세진이 보여주는 호흡은 2030 세대들에게 크게 어필되면서 팬들의 마음에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옥상 달빛의 옥상 달빛,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자 중에 이한철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1993년 이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는데 다음에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2013년 이 대회가 재정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누구보다 먼저 총대를 메면서 대회를 구해냅니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후원과 도움을 청했고요. 그렇게 24회 대회를 마무리 지었죠. 그러고선 아예 대회 운영 주체를 유재하 동문회라는 음악인 연대 체제로 진화시켜서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한철, 슈퍼스타라는 빅 히트곡도 있는 솔로 가수지만 4인조 팝 락밴드 불독맨션 활동을 했죠. 특히 2002년에 발표한 정규 1집 타이틀곡 데스티니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라틴 리듬과 펑키한 그룹, 청량하고 경쾌한 브라스 세션이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곡인데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설렘이 가득 찬 노래죠. 자,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드라마 파스타에 사용된 옥상달빛의 옥상달빛, 이어서 불독맨션이 부릅니다. 데스티니.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고찬용의 거리 풍경, 이규호의 머리끝의 물기, 옥상달빛의 옥상달빛, 그리고 불독맨션의 데스티니까지 들었는데 노래 분위기가 확실히 싱그럽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집니다. 손무현, 제목 없는 시.

0: 좋아하는 사람에게 부담 없이 들려주고 싶은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음악 얘기 말고 세미 씨는 사람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재밌으실까요?
1: 그러게요. 반성하게 되는 게.
0: 사실 음악 얘기할 때는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재미없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직업이니까.
1: 맞아요. 그 음악도 음악을 재밌어하는 사람끼리 얘기해야 재밌지.
0: 그렇죠.
1: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하면 또 재미가 없고.
0: 맞아요.
1: 저는 그래서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좀 장난 같은 말을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0: 객적은 얘기하고 그냥
1: 네.
0: 재미만 있지? 그냥 네. 뭐 아무 부담 없는 얘기할 때.
1: 왜냐면 좀 가십도 네. 말할 땐 너무 재밌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약간 찝찝한 그런
0: 뭐
1: 느낌이
0: 그럴 때도 있어요.
1: 들 때도
0: 맞아요.
1: 있는데 맞아요. 그날 그냥 아무 내용 없는 얘기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괜시리 막 풋풋 웃음이 또 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대화를 조금 더 하려고 이제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드릴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에일리의 정규 3집 에이미라는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네.
1: 이 에일리가 미국 뉴저지 출신 재미교포 2세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쓰던 영어 이름이 에이미, 이 앨범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가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 앨범 제목으로 걸어둔 이런 앨범은 이제 높은 확률로 좋은 앨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0: 에일리란 이름으로 미국에서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에이미였군요.
1: 그러니까요. 또 다른 영어 이름이 있었는데
0: 그러네요.
1: 이제 그만큼 에이미 이제 자신의 본명에 좀 어울리는 그런 음악들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가르치지 마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타이틀곡은 좀 스윙 스타일의 당당한 가사가 좀 엿보이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뭐 가사도 되게 재밌어요. I'm Amy. 내가 내 미래야. 제발 가르치지 마. 이런 오, 정말
0: 예.
1: 네, 에일리 정도의 실력이면 내가 에이미인데 누가 가르치냐라는
0: 간섭하지 마.
1: 네, 이런 가사가 굉장히 납득이 수긍이 가는데요. 오늘 함께 들어볼 수록곡은 이제 썸을 타는 모습도 남들과는 좀 다르게 멋있는 그런 에일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Make Up Your Mind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서는 이제 마치 우리가 연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직도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남성에게 아니 너 어차피 내 거 될 것 같은데 그냥 고백을 해라 이렇게 좀 당당하게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고요. 곡은 가요보다는 조금 더 팝적인 느낌이 강해요. 굉장히 강렬한 비트를 썼다가도 또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비트를 빼버리면서 좀 강약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클라이맥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구성의 곡인데요.
0: 네.
1: 사실 이 곡이 에이미 앨범이 발표되기 몇 개월 전에 EP, 미니 앨범 러빙에서 먼저 공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EP에서는 심지어 타이틀곡으로 예. 선공개가 됐었던 곡인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까지 또 음악까지 굉장히 멋진 곡인데 한 번 더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오늘 골라봤습니다.
0: 에일리의 Make Up Your Mind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엘리의 Make Up Your Mind,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이현주님께서 사연 보내셨어요. 마늘 까고 있어요. 주말에 아빠 생신이라고 애들 다 온다는데 반찬을 늘 챙겨가는 작은 애한테 마늘 장아찌에서 주려고요. 잘 먹더라고요. 엄마 집에서 가져온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속이 촉촉해서 잘 까지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이현주님. 어머니에서 이현주님으로 또 아이한테까지 3대가 이어지는 아 마늘이네요. 마늘 장아찌 새콤달콤하게 잘 만드셨겠죠? 네. 장아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침이 고입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이현주님. 오늘 끝곡 잭스키스의 예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은 통보기 힘들어졌지만 예전에는 여름철마다 동네 골목골목 소독차가 누비고 다녔습니다. 일명 방귀차라고 부르기로 했던 이 소독차가 나타나면 집집마다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그 연기를 온몸으로 맡으면서 신나게 쫓아다녔지요. 매캐한 냄새에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쫓아갔던 것일까요? 그 하얀 연기를 뚫고 나가면 신비로운 세계가 뿅 하고 나타나 있을 것 같았다고 어떤 친구가 했던 농담이 떠올랐습니다. 가끔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현실을 벗어날 순 없겠지만 추억의 노래들과 함께 잠시나마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죠. 박재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밀짚모자 목장 아가씨.

박양근 작가의 수필 자고 가래이에 나오는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어릴 때의 일이다. 당시 여름철에는 모기가 유달리 극성스러웠다. 모기향이 없어 모기장만이 유일한 방충장비였다. 가장자리를 맡아야 하는 경우에는 모기 때의 희생양이 되기 일쑤였던 만큼 형제들은 가능한 모기장 가까이 누우려 하지 않았다. 어쩌다가 모기 한두 마리가 찢어진 틈을 뚫고 들어와 종횡으로 누비면서 포식을 할 때면 여름 하늘을 지나가는 쌕쌕이 소리만큼이나 날카로웠다. 그러다 보면 잠이 들어버린다.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이 밀려와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부채를 들고 모기장 밖에서 모기를 쫓고 있었다. 한밤중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하는 어머니의 뒤로 은하수가 길게 흐르고 앞마당의 감나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뿌연 새벽이 되도록 부채질로 모기를 제 편으로 부르고 계셨다. 어깨가 턱 벌어진 자식이 되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모기에게 무방비로 공격받는 어린아이로 보였던가 보다. 그 여름밤 풍경은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이어졌다. 며칠 전 할머니 제삿날이었다. 재수 준비가 어떤지 전화를 드렸다. 겸사하여 모임이 생겨 시간에 맞춰 올라가겠다고 하니 조심스럽게 덧붙이신다. 자고 가래이. 순간 가슴에 흰 바람이 불었다. 몇 년 전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 자식이 바쁜 나이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터라 제사가 끝나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싸서 손에 쥐어줄 뿐이었다. 그 어머니가 이제 투정하듯 자고 가란다. 그 말에 그날은 당일로 돌아올 기차표를 끊지 않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당일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 뚜렷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 돌아오는 시간은 다음 날 아침 시간으로 했다. 마음이 느긋해졌다. 이제 얼마가 남아있을지도 모를 여생을 손꼽아 보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나 횟수가 너무나 짧고 적다. 어머님의 자장가 사랑과 평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세월을 건너 전해진 전설을 따라가 보는 시간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양산에서 전해지는 유쾌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 옛날 양산 원동면 범서마을에 박초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힘이 장사고 용맹한지 인근 마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게다가 발도 빨라서 산속에서 짐승을 쫓아 달리기라도 하면 질긴 칡렁쿨이 툭툭 끊어지며 훤하게 길이 트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박초가 엽총을 들러매고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나섰습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짐승의 발자국을 쫓아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지요. 더 이상 산을 타는 건 무리다 싶어서 박초는 산길 어귀에 있는 객조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을 잡고 나서 막 짐을 풀고 쉬려는데 갑자기 쾅 하고 문이 열리더니 산적같이 험상궂은 10여 명의 사내들이 우르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적 드문 산속 객조집에 나타난 이 험악한 사내들은 과연 누굴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문일봉의 노래 경상도 사나이, 봉숭아 자매의 선술집 처녀, 김상국의 배짱 좋은 사나이, 그리고 이미자 백설이의 함경도 사나이까지 네 곡 듣겠습니다.

것이다. 어롱저롱 자식들은 돈 달라고 아우성쳐도 10원 한 장 없지만은 창피할 거 하나 없어. 굴러대며 팔자인데 걱정하면 골치만 아파. 전화가 대병이라

네, 이미자와 백설이의 노래 함경도 사나이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은 문일봉의 경상도 사나이, 봉숭아 자매의 선술집 처녀, 그리고 김상국의 배짱 좋은 사나이였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양산에서 전해지는 박초라는 사내에 관한 전설입니다. 객조지팡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온 험상궂은 사내들은 박초에게 직접 말을 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험한 욕설을 섞어가며 떠드는 모습이나 무기를 덜그럭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화적대 같았지요. 천하의 보기 드문 장사 박초였지만 10명이 넘는 화적대와 비좁은 방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는 자신도 무사하기 힘들고 애먼 주인까지 다칠 판이었습니다. 눈치를 살피던 박초는 기막힌 꾀를 하나 생각합니다. 박초가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모, 여기 밥 12명분을 얼른 내오시오. 깜짝 놀란 주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아니 손님, 일행도 없이 혼자 오셨는데 어찌 밥을 12그릇이나 시키신답니까? 그러자 박초는 화적들이 들으란 듯이 쩌렁쩌렁하게 말했습니다. 아, 곧 우리 일행 11명이 이리로 들이닥칠 테니 잔말 말고 얼른 밥부터 내오시오. 그 기세에 눌린 주모가 커다란 상에 밥 12그릇과 반찬을 가득 차려 내왔습니다. 그러자 박초가 이번에는 아이 몸집만한 커다란 그릇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큰 그릇을 대령하자 박초는 그 그릇에 12명분의 밥과 나물 반찬을 모조리 쓸어넣고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화적대들은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남일의 사나이라면, 이금희의 싱싱싱,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그리고 김부자의 이거 정말 야단났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남일의 사나이라면, 이금희의 싱싱싱,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그리고 김부자의 이거 정말 야단났네 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양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거대한 최고의 산의 박초가 세숫대야만한 질그릇에 밥을 비벼 무서운 속도로 퍼먹기 시작하자 그 위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초는 밥 12그릇의 엄청난 양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는 입가를 쓱 닦으면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말술도 한동이 내오시오. 그 믿기지 않은 광경을 코앞에서 지켜본 화적대 두목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속으로 저런 괴물 같은 놈이 11명이나 더 몰려온다고 생각하니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잔뜩 겁을 먹은 부하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하나 둘 방을 빠져나갔고 결국 두목마저 허둥지둥 객조집을 빠져나가서 어두운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쾌하게 도적대를 물리친 박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객조집 주인은 박초의 손을 부여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양산시 원동면 범서마을에는 호탕한 산에 박초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범서 박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양산의 호탕한 산의 박초의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김정혜의 닐리리 만보, 최희준의 가슴을 펴라, 김상희의 황소 같은 사나이, 그리고 짜니리의 내일은 해가 뜬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6년 7월 15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작물, 뱀 쏟아져 소동도. 휴가와 방학철을 맞아 여행객이 늘자 무인 물품 보관함이 제철을 만났다. 무인 물품 보관 사업은 현재 두 곳의 전문 회사가 도맡고 있다. 이들이 전국에 보유한 보관함 개수는 9천 칸이 넘는다.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한 칸에 하루 평균 2명 정도가 이용할 만큼 성업 중인데 보관함에 얽힌 황당한 뒷이야기도 가지가지다. 특히 서울역 물품 보관함 관리인들이 전하는 사연은 화제를 모은다. 시골 아줌마가 보관함에 고추장을 넣어 고추장이 문 밖으로 흘러내리기도 했고 지난 6월 초에는 누군가 함 속에 뱀 20마리를 넣어도 관리인은 물론 서울역에 모인 군중들을 혼비백산하게 했다고. 열쇠는 10만 분의 1의 정밀도를 가진 수입품. 그만큼 안보에 신경을 쓰는데 이것이 역이용 되기도 한다. 절도범들이 작물 보관 장소로 악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네, 고추장이 흘러내리고 뱀떼가 나타난 물품 보관함. 정말 난리가 났었겠지요?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도둑들이 이 보관함을 작물 숨기는 곳으로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요즘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나 범인이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통해서 은밀하게 돈가방을 꺼내거나 물품을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혜연의 노래 뱀이다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정원의 무작정 걷고 싶어.

네, 무작정 걷고 싶어 정원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뱀이다, 김혜연의 노래였죠.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계절이 반가운 이유를 찾자면은 더위를 잊게 해주는 먹거리들입니다. 쟁반에 커다란 수박 한 통 쩍 갈라 나눠 먹고 갓 삶은 찰옥수수를 호호 불어가며 뜯어먹는 재미. 여름철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겠지요. 옛날에는 마당 평상에 큰 모기장 펼쳐놓고 그 안에서 그런 간식 노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추억을 현실로 재현해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련된 디자인의 모기장이 많이 남아있더군요. 그거 아파트 거실에 펼쳐놓고 여름을 나는 집도 있던데 그것도 나중이 되면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진송남의 노래 바보처럼 울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아침에 먹을 음식이나 입을 옷을 미리 챙겨 놓으시나요? 그렇게 하면 외출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지갑부터 손수건, 차 키나 우산 같은 것까지 일찌감치 가방을 싸놨다면 출발 시간에 허둥지둥 서두르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런 것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 날 조금 불편하게 해도 너그럽게 넘어가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좋게 인사해야지. 이 하루를 괜찮게 만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모로 든든한 하루,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미소 짓는 노래, 이슬기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오병옥의 단소 연주로 차승엽이 편곡한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먼저 들려드린 첫 곡 이슬기의 가야금 미소 짓는 노래 감상하셨는데요. 미소를 머금은 가야금 선율에 이어 단소의 맑은 숨결까지 느꼈습니다. 서두르지 않은 음악의 흐름 속에서 잠시 마음을 다독여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타첩하라 타첩하라 세 번 외치는데 꿈속에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본시 하나도 미리 처리할 것 없는데 오직 이 몸만 점검할 것이지 또 무엇이 있으랴.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 12일 밤 꿈에 어떤 사람이 타첩하라 타첩하라 세 번이나 외치기에 놀라 일어나서 시를 짓다 였습니다. 타첩은 어떤 일을 미리 수습하고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이규보는 꿈속에서 이 말을 세 번이나 듣고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미리 처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죠. 몸을 잘 살피고 건강을 돌보는 일만큼 중요한 타첩이란 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관악 영산회상 상영산 김경수의 피리와 송강수의 장구반주입니다.

0: 관악 영산 회상 상영산, 김경수의 피리와 송강수의 장구반주로 함께했습니다. 정갈한 관악의 울림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판소리 만나보겠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 다리 고쳐주는 데 대목 유영의 소리 김정만의 북장단입니다.
1: 하루난 제비 한 쌍에 날아들거나 흥보가 좋아라고 반갑다 내 제비야. 그루 그각 다 버리고 강볕 궁촌 박흥모 음악을 찾아더니 어찌하니 기특하랴. 수십일 만에 새끼 두 마리를 깠는디 번쩍 깐 놈은 날아가고 나중 깐 놈이 날개 공부 힘을 쓰다 허중을 뚝 떨어져 다리가 잘깍 부러졌겄다. 흥보 내 여진 마음 명태 껍질을 얻고 당사실을 구하여 통에 메어 저 집에 넣어 살려주며 부디 죽지 말고 멀고못 말리강남 편안히 잘 가거라. 민무르 짐승이라도 흥보운에 갚을 제비거든 커 죽을 리가 있겠느냐. 하루나는 부러진 다리가 나아가니 날개 공부 힘을 한번 써보는디.

제비 주도 섭섭하이라고

그때 흥보는 제비 별호노라고 눈물 보적이 깨나 개 흘렸던가 보더라. 흥보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지 두견은 조종지 막녀라. 각국 들어갔던 제비정골 허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독일 들어갔던 조록제비, 말리 조선서 대원한 흥보제비 나오.

너는 왜 다리가 동아지가 졌노 소주가래리다 소주가래리다 빨리 조선에 태어나

유영의 명창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흥보가 제비다리 고쳐주는데 대목 함께 했습니다. 흥보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리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는 박범운이 작곡한 관현악과 무용춘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시를 가사로 하는 시조 가운데 사설 지름시조 학타고를 전해드립니다. 3장으로 구성되는 사설에서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학타고 저 불고 호로병 차고 불로 조매고 쌍쌍투 짜고 색등거리 입고 가는 아해 개 좀 섰거라 내 어디로 가느냐 말 좀 물어보자. 상투를 머리 양쪽으로 메고 색등거리, 그러니까 색동 소매가 달린 마고자를 입은 아이가 있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학 위에 앉아서 관악기를 부는데 몸엔 호로병과 불로초도 갖고 있죠. 사설 지름시주 학타고 다음 2장 사설입니다. 요지 진현시에 누구누구 모여 계시느냐. 요지는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연못으로 이곳에서 전설 속

여신 서왕모가 큰 잔치를 열고 신선들을 초대한 고사가 전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그곳에 난양공주 정경패, 진채봉 가춘은, 하북의 적경홍 개서몰, 심효연의 백능파라. 소설 구운몽에 등장하는 선녀들 이름입니다. 현실과 꿈을 넘나드는 한국 고전소설로 서로 다른 옛날 얘기를 신비롭게 연결한 겁니다. 그럼 사설 지름시조 학타고를 이병성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사설 지름시주 학타고 이병성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금 연주 함께 할 텐데요. 김문주의 가야금으로 백대용이 작곡한 세계의 악상입니다.

백태영이 작곡한 세계의 악상, 김문주의 갈금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 다시금 떠올려보는데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게 오늘도 즐겁게 웃는 하루 청취자 여러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신원이 작곡한 황금 나침반, 최명화의 피리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여러분은 언제 어떤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산책 겸 운동하는 시간, 바쁜 일 다 끝내놓고 차 한잔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기다려지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식구들 다 나가고 음악 듣거나 혼자 책 읽는 시간이 가장 맛있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는 시간도 꿀맛이죠.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 어떠신가요? 갑자기 맞이하게 된 공휴일. 제한절이 공휴일이 돼서 온전히 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된 오늘도 참 좋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재현절인 오늘은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재현절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 이즘이 여름방학이었어서 다른 국경일보다는 느낌이 좀 덜했는데요. 20년 가까운 무려 18년 만에 공휴일이 다시 됐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도 드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급작스러운 공휴일이라서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관공서나 은행 같은 데서 업무를 봐야 하는 분들, 일이 있었던 분들은 좀 난감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맞춰야 할 업무량이 많아서 오늘도 출근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너무 그분들 사정 모르고 좋아하기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죄송스러워집니다. 어쨌든 오늘 보내는 모든 분들 마음만큼은 평화로운 시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 준비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하겠습니다.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어서 김진표가 부릅니다.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나온 거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 주자 희미해질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조금만 기다려.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리고 김진표의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신선영님께서 학창시절로 가고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일 즐거웠던 시절이었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신선영님 뭐가 어떤 게 그렇게 즐거우셨을까요? 저도 뭐 그 시절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과연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갈까? 선뜻 답은 못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신선영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희숙님께서는 나이가 들면서는 고음도 안 나오고요. 낮은 음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입 꾹 다물고 소리내어 노래 부르지를 못하네요. 목소리도 잘 관리해야 한다니까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장희숙님 그래도 노래는 연습하면 다시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하시는 것처럼 노래 연습 한번 꾸준히 하시면 다시 고음도 나오고 저음도 나오고 목이 트일 겁니다.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장희숙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디바들의 발라드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순이의 이별 연습 이어서 박미경입니다.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자랑스러운 우리 K-POP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절 우리를 기분 좋게 했던 K-POP부터 소개해드릴게요. 2007년에 발표된 FT 아일랜드의 정규 1집 수록곡 천둥 가지고 왔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곡인데요. 천둥과 비를 이별의 아픔에 비유해서 애절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컬 이홍기의 호수력 짙은 목소리와 멤버들이 구현해내는 서정적인 멜로디, 후렴구의 변주가 되는 부분으로도 큰 사랑을 받은 FT 아일랜드의 대표곡 중에 한 곡이죠. 노래를 듣다 보면요, 선배 가수 박상민이 불러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K-POP 곡입니다. 일본에서 천둥 같은 인기를 누렸던 FT 아일랜드의 천둥 잠시 후에 듣겠고요. 천둥과 같은 해 발표된 노래 원더걸스의 아이러니 이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더걸스의 데뷔곡을 텔미로 알고 계실 텐데 이들의 데뷔곡은 바로 이 곡 아이러니입니다. 사랑 앞에서 혼란스럽고 모순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댄스 팝인데요. 노래도 노래지만 박진영이 키워낸 걸그룹이라는 말에 원더걸스는 데뷔와 동시에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요. 이후 발표한 텔미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팀은 국민 걸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의 인기도 역주행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FT 아일랜드의 천둥, 이어서 원더걸스의 데뷔곡입니다. 아이러니.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하츠투하츠의 레몬탱입니다. 레몬탱은 짜릿하게 턱 쏘는 레몬의 맛과 향을 뜻하는 단어고요. 노래에선 혼자 있을 땐 레몬처럼 시고 날카로운 맛이지만 너와 내가 함께할 땐 달콤하고 상큼한 매력으로 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는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 청량하고 활기찬 사운드가 돋보입니다. 청춘의 에너지, 또 여름 감성이 가득해서 이 계절과 아주 잘 어울리죠. 상큼한 청춘이 느껴지는 노래,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만나볼 곡은 에이티즈의 배드입니다. 남미 쪽의 다양한 음악적 특징을 지닌 곡이고요. 조금은 절제된 듯한 사운드가 요즘 사랑받는 감각적인 클럽 리듬을 느끼게 합니다. 강렬하게 이끌리는 매혹적인 이성과의 사랑과 욕망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노래인데요. 뮤직비디오도 화제가 됐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체이스 인피니티가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에이티즈 멤버들과 코믹하면서도 강렬한 구애 대결을 펼치죠. 마치 영화 같은 스토리가 유쾌합니다. 이 곡 배드는 발매와 동시에 사랑을 받고 있고요. 다양한 리믹스 음원이 연달아 공개되면서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이어서 에이티즈입니다. 배드.

오늘 K-POP의 모든 것을 선 FT 아일랜드의 천둥, 원더걸스의 아이러니에 이어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그리고 에이티즈의 배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준비한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가죠. 박재범의 좋아, 이어서 크러쉬와 태연이 부릅니다. 잊어버리지 마.

0: 지금껏 한 번도 안 들었어도 한 번만 듣고 지나갈 수는 결코 없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 번도 뭐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1: 아, 네.
0: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네.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1: 맞아요.
0: 네, 노래도 그런 노래를 저희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세미 씨가 우연히
1: 네.
0: 그렇죠? 우연히 어디서 발굴한 노래 중에
1: 네.
0: 이 노래 너무 좋은데 할 때 어떻게,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1: 아, 네.
0: 예전에 그런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다시 찾아 들으셨어요? 세미 씨는?
1: 저도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을 들어도
0: 예.
1: 그 뭐 인터넷이 없으면 어떤 곡인지 모를 때가 있고 그 말을 놓치면은
0: 예.
1: 놓치게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 미군 방송에서
0: 예.
1: 팝송을 듣다가 너무 좋은데 모르겠어서 무슨 곡인지
0: 어떻게 하지? 메일 보내야 되나? 미군 방송에?
1: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예. 동시에 그 원어민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한테
0: 예.
1: 전화를 걸어서
0: 예.
1: 이 가사를 빨리 받아 적어라. 그래서 그 친구가 받아 적은 가사로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서
0: 아, 예.
1: 그 곡을 알아 내고 지금 얘기하면 마치 원시 시대 얘기 같은데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0: 참, 지금은 뭐 스마트폰만 꺼내 들면은
1: 네.
0: 바로 곡까지 찾아주고 가사까지 이렇게 알려주는데.
1: 그리고 선곡표도 바로바로 나오고 너무 좋은 시대죠.
0: 좋은 세상이에요.
1: 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뉴진스의 두 번째 EP인 Get Up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수록된 6곡 중에 무려 3곡이나 타이틀곡으로 선정됐던 그런 앨범인데요. 이 슈퍼샤이, 그리고 ETA, 그리고 쿨 위듀 이렇게 3곡이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음악이 발매가 됐을 때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들었구나, 정말 국민 대다수가 아는 음악이 됐구나, 이걸 어떤 시점에서 좀 느껴지냐면 노래에 등장하는 좀 생소한 가사나 제목
0: 예.
1: 같은 게 이제 어느 순간

0: ETA는 근데 영어권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면 잘 모르는 단어긴 해요. 이 도착 예정 시간인 Estimated Time of Arrival 이거의 줄임말을 ETA라고 예. 쓰는데 이게 이 뉴진스의 음악 발매 이후에는 좀 익숙한 단어가 됐거든요. 이번에 엑스파의 신곡인 레모네이드에도 또 ETA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Get Up 앨범은 앨범 전체 재생 시간이 12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짧은데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앨범 단위 청취가 오히려 더 유도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짧으니까 듣고 나서 한 번 더 듣고 싶고 이렇게 듣는데도 부담이 없어서 앨범을 청취하는 게 굉장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이 앨범은 수록곡들도 타이틀곡만큼이 나 또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오늘은 그 수록곡들 중에 ASAP라는 곡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 역시도 줄임말인데요.
1: 줄임말의 대표격이죠.
0: 맞아요. 이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라는 말을 줄여서 이제 ASAP라고 하는데 뭐 지구 반대편에선 너무 흔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약간은 새로운 그런 제목들을 참 잘 캐치해서 만든 앨범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뉴진스가 빨리 가능한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골라봤습니다.
1: 언제쯤 복귀할까요?
0: 또 복귀한다고 사진들도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뉴진스의 ASAP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뉴진스의 ASAP,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셨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셨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적으시거나 인터넷 라디오 콩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0cm의 노래 듣겠습니다. 너에게 닿기를.

너에게 닿기를 10cm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더 클래식의 노는 게 남는 거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영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성수영 지음, 성우 정세연 읽음. 솔베르그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만 물감과 캔버스로 향했습니다. 솔베르그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1: 저... 화가가 되고 싶어요.
0: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 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고 돈만 벌어야 했는데 넌 굳이 그 불확실하고 가난한 길을 가겠다고? 절대 안 된다.
0: 하지만 솔베르그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마침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 그래, 네가 정 그렇게 살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다만 그냥 화가는 안 된다. 간판을 그리고 건물을 장식하는 공방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 기술이 있어야 밥을 굶지 않는다.
0: 솔베르그는 아버지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는 없는 법. 그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실하게 그림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솔베르그는 붓을 다루는 기술, 색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삶은 해가 진 뒤에 시작됐습니다. 동료들이 일을 마치고 놀러가는 시간. 솔베르그는 예술학교로 향해 야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4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솔베르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3: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0: 고요하지만 확신에 찬 아들의 눈. 말릴 수 없겠구나. 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2: 그래, 해보거라.
0: 그렇게 21살의 솔베르그는 아버지가 마련해둔 삶의 지도를 던져버리고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4: 어? KBS 오디오북.
5: ?
4: 뭐? KBS 오디오북!
0: 단 하나의 영원한 풍경. 이제 솔베르그는 마음껏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노르웨이 예술가들을 찾아가 그림을 배웠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떠나 그곳의 미술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유럽 미술의 흐름도 접했습니다. 그가 특히 마음에 들어했던 건 아름다운 그림 속에 삶의 의미를 숨겨놓은 상징주의 작품이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솔베르그가 발표한 작품 저녁 노을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작품 덕분에 솔베르그는 정부 장학금을 받아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불과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0: 유명한 화가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찬사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솔베르그의 마음속 갈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술가의 삶을 어디에 불태워야 할 것인지, 평생에 걸쳐 그리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는 답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론단의 산. 문명에서 동떨어진 거칠고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솔베르그는 스키를 타고 홀로 설원을 나아갔습니다. 주변에 쌓인 눈 덕분에 온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와 포드득거리는 눈소리,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 시간이 지나면서 빛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의 색깔. 감각은 전에 없었을 정도로 곤두서 있었습니다. 덕분에 솔베르그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침내 밤이 찾아왔습니다. 땅과 하늘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달빛과 별빛을 머금은 눈 덮인 산들이 온 세상을 푸른 빛으로 물들인 순간,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그 영원의 풍경 앞에서 솔베르그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 그 풍경을 오래 볼수록 나는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나는 불안해졌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갑자기 넘어간 것 같았다.
0: 솔베르그는 단순히 경외감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풍경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한한 우주 속 영원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지, 하지만 그 거대한 흐름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그려내야 할 풍경은 그렇게 솔베르그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다행히 솔베르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그에게는 평생의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동료 화가의 소개로 만난 릴리 헨눔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내가 된 헨눔은 남편이 겪는 창작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줬고,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가정을 든든하게 꾸려나갔습니다. 덕분에 솔베르그는 마음속 영원의 풍경을 그려내는 일에 본격적으로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자.

0: KBS 오디오북 15년간의 여행. 산을 그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가? 솔베르그는 생각했습니다. 먼저 산을 속속들이 알아야 해. 그래서 그는 가장 직관적이고 순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그 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죠. 솔베르그는 아내와 함께 론단의 산기슭 마을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을 관찰하고 그 풍경을 그렸습니다. 수많은 습작이 만들어졌다가 버려졌습니다. 목탄, 크레용, 수채화, 유화. 솔베르그는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침묵했고, 그날 밤 느낀 전율은 캔버스 위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솔베르그에게는 산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년 후, 솔베르그 부부가 광산 도시인 뢰로스로 이사한 건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뢰로스는 론다 내의 대자연과는 대조적으로 삶과 노동, 죽음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찾기 딱 좋은 곳이었죠. 하지만 뢰로스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해, 솔베르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그는 교회 묘지를 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1: 뢰로스 교회는 이상한 건물이다. 그것은 산자들의 집과 죽은 자들의 집 사이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경계선이 돼 서 있다.
0: 그 모습을 그리며 솔베르그는 삶과 죽음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2: 오디오
3: 최고의 클립.
0: 경제적인 어려움도 솔베르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이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영원한 풍경을 그리려는 작가라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하지만 이는 솔베르그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05년 아들이 태어난 건 그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췄습니다. 솔베르그가 겪은 이 모든 희로애락은 그의 그림에도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깊어진 눈으로 론다네의 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수년 전 그는 단순히 신비로운 풍경을 마주하고 감동을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과 죽음, 고난과 탄생을 모두 겪은 성숙한 인간이 됐습니다. 마침내 솔베르그는 최종 작업에 착수합니다. 10대 때 일하며 배운 얇은 물감층을 수없이 쌓아 올리는 장식화가 특유의 글레이징 기법. 삶의 깊이가 빚어낸 인내심과 신중함. 그간 축적한 경험과 실력. 그 모든 것을 담아 쌓아 올리는 붓질 한 겹 한 겹은 솔베르그가 살아낸 하루하루의 시간이었습니다. 솔베르그는 전경에 나무들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은 마치 바깥세상과 풍경을 가르는 무대의 커튼처럼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그는 사랑의 행성인 금성을 띄웠습니다. 이 기나김 작업을 가능하게 한 아내에게 바치는 감사였습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진 푸른 빛은 더 이상 그날 밤 눈으로 본 색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새롭게 맞이했던 한 사람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투명한 색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솔베르그의 나이는 어느덧 45살. 처음 산의 풍경을 그리기로 마음먹은 지 1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림에 담은 노르웨이의 영혼. 그림은 공개되자마자 노르웨이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밖에는 솔베르그라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 유럽 미술계는 혁명과 파괴, 재창조의 용광로였습니다. 파리에서는 피카소가 입체주의로 형태를 해체하고 있었고 같은 나라의 뭉크도 인간 내면의 불안을 절규하듯 토해내며 표현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남는 건 언제나 새롭고 화제가 되는 일을 한 사람들. 하지만 솔베르그의 작품은 주목받기에는 너무 수수했고 기존 미술의 규칙을 파괴하는 파격도 없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그림을 좋다고 칭찬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도 솔베르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935년, 6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묵묵히 자신의 방식으로 주변의 풍경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우리가 솔베르그라는 이름을 몰랐던 이유, 수백억 원에 거래되는 피카소 뭉크 작품과 달리 솔베르그의 그림값은 그 10분의 1 수준인 수십억 원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새로움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연구 성과로 학계를 뒤흔들고 특허로 떼돈을 버는 스타 교수가 있습니다. 화가로 치면 피카소나 뭉크입니다. 반면 오랫동안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며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참된 스승들이 있습니다. 솔베르그가 그렇습니다. 물론 전자도 세상에 기여하는 위대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자가 전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솔베르그의 삶은 혁명을 일으키는 영웅의 서사가 아닙니다.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웃의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솔베르그의 그림은 모든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창밖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창문 너머 보이는 풍경에는 자신들의 영혼이 머무는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인들은 솔베르그의 그림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의 가장 강력하고 유서 깊은 힘, 공감과 위로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수영 작가의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을 쓴 성수영 작가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를 거쳐 현재 문화부에서 미술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미술과 문화재에 관해 연재 중인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은 고정 구독자 수 8만 7천 명을 넘기며

라디오 극장 인생의 어떤 순간들을 반복해서 그려본 적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걷고 싶은 길, 고백의 순간, 그리고 5월의 장미가 활짝 핀 날의 결혼식, 하얀 드레스를 입고 키스를 받는 날.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까? 아니, 최고의 순간은 남겨두기로 한다. 인생은 알 수 없고 그 길을 함께 갈 누군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0: 일어났어.
1: 너 괜찮은 거야? 너 괜찮아?
2: 그럼. 이렇게 뜨끈한 국한 그릇을 볼 것을.
1: 엄마! 앉았어. 밤새 기다렸는데.
2: 왔더니 이미 깊이 잠들었던데.
1: 이제 지수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열은 내렸어? 아, 밤새 피아노 소리가 들렸는데 나 꿈인 줄 알았어.
0: 꿈 아니었을 거야. 너무 배가 고파 잠에서 깼는데.
2: 나도 꿈인 줄 알았다. 우리 집에 이런 피아노가 언제 있었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옛날 생각나서 한 곡 쳐봤지?
1: 엄마가 피아노를?
2: 나도 칠 수 있는 곡이 한두 곡은 있지. 고양이 춤, 젓가락, 행진곡,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0: 여기 곧 문 닫는다고 해서요. 그 전에 꼭 같이 와보고 싶었어요.
1: 분위기 좋은데요? 이런데 좋아하세요?
0: 머릿속이 복잡한데 정리가 안 될 때, 좀 조용히 있고 싶은 날 혼자 와 있었어요. 인성신 처음 와봐요?
1: 이런데 오는 게 저한텐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0: 사실은 저도 그래요. 월급 받는 날 엄마한테 생활비 갖다 드리기 전에 와보는 저한테 주는 작은 사치였어요.
1: 작은 사치요? 그 말 좋네요.
0: 가끔 여기서 음악 듣는 내 또래 청년들 보면서 아, 저 중에 내 짝이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0: 영영 그 짝을 못 찾을 것 같아 독신주의를 선언하기도 했었어요.
1: 독신주의.
0: 대학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1: 독신. 저 취직해야죠. 예, 신문사나 뭐 그런.
0: 아.
1: 전 아직 준비된 게 없어요. 그때까진 연수 씨,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0: 아니요.
1: 예?
0: 전 지금 이 모습도 충분한데요. 둘 다 성인이고 미래가 있는데 뭘 더 기다려야 돼요?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전혀요. 아닙니다. 제 마음은 누구보다 연수 씨가 잘 아시잖아요.
0: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말로 해야 더 분명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1: 연수 씨.

0: 그 고학생 말이냐? 그 회장님 집에서 살던?
1: 네, 그 집 선생님이요.
0: 아휴, 차라리 회장 댁 손자를 잡았어야지.
1: 언니는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0: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의 만남이라고 전부터 말했잖니.
1: 네, 알아요. 여자 팔자 고치려면 결혼을 잘해야 한다. 이 말씀도 매번 하셨어요.
0: 그래! 그 가난한 대학생과 하는 결혼이라면 난 한 푼도 대줄 수 없다.
1: 여자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면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던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나요? 고모님은 그러셨나 봐요. 언니 생각은 확고하던데요. 두 성인이 만나 할 수 있는 만큼 애쓰며 살면 된다고.
0: 뭐?
1: 어떻게 20대의 남녀가 가진 게 많을 수 있겠어요, 고모님. 그렇다고 부모나 돈 있는 친척의 지원을 받는 거야말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0: 철없는 것들.
1: 뭐 고모님 보시기엔 철없어 보일지 몰라도 성인이에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0: 더 쉬운 길이 있잖니.
1: 더 쉬운 길은 재미없어서 싫어요.
0: 그래! 은수 넌 재미있게 살아라!
1: 네! 그럴 거예요!

0: 엄마.
1: 어떻게 해요?
0: 여기 계실 줄 몰랐어요. 수혜점 갔더니 누가 말해줘서요.
1: 참 다행이지. 현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가슴 아프게 할 때 혼자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0: 엄마한텐 그곳이 성당이었네요.
1: 사는 동안 어려운 시기가 올 때마다 바로 도움을 요청하면 견뎌낼 수 있잖니.
0: 저는 수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만의 공간, 엄마가 꾸려나가는 가게.
1: 수혜점이야 생활방편이기도 하지만 동네 이웃들이 모이는 곳이잖니. 그곳에서 온갖 말들이 오고 가도 난 하나도 못 들은 걸로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내 속이 편하지만은 않지.
0: 듣고 보니 그렇네. 다 엄마를 좋아해서 엄마 옷을 입고 싶어서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1: 응?
0: 나 잘 살 수 있을까?
1: 사람 보고 사는 거야. 사람 보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찾잖아.
0: 아, 엄마. 나도 엄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 응?
0: 자신 없어.
1: 아, 괜찮아, 연수야.
0: 엄마.
1: 아유, 참.
2: 자, 여기 보세요. 자, 신부님. 활짝 웃어 주시고요. 아, 자. 이 동생분들
3: 네.
2: 자, 옆으로 서세요.
0: 이쪽 옆으로 와. 옆으로 와.
3: 아,
0: 이 드레스 닮지 마.
3: 드레스 정말 예쁘다. 난 언니가 한복 입고 결혼할까 봐 걱정했는데 최종적으로 고른 게 드레스라 너무 다행이야.
0: 한복은 폐백할 때만 입을 거야.
3: 신혼여행 갈 때 뭐 입고 갈 거야?
0: 은수가 선물해 준 커플티랑 청바지로 맞췄지.
3: 멋지다. 아, 정말 한 쌍의 뭐냐? 한 쌍의 참새?
4: 한 쌍의 참치다.
0: 참치. 얘들아 조용히 좀 조용.
2: 찍을게요.
5: 아니 어떻게 나만 빼고 찍으려고 했어?
6: 아, 너 웬 드레스냐?
3: 나 신부들 놀이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보람니 결혼식에서 해보다니 너무 떨려. 이 드레스 너무 예쁘지?
6: 예쁘긴 한데. 야, 언니 결혼식에 네가 드레스를 왜 입냐?
3: 언니도 참 이런 기회에 한번 입어보는 거지.
6: 에? 그 반지는 또 뭐냐?
2: 저기요.
3: 고모님이 주신 거야. 우리 집으로 돌아올 때 헤어지기 아쉽다면서. 내가 자랑스럽다고도 하셨어. 당장 옆에 두고 싶다고도 하셨고. 터키 여기래?
6: 나한테 안 어울려.
3: 언니 참 보석 보는 눈이 없네.
2: 여기 사진 찍을게요.
0: 사진 먼저 찍어주지.
6: 야, 근데 너같이 어린애한테 그런 반지는 안 어울린다고.
3: 아니 뭐 내가 맨날 끼고 다닌데? 특별한 날이니까 한 거야. 고모님도 그랬어. 어울릴 자리에 하고 가는 보석이 다 다르다고. 사람도 격에 맞는 꾸밈은 하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6: 진짜 내가 오늘은 참는다. 진짜 특별한 날이니까 이따 집에서 보자 너.
3: 무슨 겁먹을 줄 알고?
2: 야야야야야

0: 애들 아빠도 저렇게 좋아하네요.
1: 우리 동생 얼굴이 저게 뭐냐? 타지에서 그것도 건설 현장에서 무슨 고생이야? 공부만 하던 사람이 사업한다고 나대더니 결국 다 망하고. 어떻게든 사시 공부를 끝장을 봤어야 했는데.
0: 그래도 재활 마치고 복직해서 좀 편한 자리로 갔대요. 현장 책임자 아니고 사무실 근무로요.
1: 마누라한테 따뜻한 밥 얻어먹지도 못하고.
0: 저희도 다 같이 살 날이 곧 오겠죠.
1: 어떻게? 근데 가만 지켜보니 그 집안에서 제일 실속 있는 애는 막내다.
0: 아.
1: 영악한가 싶다가도 순한 데도 있고 눈치도 있고 예의도 있고 재능도 있더라.
0: 아, 우리 막내야 아직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죠. 그 좋아하는 것들은 많은데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래서 내가 찾아주려고 한다.
0: 네?
1: 저 막내만큼은 내가 지원해 주려고.
0: 어머, 그 둘째 은수를 생각하신 게 아니셨어요, 고모님?
1: 은수는 말이 너무 직설적이야. 그게 때론 날 긴장시키고 흥미롭기도 하지만 피곤하다. 행동거지도 사내 같고 뭐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치고 보지. 내가 잡아두기엔 너무 힘센 망아지 같더라.
0: 아유, 은수도 몇 해 전처럼 막 그렇지만은 않아요, 고모님.
1: 아무튼 혼사 마무리하면 한번 보자.
0: 예.

0: 뭐래?
1: 놀라지 마.
2: 왜?
1: 아, 고모가 나 유럽에 데려가신대. 같이 여행하면서 미술관도 가자고 하셨어.
2: 오, 잘됐다 혜수야. 미술관 구경이라니 네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3: 아니야, 혜수 너를? 고모님이 나를 데려간다 했는데?
1: 아, 뭐 처음엔 언니를 데려갈까 했는데 뭐 나도 이만큼 컸으면 외국 생활 적응할 수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셨어. 또 내가 요즘 영어를 공부해서 좀 하거든. 아, 너무 신나.
2: 언제 가는 거야?
1: 날 풀리면. 따뜻한 날 떠나서 따뜻한 나라부터 가자시는데 따뜻한 나라가 어딜까? 백과사전에서 찾아봐야지.
3: 엄마. 아니,
4: 괜찮아, 다른 기회가 있겠지.
3: 다른 기회요? 쟤는 너무 어려요.
1: 내가 뭘 어려?
3: 쟤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를걸요?
1: 왜 몰라? 유럽, 남부.
3: 쟤는 날씨가 어떤지 어떤 문화인지도 전혀 모를 거예요. 쟤처럼 책도 안 보고.
1: 내가 소설만 안 읽었지 화집은 언니보다 더 많이 봤거든.
4: 아, 혜수야 그만하고 들어가.
1: 엄마 나 유럽 갈 때까지만 그림 그릴 수 있는 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2: 내 방 내줄까? 난 진짜? 엄마랑 자도 돼. 댄서언니랑 자는 것도 좋고.
3: 쟤는 누구 맘대로 방을 옮겨? 이제 그 방은 내가 쓸 거야.

0: 행복한 일 끝에 불행이 닥치고 불행 끝엔 행복이 오지. 모든 소설이 그렇다는 건 인생도 그렇다는 거야. 이제 그만 불행하고 나에게도 행복이 오겠지. 괜찮아. 정말 괜찮다고. 음악이나 더 크게 듣자.
1: 뭐하냐? 야, 네 취향은 데이빗 보이냐? 핫코베인이냐?
0: 야, 아무도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았으면 한다.
1: 어? 누구냐? 울고 있었어? 언니 결혼하니 서운해서?
0: 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다음은 네 차례야.
0: 뭐 할 말 있어?
1: 어? 아니 그냥 너 대학 어떻게 하기로 했어?
0: 다 떨어졌는데 뭘 어떡해. 주구장창 소설책만 읽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당연하지 뭐.
1: 저 은수야, 나랑 같이 서울 갈래?
0: 서울? 서울은 왜?
1: 그게
0: 너 더 붙었구나. 너 대학 붙었어? 어디 서울에 있는 대학?
1: 같이 가자. 저기 나 알잖아, 혼자는 외로워하는 거. 너랑 같이 가서 공부하면 든든하고 안 외로울 것 같아.
0: 내가 왜 가니? 너 대학 가는데 내가 왜 따라가?
1: 아이씨. 은수야, 나 너 좋아해 많이.
0: 어?
1: 아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말해주고 싶었어.
0: 어?
1: 야, 무슨 반응이 그래? 뽀뽀라도 할 줄 알았는데?
0: 넌 서울 가서 대학 다니고 난 집에서 너 뒷바라지하고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야?
1: 아니 너 글 쓰고 싶어 했잖아. 뭐야, 좀 더 로맨틱한 순간을 떠올렸는데. 아이, 꽃이라도 들고 왔어야 하나?
0: 준호야, 난 너한테 그 정도 감정은 아니야.
1: 어?
0: 너랑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안하지만 그게 내 사랑의 척도는 아니야. 난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말은 안 들은 걸로 할게.
1: 다시 생각해볼 수 없어?
0: 너랑 친구 이상은 절대 안 될 거야.
1: 그 말 서운하네?

10대가 지나도록 하나도 내 손으로 잃은 게 없어. 그나마 내 건 줄 알았던 것도 다 빼앗기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내 편이 아닐 수 있지?

작은 아씨들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뱅글스의 I Will Set You Free 듣고 계십니다.

0: 고구려와 당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겨?
1: 고구려는 오래된 우리 당나라의 숙적이야.
2: 울산바위 정도의 돌을 날릴 수 있는 그야말로 초대형 투석기.
3: 우리 신라는 새우입니다. 예, 새우! 새우의 슬픈 운명을 아시나?
4: 당나라의 군사들이 서해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산동반도로

하이파 한국 218번째 총월주 김유신 54번째

0: 자, 앉아요. 앉으세요, 장군.
1: 예.
0: 알턴 장군?
1: 아, 장군은 무슨?
0: 장군은 오늘 폐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폐하의 무슨...
2: 춘추공이 당시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신라는 물론!
0: 아이, 그 말은 우리 신라의 생사를 춘추공이 쥐락펴락하다가 다행히 골든타임에 인공호흡을 성공시켰다. 뭐 이따위 말이 아니겠어요?
1: 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0: 뭐래 이놈? 그럼 장군 뭐 어떻게 들었는데?
1: 응? 전 그때 이렇게 옆으로 디스크가 좀 있어서 이러고 들었습니다.
0: 그게 답니까?
1: 뭐가 더 있어야 합니까?
0: 장군은 여왕 전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아들만 해도 능력 있는 여성을 만나 자기는 살림을 하고 싶다고
0: 했어요. 그 고구려하고 백제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여왕이 왜 우리 신라에만 있어야 합니까? 아, 생각을 해보셨어야지.
1: 죄송합니다. 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3: 나는
1: 아, 그 생각이란 건 하면 할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고 어려서부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냥 해맑게 살라고.
0: 됐습니다.

0: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1: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들을 고구려 국경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2: 645년 5월 신라는 반여왕 세력의 반대도 무릅쓰고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3만의 대군을 파병한다.
3: 아, 신라가 군사를 움직여?
4: 고구려를 공격하는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병력을 이동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3: 어디로?
4: 아마도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 지역이 되겠지요.
3: 그게 당나라가 신라한테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백제를 패싱했다는 것은?

0: 도우미로 선정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당나라가 신라를 미래의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래야지. 아, 우리가 그동안 당나라한테 바친 조공 연로한디. 가만있어 봐. 지금 우리가 당나라하고 저 예전처럼 가까워지려면은 어떻게?
0: 지금으로서는 담담하게 추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아, 뭐야,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오?
0: 아, 뭐, 신라가 일부 병력을 이동시켰으니까 우선은 빈집 터리를 의지해야지요.
1: 빈집 터리?
0: 예.
1: 저기, 그 어떤 집이 비었어?
2: 신라가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북으로 이동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술에 들어가는 백제.

0: 모든 성은 성문을 걸어 잠근 뒤 수비 태세에 들어간다. 오바.
1: 수비 태세로 전환한 뒤 방어에 전념하는 신라.
0: 백제는 지금 우리가 고구려로 병력을 이동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게 분명해.
2: 이거 백제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장군.
0: 현재 당나라의 상황은?
2: 당나라군은 아직 요하를 다 건너지 못한 것 같시오.
0: 당나라의 승전보가 울려 퍼질 때까지 버텨야 한다.

0: 요하를 건넌 당나라군은.
1: 그 고구려의 수비를 붕괴시키기 위해.
2: 에이티먼 신사.
1: 비팀 건한성.
2: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 동시에 공격을 개시한다.
0: 그러나 당나라의 공격 작전은?
3: 아마 당나라군은 우리의 수비 태세를 붕괴시키기 위해 동시다발성의 공격을 시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0: 고구려 지휘부에 간파되고 결국 당나라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다.
1: 지금부터는 작전을 변경한다.
2: 정글이 합세 한 번에 한 놈씩만.
1: 아니 한 번에 하나의 성만.
2: 한 번에 한 놈씩.
1: 아니 하나의 하나의 성만.
2: 한 놈씩.
1: 한 번에 하나의 성만.
0: 그렇게 공격력을 집중한 결과 개모송을 시작으로 비사송, 요동성, 백암성 등 네 개의 고구려 성을 두 달도 안 돼 차례로 접수한 뒤.
2: 자, 다음은
4: 어디 보자. 뭐라고 써 있나? 안시성.
1: 네. 아니, 평양성을 접수하려면
2: 반드시 안시성부터 떼고
1: 나가야 하는데.
4: 그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개의 성을 그냥 하나하나 다 접수했는데 그깟 성 하나 주면 뭐 길어야 2주 걸릴까?
0: 승기를 잡은 당나라군의 지휘부로부터 다음 목표로 지목되는 안시성. 여러분이 기억하는 바로 그 조인성, 바로 그 안시성이다.
5: 그래, 안시성이라면 희망이 있어. 반드시 안시성에서 놈들을 유턴시켜 귀가 조치시켜야 한다.
3: 아이고, 사기가 잔뜩 오른 당나라를 그 안시성이 어찌 막아내겠습니까?
5: 이보게, 안시성의 예. 성주가 그 이름도 핫한 양만춘이 아니냐?
3: 예, 그 양만춘입니다.
5: 그래, 양만춘. 내 그 친구를 좀 알지. 우리나라 성주들 중에서 말이야, 양만춘이 짱이야. 내가 혁명에 성공했을 때 말이지.
0: 무력을 동원해 하루아침에 고구려의 정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5: 전국의 모든 성주들에게 알린하여

0: 따라서 공문을 접수한 고구려 대부분의 성주들은 연결소문의 시퍼런 서슬에 목숨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옷을 벗었다. 그러나
1: 안시성!
2: 이 창군! 성문을 걸어잠근 채 소통을 거부하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1: 이런 성주가 누구야?
2: 양만춘이라고 합니다.
1: 누가 이름이 궁금하대? 어떤 놈이야?
2: 어떤 놈인지 분류가 쉽지 않은 예외적인 놈입니다.
1: 무슨 소리야?
2: 프로필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 뿐 아니라 이름도 겨우 검색해서 알아냈습니다.
1: 어디서 굴러들어온 듣보잡이. 감히 나 연계 소문의 명령에 불복을 하다니. 이놈을 본보기로 내 손으로 직접 응징한다. 연장!

0: 소수의 특수 대원을 이끌고 안시성 성문 앞에 도착하는 연개소문.
1: 이봉의 장군사.
2: 예.
1: 자네 목소리 좋구만.
2: 에이, 감사합니다.
1: 자, 문 열라 그래.
2: 예. 문을 열어라.
0: 그러나.
2: 문을 열어라.
0: 그러나.
2: 문을 열어라.
0: 그러나.
1: 이거 완전 꼴통이잖아. 이봐, 전화해서 나 바꿔.
2: 아, 예, 잠시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1: 여보세요.
3: 아, 혼자야.
1: 나 아직 싱글인데. 닥치고 문 안 열어.
3: 나는 말이지, 누가 열라고 해서 열 거였음. 자물쇠 아이 채우는 놈이야.
1: 나, 내가 누군지 알아?
3: 나는 말이지, 알고 싶은 놈이 없어. 왠지 알아? 뭐, 겁이 나는 놈이 없다.
1: 나, 연개소문이다.
3: 아, 나는 말이지, 양만춘이다. 어쩔 거니?

0: 나도 아직 싱글이야. 만춘 개소문 조민수.
1: 만춘 씨 아주 그냥 흉내를 잘 내시는군요. 이명호.
2: 예, 저 그 뭐 그렇지. 김자연.
3: 양만춘이 조인성이 아니었다니.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있는 선제길을 찾아갑니다. 선제길이 있는 오대산은 남성적인 산으로 분류되는 설악산과는 달리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산림지대로 이루어진 산자락 곳곳에서는 계절마다 색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뿜어내는 상큼한 숲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대산 선제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선제길을 걷기 전에 먼저 워밍업으로 전나무 숲길을 걸으면 좋습니다. 약 1km 길이의 전나무 숲길은 예전에 월정사로 들어가는 옛길이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큼한 공기를 마시면서 천천히 산책을 즐기기 좋은 탐방로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베트남 출신의 불교 지도자인 틱 나단 스님이 월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월정사 신도들과 함께 전나무 숲길을 천천히 걷기도 했는데요. 틱 나단 스님은 지난 2022년에 96살의 나이로 입적했습니다. 전나무 숲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월정사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월정사는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완전히 소실되었는데요. 당시 피해를 입은 유물 가운데서도 특히 신라 동종이 파손된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신라 동종은 1948년 양녕 설리먼지에서 발굴된 것이었는데요. 월정사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만 화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월정사 경내를 벗어나면 마침내 선제길 들머리가 나타납니다. 선제길은 본래 월정사와 상원사 사이를 이어주던 옛길이었는데요. 이 옛길을 살짝 다듬어서 멋진 탐방로로 조성한 것입니다. 9km 길이의 선제길은 오대천의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숲길을 걸을 수 있는 탐방로입니다. 하지만 9km의 길이가 부담스럽다면 중간쯤에 있는 동피골, 즉 오대산장까지만 걸어도 됩니다. 월정사에서 동피골까지의 거리는 5.6km인데요. 걷는 게 자신이 있다면 상원사까지 3.4km를 더 걸어도 됩니다. 선제길의 별명은 깨달음과 치유의 천년숲길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제동자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53명의 현자를 만난 후에 마침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구도자가 바로 선제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제동자가 만난 현자들 가운데는 스님과 보살 외에도 상인, 뱃사공 등이 있었는데요. 선제동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현자는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제동자는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싱그러운 숲길과 계곡길을 걸으면서 착한 마음을 먹게 되면 누구라도 선남선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제길을 걷는 여행자들은 오대산 정상을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상원사를 잠깐 둘러보고 다시 내려갑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색다른 여행지를 좋아하고 또 걷는 것을 좋아한다면 상원사에서 정멸보궁까지 다녀오기를 권합니다. 상원사에서 정멸보궁까지의 거리는 1.4km인데요. 가파른 계단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명소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있는 선제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유경환 씨 박판길 곡 산노을입니다.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장염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음식을 비롯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살펴야 할지, 장염과 같은 감염 질환의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오늘은 특히 비교적 흔한 소화장염의 위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테일러 스위프트의 헤이 스티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감염 질환의 위험은 늘 있죠.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에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소아감염과 소아응급을 진료하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소아에서 흔한 감염병 중에 하나가 장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소아장염은 의학적으로 급성 위장관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호흡기 감염 다음으로 아이들이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유아는 어른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앓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장염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생길 수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름에만 신경 써야 하는 건 아닌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흔히 그 식중독 때문에 여름병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원인에 따라 계절이 다릅니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엔 세균성 장염이 늘고 네. 오히려 겨울엔 바이러스성 장염이 크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이든 방심하면 안 됩니다.
0: 네. 뭐 세균성 장염, 바이러스성 장염 다 주의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소아 장염의 원인도 그럼 성인과 마찬가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일까요?
1: 네, 큰 틀은 같습니다. 다만 소아, 특히 영유아에서는 네.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세균이 그 다음이고 기생충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0: 네. 소아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바이러스 감염하면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아데노바이러스도 있고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거죠.
1: 네. 대표적인 게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이고 예. 그 밖에 아데노바이러스, 뭐 사포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예전엔 로타바이러스가 영유아 장염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네.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보급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노로바이러스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습니다.
0: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로바이러스도 사계절 언제나 위험이 있는 건가요?
1: 네.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에 특히 유행하는 건 맞지만 네. 사실 사계절 내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감염력이 워낙 강해서 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옮고 어린이집, 학교 같은 단체 생활에서 집단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상관없이 네.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세균 감염의 경우에는 살모넬라가 흔한가요?
1: 네. 살모넬라가 대표적입니다.
0: 네.
1: 덜 익힌 계란이나 닭고기, 오염된 음식으로 잘 옮고요.
0: 네.
1: 그리고 캄필로박터도 살모넬라와 함께 가장 흔한 세균성 장염 원인이고 또 그 뒤로 이제 병원성 대장균이 많습니다.
0: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시작되는 급성 장염이고 네.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안에 좋아집니다. 만약 증상이 2주 이상 길게 가거나 자꾸 반복되면 그땐 네. 단순 장염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0: 아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 부모들은 너무 놀라잖아요. 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네. 구토와 설사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0: 네.
1: 바이러스성 장염은 보통 구토로 먼저 시작해서 하루 이틀 뒤 설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여기에 열과 복통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0: 일단 구토와 설사가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증상에 대한 표현도 잘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복통으로도 고생을 하는 거네요.
1: 복통은 아주 흔합니다. 다만 말로 표현 못하는 아기들은 아무래도 보채거나
0: 네.
1: 다리를 이렇게 배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네. 오늘은 애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시는 이제 그 신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근데 감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증상이 좀 복합적인가 보죠?
1: 네, 그렇습니다. 장염도 초기에 이제 열이 나고 기운이 없고 이래서 감기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하고 설사를 하면서 장염인 걸 알게 됩니다.
0: 네. 그런데요, 그래도 장염을 크게 걱정하지 않은 건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가요?
1: 네. 다의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0: 네.
1: 우리 몸이 이제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서 장염 치료의 핵심은 병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탈수를 막아주면서 잘 버티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0: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건 일주일 정도인 건가요? 일단 증상이 사라져야 할 텐데요.
1: 네. 보통 그렇습니다. 구토는 하루 이틀이면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 설사는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설사가 2주를 넘겨서 계속되면 한 번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보리차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하는데요. 도움이 되긴 하죠?
1: 그러면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농구 수액제는 전해질과 당의 비율이 알맞게 맞춰져 있어서 탈수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0: 수분 보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유라든지 유제품은 피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1: 급성기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장염을 앓는 동안은 잠깐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우유가 설사를 늘릴 수 있거든요. 다만 모유 수유는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분유도 대개 그대로 먹여도 됩니다. 증상이 아주 심할 때만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0: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토하고 설사를 하다 보면 탈수라든지 너무 지칠 것 같은데요. 음식은 좀 먹이는 게 좋을까요? 먹고 다시 토하더라도 바나나라든지 미음으로 속을 좀 달래기도 하는데요.
1: 네. 예전처럼 오래 굶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수분 보충이 좀 되고 구토가 좀 가라앉으면 평소 먹던 음식을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회복에 더 좋습니다. 죽, 미음, 바나나, 밥처럼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면 충분하고요. 기름지거나 단 음식만 잠시 피하시면 됩니다.
0: 네. 2주 이상이 되어도 회복이 안 되면 주의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장염이어도 너무 무심할 게 아니라 응급실로 빨리 가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네. 장염 대부분은 집에서 좋아지지만 심한 탈수 등의 위험 신호가 보이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특히 아주 어린 아기일수록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또 아이가 열이 날 때 가장 당황하는데 장염으로도 열이 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39도까지 오르면서 열이 펄펄 난다는 느낌일 때는 다른 증상도 동반하지 않을까요?
1: 네. 장염으로도 열이 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39도 이상 고열이 계속되면서 아이가 이제 축 늘어지거나 심한 복통, 혈병 같은 증상이 함께 온다면 이게 이제 단순 장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0: 또 소변량도 줄어든다고 들었는데요.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울어도 눈물이 안 난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소변 횟수가 눈에 뜨게 줄거나 이제 아기라면 이제 기저귀가 마른 채로 오래 있거나 이제 울어도 눈물이 잘 안 나는 건 탈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입과 혀가 바싹 마르고 그리고 아기는 이제 머리에 숨구멍 그러니까 대천문이 움푹 들어가 보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심한 탈수가 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아이가 축 늘어지고 입이 마른다는 건 탈수가 왔다는 거네요. 피가 섞인 설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1: 네. 아이가 축 처지고 이제 반응이 느려지고 입이 바싹 마른다면 이미 이건 중등도 이상의 탈수로 봐야 합니다. 이럴 땐 즉시 병원에 오셔야

0: 일정한 간격으로 심한 복통이 반복되면서 구토를 하거나 피 섞인 변을 보이면 네. 이제 장이 안으로 겹쳐 들어가는 장 중첩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1: 아.
0: 이때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라 밤이라도 반드시 응급실 오셔야 합니다.
1: 그렇게 응급치료를 해야 함에도 방치하거나 늦어지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가장 큰 위험은 탈수입니다.
1: 네.
0: 이게 이제 심해지면 전해질 불균형, 뭐 경련, 심장 기능 저하, 뭐 심하면 쇼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한 그 장 중첩증을 제때 풀어주지 못하면
1: 네.
0: 장이 괴사할 수 있어서 치료가 늦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1: 이제 사실 열이 높아도 해열제를 먹이고 밤을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다리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게 좋겠네요.
0: 위험 신호가 있을 땐 그렇습니다. 단순히 애가 이제 열만 좀 있고 아이가 잘 놀고 물도 잘 마신다면 해열제를 쓰며 지켜봐도 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탈수 신호나 뭐 혈변, 심한 복통, 축 처지는 모습이 보이면 밤이라도 기다리지 말고 응급실 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1: 그러니까 축 처지거나 뭐 경련이 일어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응급실을 갈 필요가 있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또 아이가 뭘 잘못 먹었을까 되짚어보게 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 대부분은 정확한 원인 음식을 찾기 어렵습니다. 며칠의 잠복기가 있어서 한참 전에 먹은 게 원인일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원인을 찾는 데 너무 매달리시기보다 지금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탈수를 막아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네. 탈수를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급성으로 오는 장염은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0: 네, 그게 핵심입니다.
1: 네.
0: 잘 못 먹어도 수분 섭취만 잘 하면은 탈수가 잘 오지 않습니다.
1: 네. 수분 보충을 해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수분 보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보리차나 이온 음료 이런 걸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좋고, 이제 만약에 이제 먹지를 못한다, 이제 바로 토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점액 수액 치료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급성 장염의 증상을 보이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사실 이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어떨까요?
0: 네. 기준 몇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일단 아기가 이제 물만 마셔도 토할 때, 그리고 탈수 신호, 즉 소변 감소, 눈물 없음, 그리고 축 처짐이 보일 때,
1: 네.
0: 그리고 혈변이나 심한 복통, 아니면 이제 녹색 구토가 있을 때,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질 때,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1: 일단 탈수 여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급성 장염이 만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0: 네. 탈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드물게 급성 장염이 오래 이어질 수 있는데
1: 네.
0: 설사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이걸 지속성 설사로 봅니다.
1: 네.
0: 이때는 이제 유당 불내성이나 식품 알레르기, 드물게는 염증성 장질환 같은 다른 원인을 살펴봐야 해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1: 네. 조심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위생 관리가 우선이겠죠?
0: 네. 예방이 최선이고, 그리고 그 핵심은 이제 손 씻기입니다.
1: 네.
0: 특히 이제 화장실 다녀온 뒤에, 그리고 이제 음식 먹기 전에,
1: 네.
0: 이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거죠. 노로바이러스는 손 소독제만으로는 잘 죽지 않아서
1: 네.
0: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드시고, 그리고 아이가 영아라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1: 네. 백신 접종은 언제 그럼 하면 되는 건가요?
0: 네. 이게 이제 기본 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그래서 생후 2개월, 4개월, 이제 6개월 때.
1: 네.
0: 이제 그렇게, 스케줄대로, 하시면 됩니다.
1: 네. 아이가 고열이 날 경우에는 해열

0: 아이들을 먹이고 응급실에 가야 될까요?
1: 아,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해열제 안 먹이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일단은 애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냥 해열제 먹이시고 그냥 데리고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0: 네. 열이 날 때 찬 수건으로 몸을 닦기도 하는데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은 건가요?
1: 열이 이제 38도 이상 열이 있을 때는 네. 일단 옷을 벗기신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열이 발산하게끔 하신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물수건이나 이거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0: 네.
1: 그거는 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옷만 벗기면 되고
0: 네.
1: 근데 이제 단지 손이나 발이 만약에 만져봐서 차가우면 그때는 이제 거기만 이제 양말을 씌워주시면 되고요.
0: 네.
1: 몸통은 벗기고 손발이 차면은 씌워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0: 네. 열이 나면 경기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1: 네. 물론 열성 경련은 이제 보통 연령대가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생후 이제 9개월에서 만 5세 사이에 열이 높으면서 나는 거지 어떤 머리에 신경쪽 이상이 있어서 나는 게 아니라 열이
0: 네.
1: 높아서 나는 경우고 흔히 그렇게 있어서 뭐 합병증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0: 경기를 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1: 경기를 할 때 이제 간혹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뭐 바늘로 뭐 애를 자극을 준다거나
0: 네.
1: 뭐 때리거나 이제 주무르거나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편편한 데 이제 눕히신 다음에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돌려서
0: 네.
1: 이제 혹시라도 침 흘리거나 토하거나 그럴 때 살에 걸릴 수 있으니까
0: 네.
1: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경련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니까
0: 네.
1: 이제 빠르게 119는 이제 신고하시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급성 장염, 특히 소아 장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창완의 개구쟁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 지질혈증은 가족력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보다 자신의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상 지질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콜레스테롤 관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상 지질혈증과 고지혈증은 같은 의미로 봐도 될까요? 고지혈증이 더 익숙하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혈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네. 다만 이제 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지만 최근에 이제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쓰기는 하는데 일반 분들이 쓰시기에는 뭐 고지혈증이라고 하셔도 전혀 이제 문제는 없겠는데요. 이제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이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 네. 단순히 이제 혈액 속 지방 성분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질 대사, 특히 지단백 대사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좀 더 의학적인 표현에서 이상 지질 혈증 이렇게 좀 부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일반 표현으로 알고 계셔도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
0: 네. 그 이상 지질 혈증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일단 고지혈증 그러면 이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은 게 문제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의미인데 네.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너무 낮은 경우에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지혈증만으로는 그 HDL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을 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저 HDL 콜레스테롤증까지 합쳐서 이상 지질혈증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 이제 고지혈증의 결국 근본적인 부분에는 어떤 우리가 지질 대사 지단백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운반하는 그런 지단백의 형태를 우리가 대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상태 이상 상태를 부르는 의미에서 네.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는 거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너무 높고 특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너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주요 혈관 합병증 그 밖에도 이제 미세 말초혈관 질환이나 또 뭐 콩팥 기능의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혈관 동맥 경화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동맥 경화로 진행되기 전에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방면으로 필요한데 이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엄격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참 콜레스테롤이 뭐길래 사실 늘 신경이 쓰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일단 경계하지만 그건 또 아니지 않나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성분이고 세포막을 구성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을 또 만드는 데 필요하고 또 비타민 D나 또 담즙산 대사에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자체는 뭐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결국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동을 할 때 간에서 필요한 각 전신의 장기로 가기도 하고 또 각 말초 장기에서 이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회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운반 입자에 실려서 돌아다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고밀도 지단백 형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저밀도 지단백의 형태로 존재하느냐.
0: 네.
1: 특히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혈관벽에 산화 스트레스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어떤 형태의 콜레스테롤, 특히 이제 저밀도 지단백
0: 네.
1: 또는 그거보다 더 낮은 초저밀도 지단백이나 킬로미크론이라고 하는 형태의 콜레스테롤 그런 중성지방 수치들이 높은가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대사 지단백 대사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이제 HDL이라는 형태가 건강에 좋고 LDL이라는 형태는 좋지 않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가 또 너무 높은 것도 상대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0: 건강검진 결과지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HDL이 좋은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단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가요?
1: 네, 그렇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데요. 결국은 이제 HDL 지단백, 고밀도 지단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고밀도 지단백 같은 경우에는 말초 조직이나 혈관 주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회수해서 간으로 되돌려보는데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역 콜레스테롤 수송 기능이 뛰어날수록 심혈관 질환이 위험이 낮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DL은 높으면 좋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것을 이제 무한히 높이긴 좀 어렵고 또 아직까지는 이제 HDL 수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뚜렷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HDL 수치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건강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혈관 청소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0: 네.
1: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필수적이고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필요로 하지만은 이제 남는 콜레스테롤은 또 이제 쌓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지단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초 조직 콜레스테롤을 회수하고 청소하고 처리하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좋은 콜레스테롤이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는 이렇게 금연이나 운동, 체중 관리, 건강한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HDL 수치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또 반대로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잖아요. LDL도 정상 수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수치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건가요? 수치가 낮을수록 더 좋은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 위험과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일반적으로는 대중적으로는 이제 이 LDL 콜레스테롤을 130mg/dL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상지질 혈증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사람마다 치료 목표가 다르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의 심혈관 위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치료 목표 수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분일수록 LDL을 더 까다롭게 더 낮은 수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치 130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위험 요인이 많지 않고 젊은 분들에게는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이미 이 심혈관 중풍, 콩팥병 뭐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130도 높은 수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위험도에 맞춰서 더 낮게 치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을 높이는 건가요?
1: 네,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 혈관이 이제 부드럽고 또 막힌 부분이 없고 또 우리 몸의 혈관은 이제 혈액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0: 네.
1: 이 혈액은 혈관 안에서는 액체처럼 잘 흐르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막 딱딱하게 굳는
0: 네.
1: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제 지혈을 한다든지
0: 네.
1: 또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혈관 안에서 이러한 혈액이 굳지 않도록
0: 네.
1: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혈전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혈액이 혈관 안을 다니면서 혈전이 생기지 않는 것은 결국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안에서 혈액이 잘 흐를 수가 있게 되겠는데
0: 네.
1: 이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거기 염증이 생기니까 딱딱하게 굳고 또 그런 부위에 혈액이 지나가다 잘 굳고 혈전이 잘 생기고 피가 잘 흐르지 않는 그런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이상 지질 혈증의 위험을 예방한다고 하는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 중심으로 관리하고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구성하는 이제 여러 가지 중성 지방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보다 더 밀도가 낮은 지단백들이 있는데요.
0: 네.
1: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상 지질 혈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0: 네.
1: 물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수치가 HDL이고 어느 정도가 LDL이고 이러한 어느 정도의 경계는 있지만 HDL부터 LDL 또 더 낮은 초저밀도 지단백까지 하나의 어떤 스펙트럼으로 연속성은 당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HDL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콜레스테롤 낮추자라는 목표보다는 혈관에 부담을 주는 지단백을 줄이고 전체적인 대사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또 어떻게 해야 나쁜 콜레스테롤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을까,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력이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1: 네, 가족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0: 네. 네,
1: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 흡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0: 네.
1: 이러한 그 콜레스테롤 지질 대사 또 지단백 대사를 관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그 유전적인 부분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특히 이제 높은 분들이 종종 계시게 되는데요.
0: 네.
1: 그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 이런 분들은 이제 젊은 나이부터 이제 LDL 수치가 매우 높고 또 가족 중에서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또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이다 그러면은 혹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증 혈증이 아닌가 이제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조기에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 약물 스타틴이나 고지혈증 약물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낮추는 주사를 맞는 그러한 적극적인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의사의 처방과 권유에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겠습니다.
0: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하셨는데요. 가족력도 위험 요인인 건 맞네요. 하지만 더불어서 생활습관이 더 강조가 되기도 하는데요. 생활습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해도 유전적으로 높은 분들도 있지만
0: 네.
1: 이런 유전적인 소인과 또 생활 습관이 함께 더해져서 이러한 고지혈증의 악화나 호전이 차이가 또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이제 문제가 되는 생활 습관은 우선 식사 면에서 우리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지방에도 이제 좋은 지방과 이제 나쁜 지방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나쁜 지방 하게 되면, 동물성 포화 지방이나 식물성 포화 지방, 또 이제 트랜스 지방, 우리가 보통 이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요.
0: 네.
1: 이런 경우에 이제 고지혈증 위험,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이제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식사를 섭취하시는 것이 또 원인이 되겠고 또 운동 부족과 이제 비만, 특히 이제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중성지방을 올리고 HDL,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흡연과 과음이 되겠는데요. 흡연은 그 자체로도 혈관을 손상시키고 또 우리 몸이 청소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또 이제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음주 같은 경우에도 중성지방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췌장염 위험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흡연과 과음도 조절하시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생활습관 관리 또한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요, 이 30대 젊은 층에서는 아직 젊어서 괜찮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럴까요?
1: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혈관의 노화,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것은 이미 20, 30대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혈관 노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어떤 속도나 부위에 따라서 보통은 동맥경화가 있어도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혈관의 협착 정도를 한 50% 정도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전혀 일상생활에서는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습관의 누적, 동맥경화 위험도가 점점점 누적이 되게 되면 나중에 중장년층, 40, 50대 가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그때 갑자기 20, 30대 괜찮다가 40, 50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 30대부터 쌓인 위험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혈관을 건강하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콜레스테롤 관리도 특히 젊은 분들도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가족력 또 젊어서도 LDL이 높고 흡연 습관이나 또 복부 비만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빨리 조기 젊었을 때부터 개선하고 동맥경화, 혈관 노화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나이와 상관없이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이상 지질혈증 자체로 증상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또 건강한 생활습관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짚어주시죠.
1: 네, 연령대 또 심혈관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관리 목표나 관리 방법이 좀 차이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생활 습관 치료가 필요한지 좀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고 분명히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지만 약물 치료가 또 반드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또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거부감을 또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론 이제 약물 치료에 어떤 부작용이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을 너무 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약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이러한 이상 지질혈증은 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 혈관 변화는 계속 조금씩 조용히 진행되고,

0: 있고 이 혈관이라는 것은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된 동맥경화나 혈관 협착은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떤 치료가 나중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한 혈관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젊어서나 중년이나 또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각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항상 콜레스테롤 관리 또 종합적인 심혈관계 위험 요인 관리를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고지혈증으로도 불리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슈가의 Tell Me Why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을 뜻하는 두 음절의 순 우리말 명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각출, 객출, 갯돈, 출렴이 있었는데요. 이 중 정답은 출렴입니다. 출렴은 원래 날출자에 거둘 염자로 이루어진 출렴이라는 한자어에서 온 것인데 지금은 출렴이라는 순 우리말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출렴을 내다, 출렴을 거두다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고 그들은 일이 끝나면 막걸리 출렴을 자주 버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구 출렴을 들다는 출렴하는데 끼다라는 뜻과 남들이 말하는데 한몫 끼어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대화에 끌려 자기도 한 출렴을 들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각출은 각각 나옴과 각각 내놓음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재벌 기업마다 수제 의연금의 각출을 약속하였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객출은 같은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행사비용 객출, 의연금 객출과 같이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피퍼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퍼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